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시간에는 레레이징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원 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코치 이윤재입니다. 예, 오늘은 웰에이징 프로젝트 중 병원에서 퇴원 후 자립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ging in place, 즉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기란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제약이나 인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웰에이징 프로젝트의 목적은 살던 집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오래 생활하기입니다. 네, 퇴원 후 자립생활, 학습 목표는 퇴원 후 가정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원 후 요양이나 회복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옵션이 무엇인지, 또한 퇴원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도 미리 파악하고요. 개인 비상 연락처 및 자원 목록 만들기입니다.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입원 중이나 아니면 퇴원 후에는 몸이 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예, 노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노인들의 경우 퇴원 후 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입원한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입원을 대비하려면 일단은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비상연락처 카드 같은 게 집안에 잘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혹은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을 누군가 대신 돌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려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서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물, 신문 이런 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또한 만약에 우편으로 약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네,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입원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마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혹시 퇴원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을 텐데, 예, 그 다음에 또 입원 후에 어디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지요. 예, 그러니까 입원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때로는 의사가 아직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 전문 요양시설이나 단기 재활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혹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을 방문하거나

부담을 하는지 전부 알아야겠죠. 입원 후에 이제 재활이 필요할 텐데 재활 치료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외래 진료와 가정 방문 물리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집에 퇴원 후 집으로 퇴원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외래 운동 치료실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 2 내지 3회,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경우, 라이드가 없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가정으로 물리치료사가 방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는 급성 재활치료와 준급성 재활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둘다 숙박시설에 있어야 되는데요. 급성 재활은 재활병원에서 하게 되고 준급성 재활은 전문 간호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급성 재활과 준급성 재활은 어디서 진행이 되며 이걸 뭘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퇴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급성 재활이나 또는 중급성 재활 시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두 재활의 큰 차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강도입니다. 그래서 준급성 재활인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치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머무는데 입원 기간은 이제 몇주 아니면 단기 기간으로 주로 하고요. 숙박을 하는 거죠. 숙박을 하고 어떤 종류의 장비가 필요하냐면 그곳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공, 아령 등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냐요?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급성 재활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선택을 하는데요. 주로 재활 전문 병원에서 하게 되고 이 치료는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죠. 네, 메디케어 비용 부담합니까? 네, 자격이 되면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의사가 판단하기에 집에서 물리치료도 외래나 가정 내 물리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거나 가정 내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 물리치료와 가정 내 물리치료의 차이는 교통편입니다.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래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치료사가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러닝머신, 거기 체육관에 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내 자전거, 아령 등 사용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경우에 따라 1시간 내지는 그 이하로 진행이 되고,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자격이 되면 부담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 물리치료는 이제 집에서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장비가 좀 다르겠죠. 소규모 장비가 필요한데 뭐 밴드라던가 볼 아니면 아령 뭐 이런 정도의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주 2 내지 3회 1시간 이하.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자격이 되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면 움직임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갈때 운전할 다리 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일상적인 일에 이제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장을 보거나 식사 준비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거나 도움 없이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병원과 재활센터에서는 기과 계획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체력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사회복지사나 케어 매니저, 퇴원 계획 담당자가 재활시설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음 단계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 돕는 이가 없을 때는 그 유료 장기 돌봄 제공자를 기관을 통해서 고용한다든지,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메디케어에서 집에 방문하는 건강관리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험과 상황에 따라서 퇴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나

0: 복지사, 케어 매니저 등이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단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집에서 어떤 돌봄 선택을 한다든지 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긴급 연락처 카드 주로 냉장고에 많이 붙여 놓으시죠. 주치의 아니면 그런 주치의나 이머전시 컨택 퍼슨 이렇게 많이 붙여 놓으시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누군가가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 경우 그 요양시설이 어디인지 방문도 해야 되고 예, 그 시설을 미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약국을 사용하는지 또한 집에서 치료를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어쩌면 또 의료 장비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윌체어나 아니면 워커, 지팡이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 워크숍 및 세미나, 치매 및 치매 간병 워크숍 및 세미나, 또한 치매 돌봄 수업,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그룹도 있고, 기업 관리 서비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주간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 예정인데, 저희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과 귀의 균형기관에서 생기는 이석증,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와 안전한 생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거나 고개를 돌렸는데 주변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시니어분들 가운데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혈압이나 약물, 탈수, 심장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귀 안쪽에 있는 균형기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입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몸의 움직임과 균형을 감지하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결정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특정한 자세에서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돌아 누울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일 때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지럼증은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어지럼증이 이석증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걷기 어려워진다면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스스로 원인을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천천히 앉은 뒤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서십시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갈때 어지럼증이 있다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자체도 힘들지만 시니어에게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넘어짐이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반복해서 넘기지 마십시오. 어지럼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면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건강한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증상은 꼭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극대화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인물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가 발명해서 정식으로 등록한 발명품만 1093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기, 전화, 자동차 산업 등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히 천재 중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그가 해야 할 숙제를 마친 사람을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천재다 그런 말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만 마쳐도 천재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의 삶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에디슨이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왼쪽 귀가 안 들리게 되었고 오른쪽 귀도 80%밖에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학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몇 년 단위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디슨 자신 학교 공부를 너무 지루해했고 또 수업 중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선생님이 집으로 쫓아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디트로이트에 있는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발명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얼마나 끄집어내어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이것을 나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인류를 해치고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풀리 바르게 끄집어내어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것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 인생은 낭비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폴란드에 파드레 보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폴란드의 초대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1913년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와서 미국의 큰 연주홀에서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엄마를 따라 공연장에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이 소년이 엄마 몰래 무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앉아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찹스틱 왈츠라고 하는 젓가락 행진곡을 두 손가락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심플한 멜로디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막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엄청난 관객들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당황한 그 손이 울먹이면서 피아노에서 내려올리고 할 때 누군가가 큰 팔로 소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계속해, 내려가지 마,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는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파드레 보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심플한 젓가락 행진곡이 웅장한 연주로 변하기 시작했고 뒤에 앉아있던 오케스트라가 하나씩 하나씩 조인하기 시작하면서 웅장한 심포니가 되어서 무대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평범한 찹스틱을 이처럼 웅장한 그랜드 심포니가 되겠을까요? 그장이 개입해서 그 소년과 함께 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멜로디는 단조롭기도 하고 미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연주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심포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모두 없애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길에는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영화 오디세이가 큰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가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오디세우스의 파란만장의 여정이 담긴 작품인데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 신작 번역본도 출간이 됐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보러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죠.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헌입니다.
4: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5: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4: 네. 당연히 교수님 영화 보셨을 텐데요. 예.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5: 예, 지난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관람했는데 그냥 네 번 울었다.
4: 네 번이나요?
5: 예.
4: 3시간에 네 번이면 예. 많이 울었네요. 꽤.
5: 그렇죠. 그 모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그 장면에 몰입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울릴 줄 몰랐습니다.
4: 어머. 예. 교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세요?
5: 예, 제가 네 번 울었습니다.
4: 저는 함께 간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울었다 이런 말씀인 줄 알았죠.
5: 제 아내는 끝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4: 그 정도로.
5: 예.
4: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5: 예.
4: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오디세이가 원작인 거고 그 네. 원작을 본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5: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 원작을 번역을 하신 거죠?
5: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서양 고전학자로서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던 게 석사 과정부터를 공부를 시작한 게 1995년이었는데
4: 네.
5: 그때 처음 읽었던 작품이 우연찮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였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와, 이 작품은 내가 언젠가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꾸준히 읽었죠. 그러다가 유학 갔다 오고 2004년에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때는 제가 야심에 차갖고 한 3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번역을 하겠다.
4: 네네.
5: 그런데 22년 걸려 지금 이번에 냈습니다.
4: 이번에 이 신작이 번역이 22년 걸린 거예요.
5: 예,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사실 재작년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발표한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뜨끔했었죠.
4: 왜요?
5: 이분은 오펜하이머라는 대작을 만들어놓고 3년 만에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20년 동안 나는 뭐냐.
4: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신작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봤는데 여러분 영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글자가 그림 같아요. 그리스어.
5: 그렇죠. 예.
4: 오잖아요.
5: 예, 호메로스가 그리스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이오니아 지역에서 이오니아 방언으로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그리스어를 한다 그러면 기원전 5세기 4세기 아테네 사람들이 쓰던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보다 한 3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4: 와.
5: 이오니아 방언이어서 조금 읽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4: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어하고도 다르다는
5: 현대
4: 거잖아요.
5: 그리스어랑은 완전히 다르죠.
4: 예. 그거를 번역하신 거고
5: 예,
4: 여러분
5: 그렇습니다.
4: 이 신작이 760쪽입니다. 와, 760쪽을 번역을 하셨고 이번에 마침 근데 영화 개봉과 맞춰서 사실은 교수님의 번역 신작 오디세이의 책도 출간이 돼서
5: 예.
4: 이 책에 대한 반응도 뜨거울 것 같아요.
5: 예,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게 너무 감격적이죠. 그리스 로마 고전을 공부한다 그러면 소수 또는 보호학문이라고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가 그 굉장히 그 열심히 번역한 거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좀 움들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4: 책 잘 나가죠 교수님?
5: 뭐 출판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4: 자 그러면 우리 원작 더더군다나 이제 전문가시고요.
5: 예.
4: 시선으로 봤을 때 이번 영화에 대한 좀 해석과 더불어서
5: 예.
4: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미리 예습할 부분은 어떤 건지도 한번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예.
4: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잖아요.
5: 예, 예.
4: 근데 영화는 오디세이네요.
5: 예. 그러니까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 오디세이아에서 온 건데 오디세이아라는 말은 오디세우스에 관한 노래,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오디세우스고 작품 이름은 오디세이, 오디세이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오디세이아가 그리스 원어의 충실한 발음이라면 오디세이는 영어식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그렇군요. 오디세이는 작품의 이름. 이 네.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5: 네.
4: 여러분 보통 이제 영화를 많이 이제 연상시키실 테니까 네. 제가 중간중간 그 배우의 이름도 함께 거명을 하겠습니다.
5: 예전에는 율리시스라는 이름으로 네. 불렸었던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4: 아, 그 율리시스. 율리시스가 네. 이 오디세우스입니까?
5: 네, 맞습니다.
4: 오, 율리시스 굉장히 귀에 익은 이름인데요.
5: 그렇죠.
4: 네. 일단 그거부터 여쭐게요. 이번에 영화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네. 보실 때 야, 이 사람 진짜 캐스팅 잘했다.
5: 아. 그 오디세우스 역할한 그 맷데이먼하고 예. 페넬로페 저는 그 두 조합이 굉장히 잘 캐스팅됐고 원작과도 비슷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인물로 재탄생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오디세우스 주인공 맷데이먼이고요. 네. 맷데이먼의 아내 페넬로페 역이 앤 해서웨이입니다.
5: 앤 해서웨이.
4: 네, 이렇게 두 사람 머릿속 연상하시면서 생각하면 되겠고 왜냐하면 번역하시면서 연상을 하시잖아요. 장면을.
5: 그렇죠.
4: 그렇다면 예.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함께 연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5: 예,
4: 여쭈는
5: 예,
4: 거예요.
5: 맞습니다. 그래서 잘 캐스팅됐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4: 그러니까요. 자, 영화 오디세이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라 뭐가 있을까요?
5: 그 일단 이 전체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겪은 게 뭔가. 그러니까 귀향과 모험의 이야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집에 막상 들어가서 야 여보 나왔어 또는 여러분 저 왔습니다 하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4: 네.
5: 왜냐하면 그의 빈자리를 노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 바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향 이후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리를 노렸고 자기 가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그런 응징과 보복의 이야기 그 귀향의 모험과 응징과 보복의 이야기라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시고 가시면은 전체 스토리를 잘 꿰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10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맷데이먼입니다.
5: 그렇죠.
4: 오디세우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막 전쟁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5: 예.
4: 이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름이 뭐죠?
5: 이타카.
4: 이타카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들어보면 이 트로이라는 곳이 이 호메로스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5: 예,
4: 근데
5: 그렇죠.
4: 실제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그거는 실제였다 이렇게 됐다면서요.
5: 아, 그러니까 그 트로이아 전쟁이 정말 있었느냐 이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디까지 가냐면 트로이아라는 도시 자체가 정말 있었냐.
4: 그러니까요.
5: 예, 그걸 도정했던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고학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사업하다가 사업을 잠깐 접어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트로이아 전쟁의 흔적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발굴을 한 거예요.
4: 네.
5: 그리고선 거기서 발굴되는 모든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그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이렇게 껴맞추면서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라는 도시가 정말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층을 그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쭉 발굴해 보니까 아홉 개 층이 발견이 된 거예요.
4: 네.
5: 아홉 개 층 중에 일곱 번째 층을 A, B로 나누는데 그 중에 A층이 불타는 적이 있고 뭔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흔적은 우리가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4: 그렇죠.
5: 근데 이제 그 화재와 파괴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의 트로이아 전쟁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점이 있고 아니다 이건 정말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전쟁 분명히 있었다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활약했던 영웅들도 다 실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응징하고 자기 아내와 다시 만나는 모든 장면들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고대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 그 특히 이제 로마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그리스 문명, 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문명을 이루고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가면 그리스는 굉장히 척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항상 빈곤에 허덕이기도 하고 궁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것인데, 딱 보니까 트로이 쪽, 지금의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이죠.
4: 네네.
5: 거기는 그 너무 농장 그 농사도 잘 되고 자원도 풍부하고 문명도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으니까 저길 약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트로이아 쪽 그쪽뿐만 아니라 그 아나톨리아 반도 쪽을 노략질하고 해적질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4: 아하.
5: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원전 5세기만 해도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트로이아 전쟁 같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당시에 그 호메로스의 기록대로 가면은 이게 1186척의 배를 모아야 되거든요.
4: 네.
5: 그리고 거기에 100명씩만 타도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규모는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 빈곤했던 그리스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고 뭐 전쟁을 작은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모아지면서 트로이아 전쟁이 마치 있었던 것으로 얘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기원전 5세기만 해도 있었습니다.
4: 교수님은 계속 연구를 하셨으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그런 비슷한 전쟁이 있었으리라고
4: 있었을
5: 봐요.
4: 것이다.
5: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그대로는 아니지만 예. 그리스인들이 끊임없이 약탈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끔찍한 범죄랑 연계시키는데,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4: 네네.
5: 특히 자원이 없는
4: 그렇죠.
5: 자들은 전사들만 잘 키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한 거, 몇 년 동안 일궈놓은 거를 순식간에 탈취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수지 맞는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그리스처럼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4: 예,
5: 테고요.
4: 예.
5: 그러니까 이쪽 침탈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해적이고 강도인데, 집으로 돌아오면 해적 강도가 아니잖아요.
4: 그렇죠.
5: 우리의 영웅, 우리의 예, 아빠, 예. 우리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이 모아지면서 영웅이란 개념도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4: 8616번님이 입소문 자자해서 오늘 퇴근 후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줄거리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아, 큰일 예, 났네. 저희
5: 줄거리는 안 하고 배경 지식만.
4: 배경 지식만 이런 거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5: 예.
4: 그러니까 실제로 이타카라는 그 고향의 왕이잖아요.
5: 예,
4: 여기서
5: 그렇습니다.
4: 오디세우스가
5: 예.
4: 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느라고 10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밖에 예.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엄청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오디세우스 는 어떤 인물입니까? 왜 신화에서 유명한 영웅이 된 거예요?
5: 일단 그 영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4: 네네네.
5: 원작에 나온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어허.
5: 그래서 호메로스의 표현 중에는 꾀가 많은, 지략이 많은 그렇게 그 계략을 잘 짜내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곳조차도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저 위험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지 나 좀 봐야겠어. 이런 그 영리함이 있는가 하면 호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영리함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리함 때문에 역경을 이겨나가지만, 사실 그 영리함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호기심 때문에 항상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으로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4: 사람 인간이 사실은 원래 그렇긴 하잖아요. 예, 예. 어떤 호기심이나 그 궁금증을 못 참아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기도 하고
5: 예,
4: 약간 예.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그려져 있는군요.
5: 그렇죠. 사실 모든 인간이 호기심을 갖는데 호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거거든요.
4: 네, 맞아요.
5: 그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 호기심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딱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하.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인물이고 그다음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4: 네.
5: 이 사람 오디세우스잖아요. 그 무슨 뜻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아직 없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해. 이렇게 해요.
4: 네.
5: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4: 네네.
5: 근데 화가 났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뭐냐면 오디사오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어로 읽으면 언어 유희 말장난이 나와요. 내가 인간들한테 오디사 메노세스니까 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고 해.
4: 홧김에 지었네요 이름을. 네,
5: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진짜 번역을 하면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얘 화돌이라고 그래. 그런 오.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도 그런 말장난이 있는데 제우스님 그 아테나가 그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그래요. 아 제우스님 왜 제우스님은 오디세우스한테 그렇게 화가 나 계셔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4: 네네.
5: 그걸 그리스 말로 하면 아니 그 제우스님 왜 당신은 오디세우스에게 오디사오 하세요?
4: 오.
5: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보면은 이 분노하는 자. 화가 많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화와 분노를 잘 참아내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 오디세우스를 호메로스가 이 원작에서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로 굉장히 많이 그려내요. 그러니까 아까 영리함과 호기심 그리고 영리함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겨내지만 사실 호기심 때문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일에서 그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분노라는
4: 네네.
5: 개념이. 근데 그거를 아무 때나 막 그 분노하고 막 화풀이하고 뛰어들면은 잘못하면 이제 망하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이게 영리함하고 결합이 돼갖고 그 순간순간의 분노를 잘 참아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사귀는 게 아니라 꼭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지략을 짜서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모든 것 자기를 괴롭혔던 그리고 자기를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 때려눕히죠.
4: 그 이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5: 예,
4: 호메로스가 이름을 지었을
5: 맞습니다.
4: 때부터.
5: 예.
4: 4471번님이 오디세우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질문하셨어요.
5: 오디세우스 이 작품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니까 오디세우스를 당연히 주목해봐야 되는데 사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10년을 전쟁을 치르고 10년을 방황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구심점으로서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당연히 페넬로페에 우리가 주목해볼 수가 있어요.
4: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5: 그렇죠. 근데 페넬로페의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혼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넣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이었나.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누구는 집에 왔다, 누구는 집에 왔다. 참전했던 용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는데 내 남편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1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군대 가는 남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여자친구가 변심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4: 그리고 페넬로페도 이게 왕비니까 네. 이제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를 넘보잖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 그리고 혼자서 나라를 지키는 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7년 되는 해부터 남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야, 네 남편 죽었어, 안 와. 그러니까 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몰려든 인물이 무려 108명이에요.
6: 아유.
5: 네, 108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108명이 그득 차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페넬로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는지. 그 호메로스의 작품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상상이 되거든요.
6: 네, 네.
5: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두렵고, 아, 이 자리를 포기할까? 누구에게 기대버릴까?
6: 네.
5: 남편이 안 오는 것 같으니 이런 불안한 심리도 있고, 또 하나, 아니야, 올 거야. 그 올지 않더라도 난 이 자리를 혼자라도 지켜야 될 거야. 뭐 이런 그 강한 의지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원작에서는.
6: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리뷰를 읽어보면 다 어떤 본인의 인간의 심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5: 예, 예,
6: 어떤
5: 맞습니다.
6: 그런 인간의 심리를 다각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어서
5: 예, 예.
6: 그런 것 같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1분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란 감독이 원작을 보고 놀라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작 번역가시기 때문에 이 원작에 있는 내용과 놀란 감독의 이제 자기 상상력이나 해석이 들어갔잖아요.
5: 예, 예.
6: 한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5: 그게 딱 몇 퍼센트로 보냐, 그러니까
6: 딱 느낌 때.
5: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새롭게 각색해냈다. 그리고 그 각색해낸 그 내용은 굉장히 천재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명하고 답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호메로스가 던진 질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답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네, 끝으로 30초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교수님이 번역하신 원작 있잖아요. 오디세이아 책 분명히 찾아보실 것 같거든요.
5: 예.
6: 영화와는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5: 호메로스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나와 얼만큼 비슷한가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에 주목해서 소위 말하는 호메로스적 인간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것이 호메로스 언어가 갖고 있는 생생함을 살려내는 대로 그 많이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6: 예, 영화 오디세이 보시고 새로 교수님이 번역하신 신작입니다. 오디세이아 책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6: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죠.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 오늘 마약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 김희선 팀장인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팀을 맡고 있는 김희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입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김은주 과장님이 살짝 예고는 해주셨는데요. 지난달 1일이죠. 7월 1일에 출범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왜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된 건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려요.
7: 네. 말씀대로 저희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7월 1일자로 발족한 이제 조직이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그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거나 아니면 좀 과다하게 오남용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행위들을 저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런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이제 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식약처 안에 여러 이제 뭐 중앙사법조사단이라든지 사이버조사팀이라든지 그다음 여섯 개 저희 지방 식약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현장 감시에는 저희 17개 시도 지방 정부에 있으신 저희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 여러 마약류 담당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감시단에 이런 점검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총괄 기획팀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 지원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를 이상 징후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집중 단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수사와도 연계가 되는데요. 그런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 지원팀까지 다양한 이제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마약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입니다. 특별감시단. 특별히 감시하시는 분들인데 총 몇 분으로 이루어졌나요?
7: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약처와 그리고 지방청 있는 이제 분들을 합치면 한 50여 명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갈 때 그 해당 시군구나에 계신 이제 보건소에 계신 지방 정부 이제 담당자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아, 그렇군요.
7: 네.
6: 특별감시단,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진행하시는 건데 어떤 기관, 어떤 마약류가 대상인가요?
7: 아, 네. 저희 감시단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전체가 대상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의료용 마약류에는 이제 왜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프로포폴 같은 그런 마취제도 있고요.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나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 같은 식욕 억제제 등 이제 다양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용 마약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슈의 시급성이나 저희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문제되거나 이슈가 빈번한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저희가 프로포폴이나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몸도 확 당기지 않습니까? 국물이요, 국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나는 그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 저도요, 선배. 오늘 오후에 맑은 하늘 보면서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고깃집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입추 지나면 코도 달라지나 봐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재현이고요.
1: 함께하는 박지수입니다. 주말 오후 다들 뭐 하고 계세요? 드라이브 중이신 분, 집에서 쉬고 계신 분, 혹시 지금 뭐 드실까 고민 중이신 분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0: 오늘 저희 주제가 딱 그겁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꼭 찾아오는 그 입맛, 한인타운 밑집 술래요. 올림픽이며 웨스턴이며 팔과 골목이며 냄새만 맡아도 발이 먼저 가는 그 집들 얘기 오늘 실컷 해보려고요.
1: 저 사실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점심을 일부러 조금 먹었거든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0: 저는 어젯밤에 AI로 자작곡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타 골목 맛집. 나중에 양념 코너에서 살짝 들려드릴게요. 부끄럽지만
1: 기대할게요. 선배,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아, 나 거기 알아. 그 집 진짜 맛있지 하시는 분들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맛집 제보 보내주세요. 선배 저 둘이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0: 대신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먹는 거지만.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LA 사는 이야기 오늘은 한인타운 밑집 술래편입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양념 코너 한번 챙기고 가야죠. 제가 요즘 입추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밥맛이 확 돌아왔거든요. 뭔가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든 곡 제목도 딱 정해졌어요. 완타 골목 맛집. 한인타운 골목골목 맛집 술래하는 그 설레는 기분, 그걸 그대로 곡에 담았어요.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AI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한 사나흘 밤을 꼬박 세웠는데 물구나무 서면서 영감 받은 게 꽤 됩니다.
1: 선배 물구나무 서면서 작곡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곡 들어보니까 진짜 신나요. 한타골목 걸어 들어가는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오늘 본편이랑 완전 찰떡이에요.
0: 그렇죠. 오늘 주제가 딱 밑집 술래잖아요. 주말 오후에 맑은 날씨까지 이렇게 좋은데 이 곡 들으면서 슬슬 어디 갈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딱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럼 완타골목 맛집 한번 듣고 바로 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배고파지실 준비 되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아직 햇볕이 좀 따갑지만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살짝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말씀처럼 요즘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한인타운 골목바람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한여름엔 그냥 뜨거운 공기였는데 요즘은 살짝 서늘해서 괜히 뭐 하나 뜨끈한 거 먹고 싶어지는 그런 공기예요.
0: 그러게 말이죠. 입추가 지났다고 달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0: 선배, 요즘은 진짜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예전엔 가족끼리 가던 갈비집, 곰탕집 이런데 몇 군데 정해져 있었던 느낌인데 지금은 새벽부터 해장국 파는 집 밤늦게까지 술국 나오는 포차 또 퓨전 한식바까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지 하는 게 일이에요.
1: 지수 씨 세대는 그런 선택지가 많아서 참 좋겠네요. 저희 이민이 쩌모 세대들은요, 예전에 올림픽 마켓 근처나 웨스턴 쪽에 있던 밑집들이 거의 동네 사랑방 역할도 했거든요. 추어탕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이 그냥 밥이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좀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저도 요즘 조금은 그 감정 알 것 같아요. 작년에 다시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고 나서 퇴근길에 윌셔에서 올림픽으로 내려오다 보면 불빛이랑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골목에서는 삼계탕 끓는 냄새가 나고 또 다른 골목에서는 숯불에 갈비 굽는 냄새가 나고요. 그게 그냥 집에 돌아오는 냄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 이야, 지수 씨가 그런 얘기하니까 참 새롭네요. 예전에는 한식당들이 거의 한인들만 찾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가끔 보면 라티노 손님들도 많고 젊은 백인 친구들도 삼계탕이랑 찌개 잘 먹더라고요. 입추 지나서 뜨끈한 국물 당기는 거는 인종불문 공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선배, 제가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제는 한국 음식이 그냥 이민자 음식이 아니라 LA 전체가 함께 즐기는 미식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특히 한인타운은 골목마다 식당이 빽빽하게 있어서 주말 저녁 되면 진짜 사람들로 꽉 차잖아요. 그 속에서 추어탕 찾는 손님도 있고 빈대떡에 소주 찾는 손님도 있고요.
1: 그런데 말이죠. 메뉴가 많아진 만큼 고민도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 주말마다 하는 생각이 오늘은 우거지 갈비탕이냐 꽃게탕이냐 아니면 삼계탕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파전이랑 보쌈까지 끼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같이 간 사람 입맛에 맞춰서 포기하는 메뉴가 꼭 하나씩 생기네요.
0: 선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는 주말에 한인타운 나가면 아예 코스를 짜요. 점심에 국물 한 번, 오후에 카페 가서 디저트 저녁에 술국이랑 전류 이런 식으로 일정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추어탕도 먹고 싶고 빈대떡도 먹고 싶으면 욕심내서 다 넣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1: 아,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나이가 드니까 한 번에 여러 끼를 그렇게 무겁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저는 한 곳을 제대로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어탕이다 하면 진짜 추어탕 잘하는 집을 골목골목 생각해내서 그 집을 향해 딱 가는 편이죠.
0: 선배, 그거 아세요? 요즘 친구들은 오히려 한 식당에서 여러 메뉴를 나눠 먹는 걸 좋아해요. 추어탕 하나, 우거지 갈비탕 하나, 파전 하나, 빈대떡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네다섯 명이서 다 조금씩 맛보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약간 배틀이 시작돼요. 오늘은 삼계탕이냐 꽃게탕이냐 이런 식으로요.
1: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저희는 예전부터 단골집 가서 늘 먹던 메뉴가 편했거든요. 한인타운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는 식당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서 골라먹는 재미보다는 익숙한 사장님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했어요.
0: 그런데 선배, 요즘은 한인타운이 워낙 넓어지고 식당도 많아서 단골집도 있고 탐험하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만 해도 골목마다 간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집 도전 이런 느낌으로 입추 지나서 당기는 가을 입맛을 어디에 맡겨볼까 주말마다 작은 모험하는 기분이에요.
1: 그게 또 한인타운의 묘미죠. 올림픽 윌셔파이가 웨스턴. 이 라인 따라서 쭉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부터 있던 노포들도 보이고 간판이 아주 세련된 새 식당들도 보이고요. 같은 갈비탕이어도 집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위를 좀 데워볼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0: 저는 특히 요즘 저녁 공기가 좋더라고요. 해질 무렵에 버몬트 쪽에서 올림픽으로 건너오면 하늘은 아직 맑고 바람은 서늘하고 거리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게 아, 주말에는 역시 한인타운이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1: 좋네요. 주말에는 역시 한인타운이라는 말이 오늘 방송 주제하고도 딱 맞습니다. 입추 지나서 이 선선한 바람에 우리가 찾게 되는 그 따끈한 국물 구수한 찌개 보글보글 전골파전, 빈대떡, 보쌈, 갈비찜까지요. 이 메뉴들 사이에서 지수 씨랑 저랑 또 한 번 아주 진지한 최애 음식 배틀을 해봐야겠네요.
0: 네, 선배, 오늘은 제가 절대 앉을 자신 있습니다. 요즘 핫한 한인타운 밑집 루트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나는 추어탕이다 아니지, 우거지, 갈비탕이지 마음속으로 이미 한 표 던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따가 본격적인 맛집 순례 들어가서 선배랑 제대로 겨뤄보겠습니다.
1: 주말

0: 낮은데도 공기 끝이 조금 달라졌죠, 지수 씨. 이런 때면 사람 입맛이 묘하게 국물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냉면이 시원했던 계절에서 이제는 우거지 들어간 탕이나 뜨끈한 전골이 먼저 떠오르네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어제 한인타운 걸으면서 갑자기 파전이랑 꽃게탕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추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아요. 아직 해는 뜨거운데 속은 벌써 가을 메뉴를 찾는 느낌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한인타운 와봤을 때는 지금처럼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올림픽 거리 쪽으로 가면 따끈한 한식 내는 집들이 하나둘 보여서 이민자들 마음을 좀 붙잡아줬어요.
1: 선배의 그 시작점이 올림픽 마켓이랑 VIP 레스토랑 그리고 산 같은 곳이었죠. 예전엔 그런 집들이 사실상 동네의 식탁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전통 위에 해장국집, 보쌈집, 술국집, 디저트 카페까지 얹혀서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어요.
0: 맞아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시절엔 한 끼가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요. 일 끝나고 들어와서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먹으면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죠. 추어탕이나 삼계탕 같은 메뉴가 괜히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1: 저는 그 점이 재미있어요. 예전엔 한인 고객 중심의 식당이 많았다면 지금은 라티노 손님이든 백인 손님이든 다 같이 와서 갈비찜이나 순댓국을 찾잖아요. 한인타운이 더 이상 안쪽 사람들만의 부엌이 아니게 된 거죠.
0: 아, 그런데 그 말은 좀 살짝 다르네요. 저는 아직도 한인타운은 우리 쪽 입맛이 먼저인 동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바깥 사람들이 들어와도 결국 이 동네 맛의 결은 한식이 잡고 있거든요.
1: 그건 맞아요, 선배.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예요. 이 동네는 70년대부터 식당과 마켓이 붙어서 커졌고, 지금은 식당만 해도 700곳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밤늦게도 불 꺼지지 않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한인타운 맛집 순례라는 게 결국 무슨 메뉴가 맛있냐 보다 어떤 시간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고르는 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빈대떡에 막걸리도 좋고, 우거지 갈비탕도 참 괜찮죠.
1: 저는 거기에 꽃게탕 한 표요. 매콤하면서도 국물이 깊어서 입맛이 흐트러질 때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선배는 늘 보양 쪽으로 가시고, 저는 약간 자극 있는 쪽으로 가서 늘 여기서 부딪히네요.
0: 하하. 그 부딪힘이 있어야 방송이 재밌죠? 사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같은 한인타운이라도 세대마다 가는 집이 다르고, 같은 메뉴라도 누군가는 추억으로, 누군가는 새로움으로 먹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한인타운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래된 국물집이든 새로 생긴 퓨전받은 입추 지나고 나면 다들 결국 따끈한 한 숟갈 찾게 되니까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입추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인타운 처음 왔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직도 올림픽 거리 골목에 올라오던 그 음식 냄새가 생생해요.
1: 선배 올림픽 거리 처음 보셨을 때요? 저희 세대한테는 그냥 늘 있던 거리라서 그첫 느낌이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그때 이미 밑집들이 좀 있었어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여기 처음 왔을 때요. 부모님 가게가 올림픽가에서 골목 하나 들어간 데 있었거든요. 가게 셔터 올리면 맞은편에 오래된 한식당 간판이랑 새벽부터 국물 끓이는 김이 올라오는 게 바로 보였어요.
1: 아침부터요? 요즘은 브런치 카페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진짜 국물집들이 주인공이었겠네요. 선배는 그 집들을 자주 가셨어요?
0: 자주라기보다는 저희 집이 바쁠 때 부모님이 오늘은 옆집에서 좀 먹고 와라 하시면 갔죠. 입추 지나서 밤 공기가 살짝 서늘해진 날이면 그집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확 올라오는 소고기국 설렁탕 냄새에 옷까지 베어왔어요.
1: 와, 그 공기까지 기억나시는 거네요. 저는 어릴 때 한인타운 오면 그냥 고깃집 연기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선배는 그 국물집에서 뭐 주문하셨어요? 요즘처럼 갈비탕, 추어탕 이런 메뉴도 있었어요?
0: 그땐 메뉴판이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입추 무렵만 되면 제가 꼭 시키던 게 있었어요. 뚝배기에 우거지 잔뜩 들어간 갈비탕이랑 옆자리 아저씨들은 해장국 시켜서 김치 국물까지 말아 드시고 계셨죠.
1: 선배가 우거지 갈비탕이셨군요. 선배 이미지랑 묘하게 잘 어울려요. 좀 묵직한 국물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때 그 뚝배기 앞에 앉아있는 선배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0: 지수 씨, 그게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영어도 잘안 들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떠먹으면 괜히 그래,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하자 하는 마음이 슬쩍 내려앉았어요.
1: 아, 그 느낌 알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일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면 한인타운에서 순댓국이나 감자탕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하루를 잠깐 멈춰두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세대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건가 싶네요.
0: 그때는 한인타운이 지금처럼 화려한 간판거리라기보다는요, 조금 어두운 상가 건물들 사이로 식당들이 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빛바랜 메뉴 사진이랑 김빠진 콜라 간판이 걸려있고 안에서는 파전 부치는 소리랑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났죠.
1: 그 소리 묘사해 주시니까 눈앞에 그림처럼 떠오르네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웨스턴족 갈비집을 많이 갔었는데 선배가 말해주신 그 빛바랜 간판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번쩍거렸달까요?
0: 웨스턴 쪽은 그래도 오늘 좀 먹어보자 하는 날 가는 동네였죠. 제가 기억하는 올림픽 골목 국물집들은 일을 마치고 지친 분들이 슬리퍼 끌고 와서 조용히 앉아 한 그릇 비우고 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요. 국물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1: 선배, 지금도 한인타운에 그런 집들 남아있는 거 아세요? 인스타에 잘 안 올라오는 그냥 동네 사람들만 아는 아침 해장국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진짜 말없이 국물만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는 그 풍경 볼 때마다 좀 숙연해져요.
0: 그래요? 제가 요즘은 그런 데를 잘 못 찾아가서요. 예전에는 버몬트 쪽 작은 골목에도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겨울 다가올 무렵 입추 지나서 날이 한 번씩 확 추워지는 날이면 유리창에 김이 서려서 안이 잘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1: 유리창에 김 서린 그 모습 영화 한 장면 같네요. 선배는 그 집에서는 뭐 드셨어요? 혹시 추어탕 같은 것도 드셔보셨어요? 요즘은 추어탕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거의 못 보는데요.
0: 추어탕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엔 그걸 못 먹었어요. 생긴 것도 낯설고 친구들이 이거 몸에 좋다고 억지로 권했는데 국물색만 봐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해가을 계속 감기 기운이 가시질 않아서 한번 용기 내서 시켰죠.
1: 용기 내서 추어탕 첫 도전이요? 어머, 그때 어떠셨어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힙한 메뉴가 된 추어탕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나오고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고요.
0: 그때 그 집 추어탕은요, 예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뚝배기 위에 부추랑 파가 우르르 얹혀있고 김이 확 올라오는데 냄새가 특유의 흙냄새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첫 숟갈 먹는 순간 그 따뜻함이 배부터 퍼지면서 이상하게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1: 선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집 지금은 없어졌어도 그 뚝배기는 선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삼계탕이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엄마가 한인타운에서 삼계탕 사주면 닭고기보다 그 찬물에 말아먹는 마지막 국물이 더 위로가 됐어요.
0: 삼계탕도 한때는 큰맘 먹고 먹는 메뉴였죠. 우리 집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날이나 부모님이 특별히 저를 챙겨주고 싶을 때만 시켜주셨어요. 저는 통닭보다 그 안에 숨은 찹쌀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을 들어서면 그 찹쌀이 유난히 더 고소했어요.
1: 맞아요. 그 찹쌀 찾는 재미. 저는 어릴 때 그게 보물찾기처럼 느껴졌어요. 요즘은 그런 삼계탕도 약간 세련된 인테리어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얘기해 주시는 그 시절은 벽지 무늬도 좀 낡고 달력도 한쪽에 걸려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0: 정확해요. 벽에 걸린 한국 달력, 거기 빨간 날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한쪽에는 연예인 포스터가 색이발해서 붙어있고요. 선풍기가 드르륵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데 테이블 위엔 파전 접시랑 막걸리 병, 그리고 끓는 전골에서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죠.
1: 전골김 올라오는 모습은 세대불문 공통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 친구들이랑 한인타운 놀러 나와서 가을 초저녁에 파전이랑 빈대떡 시켜서 나눠 먹던 기억이 있어요. 바깥은 서늘한데 그 기름 냄새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느낌이랄까요.
0: 빈대떡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올림픽에서 조금 내려간 골목에 있던 허름한 집이 떠오르네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반죽을 넉넉하게 떠서 두툼하게 부쳐주셨어요. 접시를 받는 순간 손이 들릴 만큼 뜨거웠는데 그 온기가 참 고마웠어요.
1: 선배는 음식 얘기인데도 사람 얼굴을 같이 떠올리시네요. 저는 요즘 한인타운 파전집 사장님들이 가끔 고객 이름도 기억해 주시거든요. 지난번에 오셨죠? 그러면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집이 갑자기 단골집이 되는 거예요.
0: 우리 때도 그랬어요. 같은 갈비탕집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말 안 해도 사장님이 알아서 오늘도 그거죠 하고 뚝배기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입추 지나서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아, 그 손님 왔구나 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1: 그 눈빛 얘기 들으니까 요즘 한인타운도 여전히 그런 구석들이 남아있다는 게 떠오르네요. 물론 인테리어 예쁘고 사진 찍기 좋은 핫플들도 많지만 뒤쪽 골목으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아직도 그런 옛 공기 느껴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0: 지수 씨 말대로 사진 잘 나오는 집들도 좋지만요. 제가 요즘 더 찾게 되는 곳은 예전에 우리 세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는 집들이에요.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국자로 국물 뜨는 리듬, 그런 게 제게는 입추의 배경음이었거든요.
1: 선배, 저는 그 배경음이 이제 저한테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한인타운으로 다시 이사오고 나서 밤에 그 골목 지나면서 들리는 설렁탕집 냄새랑 전골 끓는 소리가 그냥 내 동네 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세대는 달라도 그 소리는 비슷하네요.
0: 그게 참 좋네요. 제가 겪었던 한인타운이랑 지수 씨가 사는 한인타운이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입추가 지나면 저는 아직도 올림픽거리 어느 국물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첫 김과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을 떠올리게 돼요.
1: 선배 얘기 덕분에 오늘은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그런 골목을 한번 돌아서 가보고 싶어졌어요. 예전 선배가 앉아 계셨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서 어떤 국물을 한 숟갈 뜨고 있을지 살짝 상상해 보면서요.
0: 지수 씨,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입추 지나면 당기는 메뉴 중에 박지수 씨는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 먼저 떠오르세요? 추어탕이요? 갈비탕이요? 삼계탕이요?
1: 잠깐만요. 선배 하나만 고르라는 건 너무 가혹한데요.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저는 우거지 듬뿍 들어간 갈비탕이요. 그 푹 고아진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진짜 한 주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0: 아, 갈비탕이군요. 저는 조금 다르게요. 추어탕이 먼저 생각나네요. 예전에 한인타운 골목 안쪽에 자그마한 추어탕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게는 크지 않은데 입추 지나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1: 어머, 추어탕 줄 서서 드시는 선배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집 어떤 분위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로컬 맛집이란 느낌이었나요?
0: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죠. 그냥 일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따끈한 국 한 그릇 먹는 가게였어요. 테이블 몇 개뿐인데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보리차 나오고 벽에는 캘린더랑 막걸리 포스터 하나 걸려있고요.
1: 아, 그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저는 요즘 추어탕은 윌셔 근처 새로 생긴 집이 떠오르거든요. 인테리어는 완전 모던한데 메뉴판에는 추어탕이랑 파전 그리고 꽃게탕이 같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가을 초입에 꼭 한 번씩 들르는 코스가 됐어요.
0: 그게 세대 차이네요. 저희 쪽은 추어탕 집이면 거의 추어탕만 내는 집이었거든요. 메뉴판이 심플했어요. 대신 국물 농도나 그 집만의 향이 또렷했죠. 요즘은 한 집에서 여러 메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은 특히 가을 되면 국물 라인업을 쫙 늘려요. 갈비탕, 설렁탕은 기본이고 꽃게탕, 알탕, 곱창, 전골에다가 거기에 파전이나 빈대떡까지 같이 내면서 술 한잔 곁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0: 그 곱창 전골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예전에 웨스턴 쪽 골목 안으로 좀 들어가면 늦은 밤에도 보글보글 전골 끓이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냄비 가운데에 곱창이랑 야채 잔뜩 들어가서 계속 끓잖아요. 그 앞에 앉으면 괜히 얘기가 길어지죠.
1: 선배, 진짜 그건 세대 공통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친구들이랑은 버몬트 쪽이나 팔가 근처 포차 스타일 집 가서 부글부글 끓는 전골 시켜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는 해장 위주였다면 요즘은 스트레스 풀고 수다 떠는 자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새벽에 속 달래려고 코리아타운 들어왔는데 요즘은 저녁부터 일부러 들어와서 하루 마무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탕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날 정리하는 의식 같은 느낌이랄까요?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오래된 설렁탕집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출근길, 설렁탕 손님, 점심 회식 손님, 늦은 밤 해장 손님까지 하루 내내 다른 얼굴들이 드나드는 느낌이에요.
0: 그 집은 제가 젊을 때부터 봤어요. 문을 열면 항상 김이 가득 올라오잖아요. 그 하얀 국물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서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죠. 뚝배기 안에서 소고기랑 잔치국수처럼 실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1: 요즘은 그 설렁탕집이 외국인 손님도 많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가면 라티노 손님들 가족 단위로 앉아서 깍두기 잘라먹고 있고 옆 테이블에는 젊은 백인 커플이 국물 떠먹으면서 이게 Korean bone broth냐고 묻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 모습은 제가 처음 왔을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거의 다 우리 동포들 얼굴이었거든요. 다들 일 마치고 와서 식탁에 엎어지듯 앉아서 국물 뜨다가 한숨도 쉬고 또 웃기도 하고 그랬죠.
1: 선배, 그 얘기 들으니까 한인타운이 진짜 국물로 기억되는 동네구나 싶어요. 저는 어릴 때는 냉면이나 치킨 이미지가 더 강했는데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보니까 골목마다 국밥집, 탕집, 찌개집이 진짜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0: 그게요, 70년대 중후반쯤부터 올림픽 근처에 큰 마켓 생기고 그 주변에 밑집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한국식 뜨끈한 걸 먹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1: 맞아요, 선배. 그리고 그때 생긴 식당들 중에 지금까지 이름은 바뀌어도 국물 스타일은 유지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엔 전복죽이나 닭백숙으로 유명했다가 지금은 메뉴가 조금 더 젊은 층 입맛에 맞게 변형된 곳도 있고요.
0: 전복죽, 닭백숙 얘기 나오니까 새벽 생각이 나네요. 한인타운이 아직 조용하던 시절에도 새벽에만 갑자기 붐비던 집들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밤샘 작업 마치고 온 분들이 전복죽 한 그릇으로 속을 좀 달래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1: 요즘은 그런 새벽 손님이 배달 앱이랑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뜨끈한 닭백숙 나가고 바깥에서는 라이더들이 포장 박스를 들고 한인타운 골목을 가득 오가고요. 가을 초입에는 삼계탕 배달 주문이 부쩍 는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배달 삼계탕이라. 저는 아직도 삼계탕은 직접 가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큰 뚝배기에서 닭을 직접 건져서 소금 찍어 먹고 인삼향이 피어오르는 걸 눈으로 보면서 먹는 묘미가 있거든요.
1: 선배 그 기분 알죠? 그런데 또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삼계탕 국물 떠먹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특히 입추 지나서 저녁바람 살짝 불 때 TV에서 한국 예능 틀어놓고 한인타운에서 온 삼계탕을 집에서 먹으면 진짜 도시에 작은 온천 하나 생긴 느낌이거든요.
0: 지수 씨는 표현이 참 좋네요. 도시 속 온천이라. 예전엔 한인타운 자체가 그런 온천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푹 꺼져 있을 때 올림픽이나 윌셔 거리로 차 몰고 와서 국물 한 그릇 먹고 나면 조금은 버틸 힘이 생겼거든요.
1: 요즘도 그 역할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세대에 따라 메뉴가 달라졌달까요? 선배님 세대는 추어탕, 설렁탕, 닭, 백숙 같은 정통 보양식이 떠오르면 저희 또래는 곱창, 전골, 부대찌개, 부침개, 막걸리 한 잔 이런 게 먼저 생각나니까요.
0: 그래서 입추 지나면 한인타운 식당들이 다 같이 불을 좀 더 세게 올리는 것 같아요. 여름엔 냉면 육수, 차갑게 준비하던 주방이 지금쯤에는 커다란 냄비들로 가득 차서 사골도 끓이고 매운탕도 끓이고 온통 김이 나잖아요.
1: 선배 그 장면 정말 좋아요.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작은 보쌈집이에요. 거기는 보쌈이 메인이지만 가을 되면 기본찌개를 묵은지 김치찜 스타일로 내줘요. 그 구수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0: 보쌈은 또 다른 세계죠. 김치에 수육 싸서 먹는 것도 좋은데 그 옆에 나오는 조그만 된장찌개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 된장찌개가 있으면 밥을 꼭 추가해서 먹어요. 보쌈을 핑계로 된장찌개를 먹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1: 저도 그래요. 보쌈 시켜놓고 결국엔 찌개랑 밥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보쌈집이 샐러드나 요거트 디저트도 같이 내서 외국인 손님들한테도 부담 없이 소개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아요. 한인타운이 확실히 다문화 입맛을 맞추려는 면이 보이더라고요.
0: 그건 좋은 변화네요. 예전에 VIP 같은 큰 한식당들이 생겼을 때도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의 한식당이 외국 손님들에게도 일종에서 올 여행 같은 경험을 주잖아요. 기와 있는 건물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1: 맞아요, 선배. 요즘은 SNS에서 코리아타운 해시태그 달고 LA에서 가을 국물 맛집 투어 한다는 외국인들 포스트가 꽤 보여요. 설렁탕 한 그릇, 꽃게탕 한 냄비, 그리고 마지막에 인삼차 마시는 코스로 올려놓고 한국식 가을 힐링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0: 입추 지나면 그렇게 국물 찾는 건 국적 불문 공통인 것 같아요. 몸이 좀 축나 있을 때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아서 국물 한 숟갈 뜨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죠. 그게 사람들 삶을 많이 지탱해온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1: 그래서 저는 한인타운을 낮에는 바쁜 상권이지만 밤에는 사람들 마음을 데워주는 부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을 문턱엔 어느 집을 가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 동네가 품어주는 느낌이거든요.
0: 지수씨 얘기 들으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더 고민이 되네요. 추어탕으로 갈지, 갈비탕으로 갈지, 아니면 보쌈에 된장찌개로 갈지. 그래도 입추 지나면 하나는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선배,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선배는 오늘 추어탕으로 초이스 하시고 저는 갈비탕으로 갈게요. 다음 블럭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잘 달래줬는지 조용히 서로 결과 공유하는 걸로요.
0: 선배 AI한테 물어봤더니 한인타운 먹자골목의 재미는 숫자보다 별표, 밀도별표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식당이 대략 700곳 넘게 붙어있고 일자리도 꽤 촘촘해서 새벽 해장국부터 심야 술국까지 하루 리듬이 안 끊기네요.
1: 어머 진짜요? 저는 그 숫자보다도 그렇게 빽빽하니까 동네가 늘 밥냄새가 나는 거였군요. 주말 오후에 걷다 보면 한 골목 안에서도 국물구이 빵냄새가 섞여서 방향 감각부터 흔들리더라고요.
0: AI가 또 재밌는 걸 찾아줬어요. 초창기 코리아타운 식당들은 한식당이라 해도 손님이 한인 위주였는데 요즘은 라티노 백인 다른 아시아계 손님이 같이 앉는 경우가 훨씬 흔하대요. 같은 갈비라도 손님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1: 그건 의외네요, 선배. 제가 UCLA 다닐 때만 해도 코리아타운은 한국 사람들 가는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메뉴판도 영어 설명이 훨씬 정교하고 비건 메뉴나 술안주 봐도 자연스럽게 붙어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LA만 그런 게 아니고 뉴욕이나 토론토 한인사회는 한식당이 동네 한복판 상권보다 흩어져 있는 편인데 LA는 아예 한 구역에 몰려서 먹으러 가는 동네가 됐죠. 그 차이가 참 커요.
1: AI한테 물어봤더니 5년 뒤엔 또 한 번 바뀔 거래요. 배달앱 추천과 후기 알고리즘 때문에 예전엔 간판 보고 찾던 집이 이제는 검색어와 평점으로 뜨고 10년쯤 뒤엔 영어 한국어뿐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주문받는 가게가 더 늘 수 있대요.
0: 그건 정말 시대가 바뀌었네요. 저는 처음 한인타운 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발품으로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기계가 먼저 골라주는군요. 그래도 뜨끈한 국물 좋아하는 마음까지 바뀌진 않겠죠.
1: 선배, 그리고 하나 더요. LA 코리아타운은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가족 단위 손님, 이 세대 친구 모임이 한 공간을 같이 쓰는 곳이라서요. AI는 그걸 24시간 혼합 상권으로 분류하더라고요.
0: 아, 그 표현은 좀 맞네요. 결국 기계가 숫자는 잘 새도 주말 저녁에 빈자리가 없어 서성이다가 따끈한 국물 한 숟갈에 풀리는 그 기분까지는 아직 못 따라오겠죠. 주말 오후에 한인타운 하늘 보니까 햇볕은 여전히 쨍한데 공기 색깔은 살짝 가을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은 괜히 골목마다 뭐 끓는 냄새 따라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1: 맞아요. 선배 오늘도 스튜디오 오면서 집 근처 골목 지날 때 식당에서 나는 파기름 냄새에 잠깐 발걸음이 멈췄거든요. LA 가을은 단풍보다도 그런 냄새로 먼저 오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는 요즘 회사 끝나고 나면 한인타운에서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아까는 갈비탕 얘기하셨는데 주말 저녁 느낌으로는 또 다르잖아요. 길 따라 걷다 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죠.
1: 저는 요즘은요, 파전이랑 따끈한 국물 한 그릇같이 나오는 집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바깥은 아직 덥지만 실내에서 바삭한 전이랑 뜨거운 국물 같이 먹으면 딱 이 계절이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0: 저는 여전히 추어탕 같은 메뉴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사실 어떤 집을 가시든 자기만의 입추 루트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한 번쯤 그 길에 따라 걸어보시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선배. 오늘 들으신 김에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엔 한인타운에서 나만 아는 밑집 한 곳 정해서 천천히 걸어서 가보시면 어떨까요? 주차 걱정보다는 골목 공기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0: 그 집이 오래된 단골이든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핫플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이랑 마음이 편해지는 자리 하나 있으면 입추 지나가는 이 시기가 훨씬 덜 쓸쓸해지죠.
1: 맞아요. 오늘 우리가 메뉴 이름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밥 한 끼가 LA에서 버텨온 시간들이랑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에게 그런 자리가 꼭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요.
0: 청취자 여러분, 주입니다. 입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입맛 얘기를 실컷 했더니 저 지금 진짜 배고파요. 녹음하면서 침 몇 번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1: 저도요, 선배. 방송 끝나자마자 어디 달려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맑은 날씨에 주말까지 겹쳤으니까 한인타운 어딘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뜨끈한 국물 한 그릇 하면 완벽하지 않겠어요?
0: 그 말이 맞아요. 자, 잠깐 광고 다녀오고요. 저희 두 사람 오늘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못다 한 얘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잠시 후 에필로그에서 만나요. 여기 불빛

0: 끝났다, 휴. 오늘 입맛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만 더 배고파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선배. 저 지금 진짜 방송 끝나자마자 배가 왜 이렇게 고파요? 아까부터 계속 국물 생각났어요.
0: 아니, 지수 씨는 맨날 방송 끝나면 배고프대. 아까도 중간에 살짝 멍했죠.
1: 헐, 들켰다. 아니, 근데 선배가 자꾸 맛집 얘기 꺼내니까 저도 정신이... 아, 배고파 진짜로요.
0: 그때 제가 말하다가 살짝 막혔잖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면이랑 국물만 떠올라서. 에이, 그건 방송사고까지는 아니고.
1: 아, 맞다. 선배, 아까 그 표현 되게 웃겼어요. 입추 지나면 입맛이 먼저 움직인다, 뭐 이런 거요.
0: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아, 진짜? 나왜 기억이 안 나지? 방송할 땐 입이 빨라져서 그래요.
1: 선배, 오늘 약간 흥 올라왔어요. 저도 옆에서 계속 받아치느라 정신없었고요.
0: 지수 씨가 자꾸 끼어들잖아. 근데 그게 또 맛이지. 혼자 말하면 너무 밋밋해.
1: 에이, 선배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마디 툭 던져야 선배가 갑자기 더 신나시더라.
0: 인정. 그 맛에 같이 하는 거지. 아, 근데 오늘 진짜 저녁인데도 밖에 사람 많겠다.
1: 요즘은 저녁에도 다들 약속 많더라고요. 당근 모임 이런 것도 엄청 많다던데 다들 동네에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0: 아, 그거 들었어요. 요즘 진짜 동네에서 다 모인다니까. 예전엔 전화 돌렸는데 이제는 모임이네. 뭐네, 세상 좋아졌어.
1: 그러니까요. 근데 선배는 그런 데 들어가면 말 너무 많아서 금방 인기 많을 듯.
0: 아이고, 그건 또 아니고. 가면 그냥 먹는 쪽으로만 인기 있지.
1: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먹는 사람이 있어야 모임이 산다니까요.
0: 맞아, 맞아. 오늘도 결국 결론은 그거였어. 배고프면 다진다.
1: 진짜요. 저 지금도 말하면서 침 고였어요. 방송 끝났는데 왜더 배고프지?
0: 그러게. 이럴 때 뜨끈한 거한 그릇 딱이면 좋겠다 싶네.
1: 아, 그럼 딱 이어서 들어가죠. 우리 PD가 만든 자작곡인데 제목이 위안인타운 국물기예요.
0: 제목부터 벌써 뜨끈하다. 내용도 딱 그거라며 뜨끈한 국물이 최고.
1: 그쵸. 지금 이 분위기에 딱이죠. 자, 들어보시죠.

0: 아이고, 오늘 진짜 배부르다. 저녁 방송인데도 지금 입맛이 안 꺼지네.
1: 선배는 아까부터 계속 배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집 가는 길에 뭐 하나 사 먹을 것 같아요.
0: 아, 맞다. 지수 씨, 우리 다음주엔 뭐 할까요? 오늘은 밑집 순례 했으니까 다음엔 좀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
1: 오, 갑자기요? 근데 그거 중요하죠. 또 맛집 가면 선배 혼자 또 신나서 메뉴판 읽을 거잖아요.
0: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말해? 나 메뉴판 읽는 남자야, 아주 그냥.
1: 에이, 그럼 다음은 메뉴판 말고 추억 얘기 어때요? 한인타운 학창시절 같은 거.
0: 오, 좋다. 그거 좋네. 옛날에 우리 다니던 그 동네 분식집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재밌지.
1: 그쵸, 그쵸. 아까 방송에서도 선배 갑자기 옛날 얘기할 때 반응 좋았거든요.
0: 아, 진짜? 그럼 학창시절로 가자. 내가 괜히 또 한인타운 토박이 티 좀 내지 뭐.
1: 근데 너무 센 얘기 말고요. 추억은 추억인데 너무 깊게 가면 또 선배 감성 과다해요.
0: 아이고, 지수씨가 내 감성을 관리하네. 그럼 가볍게 첫사랑 같은 거 어때?
1: 헐, 첫사랑이요? 선배 그거 방송에서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0: 누가 빨개져 내가. 에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지.
1: 좋아요. 학창시절이랑 첫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명절 얘기도 괜찮겠다.
0: 오, 명절. 그거 좋네. 먹는 얘기도 나오고 가족 얘기도 나오고.
1: 맞아요. 추석 앞두고 미리 분위기 타면 딱이죠. 송편 얘기하면 또 선배 배고파할걸요?
0: 아, 벌써 배고프다.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좋다. 명절에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이런 거.
1: 그럼 다음 주는 명절로 가요. 대신 너무 훈훈하게만 가지 말고 중간중간 웃긴 얘기 꼭 넣기.
0: 그럼 지수 씨가 웃긴 얘기 담당해줘. 난 옛날 기억 담당.
1: 와, 선배 책임 휘피바 좋아요. 그럼 제가 좀 놀려드릴게요.
0: 에이, 그럼 됐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저녁 잘 보내고.
1: 네, 선배도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와서 수다 떨게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막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입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달려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맑은 주말 오후에 이렇게 맛있는 수다 떨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꼭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배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0: 저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 메뉴 다 골라놨죠. 올림픽 쪽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하하하!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1: 오늘 가고 싶은 밑집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맛집 있으시면요.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도 맛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들고 올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여러분.

0: 오늘 저녁 쉽지 않은 얘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방송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친구 식당 생각이 자꾸 나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위안이 됩니다.
1: 선배 오늘 많이 힘드셨죠?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요. 남일 같지 않은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0: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얘기로 찾아올게요. 이 무더위도 언젠간 꺾이듯이 우리 동네도 다시 좀 살만해지겠죠? 그렇게 믿어야죠.
1: 주말 저녁 더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라디오 서울 AM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쉬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경남에는 밤사이 예상만큼의 폭우가 아닌 단비가 내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이번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3: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안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YTN은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3: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 물류거점 모카항이 후티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마비됐습니다. 미군은 즉각 항모전력을 가동하는 등 정밀 타격을 통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폭우가 내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조금 전 오전 9시 23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 네, 지진 규모는 2.2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밤사이 주로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 목포와 해남에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5: 네, 이른 아침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비구름이 지리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남 광주 영암군과 경남 산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광주 해남에는 아침 7시 20분쯤, 목포에는 새벽 6시쯤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각각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목포에는 이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새벽 한때 시간당 2, 30mm 정도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경남에 10mm 안팎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서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리산 부근으로 비구름이 이동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밤새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모두 40mm 안팎입니다. 단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비구름은 차차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는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새벽 6시 30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58mm가 내렸고요. 전남 해남에는 182mm, 목포에 164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섬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전 9시쯤에 폭우가 예보가 다시 한번 수정이 됐는데 이 경남 남해안의 250mm 폭우는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많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오늘과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호우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터라 약한 지반이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추가로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3: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남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4: 경남에는 바짝 말라있던 저수지에 오랜만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딘가요?
6: 네, 전남 광주 구례군 섬진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차상은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7: 네, 경남 함안군 운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저희 취재진이 4시간 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구례에 정말 비가 쉼 없이 내렸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온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는데 춥다는 감각이 참 오랜만입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목포와 해남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지속돼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에는 1시간 최대 강수 66.4mm의 세찬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읍에 비가 150mm 넘게 내렸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도 당시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3: 네, 이번에는 경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0: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1: 북한이 최근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부쩍 끌어올리고 빈도도 높였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이익을 챙기면서도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북한은 이달 들어 사나흘의 한번골로 일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3: 일본의 방위 백서는 전쟁 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제침 백서이다.
2: 우리나라를 겨냥해서는 외무상 명의로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미 석 달 전 공표한 프로젝트를 뜬금없이 거론한 거라 진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담화를 쏟아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 영내 안보 사안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입장을 같이 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 핵잠은 삼각군사동맹의 진화 단계다. 즉,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일 비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를 경계하는 중국의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5: 일본을 견제하고 또 비난 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훨씬 더 실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2: 북중 연대를 일부러 강조해 곧 방한을 앞둔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지에 올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 역시 읽힙니다. 일본을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까지 녹아있는 만큼 북한의 대일 비난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죠. 최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규의 기자입니다.
6: 9년을 이어온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9,440억 분할이라는 결론을 얻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하지만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쪽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상고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일부 증여 주식을 분할 재산 계산 과정에서 빼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일부 수용됐고 이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재상고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대신 9,440억 원 재산 분할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 1억 3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부터 상고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최 회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질지 또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합니다.
7: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 당일에도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아 강경 대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임세훈 전 청와대 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7: 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가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0: 빙 승부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 먼저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지난 주까지 있었던 결과가 이제 충청, 뭐 인천, 제주, 부울경, 강원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0: 네.
1: 그 당시 이제 30% 정도의 권리당원 분들께서 투표를 하신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슈퍼위크로 가는 호남과 이제 수도권이 남은 건데요. 지난주까지는 박빙 우세였습니다. 김민석
0: 네.
1: 후보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측하기를 호남에서 다 뒤집혀질 거다. 아마 김민석 후보가 많이 우세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그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당원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지금 4년 가까이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누가 잘 수행할 것인가를 굉장히 유념해서 보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안목으로 정부가 발맞춰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아주 큰 과제거든요. 그거를 누가 발맞출 것인가를 주목해서 봤던 점을 보면, 사실상 직전까지 총리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
0: 네.
1: 것을 이제 투표로 결과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주목할 것은 제주도였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투표가 52.64%로 과반으로 이겼거든요. 이게
0: 네.
1: 사실 호남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호남의 미니어처라고 볼수 있는 제주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세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우세하게 전남에선 57%, 전북에선 그보다 더 높은 58.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를 선택을 했다라는 해석이 이제 많죠.
0: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누가 잘 뒷받침할지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좀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래서 아마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보다 조금 앞설 줄 알았지만, 이렇게 김민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과반을 넘길 줄은 몰랐거든요. 전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보면 호남에 또 호남 당원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0: 네.
2: 반도체 뭐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데다가 호남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또 국무회의를 열어서 또 호남의 군 공항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호남 당원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이고요.
0: 네.
2: 또 전당대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정청래 후보에게는 그냥 대통령에게 맞서는 후보, 그냥 반명 후보. 거기다가 아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송영길 후보 같은 역적이다. 거기다가 목을 베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호남 당원들에게 상당히 조금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마 그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플러스 이제 김민석 2대 1 정도였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3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서울 경기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인 어떤 과반을 확보하기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호남보다는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고,
0: 네.
2: 그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나마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개혁입법,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청래 대표의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한이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개혁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서울 경기 당원들은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동안도 뭐 호남에서는 과반을 이겼지만 김민석 후보가 비슷하게 아마 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비슷한 그 부분을 보였다는 건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이 당원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후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이 또 민의 후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원들이 쫓아온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개혁적인 부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다. 특히 아마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0: 네.
2: 부동산도 그렇고 또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냥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한 사람이 또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과연 그냥 예스라고 하는 그런 대표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시시때때로 정청래 후보처럼 노라고 할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호남하고는 전혀 달리 서울 경기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라면 쓴소리를 할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점이 있다면, 저는 서울 경기에서 어떤 판단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0: 네. 일단 최고위원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순위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후보가 계속 1위였는데 이제 1위 자리를 박선은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팀 정청래라고 불리어지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그 기치로 해서 최민희 후보,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가 약간 팀처럼 꾸려지고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막 만들면서 당원들의 투표를 이제 안내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았겠죠. 정청래 후보와 이제 같은 팀으로 되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과 연관돼서 비례해서 이제 받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논란들이 거의 최민희 후보 중심으로 논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설 때 다른 후보 연설 때의 뭐 야유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오마이뉴스의 카메라를 보좌진이 와서 막았던 들. 그래서 언론 개혁을 외치는 분이 언론을 막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전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후보가 이렇게 좀 뒤바뀐 것도 있다고 보고 특히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구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분을 또 굉장히 또 주목했기 때문에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너 굉장히 가까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 연설을 통해서도 그 역량을 좀 많이 알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순위가 이제 뒤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려진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간의 5위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8명 중에 5명을 뽑기 네. 때문에 5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같은 친정계인 한민수, 이성윤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근데 어차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팀 정청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위원 5분 중에 친명 후보가 3명, 그다음에 친청 후보 2명 이 구도는 바뀌질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아마 지금 한민수 후보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뭐 호남에서 조금 더 나왔을 뿐인 것이고 결국 뭐 3대2라고 하는 큰 구도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친명 후보들이 3분 정도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최고위원 후보 경선도 결국은 당대표 선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하고 함께하는 최고위원들 좀 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5위 정도 있다 지금 4위로 오른 김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네. 김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1심 그리고 2심에서까지 항소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항소심 이후에 지금 보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 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함께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 민주당의 당원들 그냥 찍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분이 저는 아마 최고위원 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최고위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이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영 후보가 최고위원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주당의 당원들이 김영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김영 최고위원도 계속적으로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 단계에서는 저는 검찰이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 김영 후보 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심 그리고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사실 본인이 주장해온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냥 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를 뽑는 것 결국은 나름대로 저는 올해 뭐 연말 정도 돼서 뭐 광복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뭐 연말에 뭐 성탄절 특사라든가 또는 내년 3.1절이 이루어지면 또 특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충분히 특사 자격이 된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필에 놓으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특사를 단행을 할 때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 후보 자체가 최고인 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거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최대 승부처죠. 수도권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또 합동 연설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1차에서도 그렇고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앞으로 합산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와 또 이제 친명계 있는 후보들이 이겼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존재가 하지 않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당원들의 그 당신과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보고요. 수도권도 이제 바로미터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인천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아까 제주도가 호남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긴 걸로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호남에서 압승해서 52% 가량이 이제 누적으로는 됐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호남만큼 뭐 득표율 차이가 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선호 투표제 적용 없이 1차에서 그냥 과반으로 이 김민석 후보가 넘기는 게 좀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뭐 TV 토론회 등을 보면 김민석 후보 대 정청래 후보 또 지지자 사이에 워낙 갈등이 거의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투표를 통한 과반이 넘지 못하고 선호 투표제가 적용이 되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청래 후보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당원과 당원 당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 투표제가 이번에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서울 경기도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표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상당히 좀 과반을 넘긴 부분이 있고 네. 특히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조금 유리할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호 투표제 가는 거 없이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뭐 과반을 넘기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0: 네,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까지 가지 않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당대표 선출이 선호 투표제를 통하지 않고 결정이 될 걸로 예측을 하시나요?
1: 근데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니라요. 선호 투표제가 이제 순위를 매겨서 결국은 이제 결선을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투표를 한 번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룰이 뭐 당장 오늘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2002년부터 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안 하면 그냥 결선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적용이 된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후보들은 룰이 정해지면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이제 플레이어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과반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0: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선호 투표제로 만약에 승부가 난다면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제 좀 당 안에서 이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기 때문에 봉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결론이 났는데 그걸로 뭐 계파 갈등이 나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 많은 민주당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번 결과로 승복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수많은 그 160만 명의 민주당원분들께서 그걸 그냥 지켜보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아무래도 과열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 갈등이 잘 봉합될지도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지도부가 어떻게 좀 과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2: 그래서 지금 현재 갈등의 원인은 당권을 둘러싼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새로운 당권이 체제가 이제 새로운 당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의 어떤 원인이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협함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나왔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아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마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 새로운 당대표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정 운영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비주류 측에서 굳이 태클을 걸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려는 당대표가 어떤 비주류까지도 껴안는 어떤 탕평책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내년 이후가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차기 총선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김민석 후보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반대 입장에 섰던 어떤 친천계 어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후반 이후로 어떤 차기 공천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 되면 다시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질 뿐이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당대표가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당청 관계를 끌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류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더 이상 노출되거나 파열음이 커지거나 이러질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0: 네. 대민이 어떠세요? 이제 당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전당대회에서 항상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는 조용히 지나갔던 것은 너무나도 확고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 전만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온 송영길 대표와 홍영표 의원 간의 그 전당대회 때도 이 비슷한 양상이었고 네. 그리고 결국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통합해왔고 화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남아있는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원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새로운 지도력으로 아마 통합과 화합은 멀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만큼 자정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당내에서의 징계 정치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5.18과 관련해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장동윤 대표가 직접적인 감찰이라든가 징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2: 특히 보통 같으면은 이런 토론회를 가정에서도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 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건데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적어도 당대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도 지금 장동윤 체제가 가지고 있는 좀 하나의 문제점이 또 하나 노정된 게 아닌가. 결국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까지 강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동윤 대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윤핵인 부정선거 거기다가 어떤 과거 950억 대의 어떤 후회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하고도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리를 중개했을 뿐이고 그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학술적인 평가는 국회 바깥에서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당의 대변인까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5.18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편매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도태호라는 변호사도 있었고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차기 공천에서 다 공천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공천에서 배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차기 총선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당이 움직여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1: 네.
0: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념,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동,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순간 이거는 보수, 진보 이런 논쟁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합의를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또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나치 범죄 부정 이런 거를 미화를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역사를 성역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해서만큼은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왜곡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에 부정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제 요청을 드린 건데 물론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를 해야 이제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현명한 의원들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진숙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장동혁 대표는 또 이제 당원 중심주의 내세워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에 나섭니다. 당권 강화에 좀 시동을 건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2: 그래서 일단 뭐 사태로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8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8월 이후에 차기 대표 위임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성급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끝나게 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하고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현 대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 기반은 강성 당원들이 맞는데 지역의 어떤 지구당 단위로 가게 되면 현역 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역 의원 또는 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아마 현역 뭐 이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겁을 주는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 운영 방식에 약간 반대를 하면 제명을 하거나 어떤 징계 정치를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대 뜻을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면 앞으로 당협위원장 자격도 박탈하거나 차기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사퇴로는 극복했고 이제 당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기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시작됐고 그런 과정에서 의정 활동 평가라든가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에 대한 평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당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뭐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그 윤석열 그 윤어겐 세력과 함께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고 사실상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태세 전환을 한 것은 굉장히 신기한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윤상현 의원도 이제 국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히게 될 경우에 이제 중도층 이탈이나 선거 불복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 있는 전통적인 지지자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과 가까운 그런 분들의 강성 보수층 이런 분들의 포섭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4월에 있을 수도 있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당내 강성층을 포섭하기 위한 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래서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도 부족했고 또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실들이 쌓이면 저는 부정선거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의 가장 큰 원천이 되는 득표율 조작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돼버리면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선관위의 어떤 부실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까지 그런 식으로 동의해버리게 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실이 쌓이면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는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득표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도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냥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나름대로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당을 위한 그리고 국민 여론 입장을 조금 살피는 그런 중도적인 스탠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 이번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에 있는 걸까요?
1: 그 안철수 의원도 이제 속셈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차기에 뭐 지도부나 어떻게 보면 또 차기에 또 대권 후보로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격을 해서 복당을 반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분들이 당권과 이제 다 차기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대권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0: 네.
1: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지도부도 아니고 그냥 평의원이신데 그거를 본인이 얼씬도 하지 말라, 오지 말라 하면 안 와집니까? 그것도 좀 신기한 포인트다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저격으로 좀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다른 의원들처럼 한동훈 의원이 복당했을 경우에 느껴진 그 한동훈 포비아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고 그럼 차기 총선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뭐 이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의식했다고는 보이지만 저는 이번에 지금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공학으로는 좀 읽히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어떤 내란 재판 때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12월 3일 비상기업 당일 날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가 발신된 부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막혀 있으니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본인은 했을 네, 뿐인데
0: 잠시만요. 저희 민주당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이죠. 경기 합동 연설회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경기 합동 연설회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지금 후보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전국 순회 경선 어제 호남 경선을 마치고 이제 승부처죠. 수도권 서울과 경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있어서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호 2번이죠. 정청래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왔고 좌우에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한 후보씩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송영길 후보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하트를 그리면서 후보입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청래 후보 지금 네,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3: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어제 호남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었죠. 오늘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후보입니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굳히게 들어갈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를 다 합산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압승을 거뒀죠. 호남은 이제 전체 당원의 33%가량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과반 득표로 승리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호남 경선 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누적 격차가 1.48%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벌어지면서 격차가 14%가량 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 정 후보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으로 이겨야만 김민석 후보와의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이제 경기 합동 연설에 잠시 후에 열리는 모습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후 6시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발표까지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마저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이제 경축식에 참석을 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원외 당협 위원장들에게도 이제 동참을 좀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국가 의전서열 8위가 되는 그냥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네. 책임감에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요. 국회 다수당을 견제하고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아스팔트 집회에 지속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과연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계신 만큼 그 국회 내 국정조사나 제도 개선 이런 논의를 하실 수가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장애에 집중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걸 많은 국민께서 바라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불복, 그다음에 음모론 이런 게 고착화가 되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강경 발언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원내에 가면 자꾸 사퇴해라라는 그 사퇴론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왜 저기 장외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당내 장악력을 저런 식으로 원내 당협위원장이나 누구든 집회에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고 일야당의 그 공당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견제와 균형을 갖춘 건전한 야당으로서 탈바꿈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네. 그런데 장 대표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독재 연장하겠다는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어떤 정치적 신뢰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2: 얼마 전에도 보면 조정치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지냈었는데 앞으로 연임 개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그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겠다 딱 일곱 마디만 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는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그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겠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주말 방송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광복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이란 네이셔널 리버레이션 데이, 즉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란 뜻이겠죠?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이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념과 대립과 갈등으로만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기 위해 희생하셨던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하루가 아닌가 합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광복절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가장 숭고하고 압도적인 한민족의 서사시가 되겠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 안익태 선생의 불후의 관현악 및 합창 대작 한국 환상곡 코리아 판타지입니다. 1934년부터 착상해서

국가를 작곡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작곡가였음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영화 브레스트 오프에 나왔던 곡이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장조 랜드 오브 호프 앤 글로리 희망과 영광의 땅 BBC 교향악단 사카리 오라모의 지휘로 들으시겠네요.

제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1년마다 축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애국가 혹은 애국가에 준하는 곡들을 가지고 거대한 음악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영국은 BBC The Proms라는 1800년대부터 내려져오는 거대한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로얄 알버트 홀이라는 실내 공연장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진행이 되죠. 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공연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주로 로얄 브리테니아 같은 애국적 노래들이 주로 공연되고 희망과 영광의 땅 자유의 어머니여 당신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어찌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창을 하죠. Land of hope and glory, mother of the free. How shall we extol thee, who are born of thee?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끝날 즈음에 모든 사람들이 영국 국기를 흔들며 일어나서 합창을 할 때 그 장엄함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도 코리아 판타지를 이렇게 마음껏 부르고 공연 때 삽입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LA 최고의 법무사님이죠. 권두환 법무사님의 신청곡입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의 주제음악이었죠. A Love Idea 들으시겠습니다.

울리카 에델 감독이 연출했죠. 그리고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던 마크 노플러가 작곡했던 1989년작 잔혹하고 아름다운 현대 명작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대표 주제곡이었습니다. 제니퍼 제이슨 리와 스티븐 랭이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고요. 1990년 뉴욕 비평가 협회상 여우조연상을 제니퍼 제이슨 리가 수상하게 됐죠. 어쨌든 이 곡은 다이어 스트레이츠라는 그룹의 리더이자 거장이었던 마크 노플러가 작곡을 했고 바이올리니스트 기아 플레처와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현악이 자아냈던 맑고 슬픈 애가입니다. 1950년대 둔탁하고 거친 뉴욕 브루클린 하층민들의 차가운 현실, 파혹과 폭력, 방황과 절망이 뒤엉킨 어둠 속에서 오직 주인공, 즉 제니퍼 제이슨 리가 품고 있던 아주 작고 순수한 사랑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미학적 명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던 엘머 번스타인이 작곡했던 1963년작 불후의 전쟁 탈출 액션 명작 영화 대탈주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존 스타지스 감독, 그리고 스티브 맥퀸과 제임스 가나, 리차드 아텐보로, 찰스 브론슨 같은 명배우들이 등장했고, 원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스타라그 루프트 3 포로수 용수에서 벌어졌던 실화 바탕에 폴 브릭 작가의 작품을 경쾌하면서도 절도 있는 씩씩한 휘파람 소리와 드럼 스네어 비트, 그리고 웅장한 브라스 선율에 어우러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행진곡으로 만들었죠. 저는 어쨌든 그 어떤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의지를 2분 33초의 경쾌한 행진곡으로 담아낸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고요. 스티브 맥퀸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파른 철조망을 뛰어넘던 그 압도적인 순간, 뜨거운 카타르시스도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 장클로드 뿌띠가 작곡했던 1995년 작품, 장 블라프노 감독의 장대한 스펙터클 로맨스 명작 영화 지붕 위의 기병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 문학의 거장 장 지오노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했죠. 장볼 라프노 감독, 즉 시라노 같은 작품을 연출했는데 여기에는 올리비에 마르티네스, 줄리에트 비노시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1996년 제21회 세자르상 촬영상과 음향상을 수상할 정도였고, 1832년 혹사병, 즉 다시 말하면 콜레라가 휩쓸던 낭만과 비극의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젊은 이탈리아 기병 안젤로와 귀족 부인 폴린의 순고하고 순수한 사랑을 그린 거대한 서사, 그리고 절망적인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지붕 위를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여행을 지키는 기병대의 어떤 기사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영화음악의 신화였죠. 에니꼬 모리꼬네가 작곡했던 1976년 마우로 블로니니 감독의 이탈리아 고전 시대극 명작 영화 페라몬티의 유산, 오케스트라 버전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불로나니 감독,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배우죠. 안소니 퀸, 도미니크 산다, 파비오 테스티 등이 등장합니다. 1976년 제29회 깐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도미니크 산다가 수상을 했죠. 9세기 말 로마를 배경으로 합니다. 완고한 제빵업자 가문의 가장 그레고리오, 즉 안소니 퀸과 그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세 남자를 조종하는 야심찬 여인 아이린, 즉 도미니크 산다의 치열한 비극적 대서사시를 그려냈던 영화고요. 오늘 들으신 음악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라이브 음악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문학의 거장 줄 베르느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전 대서사시였죠. 마이클 앤더슨 감독의 1956년작 영화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니븐과 깡탱플라 그리고 셜리 맥클레인이 등장했던 빵빵한 영화. 1957년 제2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의 부문을 수상할 정도였죠. 런던의 리폼클럽에서 80일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지 4개를 걸었었죠. 기구를 타고 정말 열기구와 기차, 배, 코끼리 같은 것을 타며 전 세계를 누렸던 대모음곡.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이기도 한데 작곡가 빅터 영은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인 1956년 11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음악상을 유작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영화음악의 전설적인 대부 알프레드 뉴먼이 작곡했던 1962년작 대서사시 서부 개척사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존 보드 감독과 헨리 해서웨이 그리고 존 웨인 뭐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겠죠. 할리우드 최고 올스타 캐스팅이었고요. 1964년 제36회 아카데미 시상식 3개 부문을 시상한 바 있는 개척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대자연의 스펙터클을 스크린에 가득 채워낸 작품, 미국 대륙의 개척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세계의 명배우 안소니 퀸이 당시 9살에 불과했던 어린 시내 찰리와 함께 불렀던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아마도 인생이 스스로 알려줄 거란다. 할리우드의 거장 안소니 퀸의 나지막한 중저음 읊조림과 어린아이 찰리의 순수한 질문이 나왔던 노래죠.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묻는 아이에게 이야,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스스로 너에게 가르쳐줄 거란다라고 답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한국 듀엣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포크그룹 나나의 로스포가 불후의 히트곡 또아 뭐알수 없는 그대라고 번안했죠. 가수 아리안의 오리지널 곡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웅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이탈리아 네오 레알리즘의 거장이었죠. 페데리코 페델리니 감독이 연출했고 영화 음악의 불멸의 거장 니노 로타가 작곡했던 1954년작 세계 시네마 역사상 최고의 명작 영화로 손꼽히는 길 라스트라다의 메인 테마 젤소미나의 테마를 들으셨죠. 주연은 줄리에타 마시나가 젤소미나 역을 맡았었고 사실 이분은 페데리코 페니니 감독의 실제 아내였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등장하시는 안소니 퀸이 그 유명한 잔파노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베이스 하트 분이 트럼펫사 역할을 했죠. 1957년 제29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이 신설된 첫 해의 역사적 첫 수상자기도 했죠. 극중의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젤소미나, 즉 줄리에타 마사나가 트럼펫으로 직접 불거나 유랑극단의 바보 마토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쓸쓸하면서도 지독하게 아름다운 시그니처 멜로디입니다. 둔탁하고 거친 떠돌이 차력사 잔파노가 젤소미나가 떠난 후에 밤마다 모래사장에 엎드려 밤하늘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와 절규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이 곡이 흐르는데 영화 역사상 가장 가슴이 비어지는 클라이맥스를 완성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대부 알프레드 뉴먼이 지휘하고 작곡했던 1953년작 종교 역사 대서사시의 불후의 명작 영화 성의의 사랑의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성의, the robe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이야기하죠. 로이드 C. 더글러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헨리 코스터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리차드 버튼이 마르첼로스 백부장 역으로 나오고 진 시몬스가 디아나 역으로 나오고 빅터 마초가 등장을 했는데 영화 역사상 최초의 와이드 스크린 시네마 스코프 정식 개봉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파노라마적 영상미를 선보인 역사적 이정표의 영화였고 1954년 제26회 아카데미 시상식 2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붉은 옷, 즉 성의를 둘러싸고 오만한 로마 장교 마르첼루스가 영적 대혼란을 거쳐서 신앙과 양심 그리고 목숨을 바친 영원한 자유를 선택해 나가는 경건하고 숭고한 대서사시였습니다. 다음은 마카로니 웨스턴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연출했던 명작 영화 석양의 무법자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석양의 무법자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뭐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뭐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좋은 놈으로, 리반 클리프가 나쁜 놈으로, 그리고 엘리 밀러크가 추한 놈으로 등장하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달러 3부작이라고 있습니다. 황해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뭐 이런 영화들인데, 어쨌든 웨스턴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원형이 된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공동묘지에서 20만 달러의 금화가 묻혔던 무덤을 찾기 위해 투코. 이 투코가 추한 놈인데 광적으로 내달릴 때 흐르는 곡이고, 소프라노 보컬, 오케스트라의 격정적인 상승조가 미학적 소름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존 윌리엄스가 작곡하고 지휘했던 1976년작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을 다룬 대서사시 미드웨이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나왔던 미드웨이보다 이때의 미드웨이가 더 좋은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잭 스마이트 감독, 그리고 찰튼 헤스턴과 앤리 폰다, 제임스 코번, 일본의 국민배우 미우네 도시히로까지 정말 1942년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갈랐던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대작. 개봉 당시 극장 스피커의 진동을 몸으로 느끼게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향 시스템 센서 사운드 기술을 도입해 대흥행을 기록했다고 하죠. 절도인은 해군 군악대의 스네어 드럼 비트, 그리고 함께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브라스 금관악기, 또한 용맹함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전형적인 존 윌리엄스표 명품 행진곡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자메이카 레게 음악의 전설적인 록스테디 레게 그룹 더 멜로디언즈가 1970년 발표했던 바로 그 노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들으시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보니엠의 리메이크 곡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 음악적으로 봤을 때 영화 Harder They Come이라는 1972년 작품에 수록돼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성경 시편 137편에 바탕으로 한 바빌론 강가에서였죠. 멜로디 연주가 원곡이고요. 한번 네 개풍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며 바빌론 강가에 앉아 눈물 흘리던 순환과 억압과 해방과 고향으로의 귀환을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 광복절 컨셉에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은 곽재훈 감독이 연출하고 조승우, 손예진, 조인성이 주연했던 2003년 한국 멜로 영화의 최고 명작 클래식의 삽입곡이었죠. 한성민의 사랑할수록 들으시겠습니다.

서정적인 어쿠스틱 피아노 뭐 엄청납니다. 한성민 특유의 감미롭고 아련한 미성이 얹혀졌던 한국 영화의 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발라드 곡이었죠. 과거 준하 즉 조승우와 주희 즉 손예진이 반딧불이를 잡던 시골의 반풍경 그리고 또한 세월이 흘러 월남전에 다녀와 시력을 잃은 준하가 주희 앞에서 눈이 보이는 척 연기하다 안경을 떨어뜨리며 오열하는 클라이맥스 씬에 흘렀던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가 나온 니지니 스님과 무드 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폴 모리아가 작곡한 1971년작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벨로 영화 창밖으로 로마가 보이고의 동명 메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원 제목은 로마 델라 피네스트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할수 있습니다. 감독은 마시오 세베리노, 주연은 장클로드 부비에와 그리고 또한 델리아 보카르도였죠. 창문너머로 내다보이는 고대 로마의 석양과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스치는 사랑의 아련함이 유럽 클래식 무드 음악의 정수를 선사했던 곡이죠. 다음은 우디 앨런 감독의 1977년작 시네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맨틱 코미디 명작 영화 애니홀의 명장면 속을 채웠던 미셸 르블랑의 그리고 로빈 메리 파리스 스타일의 감성 오프닝 타미로우의 디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이 곡이 나오면 저희 친구들과 함께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뭐 이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있죠. 정말 이 영화는 엄청난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디 앨런 작품 중에 가장 정말 멋진 작품이었고, 중요한 거는 감독 겸 항상 배우로 나왔던 우디 앨런과 끝내 사랑을 이루진 못했지만 우디 앨런의 페르소나였던 다이앤 키튼이 애니 홀 역을 맡았죠. 과연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겁니다. 감정의 혼란과 아찔하고 미칠 것 같은 사랑의 느낌을 표현한 곡이었죠. 1969년 빌보드 핫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에 빛났던 토미 로의 신나는 버블검 팝 명곡 DG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8년 제5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부문을 석권할 정도였고, 뉴욕의 지성과 신경증적인 유머와 사랑과 이별의 본질을 감각적인 대사로 표현해낸 영화였죠. 어쨌든 우디 앨런은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서부극과 서사시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영화 음악에 데뷔했던 빅터 영이 1952년 작곡했던 아일랜드 전원의 서정과 낭만을 그렸던 부르의 명작 영화 아일랜드의 연풍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아일랜드의 연풍이라는 멋진 제목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 제목은 The Quiet Man, 조용한 사나이입니다. 존 웨인이 서부 영화가 아닌 영화에서 스윗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었죠. 몰린 오하라가 같이 나왔고요. 1953년 제25회 아카데미 시상식 2기의 부분을 수상했는데 미국으로 건너갔던 전직 박서였던 시어한 소튼, 즉존 웨인이 지친 마음을 품고 고향인 아일랜드의 푸른 마을 이니스프리로 돌아와서 붉은 머리 아름다운 여인 메리 게이트, 즉 몰린 오하라를 만나 펼쳐지는 아일랜드의 눈부신 초원과 바람 그리고 순수한 낭만을 담아냈던 착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0년대 미국 정통 멤피스 소울 리듬앤블루스의 거장 윌슨 피켓이 1965년에 발표했던 Don't Fight It을 박일준이 아가씨란 제목으로 부릅니다.

소울을 한국적인 펑키 소울 리듬으로 번안해 거친 가요 붐을 일으켰던 흑인 혼혈 가수 박일준 선생의 아가씨 얼마나 멋있습니까? 윌슨 피켓 특유의 샤우팅 보컬과 폭발적인 브라스 세션도 좋았지만 어쨌든 김용길 작사 번안곡으로 나왔던 아가씨도 중독성 넘치는 가사와 박일준 선생의 특유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 에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5: 설명드렸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4: 아니, 내가 내 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5: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4: 신고요? 주민이 문제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3: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5: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4: 아, 에이, 됐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요.
5: 어디 가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5: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4: 다 비켜!
5: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3: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6: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3: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6: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한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 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3: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6: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3: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6: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6: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적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시너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3: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6: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3: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6: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0: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1: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해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 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들리는 이 라디오 소리가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리인 건 아닌가 봅니다.
2: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의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라디오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건 불편합니다.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1: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란 민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 하차벨을 놓치거나 음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과도한 요구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3: 잠시 후
4: 잠시만요. 음료는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들고는 버스 못 타세요.
2: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나요? 제가 모모대학 다니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송 걸까요?
4: 아이 진짜 따질 걸 따져야지.
2: 아씨, 이거 들고 타지 말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1: 듣기만 했는데도 참 불편한 이 상황. 과연 승객의 말이 맞았을까요? 조례는 법이 아닌 걸까요? 또 버스기사는 음식이나 음료를 들었던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어머, 음료 다 쏟아졌네.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서 그런가 봐. 다 쏟았다. 어떡해?
4: 어디? 그냥 냅둬.
1: 음료를 쏟아놓고도 그대로 내리는 승객, 개인 스피커로 큰 소리를 내는 승객, 심지어 양치질을 하는 승객까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 자, 오프닝에서 우리가 총 3개의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에게 기사가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 승차를 거부하자 자신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왔다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소송 걸까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이게 진짜 있었던 겁니까?
5: 예, 맞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실제로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며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당시 한 남성 승객이 음료가 남아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하자 버스기사가 규칙을 설명하며

0: 승차를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승객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무작정 올라탄 뒤에 나는 무슨대 대학원에 다니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 이렇게 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하세요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참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항의한 끝에야 버스에서 내렸던 사건입니다.
1: 네,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경찰서 가실래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실랑이가 계속되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나서서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해봐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또 지지 않고 조례는 법이 아니다, 그냥 가이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했다는데, 자, 팩트는 뭔가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 예, 당연히 난동을 피운 승객의 주장이 틀렸고 이제 다른 승객의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엄연한 법입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기사에게 법적으로 승차 거부 권한을 부여한 엄연한 법적 근거입니다.
1: 그렇다면 이 승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소 괘씸하긴 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겁니까?
0: 아,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다툼을 한 수준을 넘어서 운행 중이거나 출발하는 버스 내에서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운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형법상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다툼의 정도가 심해져서 만약 기사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협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버스 안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탄 뒤 바닥에 쏟고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버스에서나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0: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료를 쏟아서 바닥을 오염시키고 치우지 않은 채 내리면 버스 회사는 내부 세차비나 청소비, 그리고 그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쏟아진 음료 때문에 다른 승객이 혹시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1차적으로 음료를 쏟고 방치한 해당 승객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야, 저는 이 얘기 듣고도 진짜 놀랐는데요. 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요. 심지어 이거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대변까지 본 승객도 있었다면서요.
0: 예, 해외 토픽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뉴스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먼저 양치질 사건은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승객들과 기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을 바닥에 흘려가며 양치를 한 사건입니다. 정류장을 무려 7개를 지나는 동안에 양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지역 교육청에까지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기사가 정당한 사유로 하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버스 기사님이 음료 반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60대 승객이 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심지어 운전석 옆 통로에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엄청난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도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그런데 버스 내 갈등이 승객의 행동만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버스기사의 운전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대 승객이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을 하는 중간에 기사가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서 늑골이 골절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의 안전의무 위반이 분명해 보이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버스기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요. 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까?
0: 예, 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이유는 사고 직후에 버스 회사가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영상이 없다 보니 기사의 업무상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워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민사는 달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상 무혐의와 민사상 운행자 책임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상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이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네, 이 형사 책임이 그냥 이렇게 무혐의가 나온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버스가 아직 움직이는 중인데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넘어진 거죠. 그런데 보통 버스에 보면 차가 멈춘 뒤 이동하시오 이런 주의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가 멈추기 전에 이동한 승객 잘못 아닌가 싶은데 버스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죠?
0: 예, 이건 부산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승객이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원래 버스 내부에는 차가 정차한 후 이동하라 라는 안내가 있긴 한데요. 법원은 버스 운송회사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운행 및 배려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승객이 이동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운전을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난 승객 본인의 과실도 크다고 봐서 버스 회사 책임은 30%로 제한했습니다.
1: 네, 가끔 지인들이 오늘 버스 탔는데 네가 나오는 라디오 들었다 재밌더라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는 기사님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던데 일단 버스 안에서 기사가 어떤 콘텐츠를 틀지 그게 뭐 라디오가 됐든 뭐 노래가 됐든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0: 네, 아직까지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나 아니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은 일반 차량 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과거에 특정 종교 방송 청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 시내버스 회사 차원에서 종교 방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뭐 시사, 음악, 스포츠 중계 등 일반 방송은 자유롭게 틀 수 있고요.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용 스피커와 운전석 스피커를 분리해서 기사님만 운전석 스피커로 조용히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뭐가 문제라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 이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0: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버스는 공공 서비스를 하는 공간인데 기사의 개인 취향인 라디오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하차 벨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또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뭐 욕설 또는 난폭운전으로 보복하는 기사님들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한 전면 금지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라디오는 운전기사님들의 유일한 졸음 방지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수단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조례로 일률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을 위한 행정 지도와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런데 라디오 음량이 너무 커서 하차벨이나 안내 방송을 놓쳤다 줄여달라 말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청취가 실제 안전운행이나 승객 응대에 지장을 줬다는 사실이 만약에라도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0: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취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과도한 음량으로 인해서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정류장을 무단 통과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류장 무단 통과나 승객 응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도한 소리 때문에 기사님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만약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겠고요. 승객들과의 시비 끝에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안전운행 확보 의무 위반이나 보복운전 혐의까지 적용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안나의 엄브렐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왜 그래?
4: 왜? 헤어지자면서 나한테 미안한 기색이 없잖아.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3: 제발.
1: 이 남성은 심지어 범행 전 스마트폰을 통해 프라이팬 머리에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남성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기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5: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 사람을 살해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재범 위험성은 없다 주장하는 피고인.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과연 무엇을 두고 판단하게 될까요? 또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3: 미안해. 이러지 마.
4: 됐고. 내가 쓰란 대로 써.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3: 이렇게만 쓰면 돼?
4: 학교에 있을 땐 주변 소리 전부 녹음해서 보내고 10분마다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고해.
3: 어?
1: 여자친구에게 총 24개 아주 비합리적인 지시사항을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아냈던 20대 남성. 연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휘둘렀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두 사건을 통해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교제폭력의 실태, 해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보죠. 이별을 말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해친, 이게 진짜입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B씨가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들었다고 합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 범행 정황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특히 범행 전 휴대전화로 범행 관련 기록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검찰은 이를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6: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 자체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성립할 수는 있지만 계획성이 인정되면 범행 동기와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평가돼 형량에도 불리합니다. 실제 양형 기준에서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는데요. 다만 검색 기록 하나만으로 곧바로 계획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색한 시점과 횟수, 실제 범행 방식과의 관련성, 범행 동구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범행 전후 행동까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색어가 실제 피해 부위나 범행 방식과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눈에 띄는 게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이거는 기각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공소사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출소 뒤까지 위치를 추적하는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범행을 부인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장래 위험성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측은 유죄와 형량 문제는 인정하더라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듣는 분들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자장치가 무조건 부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 있습니까?
6: 네, 기준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단순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막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폭력이나 유사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책임 전가, 범행 이후의 태도, 나이와 생활 환경, 치료의 필요성, 전문가의 심리 평가와 보호관찰 조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합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범행이 특정 관계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했고 심리평가상 위험이 낮아 보이고 치료 가족 지시 체계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한 범죄여도 부착 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범죄의 잔혹성만으로 자동 부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1: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이번 사건은 검찰 쪽에 유리한 정황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문 점, 이별 통보에 대한 분노가 동기로 지목된 점, 범행 전 신체 구조와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기록, 그리고 통합 심리 분석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끝내지 않고 A씨의 과거 폭력 전력이나 집착 행동, 정신 상태나 교정 가능성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된 자료만으로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획성의 인정 여부가 형량의 핵심이고 전자장치 부분에서는 다시 살인할 상당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는지가 별도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범행 동기만 봤을 때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이제 별것도 아닌 이유로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면 다음에도 또 다른 이유로 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만만치 않게 황당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을 쓰게 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았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6: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 B씨의 약점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교제 초기부터 침묵 금지, 자기 관리, 주제 파악 같은 24개의 지시사항을 직접 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변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게 하고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위치, 만나는 사람을 사진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집에서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포기 각서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전송까지 강요한 것입니다. 법원은 7개월 동안 12차례의 폭력이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1: 폭행은 뭐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연인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 이 행위 자체도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혹시 법적인 사각지대는 없겠습니까?
6: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하기 싫을 일을 시켰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겁을 주는 말은 협박죄,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고 계정이나 위치를 감시해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 위치정보 관련 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제관계에서 폭행 협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인간관계를 끊게 하고 옷차림이나 일상을 통제하는 강압적 통제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닌 연인은 가정폭력 보호체계에서도 빠질 수 있어 이 부분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 자, 이 남성이 연인에게 신체 포기각서라는 것까지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을 텐데 사실 무슨 사채업자나 조폭도 아니고요. 이 재판에서 이 각서가 갖는 의미 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6: 네, 맞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존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서명했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작성하게 했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이후 실제 통제와 폭력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피면 가해자의 지배 의도와 계획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 관계의 비대칭성 등을 보여줍니다. 작성 당시 메시지와 녹음, 필적 등이 함께 확인이 된다면 강요나 협박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던데 피해 기간, 통제 정도 고려하면 3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고 보면 징역 3년을 무겁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7개월 동안 감시와 고립, 협박, 반복, 폭행이 이어졌고 전치 5주의 상해와 성적 굴욕까지 동반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통제 대상처럼 취급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합니다. 2심에서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인정되거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수년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3년은 결코 과한 형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이 두 사건 말고도 교제폭력 사건들 정말 끊이질 않고 있죠. 정부도 고위험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기간 연장 같은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현재 대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뭘까요?
6: 가장 시급한 건 위험 신호가 확인이 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제로 그리고 즉시 분리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제도가 있어도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 사이에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도가 낮게 평가된다면 그 공백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 이별 통보, 주거지 무단 체류, 위치 추적, 협박 같은 신호를 기관별로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위험 평가로 묶어봐야 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가 된다면 임시 숙소와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스마트워치, 실시간 출동을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폭행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 고립, 감시, 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도 처벌하거나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G-Dragon의 Home Sweet Ho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태움이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방식, 그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분은 교육입니다만 정말 이걸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7: 너 머리가 있어 없어?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 잘 듣겠다.
8: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일을
7: 쟤 좀 봐. 저기 앉을 짬이야? 말이 돼? 야,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1: 의료 현장의 고질적 악습으로 지적되어온 태움. 최근 또 한 명의 젊은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겨우 27살이었죠.
4: 선배 간호사들 태움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7: 동료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던데?
4: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태도 불량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게 아주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
1: 간호사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에게도 좀 살갑게 대하면 달라지겠지, 더 참고 버텨볼게 말해왔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뒀고 이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7: 이게 뭐야? 세 명 중 한 명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처분은 훈계?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하게 되는 거야?
1: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의 처분도 훈계에 그쳤다고 하죠. 이후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연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호소를 알고도 만약 병원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판단된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네, 27살의 간호사 강 씨가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6: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씨는 2023년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사한 뒤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의 부탁으로 잠시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앉을 짬이냐는 말을 들었고, 야간 근무 중에는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식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주변 진술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1: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행위들이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아무튼 강 씨가 병원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고 근무를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6: 유족 측의 설명과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수간호사 등에게 고통을 알리고 특정 선배와 근무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시 근무가 겹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고 노동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호소가 들어오면 병원은 우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도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한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실제로 마주치지 않도록 효과가 있는 조치였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1: 결국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둔 뒤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땠고 이후 달라진 게 혹시 있었을까요?
6: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퇴사 뒤에 가해자로 지목한 세 사람을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원도 그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이 괴롭힘을 인정하면 병원의 시정을 요구할 순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위는 병원의 내부 규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결국 분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유족 입장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행위만 인정된 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집단 태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6: 집단 태움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고 폭언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보면 단순한 업무 지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는 계속 째려보는 이른바 시선 태움과 장기간 세워두는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기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동료의 진술, 메시지, 근무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노동당국의 판단과 별도로 괴롭힘의 범위나 관련자 책임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사건이 알려진 뒤에 경찰은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도 입건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6: 태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 문제가 될 수 있고, 겁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병원이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을 입건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사내 메신저와 면담 기록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 혹은 서로 역할을 나눠 괴롭혔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건됐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자, 앞서 전해주신 구체적 발언들 있잖아요. 그 발언들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6: 네. 예를 들어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머리가 있느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은 잘 듣겠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개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 는 취지의 말 역시 당시 상황의 반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태움 사건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한 행위가 모욕 혹은 폭행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한 장소, 주변의 사람, 관계의 우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와 고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측에서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6: 기준은 교육이라는 목적만 내세울 것은 아니라 실제 방법과 정도가 업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교육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장시간 세워두는 등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하는 것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행위가 반복이 됐는지, 다른 교육 방식이 가능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악화됐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에게 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을까요?
6: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강 씨의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이 강 씨의 선택에 중대한 원인이 됐고 가해자들이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엄격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강 씨가 반복해서 고통을 호소했는지, 가해자와 병원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괴롭힘이 얼마나 강하고 오래 지속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과 정신적 손해,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나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유족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액수는 인과관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1: 현행법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6: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처럼 모욕이나 폭행 같은 별도 범죄가 확인돼야 일반 근로자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나 보호조치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제재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상황마다 달라서 너무 넓게 규정하면 과잉처벌의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의 논의와 함께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병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이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형사처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군형법을 보면 가혹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가혹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화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어떤 이제 비슷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병원 책임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 있겠습니까?
6: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와 유족 측의 설명처럼 강 씨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근무의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마주쳤다면 병원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도 필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절대 불변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곤 하죠. 문제는 법이 바뀌는 그 사이에 공백입니다. 위헌성이 확인된 옛 법과 뒤늦게 만들어질 새 법 사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4: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31만 원 정도입니다. 세 자녀분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요.
5: 31만 원이요? 그런데 동생이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1억 9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돈에 제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해도 다른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언니 A씨는 어머니가 생전 동생에게 건넨 약 1억 9천만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아니, 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신 건 저거든요. 언니가 아니라요. 병원비며 휴대전화비며 제가 냈고요. 그 돈은 제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상의 수준을 넘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2,595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1: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한 건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 그러던 중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 헌재 결정 나온 거 보셨죠? 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재판 결과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4: 그런데 헌재에서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5: 위헌이라면서 그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요?
1: 헌재의 결정으로 동생의 27년 부양을 다시 따져볼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새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상속, 유류분 분쟁에 관한 사건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사건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송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사자분들의 어머니께서 2022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재산이 예금 약 31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인 2016년에 어머니 계좌로 약 1억 9,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둘째 딸인 동생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언니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 9,800만 원 중에서 내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 이렇게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1: 그런데 언니가 문제 삼은 돈이라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속 재산은 예금 31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0: 네.
1: 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대략 그것도 한 6년 전에 동생한테 이미 줬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내 몫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0: 예,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떼어준 재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리 받아간 돈도 결국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의 몫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전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점이나 사람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0: 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처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 아니면 심지어 20년 전에 줬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준 재산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에게 생전에 준 돈은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아, 요약하자면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시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특별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0: 네,
1: 그게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동생은 어머니를 약 27년간 모셔왔고 뭐 요양병비며 뭐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가 다 부담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1심, 2심 모두 그게 통상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27년 동안 모셨다고 하면 기간도 사실 길고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13: 코니의 라디오 친구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14: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늘은 자 여러분 뭐 아주 관광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이미 아주 관광을 통해서 여행 경험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다녀보셨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42년 전통의 명가 아주토입니다. 여기서 여행 박사라고 불리우는 우리 스티브 조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 아, 반갑습니다.
14: 박사님, 네. 저는 오늘 처음 뵌 것 같아요.
15: 아, 저도 처음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14: 네. 네. 근데 방송 전에 얘기 들으니까 방송도 하신 적 있으시죠?
15: 아, 뭐 여기도 했고 라디오 코리아도 했고.
14: 그랬구나.
15: 예, 아니 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투어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죠.
14: 아, 네. 그랬구나. 자, 이제 제일 또 가까운 연휴가 노동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5: 네, 다다음 주 이제 노동절이 있죠.
14: 네네네.
15: 그래서 노동절인데 이 연휴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14: 네네네.
15: 그때 이제 연휴 때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어디 갈까 하고 구심하시는 많이 계시잖아요.
14: 아니, 날씨도 사실 8월 지나서 조금 괜찮아질 때예요.
15: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웬만한 코스는 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14: 네네네.
15: 그래서 이제 어디 갈까 이렇게 고심하고 신문 보시고 어디 갈지 이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4: 네네.
15: 저희가 이제 특별히 마련한 네. 우리 이제 코스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자 하고 나왔습니다.
14: 네, 자 보따리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15: 네, 네네. 우리 이번에 특별히 또 떠나는 거는요, 크레이트 레이크하고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갔다가 떠납니다.
14: 아, 그러세요?
15: 이 코스는 그동안 못 떠났었어요.
14: 아, 예.
15: 네, 모객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코스를 갔다가 고심고심하다가.
14: 네.
15: 자, 요번 가을에 요번에서 네. 노동절에는 우리 크레이터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주립공원이
14: 네.
15: 아니고
14: 네, 네.
15: 예, 기존에는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갔는데
14: 아.
15: 여기 주립공원은 이 산호세에 가깝게 있습니다.
14: 아.
15: 아, 그보다는 이제 국립공원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다 보니까
14: 네, 네.
15: 이번에는 크레이트 레이크하고 다음에 레드우드 3박 4일 코스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4: 아, 그렇군요.
15: 출발은 언제냐면 9월 4일입니다.
14: 9월 4일이요.
15: 네, 3박 네. 4일이니까 4, 5, 6, 7일 오는 거죠.
14: 네, 네, 네.
15: 근데 이 국립공원이 상당히 멉니다. 멀기 때문에 차로 가기 너무 멀어요.
14: 아, 그럼 비행기로
15: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해서 LA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타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14: 아, 세크라멘토에서.
15: 네. LA 분들은 이제 LA에서 비행기 타고
14: 그렇겠죠.
15: 세크라멘토에서
14: 네네네네.
15: 이제 우리가 아침 비행기를 다 우리가 예약을 해서
14: 네네네.
15: 세크라멘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오레곤주로 해서 3박 4일을 돌고
14: 아.
15: 내려올 때는 버스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14: 아, 내려올 때는 네.
15: 기가 막히죠.
14: 아, 좋네요.
15: 그런데 이 스페셜로 해가지고 요금도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LA 기점을 해가지고
14: 네네.
15: 비행기 요금 포함해서 1,299불입니다.
14: 아이고.
15: 그러면 1,299불에 비행기 요금
14: 아니 어떻게 비행기까지 그렇게
15: 그러니까
14: 되죠?
15: 비행기 요금 300불 빼더라도 뭐
14: 네.
15: 얼마나 되겠습니까?
14: 아.
15: 그래서 이게 스페셜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14: 네네.
15: 이번에 이제 이 코스를 해서 특별히 보는데 저희가 이제 모집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14: 아 그러셨군요.
15: 그런데 버스 하나가 벌써 넘쳤습니다.
14: 아 벌써요?
15: 그래서 이제 버스 두 대로 해가지고 자리가 한 20자리 남아 있으니까.
14: 네네네.
15: 아마 이번에 이제 이 코스를 다녀오시면은
14: 네네.
15: 아주 힐링 코스 해가지고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4: 아.
15: 그 코스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4: 네네.
15: 네. 여기 이제 가는 게 우리가 어딜 가냐면요. 이쪽에다 샤스타 그 산이 있습니다. 샤스타란 산.
14: 아, 샤스타란 산이요.
15: 오레곤주에 있는데
14: 네네.
15: 이 샤스타 산이 이 높이가 얼마 되냐면 무려 4,200m 됩니다.
14: 오, 꽤 높네요.
15: 해발이 1m.
14: 예, 예, 예. 예.
15: 그, 이 우리 마운틴 휘팅산이라 해서 이 본토에서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저쪽에 알래스카에 있고요.
14: 아, 예.
15: 네, 이제 이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은 마운틴 휘팅산이라 해서
14: 아.
15: 거기 한 4,418m 정도 돼요.
14: 네네.
15: 그보다 좀 낮은 한 4,200m 되는데
14: 네네.
15: 이 높은 산에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14: 아, 만년설이 있어요?
15: 네.
14: 오, 야.
15: 그래서 이 아주 웅장한 그 산에 가서
14: 네네.
15: 이 산에 그 뭐냐면 인디안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는데
14: 네.
15: 인디안들의 어떤 그 성지입니다.
14: 아, 그렇군요.
15: 네. 네. 그래서 이 세계 7대 성지로 이게 우리 꽃피는 곳이에요.
14: 네네네.
15: 예, 이런 곳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탈로스라 그래요.
14: 예.
15: 탈로스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영적인 산이란 바로 이 샤스타 산을 구경하는 겁니다.
14: 네네.
15: 이 산 전체가 차창 밖으로 나오는 산 전체가
14: 네.
15: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 형이 좋죠.
14: 그렇군요.
15: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또 중요하면 이제 크레이트 레이크를 구경하는 겁니다.
14: 네,
15: 이 크레이트 레이크 있는데 이 크레이트 레이크는요, 재미라는 게 이게 호수인데
14: 네.
15: 이 호수가 넓이가 얼마냐면 우리 저쪽에 그 백두산의 그 천지 있잖아요.
14: 네, 네.
15: 천지보다 네 배나 넓습니다.
14: 아, 네 배나 넓어요?
15: 네, 어마어마하죠.
14: 아니, 호수가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15: 이 호수가 참 재미나는 게요.
14: 네.
15: 인디안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일화가 있는데 그 하늘의 신과
14: 네.
15: 이 바다의 신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가 봐서 이 산이 무너져가지고 호수가 생겼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게 이 크레이트 레이크예요. 깊이가 얼마냐면 595m입니다.
14: 네?
15: 호수 깊이가.
14: 아니 바다네요. 바다. 예.
15: 그렇죠. 그래서 590m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예요.
14: 네.
15: 근데 이게 눈과 비와 이게 거긴 그 호수이기 때문에
14: 네, 네.
15: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호수에 가자마자 그냥 억 소리가 납니다.
14: 아, 그렇군요.
15: 그래서 이 유명한 산악가 좌안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 네, 네, 네.
15: 이 사람이 좌안묘를 모르면 등산가가 아니죠.
14: 네. 예, 예.
15: 이 양반은 그 호수와 산을 보면서
14: 네.
15: 야, 내가 이게 완전히 몸속에 피가 마치 와인처럼 되는 느낌을 가졌다는 감탄했던 곳이에요.
14: 그렇군요.
15: 네, 그래서 이 크레이트 레이크라는 곳 여기 와서 한번 이 호수를 보면서
14: 네, 네.
15: 이 호수의 그 코발트 색깔인데 색깔이 아주 청정해요. 호수입니다.
14: 아, 그렇군요.
15: 말로만 들어도
14: 그러니까
15: 가고 싶죠.
14: 그러니까 호수가 마치 바닷물같이 코발트색이라는 얘기예요.
15: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청정해역이에요. 그래서 깊이가 또 저쪽 깊다 보니까 그냥 색깔이 그렇게 또 깊이가 좀 낮은 건 또 색깔이 틀린 거고요.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장관이죠. 그래서 이 크레이트 레이크에 가운데 또 섬이 하나 있거든요. 고인보여 보트 타고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14: 예, 예.
15: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14: 네.
15: 그래서 이 많은 인디안들 신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도
14: 예, 예.
15: 호수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4: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거의 안 다녀봤는데
15: 네.
14: 주로 이제 그 육지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호수를 여행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15: 그렇죠. 보면. 이 호수를 할 때 우리 레이크 타우라 그래서 저쪽 리노 있는데 그쪽에
14: 그렇죠.
15: 많이 가시고요.
14: 네,
15: 이제 산상 호수로 해가지고 가깝게 우리 저쪽에 우리 빅베어라든지 이런
14: 네네.
15: 데 많이 가시는데
14: 네네.
15: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산과 호수가
14: 네네.
15: 여기는 그냥 청정해역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는.
14: 아, 그렇군요.
15: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에 그
14: 네.
15: 저기 크레이트 레이크 이걸 갖다 이번에 같이 볼 수 있고요.
14: 아, 예.
15: 간 김에 이제 또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간 겁니다. 아,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죠. 삼나무입니다.
14: 아,
15: 삼나무.
14: 네.
15: 이 레드우드 이 삼나무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14: 네네.
15: 하나는 여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삼나무가 있고요. 세코야 팍 들어보셨죠?
14: 예,
15: 네,
14: 들어보셨죠.
15: 요새 밑에 있는 세코야 팍에
14: 예, 예.
15: 있는 자이언트 세코야 팍에 있는 거기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레드우드하고 같은 종류지만 세코야 팍에 있는 자이언트 트리는 전 세계에서 부피가 제일 큰 나무예요.
14: 아,
15: 제일 두꺼운 나무죠.
14: 네네네.
15: 근데 레드우드에 있는 그 삼나무는 높이가 제일 높은 나무예요. 전 세계에서. 얼마냐? 115m 정도입니다.
14: 나무가요?
15: 나무가요. 높이가.
14: 네.
15: 기가 막히죠.
14: 아, 예.
15: 근데 재미나는 건 이 나무가 깊이가 3m밖에 안 돼요. 뿌리가.
14: 근데 어떻게 115m를 지탱하죠?
15: 그거 이유는요. 이 뿌리끼리 서로 엉켜져 있어요.
14: 아, 엉켜져
15: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지지 않아요.
14: 아.
15: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나잖아요.
14: 예.
15: 산불인데 이 나무는 잘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산불이 이 스스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향과 더불어 이 송진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잘 불어요. 일어나지 않은 나들은 불타지 않아요. 일단 불탔다면 상당히 잘 타요, 나무가. 그런 이 레드우드 숲이 있는 곳.
14: 네네.
15: 거기 가서 이 나무도 구경하고요. 그 태평양 연안에 구경하면서 유레카란, 유레카란만 그것을 찾았다는 그런 말이죠.
14: 네네.
15: 그래서 저쪽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덴마크 수시 솔뱅을 들면서 내려올 때는 버스로 내려옵니다.
14: 네네.
15: 그래서 LA까지 내려오는 3박 4일.
14: 아, 그렇군요.
15: 좋죠.
14: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도 잘은 몰라도 여행에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기는 딱 좋은 코스 같아요.
15: 그렇죠. 아니 뭐 갔다 오신 예. 분들이도 여기 이제 웬만한 거 다 다녀오신 분들.

0: 그냥 가서 예약하시면요. 네. 거기 뭐 20자리 남았으니까 바로 예약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나오신 김에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면 213-388-4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연휴 때 이제 그 뭐 난 3박 4일 시간이 안 되는데
1: 네.
0: 나 뭐 2박 3일 1박 2일 어디 갈까 하시는 분들은
1: 예, 예, 예.
0: 2박 3일 코스를 해가지고 또 저희 그 엔텔로 캐년하고
1: 네.
0: 호슈슈 밴드라는 그쪽에 네. 2박 3일 코스도 저희가 마련해놨고요. 그다음에 기차 타고 2박 3일 이렇게 가는 코스도 있고요.
1: 기차 타고요.
0: 세도나 네. 가는 코스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1: 네.
0: 코스는 많이 있습니다. 또 1박 2일 코스도 해가지고 좋은 코스도 있고요.
1: 네.
0: 하루 코스로 갔다 오는 게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다른 MC들이랑 통화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 나 이 코스 가고 싶어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당일 코스.
0: 당일 코스. 그래서 이제 오크그랜이라는 사과 마을이 있습니다.
1: 아, 예.
0: 사과 마을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팜스프링 10번 타고 가다가
1: 네.
0: 팜스프링 못 미쳐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가다가 왼쪽 산에 오크그랜이라는 사과 마을이 있습니다. 사과 마을 하루 갔다 오는 코스인데
1: 예.
0: 비용도 109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9월 5일 떠나고 9월 6일 두 번 떠나니까 거의 사과밭에 사과를 본인이 직접 땁니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그 이제 카운터에 가서 무게를 재고 돈을 페이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죠.
1: 사과 얼마든지 딸 수 있게.
0: 얼마든지 사고 그 사과 자기가 딴 만큼 자기가 페이하고 가져오고 있고 거기 레스토랑들을 가면 사과로 만든 뭐 애플파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옛날 거기 마을이니까 뭐 토산품들 같은 거 이렇게 재미나는 것들 기념품 가게도
1: 아주
0: 있고
1: 하루 코스는 너무
0: 또
1: 좋네요.
0: 나무들이 숲이 있으니까 힐링 아주 한 바퀴 돌아오기 좋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점심 포함해서 109불입니다.
1: 어우 점심까지 해서.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점심 드실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거기는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해줘요.
1: 아,
0: 산에 가서 가족끼리 가서
1: 먹고 사과 드셔, 좀 따서
0: 사과 좀
1: 먹고.
0: 따고 오셔서 하루가 떠오긴 너무 좋은 그래서
1: 네.
0: 1박 1일 뭐 좋지만 하루 시간 없는 분은 여기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우리 문본부장님도 이 사과 마을 꼭 가봐야겠다고 그러시네요.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네요.
0: 예,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사실 방송하신 것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루 이렇게 갔다 오시면
1: 아, 그럼요. 저도
0: 또...
1: 사실은 힐링을 해야 또 그럼요. 기운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수
0: 그러니까
1: 있거든요.
0: 이번에 이제 어디 가셨다고 또 소개도 되시고
1: 아, 물론이죠.
0: 또 다른 분들한테
1: 좋죠.
0: 추천해 주시고도 계시고 예. 그래서 그런 코스로 해서 일일 관광 코스로 해서 좋고요. 또 샌디에고 쪽으로 해서
1: 네.
0: 샌디에고를 하루 코스로 가서 샌디에고 가면은 그 2시간짜리 또 크루즈 배 타는 게 있습니다.
1: 아, 크루즈가 있어요? 2시간짜리?
0: 예, 배 타요. 거기 배 타는 것도 우리가 샌디에고나 많이 갔는데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가서 크루즈도 배도 한번 타는 거기 콜로라도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쪽 다리로 해가지고 저쪽 한 바퀴 돌아오는 2시간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 저녁에 되면 그 배가 고급 배예요. 낮에는 관광배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샌디에고 가서 뭐 올드타운도 구경하고 샌디에고 갔다 오는 일 관광 코스도
1: 네네네.
0: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그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2박 3일, 3박 4일도 좋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0: 네.
1: 아, 하루 어디를 갔다 와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0: 네,
1: 주변에도
0: 그렇죠.
1: 보면.
0: 네.
1: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코스를
0: 그렇죠.
1: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왕 나왔는데 제가
1: 네.
0: 뭐 고급 코스도 있지만
1: 네.
0: 저희가 야심차게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루트 66에서 선전들 많이 모셨을 겁니다.
1: 네네.
0: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는 좋죠.
1: 네네.
0: 코스가 있는데 그 여행의 버스킷 코스로 해가지고
1: 네.
0: 루트 66이라는 그 대장정의 대륙 횡단을 저희가 합니다.
1: 아...
0: 9월 30일 날 떠나는데요.
1: 네.
0: 9월 30일 날 떠나서 15박 16일입니다.
1: 아, 15박 16일.
0: 네.
1: 아마 여유 있는 분이 되게 네. 좋아하시겠네요.
0: 그래서 이 많은 미국에서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1: 네.
0: 나 한번 이 코스를 한번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꿈의 코스입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루트 66번 도로는 올해가 100주년에서 이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1: 예,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1926년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1: 네네.
0: 지금 2026년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올해가
1: 그렇죠.
0: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 루트 66은 지금은 지구상에 지금 없어지고 뭐 지도상에 없다고 하지만
1: 네네.

0: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번 도로가 생겼는데 거기 각곳곳의 그 유적지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1: 아.
0: 걸음 못 걸으셔도 좋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예.
0: 곳곳에 고도하면서 그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탄백이라는 분
1: 네.
0: 바로 이 살리나스 출신의
1: 네.
0: 이 존 스탄백이 바로 이 루트 66을 갔다가 같이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게 분노의 포도라는
1: 아,
0: 들어봤죠?
1: 예, 예,
0: 네.
1: 들어봤습니다.
0: 바로 이 오클라호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농지입니다.
1: 아, 농지예요?
0: 농지인데 거기가 오.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지를 다 잃어버려요.
1: 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농업인들이 그 66번 도로를 타고 이 서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농업 이민을 합니다.
1: 아.
0: 그때 처참했던 그 사람들이 농업이면 거기에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1: 네.
0: 존 스탄백이 루트 66을 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썼던 소설이 바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바로 분노의 포도.
1: 아.
0: 그때 그 존 스탄백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로드 오브 마드 오브 로드라 그랬어요.
1: 아.
0: 엄마 도로라.
1: 네네.
0: 엄마의 품 같은 도로다.
1: 예, 예.
0: 그래서 곳곳에 여기 가면서 여기 좋은 게 뭐냐면요. 저쪽에 가면은 그 뉴욕이나 그쪽에 가면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쪽에 가면 오클라호마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쪽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그쪽에 그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아.
0: 그 음식 체험도 할 수 있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가면서 또 유명한 옛날 가수, 밥 딜런이라고 하시죠.
1: 아유, 뭐 유명하죠.
0: 낙낙낙핸드 헤븐 스토어. 이 양반은 이 음악을 하면, 음악까지만 노벨 문학, 이 사람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1: 네네.
0: 아니, 가수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1: 더.
0: 이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1: 네네.
0: 그게 밥 딜런의 그, 우리가 진짜 있었던 곳, 그것도 구경하고.
1: 아.
0: 뭐 또 유명한 노래도 있죠. 뭐 테케 니지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을 거예요. 뭐 난 괜찮아 같은
1: 네.
0: 뭐 그 노래도 들어가면서 그쪽을 66번 도로를 가면은
1: 네.
0: 아주 뭔가 보람 있는.
1: 네.
0: 이게 비용이 얼마냐? 8,799불입니다.
1: 아, 예.
0: 나누기 16일 해보세요.
1: 네, 그렇죠.
0: 얼마 안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본인이 운전하기 힘들어요.
1: 네.
0: 버스도 VIP 버스로 해서 32인승을 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요번에 이 큰맘 먹고 루트 66번 또 많은 분들이 예약하셨는데
1: 네네.
0: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아, 16일 동안 여행 힘들지 않아? 아니요, 힘들지 않게요.
1: 네.
0: 하루에 버스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안 타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1: 네.
0: 천천히 가면서 루트 66이 시카고에서 끝나는데 시카고에서 끝나기 아, 좀 아쉬우니까
1: 네.
0: 저쪽에 와서 나이가라 폭포, 뉴욕,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1: 아, 예.
0: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와야, 완행으로
1: 아,
0: 와야 되겠죠.
1: 그렇죠.
0: 네.
1: 예.
0: 그런 코스 제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1: 네, 네. 참 오늘 뭐 시간이 넉넉지 않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1박 2일 당일서부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15박, 16박 사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외에도 아마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이 있을
0: 그럼요,
1: 겁니다.
0: 그럼요. 저희 신문 보시면요.
1: 네네.
0: 요즘엔 광고가 전면 광고인지 양면 광고로 나오잖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 네.
0: 아예 글씨를 크게 만들어서
1: 네.
0: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하면서 양면 광고에 코스별로 다 나오니까
1: 네네.
0: 갈 곳은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주저마시고 213-388-4000번입니다. 388-4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가셔서 여쭤봐도 되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냥 여담인데
0: 네.
1: 방송에서 그 이 뉴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목소리가
0: 아, 그러세요?
1: 딱 네. 뉴스 좋은 그런 목소리인
0: 아유, 고맙습니다. 뭐 네. 불러만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죠.
1: 감사합니다. 이렇게
0: 네,
1: 자리해 주셔서.
0: 고맙습니다. 네. 네.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베데스다 대학의 샘신 부총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샘신 박사님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호칭이 따라오는 거죠, 뭐.
0: 그렇죠. 네. 우리 샘신 박사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저번에 네. 수고 많이 해주셔서 하는 분들이 많이.
0: 네, 캘리포니아
1: 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제 26지구 네. 출마하셨었고 그렇습니다. 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셔서 뭐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경찰도 하셨고.
1: 네.
0: 아, 그렇습니다. 뭐, 미군 40년 복무하셨고, 또, 현지 경찰 근무 경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안 강화에도 굉장히 힘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직도 그 마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까?
1: 네, 그렇죠. 네,
0: 뒤에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1: 그럼요.
0: 계시잖아요.
1: 네.
0: 예, 다 알죠. 예.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교육에도 힘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직도 화랑의 회장으로 섬기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금인들을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뭐 목회 사역도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of course. 예, 아직도 예. 목회하고 있고요.
0: 샘 중앙 커뮤니티 교회.
1: 샘, 네, 샘 중앙 교회입니다.
0: 오, 네. 맞네요.
1: 커뮤니티 교회.
0: 네, 네, 제가 맞췄네요.
1: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0: 네. 자, 이번에 이제 그 베데스다 대학의 부총장님으로 또 추대가 되셨어요.
1: 네.
0: 예, 지금은 50주년이라고요.
1: 네, 이번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학교를 세운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다음 달이죠. 네. 9월 21일이 officially 50주년인데 19일 날 네. 갈라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0: 네.
1: 그다음에 우리 뭐 영킴이라든 이런 가브너 피셜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50주년을
0: 축하하는
1: 한번 예, 축하하는
0: 되겠습니다.
1: 자리를 만들어서
0: 네.
1: 19일 날 9월 19일
0: 날
1: 5시에 학교에서
0: 네. 네,
1: 호텔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0: 네.
1: 호텔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날 예, 5시에 19일 날 9월 19일 날 합니다.
0: 네. 네, 토요일인가요?
1: 네, 토요일이고요.
0: 아.
1: 네.
0: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1: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어디 있냐면
0: 네.
1: 애나하임에 있습니다.
0: 애나하임에
1: 있고 950 유클릿 그러니까 5번 프리에서 내리면 바로 네, 있고요. 그 학교를 제가 또 다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제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모교니까
0: 네.
1: 그다음에 그 모교는 참 저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0: 네.
1: 그때 제가 경찰을 하던 당시라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유니폼 입고 경찰차 갖고 거기 가서 점심 이렇게 공부를 하던 기억도 나요.
0: 폴리스 타고.
1: 네.
0: 폴리스처럼.
1: 네, 예, 그때.
0: 삐용, 삐용 하면서.
1: 예, 그때. 삐용, 삐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한 뭐, 20년 이상 됐으니까,
0: 예,
1: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0: 이야, 까마득하네요, 진짜.
1: 네, 아주, 아주 먼.
0: 아니,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폴리스 하시면서,
1: 그러니까 이제
0: 그러니까 목회 뜻을 두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그게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0: 네.
1: 건 아니었고요.
0: 네, 네,
1: 그러니까는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0: 네, 그게 알고 싶어서
1: 의도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벌써 그게 목회자로 23년이 됐네요.
0: 아, 벌써 사역하신 지 23년 되신 거예요.
1: 네, 24년 됐습니다. 네.
0: 아. 그럼 폴리스 이제 경찰 근무를 하셨었는데
1: 네 그때 이제 그거는... 마지막 때였었죠.
0: 아~
1: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고요.
0: 아 콜링 받으셔서
1: 네
0: 이제 바로...
1: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네. 뭐 목사가 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었었고요.
0: 네.
1: 뭐 그랬다가는 우리 와이프한테 쫓겨났을 거고 그냥 공부해 보겠다.
0: 예, 예.
1: 진짜 이게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0: 사모님은 어떻게 반대하셨어요?
1: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했다니까 공부하는 걸 받는 건 아니고
0: 네.
1: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왜냐면 우리 와이프 같은
0: 겁니다.
1: 경우에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네. 그 어떻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아우 너 절대 나 목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I just want to know.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를 속일라 속인 건 아니고요. 예, 속이게 됐습니다.
0: 예. 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 사모님께서도 그러면 흔쾌히
1: 예.
0: 너무 지금은 좋아하실
1: 뭐
0: 것 같네요.
1: 나부터 더 예, 예. 뭐
0: 섬겨주시고.
1: 열심, 예. 열정 예, 섬기고 있습니다.
0: 자, 이 베데스다 대학의 이제 부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1: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저번에 같이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베데스다에서 그런 콜링이 오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또 하나님이 또 당연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모교고 저는 이제 우리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신학교로서 네. 한 300명 이상이 그때는 한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신학이 많이 죽은 상태고요.
0: 아하.
1: 우리는 이제 유니버시티니까 네. 뭐 MBA도 있고 AT도 있고 뭐 어린이 여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요.
0: 굉장히 다양하네요.
1: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그때는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신학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데 지금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되어서
0: 크리스천만 이제
1: 이제는
0: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이제는 뭐한
0: 일반 학생들도
1: 일반
0: 많겠습니다.
1: 학생들 다민족이죠. 이제는 more likely 다민족이에요. 이제는 한국 분들이 신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네. 네. 그럼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등록하시고 공부하시고
1: 네. It has to be registered 하고 에트닉이 다 다르죠.
0: 네.
1: 왜냐면 MBA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들의 공부는 비즈니스니까 다들 틀리죠.
0: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요.
0: 예.
1: 솔직히 베데스다에 가게 된 게 다시 한번 신학과를 살리고 싶어요.
0: 아,
1: 신학하는
0: 네.
1: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진짜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요번에 레지스터하는 분들은
0: 예.
1: 50% 신학하시는 분들에게만 50%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요번에 레지스터 하는 분들.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대상은 누구나 다 뭐
1: 대상은
0: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1: 나이에 상관없이 신학 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게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0: 학비가
1: 네, 학비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우리 때보다는 인프레션이 있으니까 더 올라갔지만
0: 네네네네.
1: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을 원하는 분에게는
0: 네.
1: 이제 50%
0: 이번에
1: 이제 레지스터 하면
0: 네.
1: 그분들은 이제
0: 부총장님의 권한이십니까?
1: 뭐
0: 그러니까 그런
1: 우리 총장님하고
0: 계획을...
1: 얘기를 했죠.
0: 아,
1: 그렇지만 이제
0: 예.
1: 같은 의미를
0: 어허.
1: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50%
0: 네.
1: 그래서 구체적인 자격과 적용 범위 안에서
0: 네네네.
1: 학교 입학처에서
0: 네.
1: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와,
1: 지금
0: 좋네요.
1: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0: 럭키하네요.
1: 네, 럭키해요. 그러니까 뭐 50%면 진짜 세상 말 나면 반갑이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50주년이니까 50% 해주셔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0: 예.
1: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0: 예.
1: 운영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0: 구성은 어떻게 그 학생들 그 다민족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등록하신다고
1: 그렇죠.
0: 하셨는데
1: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분들도 계시지만
0: 네.
1: 보편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white, black, Spanish
0: 다.
1: 영어권들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두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주로 어느 학과가 가장 인기 있을까요?
1: 이제 MBA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스포츠.
0: 스포츠.
1: 왜냐면 우리 학교가 보니까
0: 스포츠면 어떤
1: 네, 네. soccer 베이스볼
0: 네.
1: 바스켓볼 남자 여자
0: 네.
1: 그다음에 여자 소프트볼 다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보면 뭐 덩치도 좋고요. 키도 훨씬 훨씬하고. 네. 이번에 다음 달에 그 하와이로 네. 나도 좀 가고 싶은데 하와이로 이번에 시합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다.
0: 네. 네네네. 자, 샘신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베데스다 대학 유니버시티의 부총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많은
1: 고생하러 갑니다.
0: 그러시네요. 네. 네, 교회는 다운타운이시잖아요.
1: 네, 당연하죠.
0: 아, 근데 NIM으로 또 가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고 합니다.
0: 네, 네, 네, 네. 참 크리스천 교육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50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어떻든 50년 전에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인데
0: 네.
1: 그래서 이번에 그 비전이 우리가 크리스천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네.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0: 아하.
1: 그래서 이제 50%라는 그런 아. 50%가 50년이
0: 그렇군요.
1: 예, 예, 지어진 겁니다.
0: 아하. 네. 자, 새로운 50년을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총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비전?
1: 네, 비전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신학교로 시작한 우리는 또 예배가 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던
0: 네.
1: 꼭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에 그들이 덕이 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즉 다른 에트닉이라도 그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하. 이것이 신학이 이것이 비전이죠.
0: 예.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등록하고 많이 그럴
1: 거의
0: 텐데
1: 거의 뭐 거의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찻불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0: 근데 다들 참석을 합니까?
1: 그럼요. 왜냐하면 학점이 참석을? 들어가니까.
0: 학점.
1: 예. 왜냐하면 거기에 참가를 안 하면 마이너스가 네. 되면 졸업을 또 못 하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에 뭐 스포츠를 하던 뭐 AI를 하던 에듀케이션을 하던
0: 네.
1: 그다음에 다른 MBA에서 일을 하던 아니 그 공부를 하던
0: 네.
1: 거기에 크리스천 그 과목을
0: 네.
1: 선택 과목으로 넣고 택하게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0: 메인은 크리스천
1: 하나님, 예스.
0: 네. 좋습니다. 아니 샘신 박사님이 그 부총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뭐 하나님이 하시면 저야 뭐
0: 그쵸?
1: 네, 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0: 네.
1: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예수를 알리는
0: 네.
1: 그런 학교가 됐으면 왜냐하면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다른 신학교 같이 그냥 신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많은 신학교들이 계시고요. 있지만 많은 신학교는 신학을 바탕으로 많은 좋은 학교가 계속 있어요.
0: 그런데
1: 그렇죠. 우리는 유니버시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그러자 그 어른들을
0: 네.
1: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그게 저희들의 최고 목적.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사회
0: 네.
1: 가서도
0: 네.
1: 제 생각에는 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0: 아, 멋지네요. 네.
1: 아니 멋지게 네,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갔어요.
0: 아니 그 베데스다라는 그 학교명도 참 좋아요.
1: 네.
0: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1: 그렇죠, 베데스다. 그
0: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1: exactly,
0: 자는.
1: Exactly 맞습니다.
0: 치유받는다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가 되는 학교?
1: 그렇죠.
0: 오, 네. 베데스다
1: 네. 유니버시티.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의미가 너무 좋으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시작한 것이 뭐냐?
0: 네.
1: 뻔하죠.
0: 네.
1: 기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all staff, faculty나 staff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시작해요.
0: 좋네요. 네. 갑자기 그냥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유니버시티를 시작했으면 이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라이센스라고 그러면 그게
0: 네.
1: 이제 일반 대학이지만 크리스천 대학의 그 authorization이 있기 때문에 아하. employ 하는 거 우리가 너 크리스천 안에서 안 된다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requirement이 우리가 신학교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violation 되거나 문제가 나오진 않죠. 예.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도 faculty도 그렇죠.
0: 아까 AI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AI와 디지털 시대라는 정말 그런 큰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1: 네,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앞으로 그 맞이할 다음 50년, 그러니까 AI 이 디지털 시대를 향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고
1: 제가
0: 있는지 궁금해요.
1: 알기로는 저 AI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리딩하는 이 faculty 우리 교수님을 보니까
0: 네.
1: 그럼 내가 오늘도 물어봤어. 그럼 AI를 갖고 look at the 50-year를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네. 그분의 얘기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AI 평상적인 거를
0: 네.
1: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mastery 비즈니스의 그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 여기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 네. 서울도 AI 이 디지털 방송
1: 네, 그게, 뭐
0: 예,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어요.
1: 교수님 불러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뭐.
0: 아, 저희는 네. 이미 있습니다.
1: 그래요? 저희부터 빠르네요.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예. 어플라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연구하시고 마스터를 가리키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1: 그래요? 네. 아유. 그러네, 빠르네.
0: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참 오랜 시간 베데스다 유니버시티를 뭐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동문들도 꽤 많을 거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동문 이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한국 분들도 많고요.
0: 네.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이제 동문을 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0: 네.
1: 동문이 모일 수 있는 방도 만들어놨고요.
0: 와,
1: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0: 크군요.
1: 것은 네 베데스다가 이제 50년 고 조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세우셨으니까 이제
0: 네.
1: 앞으로의 50년을 보고
0: 네.
1: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민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학교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컴퓨터하니까
0: 네.
1: 학비도 싸더라고요.
0: 오, 그렇습니까?
1: 네, 학비도 싸요.
0: 네. 네. 그럼 여기 뜻을 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그럼요.
0: 뭐 신학이라든가 네. 신학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사역하고 네. 싶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1: 네.
0: 그분들도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뭐 권사님들
0: 네. 네, 네, 네, 네.
1: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음악가가 있고 또 음악가도 이래 그냥 일반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신학 음악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 그다음에 컨템포러리도 배울 수 있고 리더십도 배우고 뭐 예,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분이 있으면
0: 그렇군요.
1: 언제든지 베데스다 오시면 됩니다.
0: 예, 네. 시니어 여러분들도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1: 그렇죠,
0: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분들을 예. 위해서 지금 클래스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그러시군요.
1: 저도 시니어니까요.
0: 그렇네요. 네네. 자, 베데스다 유니버시티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이 부총장이신 샘신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이 베데스다 대학교 1층 채플 룸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참석하셔서
1: 네,
0: 축하해
1: 네,
0: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저희들이 레멧을 150명을 했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레지스터를 빨리
0: 그렇네요.
1: 하셔야 되니까 내가
0: 예.
1: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학교
0: 예, 예.
1: 전화번호 남길게요.
0: 네, 네, 네.
1: 혹시 참여하고 싶은 우리
0: 아하.
1: 동문들이나 그냥
0: 네.
1: 일반 분들이
0: 네, 네.
1: 714에
0: 683-1212 1212 뭐
1: 네,
0: 거기,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1: 네.
0: 그냥
1: 우리
0: 가서
1: 한번
0: 축하해드리면 되는 거죠.
1: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식사 준비가 때문에 예, 또 선물도 조금 준비했거든요.
0: 그러시군요.
1: 그래서 꼭 레지스터를 해주셔야 되고요.
0: 네.
1: 그걸로 전화해서 나 베데스다 이번에 동문회는
0: 네.
1: 아니지만 50주년 참석하고 싶다 얘기해 주시면 아마 네. 그들이 받을 거예요.
0: 그러면 네. 동문들과 현재 학생들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돼요?
1: 오, 몇 천 명이더라고요. 김씨만 해도 800명이던데요.
0: 어머나.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네. 그렇게 많아요?
1: 네. 동문이 와, 엄청 많죠. 왜냐면 50년이니까.
0: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사역자들을 배출을 하셨네요.
1: 네. 50년이니까 뭐 아. 여러. 네, 그러니까 한 성을 가졌는데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김씨만 한 800만 돼요. 그러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0: 아니 베데스다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1: 네. 뭐 크다는 것보다 규모가... 오랜 역사죠. 아마 웬만한 규모가... 신학교보다는 아마 와. 초창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는 베데스다만이 그러니까는 어프로버 됐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1: 어우,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뜻깊은 네. 시간이었고.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다시 뵈서 또 반가웠고 아유, 네.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아, 당연하죠. 네, 네.
0: 지금까지 베데스다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이신 샘 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2: 친구 해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로 화면은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우리 소반의 대표님 박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 바이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보니까 여기 지금 SK 냉동 사장님이 소반 네. 레스토랑 사장님 오셨네요. 은대구주름 최고요 이러고 계셨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자 여름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3: 네, 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자 여름에 오시면은 어떤 네. 음식들을 찾나요?
3: 저희는 메뉴가 거의 똑같잖아요.
2: 아, 거의 비슷해서
3: 뭐 여름이라고 시원한
2: 특별히 뭐 여름에 콩국수 하는 게
3: 똑같습니다.
2: 아니니까.
3: 똑같습니다.
2: 아,
3: 네.
2: 그렇구나.
3: 1년 내내.
2: 네. 근데 이거는 오늘이 제가 알기로 이제 말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3: 아,
2: 계절기로.
3: 예.
2: 근데 소반은 말복하고도 그냥 똑같이
3: 몰라요.
2: 그냥.
3: 예. 아,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서 뭐 오늘 노인 그 모이는데 노인정인가 거기에서 네네네. 삼계탕 나왔다 그러셨구나.
2: 아, 예. 예. 오늘 말복이라서 그래요. 예.
3: 그분은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시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은대구조림하고 알탕 드시면서 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래서 그거 드셨다고.
2: 아니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예. 우리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사님이 예. 이제 아마 바뀌시나 봐요.
3: 총영사님이
2: 그 소반에 들리셨다고.
3: 예. 네. 근데 저는 전혀 그 시골에 우리 가게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전혀 소식을 모르는. 어제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너무 그냥 미안하고 혹시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저기 LA가 최고잖아요. LA에서 이제 총영사님 하셨으니까
2: 네네네.
3: 어디 좋은 나라 뭐 대사님이나 어디나 가시기를 예. 기도하고
2: 네.
3: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잘 가시라고
2: 네.
3: 좀 전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네.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요?
3: 아, 다인 LA라고요.
2: 그건 어떤 행사입니까? 네.
3: 그게 이제 LA 무슨 회사에서 아마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2주 동안 그걸 합니다. 15일 동안. 그러면은 이제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키면은 돈이 예, 많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메인은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뭐 두부전이나 뭐 된장찌개나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좀 싸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 그러니까 식당마다 네. 소반은 소반대로 네. 소반의 음식을 소개를 하고
3: 네. 다른 데는 다른 대로 하고
2: 다른 시는 자기네 식당을 네. 하고 그러면 네. 2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8월 제가 알기로 8월 14일에서 28일까지 네. 하는 거로 알고
3: 해요.
2: 있어요.
3: 근데 이제 그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15일인데
2: 네.
3: 그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거의 막 17, 18일
2: 그렇죠.
3: 그 한 3주는 완전 비상입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럼 네. 혹시 이런 행사에는
3: 네.
2: 아, 요새 그 젊은 그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걸
3: 그렇죠.
2: 보고 오나요?
3: 그렇죠. 거의 젊은 친구들이
2: 왜냐하면
3: 많이 오죠.
2: 왜냐하면 요사에는 네. 그 앱이 많아서 네. 뭐 그 임식하는 그 앱들이 많잖아요. 네. 옐프도 있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렇게 보고 네.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3: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사가 있어도 몰라요.
2: 아,
3: 근데
2: 그렇구나.
3: 네. 이제 그 저 거의 다 젊은 분들이 그거 보고 오시죠. 예.
2: 아 그랬구나. 그러면 예. 이번 다인 행사에서는 우리 소반에서는 어떤 음식이 좀 그 얘기해 주실 만한 음식이
3: 이번에는 되게 간단하게 우리 딸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주님 그거 세 개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2: 아, 그리고 저기 광고하는 그 간장게장 저가 광고하는 그 세 가지 메인 메뉴.
3: 메인 메뉴에다가 거기다가 뭐 해물 두부전 저희가 되게 그걸 손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2: 해물 두부전. 네, 그거 맛있겠네요. 네피스
3: 원 오다가 일곱 개인데 네피스 드리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전 드시기 싫은 분은 그 무슨 청포묵 있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2: 아, 좋죠. 예, 예.
3: 그거를 이제 빨강 파랑색 여러 가지 그 한국의 탕평채라고 해서
2: 예, 예, 예.
3: 그 궁중에서 먹던 그런 그 묵을 그둘 중에서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시키려면 비싼데
2: 그렇지.
3: 그렇게 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2: 그럼
3: 같아요.
2: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갈비찜을 시켰다.
3: 네.
2: 그럼 거기에 된장찌개, 뭐 청포묵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 네, 그렇게 먹을 수
2: 아니면
3: 있고
2: 아니면
3: 두부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김치찌개 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2: 그럼 양도 푸짐하고 뭐 훌륭하게 먹겠네요.
3: 네.
2: 오, 야 그렇구나.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물론 그 어떤 그 식당이건 특히 식당 같은 게 행사를 하게 되면.
3: 네.
2: 아,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3: 네.
2: 뭐 어느 집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뭐 네. 어떤 집은 뭐 무슨 저 평양 빈대떡을 주고 뭐 이런
3: 네,
2: 것도
3: 네.
2: 많이 하는데
3: 맞아요.
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딴 식당보다 우리 소반 식당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3: 네.
2: 사실 간장게장이나 은대구조림이나 또 그다음에
3: 갈비찜이
2: 네. 워낙 세게 나오니까
3: 네.
2: 다른 게 붙어도 일단 그 맛에 저는 아주 지금 우리 SK 사장님이 말하는데도
3: 네.
2: 그런 것 같아요.
3: 네.
2: 다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네.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3: 네.
2: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3: 네.
2: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와.
3: 맞아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우리가 행사가 지금 세 번째 이걸 하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막내딸이 오니까 이걸 아니까 신청을 해서
2: 그렇죠. 젊은 세대가 아니까 아무래도
3: 아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젊은 사람 아니면은
2: 근데
3: 진짜 힘든.
2: 저는 굉장히 그거를 추천하고 앞으로 따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어디가 됐건 각종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서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요.
3: 맞아요.
2: 사실. 모든 분들이 와서 비싼 비용을 내고 인터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3: 그렇죠. 네.
2: 그리고 사실 미국에 살면서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신문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3: 그렇죠. 네.
2: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광고 듣다가 어디 새로 생겼네. 한번 가볼까. 이러는 일이 다변사예요.
3: 그렇죠.
2: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소반이라는 식당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있고 단골 위주로 있지만 그래도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알고
3: 그래도 그날 광고를 들으면 어머 참 잊어버렸네 가야 되겠다
2: 그렇죠
3: 이렇게 그럼, 생각이 돼서
2: 그럼요
3: 오시는
2: 그런 게 생각이
3: 많아요.
2: 났죠 아, 야, 한번 가야 되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이런 효과도
3: 그럼요.
2: 있는 것 같아요
3: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2: 네.
3: 저희가 광고를 하다가 한참 안 했잖아요
2: 예, 예, 예.
3: 그래서 다시 라디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2: 네.
3: 정말 왜 이렇게 한국분들이 안 오시나 그랬는데 광고하고 한국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잖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3: 그래서
2: 소식이에요
3: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2: 그럼요.
3: 네.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2: 네, 그렇죠.
3: 광고가 나가니까
2: 아...
3: 네. 그래서 너무 저는 한국분들이 너무 그립거든요
2: 아, 그러시구나 네.
3: 아무리 누가 외국 사람들 와서 네. 맛있다 맛있다 해도 한국분들이 맛있다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2: 그렇죠 네. 다르죠
3: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하신 중에 뭐 다른 사실 식당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말은 얼마 전인가 인터뷰하실 때 경기가 안 좋고 좀 덜 되실 때는 뭐 딸하고 남편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3: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소반만큼 지금 몇 년째 안 기억이 안 나는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왜
2: 엄청나죠.
3: 이렇게 소반은 안 올리냐고
2: 그렇죠.
3: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이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양이 많고 크니까 여러 가지 시키게
2: 그렇지,
3: 하려면
2: 그렇지.
3: 가격을 안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2: 그렇죠.
3: 그래서 안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와서 푸짐하게 드시고 예. 또 맛있는 데다가 건강한 음식인데다가 네. 가격까지 좋으니까
2: 그러니까요.
3: 이 불경기에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딸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른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사실 만약에, 그게 예.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많이 줄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3: 우리는 똑같이 그러니까 주면서.
2: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운영하시는데.
3: 대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게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처음에는 이러다가 큰일 났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안 올리고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엄마 요즘 안 돼요. 올리면 그래서 월급을 반 깎았다 그랬잖아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반 깎고 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뭐 그 사실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고.
3: 그대로고.
2: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사는 게.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에요. 사실.
3: 맞아요. 예.
2: 왜냐하면 밖에서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예. 굳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켜나가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 그냥 그대로 유지해 손님을 예. 받는다는 거는 예. 일반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업주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생각 같아요.
3: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어요. 남편하고 딸한테 그러면 안 올리겠다. 안 네네, 올리는데 네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예.
2: 그렇구나.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면 28일까지니까 어쨌든 네.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예. 이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네. 얘기네요.
3: 다음 주까지.
2: 아, 다음 예. 주까지네. 그러니까
3: 거의 뭐 말까지는.
2: 말까지 거의, 있는 예. 거니까 2주는 넉넉하게 있으니까 예. 여름에 뭐 언제든지 가셔서 예. 좀 맛있는 음식.
3: 그리고 2주 지나도 바쁠 때 저기 이제 만약에 못 오시면 그 다음에 오셔도 그대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2: 아, 예. 이야, 좋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3: 예, 예,
2: 저는 아주 그 딴 거보다 뭐 갈비찜이 됐건 뭐 운대구조림이 됐건 청포묵 한번 먹고 싶어서 예. 여름엔 그게 시원하고
3: 여름에는
2: 좋잖아요.
3: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2: 그럼요.
3: 음식이에요. 그럼요.
2: 그게 제일 좋은 것 예. 같아요. 제가 뭐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이 고맙게도 방송하시면 저한테 한 짐씩 싸서 줍니다. 뭐 음식을. 근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반찬이 한 10가지 와요. 근데 그 며칠 먹어요. 두면은. 그러면 메인 먹고도 그냥 밥에다 물 말아갖고 그 반찬하고만 먹어도 한 며칠은 정말 뚝딱뚝딱 먹는 것 같아요.
3: 네.
2: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에 아니 반찬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10개씩이나 하시려면 그거 쉬운 일 아닐 텐데.
3: 제가 한 15가지를 합니다. 아침에.
2: 아 그래요?
3: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제가 뭐 버섯이고 뭐고 다 다듬어 놓고 자르고 그러니까요. 다 해놓고 뭐 무시래기도 막 삶아서 오래오래 삶아야 됩니다. 은은하게. 다 해서 준비해놓고 예. 아침에 오면 한 3시간 동안 합니다. 반찬을.
2: 예.
3: 한 6시쯤 나가서 3시간 하면은 이제 하고 집에 가서
2: 아니 아침에 6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3: 예.
2: 그거 혼자 하시겠네요.
3: 네
2: 아무도
3: 혼자
2: 없이.
3: 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조금 늦을 때는 뭐 7시에도 나오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시간에는 누가 들어오면 우리 남편 못 들어옵니다.
2: 그렇구나. 네,
3: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2: 그러면 보통 이제 15가지 정도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하세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3: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은 거의. 바꾸는데
2: 네네네.
3: 이제 종류도 조금 바꾸는데 너무 열 몇 가지 하다 보니까
2: 그렇죠.
3: 한두 예. 가지나 바뀌어지지 안 바뀌어지고 이제 가끔은 된장 넣고 뭐 무쳐야 되는데
2: 예.
3: 어떤 날은 내가 간장 넣고 무쳐보자 그래갖고 조금씩 바꾸는 건 있어요. 오이도 무칠 때
2: 예.
3: 고춧가루로 무치는데 어떨 때는 고추장도 넣고 싶어요. 그 맛을 나는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럼 또 고추장도 넣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조금씩 그날에 내가 먹고 싶으면
2: 예, 예.
3: 바꿔요 제가.
2: 아 네. 그렇구나.
3: 네.
2: 저는 그 여러 가지 반찬 좋은데 가장 그 이 별미가
3: 네.
2: 그 파슬리 같은데 땅콩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버무린 네. 게 있어요.
3: 아 샐러리에다가 들깨.
2: 들깨예요?
3: 들깨입니다.
2: 저는 그 고소해서 네. 전 그게 그렇게 입맛에 닿더라고요. 네.
3: 그
2: 보니까.
3: 들깨가 네. 너무 비싸잖아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제가 그냥 못 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50파운드를 사요.
2: 예.
3: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날마다 씻어서 한 5번은 씻어야 돼요. 혹시 흙이 돌이나 이게 있을지 모르니까.
2: 왜냐하면 그게 네. 맨 입에 먹기가 좋아요.
3: 네,
2: 짜지도 않고
3: 아삭아삭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2: 저는 사실 땅콩 소스인 줄 알았어요.
3: 아, 근데 아니, 들깨입니다.
2: 그게 들깨였구나.
3: 네네. 들깨에다가 저기 조금 소금 조금 넣고요. 갈래솔트 네. 제가 좋아하는 갈래솔트인데 그거에다가 새우젓을 조금 다져서 넣습니다.
2: 아 새우젓 근데 새우젓 네. 맛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3: 다져서 넣고 이제 그 들깨가 고소하니까.
2: 아 네. 그렇구나.
3: 네. 연근조림도 되게 어, 제가 궁중요리 같이 이렇게 어. 엄청 신경 써서 만들고 어. 땅콩 멸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술안주에 좋고.
2: 어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집에서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3: 집에서는 저는 음식 안 합니다. 거의.
2: 집에서는 누구 하세요?
3: 남편이.
2: 아 사장님 하세요?
3: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틀 전에가 우리 13주년 기념이었어요.
2: 아이고 축하합니다.
3: 결혼 예. 기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집에 그날은 있어서 내가 LA에서 어. 올라가면서 어, 어,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네.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남들은 여자가 다 음식 해놓고 퇴근할 때 들어가면은 네. 오늘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놨을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맨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어... 훨씬 자기가 더 맛있게 하니까.
2: 예, 예, 예, 예.
3: 어... 근데 뭐 이거 먹고 싶어 해줘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주고요.
2: 네.
3: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이거 할게 그러면은 자기가 얼른 가서 내가 할게
2: 그러시고
3: 자기가 해야지 맛있으니까.
2: 아, 그렇죠. 아...
3: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은 좀 청개구리띠가 있는지 이거 해줘 그러면 안 해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면은,
2: 그런
3: 아우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네. 저 막 청소도 저는 하기 싫어하거든요. 어, 남편이 하거든요. 그 막 청소하면 미안하니까 여보 왜 청소에 힘들게 그냥 네, 네. 나도 막 이러면 열심히 또 합니다. 막 그러니까 아... 조금 이렇게 굴려야지.
2: 네.
3: 왜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줘요. 왜 안 어... 버려 이러면은 어... 진짜로 안 합니다.
2: 어, 그래요? 네. 하긴 저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네. 하라 그러면 안 하고.
3: 안 하고.
2: 네. 가만히 놔둬야 하고.
3: 그래서 여보 청개구리 띠가 왜 없어. 띠 중에서. 내가 맨날 아, 그러는데.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거꾸로만 하면 돼요. 거꾸로만.
2: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네.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입니다. 오늘이네요. 그죠?
3: 네, 오늘부터 시작
2: 오늘부터 2주간인데 우리 대표님 말로는 계속 네. 드린다니까
3: 네.
2: 아주 다이닌 LA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반에 가셔서 그동안에 아시던 메뉴에 좀 더 보충된
3: 네.
2: 맛있는 절기 음식을 좀 드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관 놀턴에 아주 쉽게 자리 잡고 있고 파킹랏도 편안하고 단 화요일만 휴무입니다. 아,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예약하실 분은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연락하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세요.
3: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2: 예, 예, 예.
3: 그 다들 여름이니까 입맛이 저도 요즘 저같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살짝 음식 맛이 없었지라고 해서 내가
2: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여름을 타는 거예요, 그죠?
3: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나 같은 사람도 타는데
2: 예, 예.
3: 그래서 건강하게 맛있는 네. 음식 드시고
2: 네.
3: 일단 먹어야지 힘이 나요.
2: 아 그럼요. 네. 기운이 나니까
3: 네.
2: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4: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아주 무더운 여름인데 오늘 날짜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아주 팔팔한 하루가 되겠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시죠? 그 중국말로 그 돈을 의미하는 그 빠라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빠라는 팔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88 0808 뭐 속된 말로 팔땡인데 이게 방송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팔땡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팔팔하게 즐거운 하루 우리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언제 봐도 팔팔하고 훈훈하고 여신 중에 여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건강 항상 팔팔할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팔팔한 인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헬스코리아의 팔팔한 여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신 김원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오늘 뭐 날짜가 팔팔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봤는데 언제나 우리가 또 헬스코리아 하면은 팔팔한 청춘 팔팔한 건강을 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나이를 잊고
0: 그죠.
1: 건강한 삶을 사는 곳.
0: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날이 더워지고 여름 때라 그런지 몰라도 그 원래 유명했던 그 녹용 홍삼이 또 난리라면서요.
1: 그러니까 많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0: 솔직히 지쳐요, 저도.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0: 기운 빠지고
1: 나고 뭐 에어컨 아무리 틀어놔도 뭐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네. 기력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 뭘 좀 챙겨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0: 뭔가 생각이 나죠.
1: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그중에 항상 효과를 봤던
0: 최고.
1: 예전에 내가 먹어봐서 좋았던 걸 그쵸. 찾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국민 보약 녹용 홍삼을 또 원래는 한 절개 미리 준비하시면서 드시는데 네. 놓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찾으세요. 요즘.
0: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고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1: 네.
0: 이럴 때 정말 밥맛 없으신 분들 사실 밥이 보약이라 할 정도로 이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 나도 밥맛도 없고 진짜 기운도 없고 이런 분들 여러분 정말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드셔보시면 야 이래서 녹용홍삼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녹용하면 또 최고급 품질로 쓰시는 거잖아요.
1: 저희 이제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사용을 했고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그 전지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전체.
1: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고
0: 네.
1: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녹용홍삼은 거의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 19년 됐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 시작을 같이 한 녹용홍삼입니다. 그때부터 쭉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0: 와.
1: 뭐 숫자상으로는 뭐 15년 이상 내가 플러스가 됐지만
0: 네.
1: 뭐 신체 나이는
0: 그쵸.
1: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녹용홍삼을 때마다 꾸준히 챙겨 먹어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0: 그러실 것 같아요.
1: 근데 요 함유량이 녹용의 함유량이 중요해요. 물론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 사용했고
0: 네.
1: 상대 중대 하대 다 사용했지만
0: 네.
1: 들어가 있는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먹었을 때 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녹차를 한 잔 마셔도
0: 네.
1: 담갔다 뺀 것과 푹 우러낸 건 다르다고.
0: 아 다르죠.
1: 함유량이에요 그게.
0: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렇게 갈비탕을 시켰는데
1: 네.
0: 맛없는데 가서 먹으면 이거 뭐 갈비로 뭐 샤워한 물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담갔다 뺐다.
0: 담갔다 뺐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함유량 때문에 그 정말 진하고
1: 진하게 드러나네.
0: 완전 다른 건데.
1: 그럼요. 우리가 죽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건 다르잖아요.
0: 아, 다르죠,
1: 밥알
0: 다르죠.
1: 들어간 개수가 다르고. 일어나는 그 기력이 다른데
0: 네.
1: 그렇게 비율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한 달치
0: 네.
1: 60팩이에요. 여기에 녹용 함유량이 22돈입니다.
0: 22돈?
1: 이거 엄청난 와. 양이에요. 이 정도 들어가려면
0: 와, 진짜
1: 지금
0: 대단하다.
1: 우리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기지가 않는다. 놀랍다. 혹시 함유량 떨어진 거 아니냐.
0: 네네네.
1: 그렇게 의심하시던 분들도 드셔보시면 아 옛날 그 맛 그대로다라는 걸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0: 네. 와.
1: 그리고 요거를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가 다르니까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꾸준히 드시는 건데 그 22도는 저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0: 네.
1: 이 또 함유량까지 지킬 수 있는 건 녹용 홍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의 천호행 케어에서 들여올 때 저희 미국에 들어오는 녹용 홍삼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저희는 따로 여기 돌아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0: 네.
1: 짜낸 왜 우리가 보약을 그 옛날엔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0: 손으로
1: 꼭 짜서
0: 정말 꼭 줬죠. 예, 막.
1: 막 비틀어가지고.
0: 제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침에는 또각또각 된장찌개 끓여주고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구석에 앉아갖고 이게
1: 조선시대
0: 조선시대 또 남편한테 양반, 쭉쭉 네. 편집 짜주는 모습 그런 거 생각했는데
1: 아 이혼 당합니다 요즘은. 네. 근데 그런 네. 그 첫 물이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네.
1: 첫 처음에 번째 우려낸. 짜낸 첫 물은 저희가 이제 진짜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그 제대로 진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르신들이거나
0: 그렇죠. 또 집안의
1: 큰아들들이거나 큰아들과 먹이거나 네. 뭐 그만큼 귀한 첫물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녹용홍삼을 하실 때
1: 그러니까, 네. 이 그... 좋은 원료로 함유량도 대단하게 넣지만 첫물 딱 빼내고 나서는 다 재료를 폐기 처분을 해요.
0: 아 그리고 재탕을 다시 안 하는 거군요.
1: 재탕은 없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함이 그대로 우러나면서 여러분이 드셨을 때 기력이 확 살아나는 게 다르다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0: 역시
1: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몸을 생각하시면서 네. 보약한제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거기다 이건 정말 가성비 갑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 한번 꼭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네. 드시던 분들은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0: 그렇죠. 드셔본 분들은 다 아시니까.
1: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
0: 네.
1: 몸에 좋은 보약한제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식구들을 위해서 좀 챙겨야 된다 할 때는 왜냐면 우리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도 타주에서도 막 여기까지 와서 저희 전화 주문도 받는데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그만큼 이건 진짜 뭔가 입증이 된, 그러니까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0: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녹용홍삼이라는 게 남녀노소를 가릴 필요가 없죠. 사실 뭐 어르신들께는 당연히 기력 회복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셨죠. 아까 성장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 예, 머리가 촉망해지는.
0: 없어 먹죠 뭐 사실.
1: 그럼 맞아.
0: 그렇죠. 좁아요 외모.
1: 성장기에 좋은 칼슘도 풍부하고요.
0: 제가 봤으면 키가 180 오는 됐을 텐데 이 진짜 억울합니다만. 안 주셔갖고 자꾸 멸치만 드시네. 우유는 먹지도 않고.
1: 그래도 예. 젊어서 녹용홍삼 드셨다면서요. 녹용 제가, 녹용 드셨다고.
0: 아 저는 진짜 안
1: 드셔. 들어간 거 한 번.
0: 저는 둘째잖아요 집에서.
1: 네네.
0: 지금 말고 첫물이 저는 진짜 이런 거.
1: 지금 이제 아드님 챙겨드려야지.
0: 하나도 저는 못 먹었어요.
1: 네.
0: 정말로. 아버지 형만 드셨지.
1: 안 드신 분이 달라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나이 드신 다음부터라도 드셨잖아요.
0: 네네네.
1: 저희 녹용홍삼 제품 드셨잖아요.
0: 저 먹었죠. 네.
1: 그러면 내가 기억...
0: 제 돈 재산이죠.
1: 네. 근데 그래야 또 열심히 잘 챙겨 먹어요.
0: 맞아요. 잘 챙겨 먹어요. 네.
1: 잘 챙겨 먹게 되고 네. 제대로 된 걸 드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울 때 땀이 나도 바로바로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0: 맞아요,
1: 게 느껴지고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땀도 많이 안 나요. 그냥 기력이 없을 때.
0: 그 있잖아요. 저는 더운 뜨거운 음식 먹을 때도 한참 기력 안 좋을 때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자꾸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보시고 약간 우려를 하셨거든요.
1: 오.
0: 자네 왜 그러나 막 땀이 왜 이렇게 근데
1: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것도 그게 몸이 허하다는
0: 게 허하단 아닌데 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난 네. 괜찮은데 뜨거운 거 먹어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고 오도경무사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장모님이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도 뭐 어떻게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게 달라지는 거 느껴지는 거죠.
1: 그리고 건강을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안
0: 자만하면
1: 돼요.
0: 저 이번에 크게 당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데
0: 네.
1: 어린 시절에도 성장기 어린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근골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도 풍부하고요.
0: 네.
1: 또 보기혈이라고 해서 기, 혈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출산 후에
0: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1: 제일
0: 거죠,
1: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0: 이때
1: 또
0: 이때 한번 잘해 평생 사랑받습니다.
1: 맞아 또 네. 보충을 해주거든요. 네. 그 우리가 혈액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임산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이제 출산 후에
0: 분, 네.
1: 너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혹시 출산하신 분 있으시면 또 이런 것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 지금 요거 우리가 녹용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 녹용홍삼 말해서 그래 녹용이 뉴질랜드 최고급이야 와 좋은데 그럼
1: 홍삼도
0: 뭐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1: 홍삼은 네. 한국인들이 또 가장 건강식품으로
0: 최고.
1: 많이 애용하는
0: 네.
1: 진짜 좋아하는 홍삼인데 그 홍삼도 또 다 달라요. 등급도 다르고
0: 그렇다면서요?
1: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뭐 녹용도 뉴질랜드산
0: 네네네.
1: 녹용을 따지는 것처럼 홍삼은 이제 한국의
0: 강원도
1: 홍삼을 최고로 역시. 치고
0: 그죠.
1: 이게 연수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0: 그렇죠. 예.
1: 육령군 홍삼을 1등급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 자체도 따로 천삼이라고 불러요. 하늘이 내린 삼이다. 그래서 웬만한 인삼보다도 네.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여기에 있는 뭐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건 뭐 항암 치료에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항산화 효과, 뭐 기억력 개선. 네, 최고급 홍삼이 또 황금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용과 홍삼이 만났으니까 땅에 좋은 기운을 담은 홍삼과
0: 그렇죠.
1: 하늘로 또 녹용 막 자라잖아요. 그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끝에 있는 그런 성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까지 다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최고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사용한 우리 천호식품의 녹용 홍삼은요. 지금 이 가격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입소문이 나서 기존의 고객분들은 꾸준히 계속 드시면서 네. 또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새롭게 네. 알게 되신 분들이 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 저희가 다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0: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0: 이라고 하잖아요.
1: 뭐 그렇게 뭐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네, 형사의 마음을
0: 없이 네. 그냥 좀 왜냐면 헬스코리아를 좀 있게끔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국민보안동의 홍삼이고 헬스코리아 H솔루션을 있게 해준 것도 저희 그라비티라고 하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 그런 효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가격들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가려고 저희가 제일 노력하는 그런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드셨던 분들보다 지금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은 혜택을 드시고 오시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드셨던 분 중에 이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꾸준하고 이래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머 옛날엔 좀 그렇게 드셨는데 막 이러면서 좀 서운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지켜왔는데. 오히려 난 일찍 가는 게 내가 좋은 거지.
1: 그렇죠.
0: 가격 그대로라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1: 헬스코리아 가족분들은 네. 긍정적인 마인드죠. 건강하시니까.
0: 그리고 건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네. 그렇게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고 여유적이고 그렇게 삶의 그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행복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먹어보고 좋고 해보고 좋은 거를 알리세요. 나만 건강해서 혼자 오래 살면 뭐하냐?
1: 맞아요, 심심하게.
0: 같이 다 같이
1: 뭐
0: 잘 살아야
1: 같이 쳐야 뭐 막고라도 치지 혼자 벽보고 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정말 그 각 제품에 본인이 네네네. 효과를 본 제품에 그러다 보니까 헬스코리아가 한결같이 왔다고는 하지만 19년 동안 꾸준하지만 성장을 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1: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농용삼의 그 값어치라든가 밸류 그런 퀄리티가 19년 이상 이런 많은 소비자들께서 믿고 사용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코리아가 함께하는 거고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유지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또 행복한 뭐 긍정적인 에너지 뭐
0: 훈훈한 카페 네,
1: 훈훈한 카페를 위한 뭔가 또 선물을 좀
0: 이거 딱 한 달 해요.
1: 아, 딱 한 달이요?
0: 네.
1: 8월 한 달.
0: 8월 한 달.
1: 네.
0: 무더위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었어요.
1: 네.
0: 몸에 좋은 걸 먹었어도 흡수도 잘 시켜야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또 곳곳으로 착할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필요한 곳으로 쫙쫙 가야죠.
0: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원하는 곳으로
1: 그렇죠.
0: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1: 그렇다면 알부민?
0: 알부민.
1: 아,
0: 오, 역시 센스 있는 우리 한우님.
1: 알부민을 뭐 주세요?
0: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1: 네.
0: 무려 한 박스 정품.
1: 한 박스 정품을 주신다고요?
0: 30병 들어있는 거 아시죠?
1: 네.
0: 요거 200불 상당입니다.
1: 200불짜리. 네, 너무 좋은 거.
0: 요거 지금 녹용홍삼
1: 네.
0: 두 달치 정도니까. 두 박스 구매하시면 60팩,
1: 네.
0: 두 박스면 120팩이에요.
1: 네.
0: 요거 두 달치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럼 700불이에요. 350, 350.
1: 예, 예.
0: 이거 한 달치 가격이에요, 사실.
1: 가격도 그러니까 너무 예전 거 네. 그대로 해주시네요.
0: 근데 요거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30병 정품.
1: 야.
0: 컨디션 부스터. 그러면 이제 녹용삼 딱 드신 다음에 알부민 파워 드시면 쫙 골고루 이제 영양 성분이 배달까지 잘 되겠죠. 알부민은 영양 택배사잖아요.
1: 그렇죠.
0: 다
1: 몸속에 페덱스, 몸속에 네네. UPS. 아니 근데 그러면 녹용홍삼을 먼저 드시고 알부민을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상관 없진
0: 그렇죠.
1: 않죠.
0: 그렇죠. 그 뭐 딱히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1: 네. 몸이란 게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0: 맞아, 맞아.
1: 보니까 네.
0: 네. 생각났을 때
1: 너무
0: 녹용홍삼 드시고
1: 너무 좋겠는데요, 이거.
0: 알부민 드시고 그러면 이제 몸에 뭔가 균형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죠. 그러니까 항상 사업품을 저희가 그렇죠. 구성을 할 때
1: 헬스코리아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뭔가
0: 본품이 빛나게
1: 아,
0: 하는
1: 빛나게 한다는.
0: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네.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사은품 때문에 또 본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1: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은품 자체도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1: 네네.
0: 알부민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를 사러 오셨다가 아니 이걸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막 생각을 하시는
1: 그럼요,
0: 거죠.
1: 그럼요.
0: 뭐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성비도 따지고
1: 그렇죠, 밸류를 따지시니까.
0: 밸류를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1: 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만 가능하십니다. 녹용홍삼 최고의 1050품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신 분께는 사은품으로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정품 한 박스 200불 상당의 한 박스를 무료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OTC 카드 가능.
1: OTC 카드 가능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우리 녹용홍삼 드시고 알부민 드셔도 몸에다 쫙 좋은 기운을 팍팍 주셨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 피로함 이 사람의 그 뭐라죠? 오장육부 온몸을 따졌을 때 사실 발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발 안에 오장육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발이 제일 중요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느끼 발이 붓고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팠을 때 그 통풍이 쇼크로 발에 왔고 그러니까 발이 정말

0: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하루 피곤한 이 피로를 푸는 발, 요거 발 마사지기 오늘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1: 발 마사지기
0: EGFM.
1: 요거 벌써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0: 이거는
1: 있어요.
0: 뭐 워낙 유명한
1: 이거
0: 제품이니까.
1: 막내예요, 막내. 발 마사지기도 저희가 시리즈가 있어요.
0: 맞아요.
1: 마사지 체어 7가지 모델 있는 것 많이 알고
0: 저는 초기 모델로
1: 계시는데.
0: 샀습니다.
1: 네, 발 마사지기 저희 발지압사 1, 2 거기다가 챔피언 이제
0: 그 다음에
1: EGFM까지.
0: EGFM.
1: 근데 EGFM이 막내인데 얘가 또 앙증맞게 컴팩트한 사이즈면서 발이랑 발목 그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까지 되는
0: 아, 운동까지 돼요?
1: 그두 가지를 다 해요. 발 마사지는
0: 귀여워.
1: 너무너무 야무지게 충실하게
0: 아, 그건
1: 하면서
0: 몰랐습니다. 네.
1: 발을 이게 스웨이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안에서는 발을 계속 발 혈자리들 다 눌러주고 발바닥 관리해주고 발등 꽉꽉 눌러주면서 발목을 계속 이게 까치발 운동 우리가 하잖아요.
0: 그거 진짜 좋은
1: 발목
0: 운동이에요.
1: 근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0: 이거
1: 삐끗하면은요,
0: 진짜 중요합니다.
1: 삐끗하면은 그때 근력이 그쪽에 없으면
0: 네.
1: 그냥 바로
0: 맞아요.
1: 기부스하고
0: 아니면
1: 뭔가 생활
0: 몸을
1: 일상생활에 이제 모든 걸그
0: 힘들게.
1: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런데 평소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시면 살짝 삐끗해도 바로 그냥
0: 금방 나요.
1: 조금 이렇게 주무르면 그냥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평소 근력 우리가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하체 근력도 중요하지만 이 발목 근력만 좀 강화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발목이 좀 약한데 이런 분들은 까치발 운동 많이 하세요. 막 설거지 하시면서도 여자분들
0: 네.
1: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 한계가 있고 생각날
0: 까먹어요
1: 때
0: 또.
1: 어쩌나 한 번씩
0: 까먹어서
1: 해요.
0: 못해요.
1: 근데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게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 팀하고 농구 있을 때 그거 항상 했거든요. 몸풀때 항상 발목
1: 그쵸. 발목도
0: 해주는
1: 돌리고 막
0: 건데, 예.
1: 그러는데
0: 야, EGFM이 전 그거 몰랐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야.
1: 요런 마사지기는 아마 EGFM 헬스코리아에서 EGFM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 이게 그러면 한번 틀면 얼마 정도?
1: 저희 15분.
0: 15분밖에 안 걸려요?
1: 15분을 가요. 근데 이제 그거 한뭐두번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0: 저는 뭐
1: 하시고
0: 디바도 두 번, 세번 돌리는
1: 그리고
0: 사람이니까.
1: 얘가 압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물론 모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자동 모드도 좀 강하게 들어와요. 야무지게 저희가
0: 그게
1: 발
0: 좋아요.
1: 마사지기 중에 발잡사 2가 굉장히 아킬레스건도 뒤에 딱 잡아주면서 발바닥 빨래판으로 그냥 막 미는 것 같다는 얘기를
0: 아,
1: 하시거든요.
0: 너무 시원하죠, 그런 느낌.
1: 정말 시원해요. 받고 나면 혈액순환이
0: 맞아,
1: 확
0: 다리가
1: 되는
0: 쫙
1: 거랑
0: 풀린 느낌
1: 맞아요.
0: 나죠.
1: 그리고 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0: 그
1: 순환이
0: 용두혈인가?
1: 확돼서 네, 그
0: 맞아요?
1: 용천혈
0: 아, 용천혈, 네.
1: 그 가운데 부분을 꽉꽉꽉꽉꽉 눌러주고 발끝까지 야무지게 제대로 해줍니다. 공기압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따뜻한 온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완시켜주면서
0: 네.
1: 발 관리는 발 집중으로 제대로 해줘요. 그러면서 발목 운동까지. 그래서 EGFM은 또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쉽고
0: 네.
1: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0: 보통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서로 이제 연인끼리 또는 뭐 부부끼리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 누워 있을 때발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서로
1: 그것도
0: 사랑스럽거든요.
1: 신혼 때나 그럴걸요.
0: 무슨 말씀? 저는 아직도
1: 여전히 신혼 같은 또또
0: 가끔에
1: 여기서 또 가정사를 자랑을
0: 아니 왜냐면
1: 하시면서
0: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건 사실 15분 못 해요.
1: 그팔 이게
0: 절대
1: 힘이
0: 못 해. 15분
1: 빠져요.
0: 절대 못 합니다.
1: 점점 갈수록 이게 강도가
0: 제
1: 약해져요.
0: 와이프도 가끔마다 저한테 이분 말을 해주는데 한 1분 하면은 아 됐다 그렇게 하고 뭐가 돼 이제 시작인데 그럼 와이프는 저보고 가서 디바 가서 해 그냥 그러고 마는데 EGFM 15분간 딱 하시면 여러분 이 발을 그냥 꼭꼭 감싸주고 발목 해주면서 발목 운동까지 완벽하게 하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발 마사지기 EGFM인데 요게 오늘 또 방송 때뭐 특별 할인 좀 주시나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0: 네.
1: 특별 할인 행사 들어갑니다. 정가가 이제 399불이에요.
0: 네. 원래
1: 100불
0: 그거
1: 할인 행사.
0: 와, 100불이나 할인해
1: 네,
0: 주세요?
1: 100불 할인. 299불. 이거 운동까지 되는.
0: 우와. 자, 방송 듣고 오신 분들 여러분 정가 399불을 100불 할인해 299불에 최고의 발 마사지기자 발 운동 발목 운동기 EGFM을 만나실 수 있는데 요거 가시면 체험도 가능하신가요?
1: 그럼요. 체험하실 수 있고 발이 특히 잘 붓는 분들 계세요.
0: 예.
1: 순환이 잘안 돼서
0: 저희 어머니
1: 그렇거든.
0: 맨날 발 붓어요.
1: 퉁퉁 붓고 막.
0: 여자분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0: 비행기만 타도 불 붓고.
1: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
0: 아,
1: 종사하시는 분들 많다
0: 서 계셔서
1: 보니까
0: 일하시는 분들.
1: 서서 계시는 분들 또
0: 네.
1: 높은 굽 같은 거 여자분들
0: 아, 그렇죠.
1: 신고
0: 힐.
1: 일하다
0: 네.
1: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막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잠이 깨서 계속 주무르고 막 어떤 분은 어쩔 줄 몰라서 일어나서 막그 까치발 운동도 막 하고 스트레칭하고 난리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고객분 중에 실제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발 마사지기들도 사용을 해봤다. 네. 근데 EZFM 사용하고 나서 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 체험담 후기도 올려주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서 체험도 좀 해보시고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런 차이도 좀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체험한다고 뭐 구매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곳이 헬스코리아 매장입니다.
0: 그럼요.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 가시면 발 마사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라비티나 디바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네.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여기서 지금 잠깐 이쯤에서 전화는 말씀드리면 잠깐 쉬어가는 텀으로 갈게요. 잠깐 저희는 전화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재밌고 건강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고품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지금 건강 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 왜 웃으세요?
1: 왜? 고품격, 아니, 고품격.
0: 고품격 럭셔리 음악 방송 맞는데.
1: 저희는 고품격 네. 건강을 추구하는
0: 그럼요.
1: 헬스코리아.
0: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저희가 앞서서 지금 그러니까
1: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하지 마세요.
0: 아, 알았습니다.
1: 헬스코리아.
0: 헬스코리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앞서서 저희가 그 발 마사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희 그때 장인 장모님 댁에 저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지 바이크가 발견을 했다. 진짜 발견을 했어요. 저는 사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드리려고 했는데 네.
1: 아, 저희 제품 사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0: 네. 네. 근데 어 있으시네요? 네. 아, 다른 제품도 있나요? 이지바이크가? 아이 그럼 유사품 믿으면 안 되죠. 네, 네. 이지바이크지 무조건. 자동 근력 강화 운동기구는 이지바이크밖에 없죠 여러분.
1: 아니 이거를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운동이 되냐 근력이 정말 생기냐 네네. 어떻게 발만 얹고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막 힘써서 안 하는데 근력 강화가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0: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1: 저도 하도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초창기에 네. 저도 그냥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집에서 해봤어요. 약간 네. 제가 실험용 웰모트가 돼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해봐야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0: 항상 제품 있으면 항상 직접 써보시잖아요.
1: 써보죠.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딱 얘를 놓고 저도 살짝 의심을 했으니까 네네. 했는데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가 막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30분이잖아요. 자동 프로그램이 네. 정말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시간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네네.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하고는 그 다음 날 되고 한 제가 3일 연속을 했을 거예요, 진짜. 오. 갑자기 허벅지 네. 뒤쪽 아프지? 있잖아요.
0: 안 쓰던 근육이
1: 너무 아픈 거예요. 오.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뭐 자세를 잡는데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뭘 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 그게 왜 우리가 안 쓰던 근육 쓰면 네. 그쪽 부분에 먼저 통증이
0: 네, 땡기고
1: 막 이런 땡기고 막 아프고 막 쿡쿡 쑤시는 거 같다가 딱 눌러보면 단단해지잖아요. 조금씩 네. 제가 눌러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지바이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허벅지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해보시면 네. 알아요.
0: 한번 원하시면 제가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아 왜냐면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제가 야생마의 이 허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만져보면 딱 알죠.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놀란 게 여러분 이번에 아파서 제 다리가 근손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 입원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이거 이지바이크 사라. 저 보고 그걸로 운동을
1: 안 갖고 계세요?
0: 저는 갖고 없죠. 저는 없죠. 아, 저는 이지바이크는 없죠.
1: 그냥 그 부모님들만.
0: 네네네, 저 장인 장모님들. 그래서 저 와이프가 오히려 저 보고 저는 항상 좀 액티브하게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막 뛰어다니는 이런 스타일이지 집에서 이게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이프가 이번에 근손실 많이 하체가 많이 약해졌으니 이지바이크로 자기 운동해라고 와이프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오랜만에 볼링 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볼링 오랜만에 치고 나면 다리 뒤쪽 막 당기는 거
1: 맞아,
0: 그런
1: 맞아.
0: 느낌이 나잖아요. 이지바이크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 외 얘기긴 한데 다리뿐만이 아니라 팔 움직이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어깨 뭐 하시는 분 그죠?
1: 50경 걸리신 분이
0: 하신다고 하시는.
1: 이거는 헬스코리아에서 그 의도한 건 아니에요.
0: 네, 아닌데.
1: 물론 저희 H솔루션의 걸작품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 이런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0: 네네.
1: 그것과 다른 차별화된 점은 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사지 볼이 있어서 네. 발 용천혈 부분을 꼭꼭꼭꼭 눌러주니까 네. 이게 운동기구면서도 마사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나 이것 때문에 내 50견을 치료했다. 이겨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발 운동기를 가지고.
1: 그래서 아, 뭐 무슨 얘기시지? 그랬더니 저희한테 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네. 50견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0: 많아요.
1: 주변에.
0: 못 들어서 못 들어요.
1: 그 고비가 한 번씩 있어요. 갱년기처럼 네. 50견이 한 번씩 와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머리도 못 묶는다고 빗질도 못한다고 아예 이게 어깨를 못 움직이고 손 올리는 거는 맞아요. 상상도 못해요. 네. 근데 겉보기엔 멀쩡한데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좀 일을 하셨거나 또 나이가 들면 예. 사람이 몸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재활 치료를 해야
0: 그렇죠,
1: 되거나
0: 그렇죠.
1: 네. 여러 가지 뭘 하셔야지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0: 절대
1: 큰일
0: 됩니다.
1: 나요.
0: 네.
1: 정말 더 악화가 돼서
0: 그렇죠.
1: 뭐 큰 이제 진짜로 크게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테이블에 올리셨대요.
0: 네.
1: 지혜로우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딱 그 기구를 보면서 얘가 자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5단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 2단계는 천천히
0: 재활.
1: 하지만 완전히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다리 이제 운동하실 때 천천히 처음 해야 되니까 요 1, 2단계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올려놓고 1단계에서
0: 그러니까 팔을 올려놓으신 거죠.
1: 둘을 딱 이렇게 얹어 네. 그리고 그 마사지 볼 부분에는 손바닥을 딱 지압을 네네. 했대요. 그리고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니까 1단계, 2단계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어깨에 무리는 안 가면서 얘를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0: 조금 운동이 되는구나.
1: 재활 치료 운동이 되는 거예요.
0: 진짜 똑똑하신 분이다. 현명하시다 진짜.
1: 그걸 일주일, 네. 2주일 하시고 나서 이 어깨가 가뿐해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카이로프레터 간 거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라고. 왜 본인이 네. 그거를 알고 해서 보면
0: 좋아지고.
1: 그러니까 좋은 분들은 다 그렇죠. 헬스코리아 분들은 다 좋으시잖아요. 고객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팁을. 마음으로 또 팁을 알려주시는.
0: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헬스코리아의 제작에 의도하는 무관하게 그렇죠? 무관하게 사용자분께서
1: 저희가 배웠죠.
0: 사용자분께서 네. 만들어주신 정말 다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고 근데 네. 이게 아까 리드미컬하게 막 간다고 했죠. 발만 네. 그냥 딱 되면
1: 얹으면.
0: 30분간 그냥 막 빨리 갔다가
1: 천천히
0: 갔다가
1: 뒤로도 가요.
0: 그러니까 뒤로도 이렇게 가고
1: 뒤로 가니까 천천히 갔다 빨로도 그 아킬레스건 관리도 되고.
0: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TV 같은 거 틀어놓으시거나 유튜브
1: 그 수동으로 할 때 역방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하지 않고 뒤로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재활 치료에도 도움 많이 받는. 그러니까
0: 그건 진짜
1: 이거를
0: 약간 수영하는 느낌도 나고.
1: 그렇죠. 만들 네. 때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0: 네네.
1: 그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서 재활 치료 운동 기구라고.
0: 재활 치료 운동 기구. 와. 네.
1: 그래서 이지 말고는 재활 치료 운동 기구야. 그리고 당 때문에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 네. 혈당 스파이크 와서 막 응급실까지 실려가신
0: 네네네.
1: 분들 운동 꾸준히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막 정말 달달달달달달 복구 정도로 갈 때마다 얘기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운동이 더 하기 싫어진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해라 해라 하면은 더
0: 네,
1: 하기 싫고 이게 숙제가 되고
0: 네.
1: 그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덥다고 안 나가고 춥다고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딱 들여놓고는 혈당 조절 완벽하게.
0: 아 그렇죠. 운동이 되니까.
1: 이걸 딱 하고 나면 딱 하기 전과 후를 재면은 수치가 확 떨어져 있는 거랑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0: 그럼요,
1: 유산소 운동,
0: 운동
1: 효과.
0: 그리고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1: 그럼요. 이게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도 다 여러분도 볼 수 있고 디스턴스 뭐 이렇게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스텝을 했는지
0: 네네.
1: 그러니까 걷기 운동, 자전거 타는 그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부담 없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안전하게, 재밌게, 편안하게,
0: 편안하게
1: 집 안에서
0: 소음도
1: 즐기면서
0: 없고,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진짜 요새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하는 거 정말 정말 딱 맞는 제품이고 여러분들 정말 집에 놓으시고 바닥 그냥 발만 딱 올리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정말 세상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리에 정말 무릎에 무리 하나도 안 가게 운동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지속 운동 유산소 효과 있으시고 근육 자극 때문에 기초 근력을 키워주시고 관절엔 부담이 없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이지 바이크 오늘 특별 이제 빌드업했습니다. 특별 할인 혜택을 뭔가 주시겠죠.
1: 저는 이거는 뭐 사은품 이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정말 아, 가격적이나 할인 그럼요. 혜택만으로도 네.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저희 249불.
0: 이 가격이 또 유지가 되네요.
1: 마사지까지 같이 되는.
0: 그러니까요.
1: 네.
0: 와,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여러분 진짜 운동 끝입니다.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249불에 이지 바이크 만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래처 선물,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1: 왜냐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하게 돼요. 힘들고
0: 힘들어요.
1: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은 뭐 20, 30대라고 하지만
0: 네.
1: 무리해서 막 안 하다가 한번 갑자기 확 했다가 삐끗하시거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0: 제가
1: 또 침대에 누워 계시면 또 합병증까지 올 수
0: 네.
1: 있고. 그래서 근육은 정말 운동을 하시면 쭉쭉쭉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0: 맞습니다.
1: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듯이 운동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0: 그렇죠.
1: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장비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0: 사실 필요하죠.
1: 이지바이크만한 게 없다.
0: 네.
1: 이거는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니까 특히 맞습니다. 어르신들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0: 어르신들 선물 너무 좋고 또 요새 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책상에 한참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또는 우리 또 남편분들 아내분들 책상, 항상 의자 앉아 계신 분들도요. 밑에다 싹 놓고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면 이게 너무 건강하죠.
1: 이게 앉아 있다 보면 젊은 분들 이렇게 다리가 라인이 망가지잖아요. 네. 이거 하시잖아요.
0: 네.
1: 컴퓨터 작업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증이 이제 나중에 온다고 생겨난다고.
0: 네네네.
1: 근데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내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근력이 생기고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라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오래 가만히만 있어도 막 퉁퉁 붓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0: 아, 그럼요.
1: 그런 데는 이 정도 투자는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0: 제가 작년인가 어느 순간 일하다가 다리가 너무 뒤쪽이 아파가지고 참다 참다가 카이로프터를 갔거든요.
1: 네. 근데
0: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혹시 회계사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0: 그때 CPA에서
1: 너무 오래 앉아
0: 아닌데요. 이게 직업병이래요. CPA분은 직업병인데 뒤 자리 맨날 앉아 계시죠. 네,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저는 운동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 그치. 앉아있는 생각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1: 이게 앉아있다 보면 저희가 뭘 몰두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0: 아주
1: 지나가요.
0: 그냥 있는 거예요.
1: 뭐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뭐 3, 4시간?
0: 맞아요. 그냥.
1: 맞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하는 중에 얘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진짜 뭐 운동을 하고 힘들고 이러면 네. 작업에 방해가 될
0: 그렇죠.
1: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헬스코에 가셔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이지바이크도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1: 이거 OTC카드 가능합니다.
0: 이거 OTC카드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아, 너무 좋은데요. OTC카드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지바이크 249불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꼭 헬스코리아 매장 가셔가지고요. 이지바이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운동되는데 좋아.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그라비트로 몸을 이동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 또 제가 내렸다가 혼났던 거
1: 네.
0: 그래야 그 할머님들 야,
1: 고품격
0: 그래야,
1: 고품격 방송에서
0: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1: 고품격 방송에서 그러시면 안 돼. 무중력 상태에서 그쵸, 정말 최고의 마사지를
0: 네, 내 몸을 맡길
1: 수 있는 네 이지바이크를 지금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라비트예요.
0: 야,
1: 그라비티 사은품을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0: 야, 이거 주시는구나.
1: 이게 아직까지가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0: 와.
1: 드리고 있는데 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0: 아 이거는 정말 놓치면 정말
1: 맞아요.
0: 후회죠. 만약에 지난주 샀으면 주셨는데요.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여러분.
1: 이지바이크가 지금 250불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라비티는 48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시면
0: 네.
1: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
0: 커피값 여러분 한 달에 무이자 48개월 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텍스로 그라비티를 여러분 렌트리스 아닙니다.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1: 어느 순간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0: 끝났죠.
1: 끝나고
0: 제가
1: 이건 내 것이 돼.
0: 디바를 산 지가 벌써 4년 차인가 그러잖아요. 3, 4년 차.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걸 4년 물개월 할부해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4년 금방 가요.
0: 금방 갑니다.
1: 근데 네. 그만큼 저희가 또 풀 워런티 3년 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자신 있다는 얘기고 후니 님도 지금 3년 넘고 4년 됐는데도
0: 네.
1: 한 번도 AS를 얘기
0: 번도,
1: 안 하실 정도로
0: 네.
1: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
0: 네, 한 번에 두 번 세 번.
1: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사용하고 후니 님네는
0: 손님도
1: 또 뭐,
0: 와서 쓰고
1: 모든 손님들이 그 그라 저기 디바 때문에
0: 오시면 돌아가면서 쫙 주무시고
1: CEO 모드 하시러
0: 네.
1: 직장 다니시는 맞아요. 친구분도 오시고
0: 이럴 때 CEO 돼본다고 CEO 모드 하시고 딱 기억하시네요.
1: 그럴 정도로
0: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참새 백스 놓는데 참새 뭐
1: 그러다가 그런
0: 되고.
1: 분들이 분명히 이제 네. 오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또 선택을
0: 맞아요.
1: 하십니다.
0: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집에 이 마사지 체어 있다고 사람들이 일단 야 너 되게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 생각이 맞아요. 예전에
1: 네.
0: 정말 비싸고 이거 한번 놓으면은 야 저거를 놀 바에 차를 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라비티를 만나보시면 왜 우리 김원정께서 가성비가 아니라 갓성비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은정 씨는 늘 쓰시잖아요 또 그라비티.
1: 저는 이제 그라비티가 1호잖아요.
0: 네.
1: 처음 나온 게 그라비티다 보니까 저는
0: 초, 네,
1: 집에 왔는데 네. 마사지 체어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던 저를 그냥 스르르르 녹여줬고 그라비티한테 제가 반해서 헬스코리아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네.
0: 사실 본인이 안 믿고 안 싫어하는 그럼요. 제품에 어떻게 일을 해요?
1: 그럼 어떻게
0: 못하죠. 절대 못하죠.
1: 그래서 헬스코리아와 이제 저를 인연이 되어 있고 매주 것도 그라비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라비티는 마사지체어 처음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마사지 받는 것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0: 네.
1: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으로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게 마사지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대로 된 마사지처가 없으면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목돈으로 한 번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네. 헬스코리아는 48개월 무이자 행사
0: 그렇죠.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 가족들도 안 해주는 무이자입니다.
1: 네. 여기 이지바이크 선물은
0: 야, 이거
1: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네.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라비티를 가져가시면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늘 말씀드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시면 거의 없을 정도로
1: 그럼요.
0: 써보시면 이게 왜 정말 집안에 하나 있고 없고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이름 자체가 무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뜻하는 뜻에서 그라비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로 들어가실 때 이 헬스코리아 여러분 헬스코리아는 마사지에 약간 뭐랄까
1: 진심이세요.
0: 하나 허튼 데가 없어요. 사장님 네.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니까 정말 발끝부터 머리까지 정말 쫙 해주는데 이 아 이거를 이 좋은 거를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1: 그럼요.
0: 이건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1: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뭐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0: 네.
1: 그리고 헬스코리아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이 정도의 퀄리티면 두 배는 주셔야지
0: 아, 그럼요,
1: 만나볼
0: 그럼요.
1: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다들 아시는데 이제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마사지체어는 맨 처음에 미주 지역에 선을 보이면서 다른 회사 제품들을
0: 네.
1: 선을 보였었어요. 그때 네네네. 당시 제일 잘 나간다라는 브랜드들. 그런데 거기서 키운 노하우로 저희가 가격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시고
0: 네네.
1: 마사지체어를 선택 못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가격이에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서 가격 대비 성능은 좀 좋았으면 좋겠고 디자인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여러분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를 탄생을 시켰고 여기에 모델로 첫 번째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준비 과정은 정말 한참 걸렸고요.
0: 피와 땀이며
1: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라비티가 사랑을 받았고 뭐든지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은 통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6가지 모델이 더 나와서
0: 아, 그렇죠.
1: 7가지 모델이 됐고 헬스코리아가 이렇게 쭉 이제는 마사지처의 명가다라는
0: 그렇죠.
1: 그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0: 네.
1: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가격 대비 훌륭한 거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0: AS. 그렇죠.
1: 저희 다 갖고 있잖아요.
0: 아스, 아 최고죠.
1: 파트 다 갖고 있고 네. 바로 기사가 나가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책임까지 그렇죠. 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사지 제어는 그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1: 디바 전에
0: 디바 전에 샀는데 그 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19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는 헬스코리아 뭐 앞으로 20년 40년 60년 더 함께 하실 텐데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할 때도 보통 적게는 뭐 리스하면 뭐 3년에서 뭐 5년 많게는 뭐 10년 20년 타시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탄다 생각하시면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또 차를 구매하실 때 우리가 인터넷 사진 보고 구매 안 하시거든요. 직접 딜러로 귀찮더라도 가서 차를 보고 타보고 시승을 해보시잖아요. 마사지 의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자기가 맞는 차가 있듯이 맞는 마사지 차가 있습니다.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김현정 선생님이 참 대단한 게 보통 분들은 저희한테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딴 데 다 보시고
1: 이거는
0: 한번 와보세요 이거잖아요.
1: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0: 뭐 실장님도 그러시고
1: 미셸 네. 시장님아 처음 오셨다 그러면 막 네. 그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아니 딴 데 안 가보셨으면 다른 마사지처 해봐야 된다.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또 소비자 입장 생각하시면서 그만 자신이 네. 있으신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네. 뭐 아, 여기 와서 그냥 바가지 쓴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 봐 아, 다른 걸 비교해보고 오면 딱 이게
0: 그쵸,
1: 클리어
0: 아니까,
1: 있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여러분
1: 아, 정말
0: 오시장님이
1: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코리아 콜 헬스 코리아를 외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네.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요지는 한번 꼭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그라비티인지 또는 디바인지를 보시고 또 디자인이 여러분 정말 이뻐요. 그래서 예전에 좀 크고 무식하게 생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체로도 디자이너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로서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는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1: 저희 매장 한인타운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0: 네.
1: 2층은 그 미션 시장님 계시는 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여기 옆에가 인방학관 떡집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바로 거기 가셔서 네. 체험을 해보세요. 뭐 이지바이크가 됐든 뭐 이지 FM이 됐든 네. 마사지 체어가 됐든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국민보양 녹용 홍삼은 지금 알부민 이거
0: 상품 주는 거
1: 이 상품 주지 말고
0: 상품을 주시는데
1: 지금 나중에 드시더라도 가을에 드시더라도 미리 이런 사은품 때문에라도 사
0: 아 이거 사셔야죠 진짜로 네. 이거는 너무 좋은
1: 근데 실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가을에 환절기 때 사시려다가 사은품 좋으면
0: 아, 미리
1: 네 사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이번 가을에 먹을 거니까
0: 현명하시다 네. 그런 거 배워야 돼요
1: 쇼핑할 때 그렇잖아요
0: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1: 찬스 놓치지 마세요
0: 맞습니다 여러분 헬스코리아 함께하면 여러분도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OTC카드도 환영하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곳이에요
0: 네.
1: 그럼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시기 위해서 매장 가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그런 건강을 위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훈훈한 카페 2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또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왜냐? 우리 LA 해리타운에서 건강 또는 건강 제품, 여러분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무조건 K힐링입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하시고 믿고 구매하시는 곳. 우리 정말 한인타운의 든든한 건강 버팀목 K힐링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칼을 갈며 이를 갈며 무더위 싹쓸이 세일 준비했던 우리 조이사님, 케빈 조이사님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여러분, K힐링 어디지 다 아시죠?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바로 옆에 인산 선생님이 창에 딱 앉아계시는 구 인산 힐링, 현 K힐링, 바로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건강 지킴이 케빈 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앞에 좀 오바했죠. 아니 근데 오늘 아주 이를 갈고 그냥 칼 갈고 오셨다면서요.
1: 아,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네. 또 불경기가 심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도 받고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오시면 좀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0: 아.
1: 오늘 또 13년 만에 처음 있는 세일 같아요. 예, 그래서
0: 역시.
1: 제가 정말 많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아, 몇몇 내용은 또 저희 또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그런 거 제가 끼워놔서
0: 아, 좋습니다. 사장님도 모르시는 이사님의 세일.
1: 예, 그래서 오늘 그 매장에 오시면
0: 네.
1: 일단은 세일 가격으로 단 200불만 구입을 하셔도
0: 예.
1: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를 패키지로 만든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불 상당의 대박 선물 6가지를 공짜로 이렇게 해서 또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이사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세일 가격 200불을 구매하셨는데 100불 상당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1: 네네.
0: 이거 대표님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괜찮으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
1: 뭐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자세히는 모르시죠.
0: 아, 대충 뭔가 큰 거 한다는 것만 아시는. 야, 오늘 저 이사님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1: 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오시면
0: 와.
1: 세일도
0: 와.
1: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장님도 모르는 세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또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우리가 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니까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먼저 선물 리스트를 보게 되면
0: 아, 선물 리스트입니다.
1: 네, 이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0: 네.
1: 두피까지 시원해지는 아주 좋은 고급 샴푸가 있는데
0: 네.
1: 요 탈모 예방 샴푸하고요.
0: 네.
1: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0: 아, 더워요.
1: 예, 그래서 이 스킨을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게 선크림이래요.
0: 아, 그럼요. 꼭 필요하죠.
1: 예, 선크림 안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아주 좋은 선크림으로 하나 또 준비를 했고.
0: 꼭 필요한 거 우리 LA에서
1: 네,
0: 꼭 필요한 선크림.
1: 그리고 저희 아주 입안이 정말 개운해질 정도로 좋은
0: 네.
1: 주기염 치약.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주기염 치약을 하나 또 준비를 했고요.
0: 최고다. 네.
1: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피나고 입냄새가 많고 염증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주겸 치약하고 같이 쓰실 수 있는 덴탈 주겸.
0: 와.
1: 네, 요것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잇몸이 자극이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 또 여기다 이제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력이 네. 쭉쭉 처질 때 또 기력 회복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산삼 진액 70%가 들어간
0: 와.
1: 이것을 이 여섯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200불 이상만 구매하시면 그냥 공짜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그 여섯 개 설명해 주신 게 선물인 거예요,
1: 네,
0: 제가?
1: 네, 네.
0: 아, 저는 이게 오늘 세일 제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여섯 가지 아이템 제품들이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200불 이상 사시면 이 선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거나 힘드시면 전화부터 하세요. 전화번호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사님 일단
1: 네.
0: 지금 요새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뼈 다치시고 운동하다 다치시는 분이 많은데 요런 부러진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도해 홍화시스틱, 요게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1: 예, 홍화 스틱은 참 뭐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찾으시는 제품들인데,
0: 네.
1: 우리 인산 선생이 이제 그 뼈와
0: 네.
1: 또 관절 노화를 막는 천연 골격 강화제로 첫 손에 꼽은 게 바로 요 도해 홍화씨 스틱입니다. 그게 백세 건강에 필수, 그러니까 장수의 으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장 먼저 꼽는 게 바로 홍화씨인데 예, 바로 그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하고 뼈가 있어야 또 근육이 잘 붙어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처음 있는 K-힐링 문 연후로
0: 야 창립일 예, 처음으로
1: 창립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폭탄 세일인데요.
0: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 예,
1: 오늘 한 박스 하시면 네. 이게 한 박스에 90%, 그러니까 한 달 반치인데
0: 예.
1: 이거를 한 박스 더 드려요.
0: 정품 한 박스를요?
1: 네네.
0: 대박이다.
1: 예, 원래가 저희가 140불짜리가 한 달 반치인데
0: 예.
1: 오늘은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린다는 얘기죠.
0: 우와.
1: 예, 그동안 이제
0: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네요.
1: 네, 진짜. 그렇습니다. 홍아 씨는 이렇게 그 얼음대에다 얼리고 네네네네. 항상 이게 냉기를 잘 뽑는 대신에 이게 열에 좀 약해서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드시라고 늘 권해드리는데
0: 네.
1: 오늘 이거 두 박스 하시면 하나는 또 놓으시고 이렇게 드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0: 천연 골격 강화제 여러분. 도회 홍화씨 스틱을 오늘 한 박스 90포를 구매하시는 분께 한 박스 정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세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뼈에 좋은 우리 홍화씨 스틱 놓치지 마시고요. 이사님 대한민국 산삼의 자존심 한국 산삼 이것도 오늘 세일에 들어가나요?
1: 네. 먼저 진액 70% 들어가서 기운이 정말 불끈불끈 쏟는 산삼 그대로가 이제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0: 산삼 그대로. 예.
1: 네. 오늘 또 250불인데 오늘 120불에 125불에 드리고요. 또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리얼 진액 바로 지난 8년간 대통령상을 받은 산삼 순백이 오늘 699불에서 250불에 완전 반값도 안 되는 세일에 드리고요.
0: 네.
1: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0: 또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미쉐링 셰프들도 맛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네. 상큼한 맛의 유자 식초 그다음에 해독의 끝판왕이라고 ABC 식초가 있는데
0: 네네네네.
1: 이거는 정말 그 살 뺄 때나 네. 그다음에 이 우리 몸을 디톡스할 때 쓰는 식초인데요. 이 식초하고 또 아주 유명한 네. 문경 미소의 오미자청을 오늘 단돈 요 10불에 각각 식초도 10불 예, 그다음에 오미자도 10불 이렇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미자는
0: 네.
1: 요즘같이 더운 날은 얼음물에 타서 드시면은요 정말 피로가 싹 가시고 유자 식초는 정말 입맛을 돌려놓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0: 우와.
1: 정말 이렇게 야채에다가 살짝만 뿌려도 그 네네네네. 맛에 아주 신기로운 게 있는데 또 애비 식초는 잘만 드시면 이렇게 네. 물에 타서 드시면 똥배를 잘 잡기 때문에
0: 이게 디톡스도 좋죠.
1: 네, 그렇습니다. 다 요거를 단돈 다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단돈 10불에 주신다. 제가 사실 이 오미자청은 제가 케일링에서 지난번에 네. 구매해서 저는 직접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요. 진짜 갈증할 때 이거 물에 타 먹으면 정말 최고고요. 소다 뭐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요거를 탄산수에 넣어서 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 단돈 10분에 유자식초, ABC 식초, 발효 오미자청 이거를 10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K힐링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전화하셨는데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면 그냥 계속하세요.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시고 전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딴 줄 알 때 더 많은 게 준비돼 있어요. 오늘 정말 많네요, 이사님.
1: 예, 네, 굉장히 많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요새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노안이 저는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사님. 그리고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이고 그 어떤 제품의 라벨이 안 보여서 이게 흐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 봤는데 아 저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약간 아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영화를 봐도 아 저 주인공 이름 뭐지 막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요새.
1: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눈하고 뇌가 더 이상 그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비상 신호입니다.
0: 예.
1: 네, 참 저희가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K 힐링이 야심차게 준비한 기적의 그 영양제 네.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0: 비전 브레인.
1: 예, 네, 요거 한국의 최고 연구진 노바렉스 박사들이 개발한 건데요.
0: 네.
1: 이번에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고급 성분 포스파디딜셀린을 이번에 이제 새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0: 오, 업그레이드된 거군요.
1: 예,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네. 여기에 200ml를 더 추가하고 눈 영양제의 성분인 루테인, 자아젠틴, 아사젠틴을 네. 이 성분을 또 두 배를 올려서
0: 이야,
1: 원가가 엄청
0: 그랬겠는데요? 엄청
1: 올랐는데.
0: 올랐겠는데요? 네.
1: 하지만 오늘 좋지만 특별히 네. 네. 저희가 140불짜리를 80불에 준비를 했는데요.
0: 오.
1: 기존에 한번 드셔서도 이거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은
0: 네네네네.
1: 이 새로운 제품 한번 드시면은 아마 정말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이게 참 좋은 제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0: 아니, 이사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포스파티딜레스디셀린을 200ml나
1: 네.
0: 담겨져 있고 눈에 좋다는 루테인, 뭐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두 배로 올린 건데 140불짜리 오늘 80불에 폭력적으로 네. 세일 하시는 거면 어떻게 따지면은 사실 눈이랑 뇌에 좋은 두 가지 영양제를 한 번에 복용하시는 거네요, 한 알로?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참 그 눈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손주 문자 메시지를 돋보기 없이 보시는 분도 진짜 있었어요. 이번 제품이 저희랑 날짜가 안 맞아서
0: 네.
1: 급해서 저희가 항공편으로 한 판례만 먼저 들어와서 수량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0: 배송비도 엄청 드셨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일을
1: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이 좋은 제품이 네. 정말 많은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이건 정말 수량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네, 네. 정말 first come first 그냥 잡는 분이 임자네 이거는 그죠?
1: 네네. 네.
0: 와 여러분 140불에 80불에 세일하는 정말 얼마 별로 뭐 양 수량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또 아까 말씀을 덜이 덥다 하셨는데

0: 하면 힘들고 나가도 힘들어요.
1: 네,
0: 나가도
1: 이런
0: 힘이거든요.
1: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잘
0: 오.
1: 아시거든요. 근데 오늘
0: 네.
1: 이걸 두 박스에
0: 네.
1: 단돈 100불에 또 준비를 해줍니다.
0: 유황 흑마늘을 두 박스 60번에요, 그러면. 두
1: 네네.
0: 박스를 단돈 100불에 오늘 K힐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23-730-8880번. 여러분, 전화 안 되면 계속 오세요. 323-730-8880번입니다. 저도 남자 흑마늘 진짜 좋은데. 요거 저 되게 눈쪽이 듭니다. 아, 요거 다음 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몸 안에 독소를 싹 풀어준다는 정말 전설 속의 유황 오리고. 이거 오늘
1: 네.
0: 세일해 주세요?
1: 네, 오늘 300불에서 오늘 원가 이하 18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여러분, 유황 오리고 300불을요, 오늘 원가에 180불. 이거 제가 정말 귀한 목에 선물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사님께 상담을 하고, 이사님께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셔라라고 주셨는데, 정말 그분이 저한테 손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맨날 힘들고 지금 피곤하다, 피곤하다, 죽겠다, 죽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건강해졌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대요.
1: 예, 맛있고, 또, 제가,
0: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 이 해장국을 좋아해서, 어디 뭐 해장국 집에서
0: 예.
1: 이렇게 이거를 투구를 하러 갔는데,
0: 네.
1: 옆에 보니까는 또 이게 흑염소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0: 예.
1: 가격을 보니까 450불에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0: 네네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 우리 유황오리개 같은 게 세일을 할때이
0: 네.
1: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겠구나. 이거는 정말
0: 그렇죠.
1: 비교가 안될 정도로
0: 아, 저요 다르죠.
1: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0: 네.
1: 유황 오리고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0: 네,
1: 권해드리도록
0: 이건
1: 하겠습니다.
0: 정말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 300불을 180불에 만날 수 있는 전설의 유황 오리고가 있고요. 임금님 수라세오르든 산삼공진당도 오늘 2 플러스 1 세일해 주시네요.
1: 예, 오늘 2 플러스 1 세일로 해서 세 박스에 300불에
0: 우와,
1: 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또한 26년 전통 천연 스킨케어 하늘 호수라는 제품이 있는데,
0: 하늘 호수,
1: 아, 이거
0: 네.
1: 정말 좋아요. 이거는 뭐
0: 우와.
1: 제가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닌데,
0: 네.
1: 이게 이제 아프신 분이 그 어떤 발명을 해서 만든 건데,
0: 네네.
1: 정말 그 올게닉으로 전부 만들어서 참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데, 요전 제품 단돈 15불에 드리고요.
0: 와, 천연 스킨케어입니다.
1: 네,
0: 하늘 호수.
1: 먹는 레티놀 콜라겐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0: 와.
1: 또 가져가셔도 되고요. 요런 지금 소개했던 제품들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이
0: 맞습니다.
1: 효능으로 얘기해 주는 제품이라서,
0: 드셔본 분들은 다
1: 예.
0: 아시고요. 정말 입에서 입 소문이 가는 정말 제품들을 오늘 세일을 해주셨는데, 자, 요번에 제 주변에 조금 고민하신 분이 많아요. 현대인의 3대 악재라고 하죠.
1: 네.
0: 혈당, 뭐 간, 관절,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케일링 하면 또 당뇨를 또 잡아주시는 걸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저희 K힐링은 당뇨로 유명한데,
0: 네.
1: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당큐 골드가 두 알로 해결하는 그런 제품인데,
0: 예.
1: 약은 아니고 천연 제품이라서 그냥 약하고 같이 드셔도 되는 제품인데, 이것도 참 역사상 최초죠.
0: 이제 최초로 들어갑니까 오늘?
1: 보통 2 플러스 1에
0: 2 플러스
1: 드리는데,
0: 1까지 했었죠.
1: 오늘
0: 또.
1: 2 플러스 2또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그네 박스에 단돈 100불에 드리고요.
0: 와,
1: 이
0: 지금
1: 제품,
0: 단키어 골드가 100불에 4박스예요 오늘. 2
1: 예,
0: 플러스 2.
1: 이것도 처음 있는 세일이죠.
0: 와.
1: 요거는 정말 췌장을 살려주고 혈당을 잡아주는 그 당키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 당에 관련된 제품은요,
0: 네네네.
1: 이게 뭐냐면 꾸준히 가느냐, 아니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느냐 하는 데서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0: 네네네.
1: 저희 단케어 골드 같은 경우 벌써 뭐 10년 이상 이렇게 1등을 차지한 제품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오늘 이사님께서 세일들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세일에 대해 딱 말씀해서 제품은 오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10년 연속입니다.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라는 거는요, 이미 모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입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단케어 골드, 방송 역사상 최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케일링, 그쵸? 이것도
1: 맞아요.
0: 처음으로,
1: 네.
0: 처음으로 2 플러스 세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총, 제 주변에 당 걱정하시는 분 진짜 많고, 그 뭐라 그러죠? 딱그 수치에 올라가 탁탁 타시는 분들, 그 뭐라 표현하는 게 있던데, 정말. 여기서 한 번만 넘어가면 바로 당인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 지금,
1: 보더라인. 예.
0: 보더라인 계신 분들 주변에 많은데, 단 100불에 오늘 네 박스를 만날 수 있는 게 당케어 골드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방송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여러분. 야, 정말 대단해. 그리고 또

0: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우리 식사하시고 속이 더부룩하고 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 요거 원족 가무트인 호라산밀효소. 요거 세 박스에 100불 맞습니까, 이사님?
1: 예, 오늘 요것도 세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요.
0: 호라산밀효소 세 박스를 오늘 10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예, 호라산밀 그러면 잘 모르시는
0: 아,
1: 분들이
0: 그럴 수도
1: 많은데
0: 있겠구나.
1: 이제 카무트 그러면 좀
0: 그쵸,
1: 아세요?
0: 카무트는 좀
1: 예, 원래
0: 아시죠?
1: 오리지널 이름이 호라산밀이라고 합니다.
0: 아,
1: 예, 그
0: 카무트의
1: 이집트에서 쓰는
0: 오리지널이.
1: 얘기인데 예,
0: 네네네.
1: 요거를 저희가 오늘 그세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요.
0: 이야.
1: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아시는 리버케어.
0: 전 이거 참고로 매번 술자리에서 제가 매번 먹습니다.
1: 예, 피곤한 여름에 지친 간을 위한 리버케어도 오늘
0: 이거
1: 네
0: 세일해 주세요.
1: 박스에 예, 100불에 드리는데
0: 와, 이거 구매해야 됩니다. 리버케어 네 박스가 오늘 100불입니다.
1: 네,
0: 이거
1: 리버케어는 솔직히
0: 네.
1: 그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홍경천이라는 신비한 약초가 있어요.
0: 이게 또 홍경철이 대단한 불이죠.
1: 네, 여기 해발 4,000m에서 영화의 극한에서 살아남는 거.
0: 해발 4,000m.
1: 예, 요거 30분 지나면 정말 피로가 싹 가시는데
0: 네.
1: 요것도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
0: 네.
1: 거기다 무릎 시끈거려서 걸음걸이 힘드시더라도 이
0: 네.
1: 콘드로이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0: 네네네.
1: 요거는 오늘 2 플러스 1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자, 여러분. 지금 리버케어는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자신있게 권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저처럼 이제 술을 좀 술자리 많으신 분들 또는 술자리 안 하셔도 간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리버케어를 이게 그 영양제 비타민의 비타민계의 그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게 오 뺑뺑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이제 알약 두 알이 캡슐에 들어 있고 밑에 이제 드시는 비타민제가 같이 들어 있는데 그걸 똑 따서 알약과 함께 싹 드시면 정말 맛도 있고요. 정말 지친 간에 최고고 술자리 많으신 분들 드셔보신 후에 술자리 숙취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리버케어 역할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술자리 이거 드시는 적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걸음걸이는 무릎 힘드신 분들 콘드로이친 요거 오늘 2 플러스 1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K힐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어마어마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불의 행복같이 느껴지는 세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저희가 오가고 있는데 잠깐 이쯤에서 저희 쉬어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더 많은 세일 한번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힐링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323-730-8880번입니다. 323-730-8880번. K힐링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고요. 저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 LA 한인타운의 그 건강 버팀목 K힐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우리 케빈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나 몰라 대표님 몰라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K힐링 어디지 다들 아시죠? 웨스턴과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에스컬레 바로 옆자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 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번호가 아까 323 여러분 퀴즈입니다.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오늘 우리 케빈 이사님 모시고 정말 많은 세일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순간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세일들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없는데 오늘 많은 것 중에 또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있어요 이사님?
1: 네, 산양유 초유 단백질은요 네. 제가 요즘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저도 많은 그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많은데요.
0: 네.
1: 어떤 이 근육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바로 의사분들이더라고요.
0: 아무래도
1: 예, 그렇죠. 이분들의 얘기가 예. 이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단백질하고 연결된 게 근육인데
0: 예.
1: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지인이 네. 아주 유명한 뭐 교수였대요. 의학에.
0: 네.
1: 근데 이분이 갑자실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0: 예.
1: 바쁘셔서 한 달 뒤에 갔는데 사람이 예. 근육이 이게 빠지는 게 한 달 만에 완전히 그냥 배짝 마른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0: 소위 말해 근손실 엄청나게
1: 예, 그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0: 네.
1: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눕게 되면 그냥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근육 손실에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네네
1: 너무나도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뼈하고 이 근육이라고 근육.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네. 근육을 잘 그 키우고 네.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답니다. 이렇게 좀 근육이 좋게 처음에 태어나는 사람인 사람들은
0: 네네.
1: 그래도 운동을 조금 덜 하고 네. 이게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은
0: 네.
1: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빨리 단명을 한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그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0: 네네.
1: 정말 적당히 근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래야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견해인데
0: 예.
1: 저희가 이거를 저도 소개를 할 때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정말 그 근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밸런스도
0: 네.
1: 안 맞고.
0: 네네네.
1: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약보다 늘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 꾸준히 챙겨 드시고 조금 운동하시고 하셔야
0: 네.
1: 정말 오래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비법이 바로 요 산양유 초유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할 때
0: 네.
1: 많은 질문을 하세요. 뭐 이게 이제 그냥 드셔서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은 안 되거든요. 소화력도 약하고 또 그 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가장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른 산양유 초유 단백질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0: 네.
1: 바로 이렇게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뭐 드시는 게 산양유 초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이 프리미엄급 산양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그래서 구입이 되게 늦어졌는데.
0: 아하.
1: 저희가 이번에 정말로 잘 만들어서
0: 네네.
1: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동안
0: 네.
1: 저희가 그냥 한 병만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오늘은 2+1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0: 네.
1: 준비 못하신 분들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0: 좋습니다.
1: 드립니다.
0: 프리미엄급의 산양유 초유 단백질 여러분 오늘 2+1으로 드디어 좀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드디어 이제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2+1으로 감사 세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콘드로이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게
1: 네.
0: 뭐 무릎 이런 관절에 되게 좋은 거죠?
1: 네, 사실은 콘드로이친도 예전에는 상호연골 같은 거 그다음에
0: 네,
1: 보스웰라 여러 가지
0: 네네네네.
1: 넣어서 만들었는데
0: 네.
1: 이게 요즘은 이제 소연골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0: 네.
1: 소연골이 연골을 하다 보니까 네. 흡수율이 4배 더 빨라요. 상호연골보다 그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분하고 가장 잘 맞는 걸로
0: 네.
1: 해서 그래서 저희 제품이 콘드로이친이 가장 또 인기가 많은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0: 네네.
1: 예, 이렇게 또 관절이 안 좋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에 이제 2+1으로 드리니까 정말 잘 신경 쓰셔서 근육 관절 이런 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0: 지금 어르신께서 그러면은 조금 하체가 조금 아 힘들다 하신 분들은 우리 콘드로이친 오늘 2+1에 구매하시고 산양유 초유 단백질까지 2+1을 구매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뼈 그 무릎 근육과 그다음에 아 그 뭐죠 관절과 네. 근육을 함께 좀 이렇게 보충할 수 보강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오시면은 네. 꼭 상담하시면 그렇게 세트를 해서 꼭 구입하시는
0: 분들이 시너지가 나겠네요. 네, 그렇죠.
1: 네.
0: 아 그래서 지난 번 말씀하신 어떤 어르신께서도 막 손주들 이뻐서 막 학교 데려다주고 싶은데 막 무릎 아프고 해서 못 가시다가도 이거 드시고는 막 진짜 막 펄펄 같이 다니신다는 그런 또 이제 바이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1: 네 이렇게 넘어지시면 네. 정말 어르신들은 그게 회복이 너무 늦어서
0: 그렇죠.
1: 폐렴도 오고 그러는 이유가 사람은 자꾸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정도 지나면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며칠 지나면 자꾸 눈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이렇게 맑아지는
0: 네,
1: 그런 신비한 제품인데 요거 안수를 오늘 반값 10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0: 눈에는 눈 영양제 도해 안수가 반값 10불. 요새 그 다들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갖고 젊은 분들도 눈 뻑뻑하고 정말 건조증 많거든요.
1: 네, 그렇죠.
0: 요거 한번 넣어주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1: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0: 저 이거는 저희 집이랑 와이프랑 다 줘야겠습니다. 반값 10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1: 네, 그리고 이제 키 성장하고 집중력을 올려주는 저희 아이키높이도 오늘 두 박스에 또 100불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 탈모 예방 영양제 중에 1위를 차지한 제품이 바로 저희 독일산 맥주 효모 비오틴.
0: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1: 네, 이것도 2 플러스 1에 드리는데
0: 네.
1: 2 플러스 1이면 이제 6개월치예요.
0: 6개월치네요.
1: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지갑이 얇아지지만 네. 또 행복해지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0: 적은 비용으로 네.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오브레 행복입니까 오늘?
1: 네, 오브레 행복 코너 중
0: 오늘도 오브레
1: 하는데,
0: 행복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1: 네, 요거 사실 평소에 가격이 20불, 30불 하는 제품인데
0: 네.
1: 오늘 저 오브레 드리는데
0: 케일링의 죄송합니다. 케일링의 오브레 행복은요, 진짜 여러분, 아유 그게 뭐 있겠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행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하실 오브레 행복 밝혀주세요.
1: 예, 스트레스 확 풀어주는 CBD 드링크. 그거 그냥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서 잘
0: 모르시니까
1: 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0: 네.
1: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맛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근육도 지켜주는 CBD 단백질인데
0: 이건 뭐예요?
1: 요 CBD하고
0: 네.
1: 청량음료하고 여기 단백질을 해서 만든 건데
0: 신기하다.
1: 맛이 너무 좋아요. 맛이
0: 네.
1: 너무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 제품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0: 이거 지난주 못 본 건데 그죠?
1: 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제가 마셔봤는데
0: 네.
1: 아주 맛있어요.
0: 좋습니다. 이게 오늘 오브리입니까?
1: 네, 이게 오늘 오브레 드리고요.
0: 이거 긴장, 예, 기대됩니다.
1: 예, 잇몸 건강에 덴탈 주겸, 그다음에 지리산 명이나물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씻어주는 프로폴리스 비누, 또 건강에 좋은 각종 한방차까지 오시면 무조건 다 오브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지금 잇몸 덴탈 주겸에 지리산 명이나물 그리고 프로폴리스 비누 그리고 한방 각종 한방차까지 여러분 오늘 단돈 5불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인데 5불 행복 지금 살게. 아까 저 CDC 그 단백질 음료 진짜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일단 찜해놓고 가서 먹고 여러분께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323-739

0: 323-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손자, 손녀, 며느리, 뭐 며느리 사랑이 우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님, 아드님, 정말 막 우르르 막 플렉스 한다고 그냥 플렉스 막 담아도 진짜 부담이 없거든요. 아 맞다, OTC카드 되죠, 이사님?
1: 네, OTC도 되고 또 몇몇 제품들은 또 EBT로도 또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0: OTC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시면 또 없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1: 그 매달 이렇게 사용하시는데도 아직도 또 이렇게 어떻게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냥 갖고 계시면 오늘 카드를 갖고 오시면 저희 네. 매장에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잔액도 확인해 드리고 네. 또 필요한 건강 제품으로 이렇게 또 바꿔 드리는데 그냥 막 저희가 세일 안 하고요. 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드리니까 건강도 이렇게 보면 공짜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그 OTC카드에 남은 그런 비용들 금액들을 안 쓰시면 그냥 넘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오늘 꼭 가지고 계신다면 카드 챙겨서 그 K힐링 구인산힐링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아 오늘 이사님 진짜 이게 원고가 어마어마한 종류의 네, 분량
1: 많이 준비했어요.
0: 네. 아니 이거를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제가 K힐링 우리 이사님과 뵌지도 꽤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숨차게 막 달려왔기 때문에 앞서서 또 일부를 놓치셨던 분들이나 지금 들으신 분들은 뭔데 뭔데 K힐링 뭔데 뭔데 이러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 하나씩 쫙 훑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1: 네. 먼저 오늘은 200볼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는데 패키지로 다 준비를 했어요.
0: 이거 기가 막힙니다. 네,
1: 100볼 여러분. 상당의 6종 선물이 공짜로 드리고요. 네. 일단 이제 세일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 도예 홍아씨 스틱은 1 플러스 1에 14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요. 단케어도 2 플러스 2로 드리고 여기엔 또 선물이 또 나가고요.
0: 단케어의 2 플러스 2에 선물까지 나갑니다.
1: 네. 맥주 효모 비오티는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네. 단케어도 2 플러스 2, 그 다음에 가안해준 리버케어도 2 플러스 2, 이게 100불에 4박스를 드리고요.
0: 네.
1: 산삼 공진단은 오늘 2 플러스 1, 3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박스에 300불. 그러니까 뭐 100불 상당 정도밖에 안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삼삼 공진단, 최고급 산삼 공진단이 한 박스에 100불인 겁니다. 제 박스를 네. 300불에 오늘 만나실 수 있고요.
1: 네. 그리고 산양유 단백질은 2 플러스 1에 드리고요. 비전 브레인은 오늘 140불짜리를 80불에 드리고요.
0: 와.
1: 흑마늘의 왕 요거는 네. 100불에 두 박스, 유황오리곤 오늘 300불에서 180불에 드리고 산삼 순백은 오늘 699불에서 250불에 드리고요. 또 새로운 제품, 새로 만든 산삼 그대로 제품 70%가 들은 이거는 네. 오늘 250불에서 125불에 드리고요. 산삼 레트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를 드리고 호라산밀, 요 카모토 효소
0: 카모토, 네.
1: 100불에 3박스를 드리고요. 콘도로이친도 오늘 2 플러스 1에 드리고 아이키노피는 100불에 2박스, 오미자청 오늘 10불, 유자식초 10불, 또 ABC 식초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예, 한우로소 천연 스킨케어 전 종류는 오늘 15불에 다 드리고요. 도예주겸 자주겸 2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받으시고
0: 네. 특별 할인입니다, 여러분.
1: 네, 도예 무효도 오늘 2개 구입하시면 25% 할인 받으시고요.
0: 요거 아까 말씀 안 하신 부분이네.
1: 네, 말씀 안 하신 게 또 있는데.
0: 네, 무효 2개 구매하시면 네, 25% 할인입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요 정말 맛으로 따지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도예 주겸 된장.
0: 저 이거 먹었잖아요, 이사님이 추천해 주셨고.
1: 아, 드셔보셨죠, 예.
0: 이거 여러분 진짜 물 넣고 끓이면 된장찌개 기가 막힙니다. 뭐, 진짜 맛있어요.
1: 야, 이거는 정말 예술이에요.
0: 두부만 송송 쓰니까 와, 제가 와이프한테 막 이거 저거지 했더니. 씨부터 어떻게 알았어? 야 맛이 달라 그랬어요.
1: 예, 맛이 달라요.
0: 정말 달라요. 예. 기존에 먹던 일반 된장으로 끓인 것과 여기서 산 주겸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1: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주겸으로 만든 게 네. 타 제품은 60불이 넘어요. 같은 1kg가. 네. 근데 저희가 10년 전 가격으로 그냥 드리는데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인산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다 먹어봤잖아요.
0: 네,
1: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0: 맛있어요.
1: 정말 맛있는 그렇게 잘 만든 주겸 된장인데 오늘 35불에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눈 건강에 필수인 도예 안수도 오늘 10불에 드리고
0: 네, 네.
1: 아까 5불의 행복,
0: 5불의 행복.
1: 예, 프로폴리스 비누 5불, CBD 드링크 5불 그다음에 네. 이 단백질 단백질 드링크도 오늘 오블해 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덴탈 주겸도 오블해 드리고 주겸치약 오블 명이나물 오블 각종 한방차도 다 오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이렇게 숨차게 여기가 오늘 이 리스트만 지금 달달달달 읽어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사님.
1: 네.
0: 지금 200불 이상 구매하시면 100불 상당의 어마어마한 6종 선물을 주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리버케어 제가 항상 먹고 있는 리버케어가 오늘 2 플러스 그러니까 네 박스가 100불에 구매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럼 그거랑 제가 만약에 산삼 레티놀 콜라겐 100불 두 박스에 100불 해주잖아요.
1: 네, 네.
0: 그걸 샀어요. 그거 200불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세일해서 산 건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 100불 상당 선물 주시는 거예요?
1: 어, 당연히 드리죠.
0: 와, 이렇게 세일한 걸로 사도 주신다는 거죠?
1: 네, 사실은 정말 그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시고
0: 네.
1: 아직 그 얘기를 안 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매장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대부분
0: 네,
1: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고
0: 아, 오, 손님들이요? 네, 네네네.
1: 사실 이번 그 주말에 저희가 행사를 할
0: 네네네.
1: 저건데
0: 네네네.
1: 전부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이렇게 보시면은 어. 참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0: 어마어마하죠 선물이.
1: 네,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또 꽤 되는 제품들인데
0: 그렇죠.
1: 또 사시는 김에 세일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가시면서
0: 네.
1: 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지난번에 그 정말 이쁜 그 팔찌 한번 드셨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여러 그 사시는 소비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세일하시는 금액으로 200불 이상 구매하시면요 선물이 들어가는데 선물이 기가 막힙니다. 두피 시원하고 머리서 풍성해지는 탈모 예방 샴푸랑요. 진짜 우리 LA 사시는 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로션은 없어도 선크림은 필요해요. 이 정말 최고급 선크림 그리고 양치 후에 입맛이 짜릿하게 개운한 주겸 치약 중에 최고 주겸 주겸 치약 잇몸에 피나고 입냄새 나신 분들 살짝 어 난데 하신 분들 계시죠? 덴탈 주겸 그리고 잇몸 자극 전혀 없는 부드러운 고급 칫솔 이걸로 우리 주겸 치약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력 회복의 끝판왕 산삼 진액 70%짜리 한포까지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선물로 아 정말 이쁘게 포장을 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거 안 가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핑계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뭐죠? 323-730-8880번 323-730-8880번 우리 정말 건강 버팀목 K-힐링 K-힐링 웨스턴 올림픽과 갤러리, 올림픽 갤러리아몰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K-힐링으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영업이 몇 시까지 하시죠? 의사님?
1: 저희가 평소에는 네. 10시부터 해서 7시까지 하고요.
0: 네.
1: 일요일만 11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문을 닫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시간 놓쳐갖고 놓치시면 안됩니다. 오늘 정말 이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처음으로 창립에 처음 하시는 엄청난 세일이고 어떤 것들은 대표님도 긴가민가 하신다는 세일을 지금 준비해 오셨습니다. 정말 대방출 세일입니다. 이를 갈고 칼을 가신 세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해주시고 여러분 빨리 와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1: 네. 날씨도 굉장히 무더우신데
0: 네.
1: 정말 그 그래도 갤러리아 그 몰이
0: 네.
1: 2층으로 오시면 좀 시원하고
0: 아,
1: 좋아요.
0: 쾌적합니다.
1: 예,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0: 네.
1: 또 오신 김에 저희한테 들르셔서
0: 네.
1: 또 본인들한테 잘 맞고 또 그런 제품들을 좀 구입하시고 또 기분 좋은 또 그 날이 되실
0: 거예요. 되실 네, 겁니다.
1: 저는 그렇게 믿고
0: 네, 저도 믿습니다.
1: 꼭 오셔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여러분 맞습니다. OTC 카드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잔액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게 좋으신지 다 상담해 주시니까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겸 된장 35불 오늘 세일하는 거 저 믿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CBD 드링크 그 단백질 드링크
1: 네.
0: 저는 그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1: 추천드려요.
0: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K-힐링 우리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벌써 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모두 아주 뭐랄까 토요일 마무리하시면서 오후를 행복한 편안한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세일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훈이었습니다. 한훈입니다.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내셨죠? 아니 근데 더위가 좀 한풀 꺾인 듯 하더니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워요. 요즘처럼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더더욱 살펴야 할 것,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바로 건강관리 아니겠어요? 아프고 나서 챙기는 건강 말고 미리 관리하는 건강.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8월 15일, 오늘 광복절이네요. 12시부터 2시까지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위치한 K-힐링 공개방송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잠시 후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서 있게 될 K-힐링, 어떤 제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케빈 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시면 안 돼요.

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플러스 원까지
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0: 네, 위크엔드 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케빈 조 이사님, 특별히 제가요 완전히 007 작전 저리 가라로 납치하다시피 조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힐링 좋은 제품 많으니까 더위에 물러거라 막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특별하게 오늘 공개 방송 위해서 너무 많은 제품들 풀어놓으시고 일명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 이사님이 산타가 되셨는데요. 제품 설명.
1: 네, 아시다시피 저희 매장이 이제 새롭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0: 네.
1: 작년에 위에서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0: 맞아요.
1: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옆으로 잠깐 옮겼다가
0: 네.
1: 아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공사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0: 네네네.
1: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네. 오셔서 네네. 경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0: 네네.
1: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0: 네.
1: 이번 또 자리를 잡으면서
0: 네.
1: 이제 서서히 저희도 좀 알리고 싶고
0: 네.
1: 이번엔 또 말씀처럼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0: 네.
1: 저희가 좀 많이 드리려고
0: 네.
1: 또 많은 그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0: 네,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어떤 선물 먼저 풀을까요?
1: 예, 먼저 선물을 풀기 전에
0: 네.
1: 좋은 소식은 오늘
0: 네.
1: 세일 가격으로 단 100불만 구입을 하셔도
0: 네.
1: 물론 이제 세일을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0: 네, 네.
1: 뭐 세일한 가격에 뭐 이렇게 빼고 그런 게 아니고
0: 네.
1: 세일한 가격만 100불을 구입하셔도
0: 네.
1: 100불 상당의 대박 선물 6가지를 공짜로
0: 네, 네.
1: 그냥 통째로 장바구니에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00불어치 사면은 100불어치 상당의 또 선물을 주시면은 저는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1: 네, 사실은 뭐 몇 번을 이렇게 드려봤는데
0: 네.
1: 너무나 필요하시고 그래서
0: 네.
1: 다른 분들도 데려오시고 한 분밖에 안 되니까
0: 네.
1: 사실은 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셔갖고
0: 네.
1: 저희가 알지만 다 드렸습니다.
0: 네.
1: 너무나들 필요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
0: 네네.
1: 먼저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두피가 네. 시원해지는 탈모 예방 샴푸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샴푸는 되게 질이 좋아요.
0: 네.
1: 향기도 너무 좋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0: 네.
1: 그 덜 빠지고
0: 네.
1: 또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저희한테 비법이 있어요.
0: 네.
1: 예,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은 이 LA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0: 자외선 너무 강하죠.
1: 특히 한인타운이 많이 뜨거운데
0: 네.
1: 그래도 많은 그 의사분들이나 피부 네. 케어 하시는 분들이
0: 네.
1: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0: 네.
1: 선크림을 잘 발라야 여름철에는 스킨케어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질 좋은 저희가 선크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근데 이사님 이 선크림은 발라도 눈시림 같은 거 없나요? 백탁 현상 이런 거 없는 거죠?
1: 없어요. 이거는
0: 네.
1: 제가 쓰는데 근데
0: 네.
1: 아무 자극이 없어요.
0: 이 선크림 눈시림 정말 심하면은 눈도 못 뜨고 너무 괴롭거든요.
1: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0: 네.
1: 바로 입안입니다.
0: 그렇죠.
1: 예, 자고 일어나면 혀 위에도 굉장히
0: 네.
1: 박테리아가 많고
0: 네.
1: 신경을 많이 쓰는데
0: 네.
1: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치약하고
0: 네.
1: 또 이 냄새와 그다음에
0: 네.
1: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개운하게 만들 수 있는가
0: 네.
1: 그런 이제 케일링이 있는데 먼저
0: 네.
1: 개운한 죽염치약이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그 죽염치약과 더불어서
0: 네.
1: 이 덴탈을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혀에 자꾸 혓바늘 나는 거
0: 아.
1: 그다음에 혀가 마르는데 아주
0: 네.
1: 좋은
0: 네.
1: 예, 그런 그 덴탈 주겸 전문 주겸이 있습니다.
0: 네.
1: 요거를 함께 놓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잇몸에 자극이 전혀 없는 브로운 고급 칫솔을
0: 네.
1: 이거 너무 뻑뻑한 거 쓰게 되면
0: 잇몸 피나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0: 네.
1: 피나고 이 마모가 되면
0: 네.
1: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를 너무 닦아가지고
0: 네.
1: 자기 딴에는 이를 정말 깨끗하게 한다는데 치과 가니까
0: 네.
1: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 버린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양치도 중요하지만
0: 네.
1: 찌꺼기를 없애고 균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0: 네.
1: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좀 부드러운 칫솔 같은
0: 맞아요.
1: 게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놓고요.
0: 네.
1: 여섯 번째로는 이제
0: 네.
1: 날이 덥다 보니까
0: 네네.
1: 저희한테는 정말 기력 회복의 끝판왕인 산삼원액 70%가 들어간 그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를 10포를 준비를 해서
0: 네.
1: 한 팩에 묶어서 한 바구니에
0: 네.
1: 그래서 100불 사시면 이걸 다 드려요.
0: 그 가방 안에 산삼까지 전부 해서
1: 네.
0: 탈모에 좋은 샴푸,
1: 네.
0: 선크림, 주겸치약, 덴탈 주겸, 칫솔 그리고 산삼 진액까지 6가지.
1: 네, 6가지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한번 딱 잡으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대요.
0: 아,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 다 하나씩 살려고 해도 얼마예요?
1: 네, 그렇죠. 꽤 되는데
0: 네.
1: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고
0: 네.
1: 저희가 드릴 때는 정말 값어치 없는 거는 안 드려요.
0: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달려나가고 싶으신데 꼭 참지 마시고요. 323-730-8880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1: 네.
0: 요새 부러진 뼈
1: 네.
0: 아니면 뭐 뼈가 좀 약해졌다 이럴 때 먹는 홍화씨 스틱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홍화씨 스틱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선조들이
0: 네.
1: 뼈 관광에 이제 드셨던 건데
0: 네.
1: 그 인산 선생이란 분이
0: 네, 네, 네.
1: 이거를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서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
0: 네.
1: 이 제품은 어디에 좋냐면 바로 네.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드시면
0: 네.
1: 그냥 그 못 붙이는 것도 확 붙어서
0: 너무 신기하네요. 네,
1: 특히 노인분들은 이게 갈비나
0: 네.
1: 아니면 이런 늑 쪽에 이렇게 네. 허리 쪽에 하게 되면
0: 네.
1: 수술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 정말 굉장히 그 난감해할 때
0: 네.
1: 홍아 씨가 답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0: 네.
1: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0: 네.
1: 이게 이제 다치셨는데
0: 네네.
1: 병원에 갔는데도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통증은 계속 심하고 홍아씨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딱 드시고
0: 네.
1: 딱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행복하신 거지.
0: 네. 근데 이사님 저는 홍아씨라는 게 조금 낯설거든요.
1: 네네.
0: 어떤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약품은 아니고 천연 약재?
1: 약재라기도 그렇고요.
0: 네.
1: 그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홍화라는 그 붉은 꽃의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 안에는 천연 칼슘이 풍부하고요.
0: 아,
1: 예, 백금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0: 네.
1: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0: 네.
1: 뼈의 진액을 빨리 흙게 해서
0: 네.
1: 딱 붙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골다공증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골다공증은 이제 구멍이 성성 나는 거잖아요.
0: 네.
1: 뼈에.
0: 네.
1: 근데 그거를 메꿔주는데 일가견이 있고 물질이 홍아씨에는 참 뼈에 너무 좋다는 게 바로 그 골다공증을 메꿔줘요.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0: 네.
1: 그 진단을 받고 오시면
0: 네.
1: 그 의사분들은 그런 약을 먹지 못하게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0: 아.
1: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0: 네.
1: 이게 말하자면 자연식품이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걸 이제 몰래 드셔가지고
0: 몰래
1: 네, 먹지 말라니까.
0: 네.
1: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검사를 받으러 가면
0: 네.
1: 이게 뭐 80% 90%까지 좋아지니까 3개월 정도 되면 120%까지 그 이 골밀도가
0: 진짜요?
1: 채워지니까 얼마나
0: 우와,
1: 좋겠어요. 그리고 홍아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냉기에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그 갱년기 지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아프고
0: 네.
1: 핫프레쉬 오면

0: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홍화 씨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네. 자꾸 재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중국산들이 너무 와서
1: 아, 네.
0: 이 홍화 씨는 반드시 그 겨울에 네. 자라게끔 해야
1: 겨울에요?
0: 네, 겨울에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백금 성분이 풍부한데 네. 중국에서는 그냥 뭐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가격이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데
1: 네.
0: 뭐 중국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뭐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1: 네.
0: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는 재배를 안 하는데 그 인산 선생 제자분이 뒤를 계승을 하면서
1: 네.
0: 그래도 약으로 쓰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무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화씨 농장도 있고
1: 네.
0: 이제 무엿을 만들어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분만이 정말 그 진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도의 홍화씨는 정말 믿고 드셔도 될 만큼
1: 네.
0: 좋은 제품인데
1: 네.
0: 희소식은 저희가
1: 네.
0: 이게 그 팩으로 돼 있어요. 포함포.
1: 아, 네.
0: 그러게 이제 한 달 반치로 돼 있는 게 가격이 140불이었습니다.
1: 네, 네.
0: 오늘은 네. 정말 처음 있는 세일이에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140불에
1: 네.
0: 그러니까 세 달치 두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짜서 먹으면 되는 거네요?
0: 예, 네, 그냥 입에 털어 놓으시고
1: 네.
0: 물하고만 같이 삼키시면 돼요.
1: 와, 인산 선생님 어떻게 아셨을까요? 홍화 씨가 그렇게 몸에 좋고 이렇게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거를
0: 이분이야 뭐 정말 많은 것을 그 세상에 알리신 분으로 유명하지만
1: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진짜 네 이사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홍화 씨 다음에 이 산삼이 또 대세인데요.
1: 네
0: 한국 산삼의 그 파워를 저희가 많이 알리기도 했고
1: 네네
0: 그래서 한국 산삼 그러면 이제 우리 함양의 지리산을 네.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데
1: 네
0: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액 70%가 들어간
1: 네.
0: 산삼 그대로가
1: 네.
0: 새로 입고된 제품이 있는데 새로 입고됐지만 저희가 오늘 250불에서 반값 125불에 드리고요. 또 요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은 물 한 방울 안 섞인 100% 원액이에요.
1: 네.
0: 앰플병에 담겨 있어서
1: 네.
0: 그냥 딱 해서 딱 드시면 정말 쓰죠.
1: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쓰죠.
0: 굉장히 써요. 이렇게 네. 원액에 가까울수록 쓴 맛이 나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그냥 8년 동안 대통령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1: 네.
0: 정말 훌륭한 제품인데.
1: 네, 네.
0: 이 제품은 699불짜리 뒤에 이렇게 한국 가격이 보면요. 거의 네. 6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1: 네.
0: 오늘 250불에 완전 와. 반값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진짜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고 딱 그 제품이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 케일링에 오게 되면
1: 네.
0: 여름철에 그 입맛을 확 돋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초인데
1: 네.
0: 시중에 파는 그런 막 식초가 아니고
1: 네, 네.
0: 유자 식초 이건 시중에 안 팔아요.
1: 저 그거 샀잖아요. 그래서
0: 네.
1: 모든 요리에 그 다 먹어요. 조금씩 그 샐러드 드레싱에도 조금 이렇게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그냥 아침에 식초 먹으면 좀 좋다고도 하니까 위산이 좀 심하신 분들은 자제하시면 좋겠지만 아침에도 조금 마셔도 좋고 뭐 물 그냥 맹물 좀 밍숭맹숭하니까 거기다 조금 타서 먹어도 좋고 아주 향기롭더라고요.
0: 네, 바로 네. 그 유자 식초하고
1: 네.
0: 또 지금 말씀하셨던 아침에
1: 네.
0: 그 몸에 해독을 할 수 있는 게 ABC 식초가 따로 있어요.
1: 애플, 비트,
0: 예, 맞습니다.
1: 캐럿.
0: 예, 맞습니다.
1: 맞죠?
0: 원래 그 주스를 마시지만
1: 네.
0: 그보다 또 한 단계 위가 이제 ABC 식초거든요.
1: 아~
0: 그래서 물에서 딱 타드시면은
1: 네네.
0: 이 제품 아까 이제 위산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0: 위산이 많으셔도
1: 네.
0: 이 제품은 굉장히 알칼이기 때문에 위산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힘이 강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몸에 들어가서 해독을 잘해주기 때문에
1: 네.
0: 이 제품하고 유자 식초 그다음에 네. 오미자청 여름철에 이제 시원하게
1: 색깔도 너무 예쁘고
0: 예, 갈증 그다음에 네. 방광염 뭐 전립선염 등에 굉장히 좋거든요.
1: 키힐링 여러분 지금 빨리 차키 꺼내시고요. 빨리 차 시동 거시고요. 코리아타운 갤러리 2층 K힐링으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1: 네.
0: 이거를 전부 다 지금 나열한 제품들 각각 10불에 드리도록
1: 와,
0: 하겠습니다.
1: 유자식초 ABC 해독 식초
0: 네 그리고 이제 오미자 네.
1: 각각 10불.
0: 네, 요거가 원래 가격은 막 29불.
1: 네.
0: 거의 29불이죠. 다
1: 네.
0: 그 가격인데 오늘은 저희가 10불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수량 많으시죠? 싹쓸이 막 할 것 네. 같은데요.
0: 그다음에 이제 요즘 분들이
1: 네.
0: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이
1: 네.
0: 하도 이제 그 핸드폰을 많이 보시고
1: 네 맞아요.
0: 예 그런 문화가 됐잖아요.
1: 네 이제.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1: 네.
0: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자꾸 기억력이 흐.

0: 흐릿해지시는 분들이
1: 어쩔 수
0: 많은데
1: 없습니다. 네.
0: 이럴 때 이제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이제 영양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비전 브레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 네.
0: 눈 시력하고 우리 뇌 건강에 따로따로 드실 필요 없이 네. 그 한 캡슐에 담았는데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1: 네.
0: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거 만들 때 노바렉스라는 그런 아주
1: 노바렉스?
0: 굉장히 유명한 그 제약 회사인데 연구진들이
1: 네.
0: 저희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료를 그 뇌에 그러면 보통 여기서 약에 쓰는 게 포스파디딜셀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양을 200ml 더 넣고요.
1: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안토시안이 풍부한 그 눈에 좋은 그런 제품들도 다 저희가 양을 늘려서
1: 네.
0: 그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젠틴을 두 배로 다 추가를 해서
1: 와.
0: 굉장히 강력해진
1: 네.
0: 그런 비전 브레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고됐는데 원래가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차질이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1: 네.
0: 배로 들어오기엔 너무 늦다 보니까
1: 네.
0: 저희가 항공편으로 미리 한 팔렛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이게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1: 네.
0: 그냥 140불짜리를 그냥 8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아니 그렇게 좋은 약 비전 브레인 그냥 말만 들어도 눈에 좋고 뇌에 좋고 근데 두 배씩 더 용량을 넣으신 거고 배로 온 것도 아니고 다 비용까지 부담하시면서 비행기로 가지고 왔는데 가격은 낮춰주신다는 거잖아요.
0: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1: 네.
0: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입고된 걸 한번 드시면
1: 네.
0: 옛날보다 더 좋은 거 만드셨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 그럼 이건 하루에 한 번 먹나요?
0: 네.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1: 아, 아침,
0: 네.
1: 점심, 저녁 뭐 상관없고요.
0: 네, 네.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1: 저 꼭 사야 돼요. 비전 브레인. 자꾸 저도 좀 깜빡깜빡 뭐 하려고 그랬지? 뭐 하려고 그랬지? 뭐 이러고 뭐 분명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눈이 뭐가 낀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0: 네. 그런 경험이 그 앵커님만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다들 있죠.
1: 아, 비전 브레인. 140불짜리를 80불에
0: 네.
1: 오늘 선물처럼 드리신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이제 요즘 여름철에
1: 네.
0: 굉장히 더위에 기운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특별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
1: 아하.
0: 바로 그 마늘의 왕입니다.
1: 네.
0: 마늘 그러면 이제 보통 항암제로 유명하고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마늘을 원래가 그 생 거로 먹으면 안 되고
1: 네.
0: 아려서
1: 속이 아려요.
0: 예, 거기 독이 있기 때문에.
1: 오.
0: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마늘을 굽거나
1: 네.
0: 아니면 이제 다르게 제조를 해서
1: 네.
0: 그 독을 없애서 아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유황 흑마늘 이거 경북 의성에서 만드는데요.
1: 네.
0: 마늘 그러면은 경북 의성이에요.
1: 그렇죠. 네.
0: 여기에 이제 유황을 뿌려서 그 유황하고 마늘이 만나면 약이 되니까 이거를
1: 마늘을 재배할 때 유황을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어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도 생기고
1: 네.
0: 굉장히 해독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황은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1: 네.
0: 힘을 발휘하게 만든 건데
1: 네.
0: 유황 흑마늘을 이제 포로 만들어서 드시기 쉽게
1: 편하게
0: 예. 그리고 이제 마늘이 갖고 있는 아린 맛
1: 네.
0: 그다음에 그 냄새 이런 걸 거의 없앴기 때문에 네. 드시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이걸 드시면 이제 위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어디에 좋냐면 혈관에 그렇게 좋아요.
1: 혈관.
0: 흑마늘에는. 그래서 마늘은 살, 피, 뭐 근육을 다 이제 그 관장하는 그렇게
1: 네.
0: 다 간대요. 먹으면.
1: 네.
0: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
1: 네, 네.
0: 특히 이제 기운이 없을 때 네. 그 흑마늘 같은 걸 이렇게 드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기운도 챙기시고
1: 네.
0: 위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1: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1: 네.
0: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나죠. 여름철에 요거를 가장 추천할 만한 게 바로 유황 흑마늘인데
1: 네.
0: 오늘 두 박스가 60% 돼 있거든요.
1: 네.
0: 단돈 그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황 흑마늘 두 박스인데 100불에 주신다고.
0: 네, 그러니까 뭐 100불이 또 넘어가게 되면
1: 네.
0: 저희가 준비한 6종 선물 세트까지 다
1: 그러니까요.
0: 드리니까.
1: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교민들의 건강 챙겨주시고
0: 네.
1: 좋은 거 알려주시고 저는 진짜 홍아 씨가 그렇게 홍아라는 꽃에서 나온 씨로 그렇게 몸에 각종 다 면역력을 지켜주고 그런 성분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0: 네, 사실 그래서 저희 홍화라는 이름을
1: 네.
0: 그 많이 인용을 하는 데가 많은데
1: 네.
0: 완전히 잘 아시고 드셔야 돼요. 그거하고 저희 홍화씨는 완전히 또
1: 그렇겠네요.
0: 틀린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네. 헷갈리시게 하시는데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네. 거니까.
1: 유황 흑마늘 두 박스 60호 들었고요. 100불에 오늘 K힐링에서 선물처럼 주신다고 하셨고요. 이사님, 근데 유황이 네. 이 흑마늘 말고 또 뭐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0: 정말 예, 유황 흑마늘은 이제 뿌려서 네.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거고
1: 네.
0: 정말 유황을 약으로 쓰는 거는 사실 유황 오리고라는 제품이 있는데
1: 오리고 네.
0: 예전부터 유황이라는 이제 광물질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굉장히 네, 독성이 강하죠. 그냥 먹으면 죽어요.
1: 유황이요?
0: 네. 이게 이제 천연 유황이라는 게 있고 네. 석유에서 추출해서 하얀 거를 이제 막 퍼먹게 하는 거는
1: 어머머.
0: 그런 거는 이제 그 약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냥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1: 네.
0: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진짜 유황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질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예로부터 이 유황 그러면 이제 이게 불이잖아요.
1: 네.
0: 이게 딱 붙이면 불이 붙으니까.
1: 유황이요?
0: 이 유황 자체가 이제 강한 불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산삼도 양기운이죠. 이렇게 네. 그늘에서 자라니까. 근데 유황 자체를 이제 불로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독을 어떻게 하면 저거를 독성을 없애서 약으로 하게 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근데 유황만큼은 너무나 힘든 거지. 이 법제라 그러죠. 이 독을 없애는 거를.
1: 네.
0: 근데 이제 예로부터 절에서 네. 스님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네. 했는데 네. 전부 다 실패를 했는데 그 인산 선생이라는 분이 이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
1: 진짜
0: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1: 네.
0: 이게 강한 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동물 중에 네. 가장 그 냉기를 많이 가진 게 오리죠. 오리인데 오리는 해독력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시궁창 같은 데서 잘 큽니다.
1: 네.
0: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1: 네.
0: 그런 데서도 먹고 그래서
1: 네.
0: 왜냐하면 그 해독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1: 네.
0: 몸에서 이 유황을 그 다른 동물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먹고
1: 네.
0: 많이 이제 그 견디질 못하는데
1: 네.
0: 우리나라 토종 오리만은
1: 네.
0: 이 유황을 먹고 해독을 하는 거를 발견하시고 이 오리를 이제 약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방 재료를
1: 네.
0: 그 먹이로 주면서
1: 여기에
0: 유황을 네.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식용으로 나가게 되면 6개월이면 충분해요.
1: 네.
0: 근데 유황 오리를 쓰려면
1: 네.
0: 2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사실은 제가 그런 한방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1: 네.
0: 예전에 그 인산 선생님 그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유황 오리를
1: 직접
0: 해봤는데
1: 네.
0: 너무나 힘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일반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정말 귀빈 대접을 해줘야 될 정도로
1: 네.
0: 해야 되니까.
1: 네.
0: 근데 정말 그 유황오리는
1: 네.
0: 특이한 게 굉장히 강해요.
1: 오리 그, 자체가요.
0: 예, 이렇게 바이러스 와도 하나도 안 죽고 생명력이 너무 강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유황오리를 이제 이 인산 선생님이.
1: 네.
0: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유황을 약으로 쓰는 거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1: 네.
0: 세상에 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가지고
1: 네.
0: 17년 동안 인산 선생님하고 같이
1: 네.
0: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의술을 배운 분이 바로 그 주경석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1: 네.
0: 이분이
1: 네, 네.
0: 그 인산 선생님 수제자입니다. 17년 동안 모든 거를 제 몸도 체험으로 배워서
1: 네.
0: 이분이 직접 유황오리를
1: 네.
0: 스승처럼 키워서
1: 네.
0: 약으로 만드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유명해요.
1: 네.
0: 이분이 이제 그 인산이란 말을 안 쓰지만
1: 네.
0: 이분은 이제 그 스승이 도회라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 호를 도회라는 호를 주면서 모든 권리를 이분한테 줬어요.
1: 우와.
0: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제가 가보니까
1: 네.
0: 인산이 준 그 모든 그 원본
1: 네.
0: 그런 걸 이제 다 갖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1: 네.
0: 본인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이분이 한의사 한의학 박사인데 진짜 가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겸하고
1: 네.
0: 이 유황오리의 명인 타이틀을 갖고요. 무형문화재라는 예, 이거는 이제 그 인산선생님 자제분들도 못 갖고 있는 건데.
1: 아, 그래요?
0: 이분이 이제 그 타이틀을 갖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승처럼 그 의술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주견만 만드는 게 아니고.
1: 너무 귀하시네요.
0: 네, 그래서 네. 이분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
1: 네.
0: 이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간 한국. 예, 직접 그 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보면은요.
1: 네.
0: 뭐 정성이 다를 필요 없고 이건 감았을 때도 우려내는 건데 가격을 보면은 정말 흑염소 같은 것도 네. 그 한 450불 하거든요. 네, 한
1: 네.
0: 포에.
1: 네, 네, 네 맞아요.
0: 이거는 네. 정말 이 안에 들어간 그 내용은 네. 사람들이 그 유황 오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오리를 먹는 줄 알고
1: 네.
0: 그런 게 아닙니다. 오리 안에 네. 그 약성분을 우려서 그 내놓은 거기 때문에 네. 해독하고 기력을 동시에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수술을 이제 해서 정말 힘이 없고 밥숟가락들 힘이 없을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암치료하면서 너무 키모 같은 거 해서 독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인 사람들을 해독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명약이에요.
1: 네.
0: 근데 놀란 가격인데
1: 네.
0: 여기는 이거를 먹기 좋게 네. 이렇게 무효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맛이 좋아서
1: 네.
0: 쉽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1: 네네.
0: 여기에는 이제 간하고 신장에 좋은 예,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재료가 있어서 하는데 네. 가격은 180불이에요. 한 달치가.
1: 와, 이 귀한 거를.
0: 네네. 그러면 원가 거의 이하인데
1: 네.
0: 저희 무효시 보통 세일 안 할 때 비싼 게 140불, 네. 120불 이렇게 하는데
1: 네. 네.
0: 이거는 또 1kg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저희가 180불에 드릴 거고요.
1: 이거 먹으면서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거를 먹어도 되나?
0: 아, 이거는 저희가 광고를 안 하지만
1: 네.
0: 이렇게 달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윤을 남는 것보다도
1: 네.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주경수 박사가 이렇게 좀 권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하는 거지.
1: 네.
0: 이건 사실 이윤을 따지면 못하는
1: 그런. 못 드시죠. 그렇죠. 네. 간에 좋고 신장에 좋고 유황 오리고 300불짜리를 완전 원가 이하 180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산삼 공진단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1: 네.
0: 요거는 정말 예전 조선 시대 때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런 레시피예요.
1: 네. 네.
0: 그분도 또한 이 공진단을 만드는 명인이고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분한테 받아오는 저희가 2+1 세일로 세 박스에 300불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1: 네, 네.
0: 한 박스에 150불이니까
1: 네.
0: 두 개 하시면은 이제 300불이잖아요.
1: 네.
0: 근데 한 박스를 더 드리는 거니까
1: 네.
0: 100불에 한 박스를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1: 산삼 공진단 2+1 세일로 세 박스에 300불.
0: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하고 공개 방송을 같이 하시는데
1: 네.
0: 오셔서 천연 그 스킨케어 제품이 있어요.
1: 네.
0: 100% 올게닉으로 만든
1: 네.
0: 한번 와서 한번 뿌려 보세요. 하늘 호수라는 제품인데 예, 요것도 단돈 15불에 드리고
1: 네.
0: 속이 꽉 차고
1: 네.
0: 좀 맛이 좋은 레티놀 콜라겐도 오늘 두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레티놀까지 들어가 있고 레티놀 콜라겐 두 박스에 100불. 그 스킨케어 하늘 호수가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0: 네, 저도
1: 시중에 많이 알려진 그런 제품은 아니죠.
0: 네, 이게 이제 경남에 사시는 여성분이
1: 네. 네,
0: 유방암을 오래 겪으면서
1: 아.
0: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한방을 통해서
1: 네.
0: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1: 네.
0: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 암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기운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1: 네.
0: 얼굴이 피부가 너무 말이 아닌데
1: 네.
0: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딱 해봤더니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네, 네.
0: 이분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거를
1: 알려야겠다.
0: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1: 네.
0: 만든 제품이 하늘 호수 제품인데
1: 네, 네.
0: 제가 직접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 이것도 본인이 해보고 너무 좋고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시를 한 건데 가격은 또 너무 착한 가격, 너무 미안한 가격. 15불.
0: 네, 15불.
1: 진짜 굉장합니다. 하늘호수 전제품 단돈 15불. 먹는 레티놀 콜라겐 두 박스에 100불. 또 뭐 있죠?
0: 케일링이 뭐로 더 유명하냐면
1: 네.
0: 당뇨의 집으로 유명해요.
1: 당뇨.
0: 네,
1: 네.
0: 당뇨가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그런 저거잖아요.
1: 네네.
0: 합병증 때문에.
1: 합병증 너무 많아서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1: 네.
0: 10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당큐 골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1: 네.
0: 딱 두 알로 해결하는
1: 두 알.
0: 예, 천연 제품이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이제 뭐 깊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
1: 네.
0: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2+1으로 세일을 했던 가격에
1: 네.
0: 2+2로
1: 2+2
0: 예, 네. 2+2로 이렇게 드리고요.
1: 네.
0: 또 기분 좋으시라고
1: 네.
0: 하나 이렇게 팩으로 하나 선물
1: 네.
0: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제품은 사실 그 혈당을 잡는 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1: 네네.
0: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달달한 거 많이 땡기고 차가운 거 많이 드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좀 마음 놓고 드시고
1: 네.
0: 두알 딱 챙겨서 드시면
1: 네.
0: 또 인생에 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1: 입안의 즐거움도 느끼고 당케어 골드 드시면서 당도 잡고.
0: 네.
1: 아 너무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의사님? 제가 계속 또 의사님 계속 졸라요. 또 뭐 풀어주세요.
0: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소화 안 되거나 밥만
1: 네.
0: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때
1: 네.
0: 이제 찾는 게 이제 효소인데.
1: 네네.
0: 우리 원조 카무토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원래 이름은 호라산 밀이에요.
1: 호라산 밀?
0: 네, 이게 이집트의 그 호라산 밀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데.
1: 아, 이거 이집트 말인가요?
0: 예, 이게 원래 이제 카무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1: 네.
0: 아, 이게 그건가 하는지 이제 원래 이름이 호라산 밀이랍니다.
1: 호라산 밀, 네.
0: 예, 요거가
1: 네.
0: 그 세 박스에 저희가 100불에 준비했는데.
1: 네네.
0: 이거 되게 맛있어요.
1: 네.
0: 굉장히 약간 맛있어요.
1: 구수하다 그러나? 약간 미숫가루 맛 같다 그러나?
0: 예, 이게
1: 그쵸?
0: 원래 맛이 없는 건데
1: 네.
0: 예, 이제 여기 이 맛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막 단 거를 추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1: 아~
0: 다른 곡물을 이렇게 해서 미숫가루처럼
1: 네.
0: 맛있게 만든 게 특징이고요.
1: 네.
0: 새로 입고된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1: 네.
0: 굉장히 만족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술자리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피곤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일단은 이제 피곤 그러면 우린 간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0: 간에 좋은 게 저희 리버 케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1: 네.
0: 이것도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거든요.
1: 네.
0: 이 리버케어는 특징이
1: 네.
0: 우리가 간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요즘 뜨는 게
1: 네.
0: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게 따로 이제 미국 사람들도요.
1: 네.
0: 그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 이 동양 거에 그런 거를 많이 해서
1: 네네.
0: 특별하게 그 만듭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홍경천이라는 그런 약초가 있는데 이거는 히말라야산 해발 4,000m에 자생하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 싹을 틔우는 그 정도로 강한 그 생명력을 가진 건데
1: 네.
0: 이게 간에 그렇게 좋아요.
1: 홍경천 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0: 네 맞습니다. 홍길동은 아니고요.
1: 네 홍경천. 어.
0: 예
1: 네,
0: 그래서 이 홍경천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데
1: 네.
0: 예, 이제 그런 그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간에 좋은 걸 여러 가지 섞어서
1: 네.
0: 만든 게 리버케어인데 이거는 캡슐을 열게 되면 두 개의 간 영양제가 있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액체하고 같이
1: 네.
0: 물 없이 같이 드시면
1: 저도 먹어봤어요.
0: 네. 예, 이거는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1: 네.
0: 술이 잘 안 챌 정도로
1: 아.
0: 이게 굉장히 그 간에 좋은 건데
1: 네.
0: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진짜 리버크웨어 네 박스에 100불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홍경천이 들어가서 드시고 30분만 지나도 눈이 번쩍 뜨이고.
0: 그건 사실이에요.
1: 네.
0: 진짜 많은 분들이
1: 네.
0: 정말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증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긴가민가 하면서도 긴가민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1: 리버케어 네 박스에 100불에 주신다고 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무릎이 시큰거려서
1: 네.
0: 이렇게 하실 때에는 저희가 콘드로이체인을 그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오늘 드리는 가격은 2 플러스 1에 드리고요.
1: 네.
0: 이 콘드로이체는 사실 그 소 연고를 많이 써서
1: 소?
0: 예, 예전에 상어 연고를 많이 썼죠. 여기 관절이 안 좋으면
1: 네.
0: 소 연고리 네 배 정도 흡수력이 빠르다 보니까
1: 아.
0: 우리 사람하고 가장 잘 맞는데요.
1: 네.
0: 그래서 그 여기에는 소 연고리 들어간
1: 네.
0: 예, 콘드로이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요.
1: 네, 네.
0: 이제 정말 어르신들이나
1: 네.
0: 보통 이제 50대서부터
1: 네.
0: 이제 근육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0: 근육은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근육이 빠지면은 어떤 게 이제 일어나냐면 밸런스도 깨지고,
1: 네.
0: 그다음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는 안 근육, 속 근육이 있잖아요.
1: 네.
0: 속 근육이 빠지게 되면 목이 자꾸 잠기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1: 네.
0: 이게 이제 자꾸 빠져나가 보니까 지탱에든 힘을 잃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여성분들은 요실금에 문제가 생기고요.
1: 네.
0: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근육이 빠짐으로써 생기는 건데.
1: 아, 그래요.
0: 예, 근육이 조금 아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가
1: 네.
0: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빠집니다. 한 달 안에
1: 네.
0: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그냥 걸어 들어가셨다가
1: 네.
0: 그냥 나올 때는 휠체어 탈 정도로
1: 네.
0: 정말 몸이 다 마를 정도로 근육이 그렇게 빨리 빠집니다.
1: 아.
0: 평소에 그 근육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1: 네.
0: 근육하면 단백질인데요.
1: 그렇죠.
0: 단백질은 뭐 우유도 있고
1: 네, 네.
0: 계란도 있고 네. 소고기도 있고 근데
1: 네, 네.
0: 문제는 소화력이 약해서 잘 못 드시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소화가 잘 되고
1: 네.
0: 부담감이 없게 맞는 게 이제 산양유하고 초유만 따로 딱 8대 2의 비율로 섞어서 맞는 게 저희 K힐링의 산양유 초유 단백질인데요. 네. 이거를 그냥 맛이 좋아서 그냥 숟갈로 드셔도 되고 운동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1: 프로틴 파우더처럼.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그 프로틴 근육을 키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소화가 잘 되면서 네. 근육을 착 그 지킴이라 그러죠.
1: 잡아주고 네.
0: 그래서 요거는 그 보약 대신에 꾸준히 드셔야 되는
1: 아.
0: 건강 지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제품이에요.
1: 아.
0: 단백질은 새로 입고가 돼서
1: 네.
0: 예전에 그냥 한 병씩 드렸는데 오늘은 2 플러스 1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산양유 초유 단백질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잖아요, 의사님. 단백질이
0: 네네.
1: 근데 2 플러스 1.
0: 네, 이거 드시면 네. 여러 가지로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많은
1: 그럼 이거는
0: 분들이
1: 그냥 가루를 입에 털어 먹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따뜻하게 뭐
0: 그거는 뭐 가루를 털어 드시는 분도 있고
1: 각자 기호에 맞게
0: 예, 각자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1: 네.
0: 샐러드에 얹어서 드시는 분도
1: 아,
0: 많고요.
1: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샐러드에
0: 네네.
1: 살살 뿌려가지고
0: 아, 아홉 번을 그 녹이는 과정은 일반 굽는 과정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데 그래도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분이 세상 처음으로 자주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주겸 그러면 이제 보통 인산주겸을 저희가 인산주겸을 했지만
1: 네.
0: 인산이라는 이름만 못 쓰는데
1: 네.
0: 사실은 이분이 가장 실력자고 그 인산에서 이분한테 주겸을 저희한테 주라 할 정도로
1: 아.
0: 질이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걸로 이제 유명한데
1: 네네네.
0: 오늘 도예 용융자 기업 자주겸 두 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1: 도예 용융 자주겸.
0: 네.
1: 네. 저번에 저 위산 역류 때문에 이사님 찾아갔는데 이거 주셔가지고 저 바로 났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 위산이 역류되는 사람들은
1: 네.
0: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이렇게
1: 네.
0: 주겸을 하면 무슨 소금을 먹으라 그러냐 하는데
1: 네.
0: 이 주겸은 그 안에 미네랄도 많고
1: 네.
0: 미네랄이 한 70종이 넘으니까
1: 네.
0: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알칼리거든요. 거기 유황 성분, 백금 성분이 있으니까 또 항암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산을 금방 잡죠.
1: 네. 너무 신기했어요.
0: 네.
1: 그리고 네, 색깔도 예쁘고.
0: 색깔도 이쁘고.
1: 네.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겸을 아시니까
1: 네, 네.
0: 오늘 두 개 구입하시면 25% 할인을 해드리고
1: 네.
0: 또 하나 이제 명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놓는 영양제예요. 눈이
1: 네.
0: 건조하거나
1: 네.
0: 아니면 이제 안구에 뭐가 찌꺼기가 자꾸 껴가지고 눈이 답답한
1: 네.
0: 놓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안수라고 부릅니다.
1: 안수.
0: 예, 요거를 네. 오늘 10불에 드리는데
1: 네.
0: 이 안수는요
1: 네.
0: 병이 요만하지만
1: 네.
0: 이 안에 들은 거는 자주겸수, 그다음에 결명자,
1: 네.
0: 그다음에 황년, 그다음에
1: 네.
0: 이제 웅담이 같이 들어가서
1: 웅담.
0: 색깔이 좀 노랗죠. 이거를 이제 쓰는 방법은 아는 사람이
1: 네.
0: 바로 이분이에요.
1: 아, 네.
0: 예, 예전엔 저희가 이렇게 주겸수만 이렇게 권했는데
1: 네. 네.
0: 이걸 알고 나서는 주겸수를 못 권하겠더라고요. 너무
1: 아.
0: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10불에 드리는데
1: 네.
0: 눈이 이렇게 좀 평소에도
1: 네.
0: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1: 네.
0: 수험생 할 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1: 눈이 뻑뻑하고
0: 그렇죠.
1: 이럴 때.
0: 자녀분 할 때 너무 좋다 보니까
1: 네.
0: 자주겸이 들어있기 때문에
1: 쓰라려요?
0: 예, 쓰라린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1: 네.
0: 한 양파 깔 때 정도의 따끔한 정도 한 1, 2분 있으면 싹 사라지는데 이것도 정말 그 좋은 명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 10불에
1: 와.
0: 드리고요. 아이들 때문에
1: 네.
0: 걱정하시는 분이 제일 키 안 크고 집중력이
1: 네.
0: 약한 애들 아, 요럴 때 이제 저희들한테 전문 그 있어요. 아이키노피라고.
1: 아이키노피.
0: 네, 그냥
1: 네.
0: 맛이 좋아서 애들이 잘 먹거든요. 요거 저희가 두 박스에 100불에 드리고
1: 네.
0: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탈모 샴푸
1: 탈모.
0: 얘기했을 때
1: 네.
0: 정말로 탈모를 안 되게 그다음에
1: 네.
0: 머리를 좀 잔머리를 많이 나게끔 할 수
1: 네.
0: 있는 게 바로 맥주 효모 비우틴입니다.
1: 모근을 좀 탄탄하게.
0: 네.
1: 네. 네.
0: 독일산 맥주 효모에
1: 네, 네.
0: 비타민 그다음에 비우틴이 만 정도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한 통에 2개월 치료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꼭 그 시료를 거두시려면 6개월 출하를 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1: 아,
0: 리듬이 있어서
1: 네.
0: 빠지고 나는 그런 리듬이 때
1: 네, 네.
0: 한국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1: 급하죠.
0: 두 달 안 돼가지고 막 집어던지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1: 안 난다고.
0: 6개월 하서 아. 저희가 2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불의 행복 코너도 있는데
1: 네.
0: 저희가 평소에는 20불 내지 30불 하는 그런 제품을 5불에 드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BD 드링크라고.
1: CBD 드링크.
0: 네, CBD 그러면 잘 몰라요.
1: 네.
0: 이게 이제 그 대마 종류의.
1: 대마?
0: 예.
1: 네.
0: 우리가 이제 그 통증이 있거나 네. 불면증이 있을 때
1: 네.
0: 이제 환자들한테 대마 초해서 하는 대마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의사 처방으로 받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대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1: 네, 네.
0: 대마 초에 대마가 있고
1: 네.

0: 옷을 만드는 대마가 있고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다음에 이제 CBD라는 대마하고 비슷한 성분이 있는데 네. 이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 통증 아주 극심한 통증이나 그다음에 극심한 불면증에 먹는 네. 이건데 요거를 성분을 조금 넣어서 먹기 쉽게 드링크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네. 한 잔씩 드시면 싹 풀리고 좋아요.
1: 막 이렇게 속에서 우라올라올 때 마셔도
0: 맞죠,
1: 되나요?
0: 맞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그 여기에 네. 그 맛도 좋고 근육도 좀 식혀주는 네. 단백질 음료인데 이건 또 맛이 더 좋아요. 예, 이건 네.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네. 이건 진짜 맛이 좋아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네. 오브레 드리고 그다음에 잇몸 건강에 덴탈 주겸도 오브레 드리고 네. 질산 명이나물도 오불 프로폴리스 비누인데 이거는 향이 너무 좋고 예, 이것도 오브레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한방차 같은 것도 이렇게 네. 오셔서 보시면 오브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살 게 너무 많아서요. 뭐부터 담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제품 오브레 또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너무 진짜 케일링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온 가족이 모두 오셔가지고 몇 개씩 막 진짜 담아 가셔도 가격 부담 없고 좋은 제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사님 제일 중요한 거 있죠.
0: 네.
1: 우리 OTC 카드, EBT 카드 있으신 분들.
0: 네, OTC 카드로 많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내신 분도 간혹 제가 봅니다. 요즘 많이 줄어드는데 그 시스템 아예 몰라서 카드에 들어온 돈을 다 못 쓰시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잔액을 체크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개통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네. 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야. 저희가 해드리고요. 제품을 팔 때는 돈을 보고 네. 이 사람한테 안 맞는 거 그런 거 팔지 않아요. 이렇게 네. 저희가 직원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꼭 네. 맞는 제품
1: 네.
0: 저분이 뭘 필요한지 들어보고 맞는 제품을 꼭 권해드려라 했기 그게. 때문에 이게 되면 그냥 뭐 건강 같은 거는
1: 네.
0: 이렇게 어느 정도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구입하실 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로스한 거는 없을 거예요.
1: 믿고 가는 네. K힐링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설명 들으셨지만 뭐 하나 그냥 하시는 게 없고요. 다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뭐 가격 같은 거는 그냥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희 교민 여러분들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8월의 크리스마스 공개 방송으로 아주 풍성하게 풀어주셨습니다. 323-730-8880 323-730-8880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으로 모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너무 힘드셨죠? 설명도 많이 하시고
0: 이렇게 제품이
1: 네.
0: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1: 오늘

위켄드 명언. 오늘은 톨스토이의 명언 7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화를 참고 손을 내밀고 말 한마디를 더 고민하는 것. 그 모든 작은 순간이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실패 없이 얻은 조언은 이론일 뿐이다. 사실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넘어져 보고 실패해 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해졌다면 그 실패도 결국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삶은 그대로다. 타인을 꾸짖는 손가락엔 정작 자신을 향한 질문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참 많은 말을 하지 않나요? 저 사람 왜 저래? 세상이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이 세상을 확 바꿔놔야 돼.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쉽지만 내가 가진 고집이나 습관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이기는 싸움은 끝까지 버틴 자의 것이다.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친다는 걸 잊지 말자.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는데도 상황은 그대로고 기다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하지만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내므로써 얻어진다. 진리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의 산물이다. 우리 안의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더 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은 오히려 빼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미움과 집착,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 조금 빼내는 연습 필요하죠. 여섯 번째는요, 아름다움은 선량함이라 여기는 것은 정말 이상한 환상이다.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 겉모습에서 선을 기대하는 건 그림자에서 햇빛을 찾는 일과 같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는 다른 점을 어떻게 서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이다. 퍼즐은 다른 모양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진짜 사랑은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감싸는 힘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부부가 서로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퍼즐도 모두 똑같은 모양이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위크엔드 수다, 이제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가 말복이었고요. 어느덧 저녁해가 짧아지고 더위도 조금은 수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위크엔드 수다, 아니 라디오 서울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2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하시고요. 건강도 더욱 챙기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으쌰으쌰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저는 K힐링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빨리 오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가페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단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수도권 23만 호 알파 공급, 정부 닥치고 공급입니다.
3: 네, 정부가 어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짓고 민간이 짓게끔 돈과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7일 그리고 올해 1월 29일 대책이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 포함해서 총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네.
4: 어디에 짓는 거냐면요. 일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2만 7천 호 외에 7만 3천 호 이상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3: 네, 이게 물량도 물량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짓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계속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이에요.
3: 네.
4: 속도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원래는 택지 발표하고 착공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3년 안팎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뭐 관계기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3: 네.
4: 가장 좀 공급 후보지 중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용산공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3: 네.
4: 서울시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3: 그렇죠. 자, 공급 물량 확보 요거 외에 이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들 위해서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 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원은 좀 늘리기는 하는데 좀 살펴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뭐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해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런 거 신설해서 청년이
3: 네.
4: 4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대출 좀 지원하기로 했고 또 비아파트를 먼저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갈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청약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뭐 대출이나 청약 조금 불리해서 요새 막 혼인신고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3: 네.
4: 그런 결혼 페널티도 좀 개선하기로 했고 비아파트 공급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규제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뭐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좀 완화하고 각종 세금도 깎아주는 책들 좀 제시했습니다.
3: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다면서요?
4: 네,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예요. 더욱 특별한 각오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주택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3: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주택 공급을 강하게 독려하는 배경이 뭐죠?
4: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게 원인이 22년 이후에 좀 공급 절벽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감소가 되고 또 이게 점점 전월세 가격이나 뭐 집값 상승에 좀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3: 네.
4: 위기감이 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부동산 문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안 있으면 국정에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3: 네, 청와대 차원에서도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임기 내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년층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4: 네, 어제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이번 정부 내에 150만 호 착공 가능하다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아파트 중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저렴한 비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늘려서 더 넓은 데로 옮겨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3: 네.
4: 이게 좀 뭐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상에서는 조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데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향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버스하우스 논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3: 그렇죠.
4: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 지원책이 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조금 시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이게 이제 싸고 비싸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4: 네.
3: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섬세하게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4: 네,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 좀 전화 돌려보니까 이제 과거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행력에 초점 맞춘 거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다라는 말이 좀 많았고 그렇지만 핵심 지역 공급 갈증 해결하기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좀 강조를 했고요.
3: 네.
4: 또 이게 또 과도하게 공급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영끌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실제로 언제 삽을 뜨고 언제 입주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아,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공급 참 역대 정권에서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던 문제들
4: 네.
3: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4: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3: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에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4: 네.
3: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어제 민주당이 오후에 부동산 대책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보고한 뒤에 자유롭게 좀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서 막 의총에 참석했다 나오는 의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3: 네.
4: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입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12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좀 나섰는데 주로 정부 정책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대로 밀어붙였다가 민심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좀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의 지역구를 두긴 했지만 허영 의원 재선이 의원인데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회의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법은 어차피 마지막에 고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3: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분위기 안 좋았던 핵심 이유, 쟁점이 뭡니까?
4: 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 그렇겠죠.
4: 세금이 네,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동안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금융규제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 반발이 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서울 중구 성수동의 지역구를 둔 전현희 의원도 네. 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 영끌에서 2030들이나 3040들이 집을 산 건데 1주택자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이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규 의원도 서울의 지역을 두고 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반대한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도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3: 네.
4: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는데 이게 세금 정책, 공급 정책보다 세금 정책이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왜 자꾸 세금을 만들려고 하지 하면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3: 네.
4: 민심을 좀 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서울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를 했고 그렇지만 또 이제 김남희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은 뭐 이제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런 세제 개편은 괜찮고 보유세만 조금 높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3: 여당 내부의 잡음도 크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민심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네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기류가 감지됩니까?
4: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주거 불안이나 이런 부동산 문제 국민적 우려 잘 듣고 있고 이것들 잘 반영해서 실제 정책 시행할 때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고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지역구별로 불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 네, 좀 대표적으로 경기 과천 의왕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이 어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안 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3: 그렇죠.
4: 이거를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과천에 좀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3: 교통도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고.
4: 그리고 너무 이미 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 4시간씩 걸리는데 교통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공급을 하겠다는 거 좋지만 이제 이걸 시행하는 주체인 LH의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3: 네.
4: LH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의원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 조직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예산이나 권한 같은 거 지원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 뭐 공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4: 네.
3: 잘 되도록 하려면 뭔가 보완책이 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4: 네.
3: 수도권 의원들 외에 비수도권 지방 의원 이분들도 불만이 있습니까?
4: 아, 네. 어제 좀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기는 해요.
3: 네.
4: 이제 비수도권 의원들이 나오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9억짜리도 없는데 서울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의총 자체가 너무 서울 수도권 집값 얘기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특히 청주 이광희 의원님 나와서 좀 토로하는 목소리 내셨습니다.
3: 글쎄요. 이건 지금 서울 집중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이 정도 수위면은 당정 갈등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4: 네.
3: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4: 그래서 이게 좀 결국에는 당정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들도 이제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로 좀 물어보니까 이게 내분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말자가 전략이래요. 그리고 의총이었으니까 의총을 자유롭게 발언한 것까지는 괜찮고 오늘부터는 우리 진짜 밖에다 얘기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의 이제 공격 포인트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대상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정이 공급 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급 관련한 법안 처리하지 않는 것들 좀 주로 얘기하자라고 좀 입을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제 개편안은 결국에는 다음 달 1일에 국회로 오잖아요. 이때 민주당이 좀 내용을 보완하고 하겠다 수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가장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공급
4: 네.
3: 왜 그동안 안 됐으며 앞으로 할 수 있나
4: 네,
3: 이게 가장
4: 맞습니다.
3: 핵심인 것 같으니까
4: 네.
3: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좀 잘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진숙 의원 주최 5.18 포럼 고성 몸싸움까지 국민의힘도 선긋깁니다.
3: 어제 네.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뭔 행사길래 거기에 소란이 있습니까?
4: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3: 예.
4: 이게 내용과 발언 수위 자체가 좀 논란이었습니다.
3: 아, 재조명 네. 싼데요, 일단 단어가. 네.
4: 이제 좀 같이 주최한 그 단체도 조금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곳이에요. 새역사
3: 네.
4: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발제자로 나섰던 이영훈 대표가 어제 행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3: 아이고.
4: 네, 5.18 네. 둘러싼 좌파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야권 뭐 특히 뭐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막말까지는 좀 서슴지 않고 막 내뱉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청석에서는 이 포럼을 반대하는 이제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셨고

0: 야,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혼내시는 그런
1: 그래요.
0: 말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 열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1: 아, 정말 진행자가 아니고 싶습니다만 이
0: 네.
1: 순간. 어쨌든 전 진행자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이번 행사를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개최가 뭐 돼버렸지만은
0: 네.
1: 선긋길 혼신에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이게 처음에 행사가 기획됐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포럼 개최 전부터 이진숙 의원한테 이거 굳이 불필요하게 역사 논쟁 버리고 정치적 파장 만들 필요 있냐, 행사 취소해라 강력하게 권고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진숙 의원 측은 좀 강력하게 우리는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최보연 수석
1: 네.
0: 대변인도 이거 당이 관여하거나 동의한 행사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그래요. 참,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난주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국회 국토위원장이시죠.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아.
2: 아닙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요, 뭐. 네.
1: 어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일단 저희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소관 부처가
1: 네.
2: 내놓은 대책이니까 너무 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일단 그간의 정부의 입장은 대출이나 금융 또 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1: 예.
2: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불안 요소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뭐 진행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브레이크하고 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그 건설사들에게 금융 예를 들자면 금융 뭐 어드밴티지를 좀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보죠. 그런데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억제해 놓은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해 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까라는 게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게 이번 대책 어제 발표한 대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전월세 및 전월세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전월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그러니까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거를 위해서 세제나 대출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거주를 하게 하면서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는 한 50%?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한60% 가까이가
1: 그렇죠.
2: 임차인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며 그분들을 위한 공간,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거고 이 대책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0: 대출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데 그 대출 늘려서 전월세 시장이 해결이 될건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에 대한 압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공급 우선으로 하겠다 얘기했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1: 네.
0: 옥죄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정반대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을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급 이야기를 꺼냈는데 급해서 공급 얘기는 꺼냈지만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이런 것들은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한몇년 전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 공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보면은 신규 택지 10만 가구,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하겠다. 그 공급 자체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지금 뭐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로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몇만 호를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서 저 시민들께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간에 이 정부 들어서도 수많은 공급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 그냥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뭐 얼마나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좀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1: 이게 참그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이 공급이라는 게왜 그렇게 어려울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공급이 되지가 않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모두가 이제 지금 여야 할것 없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공급이 어려운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공급이라는 건 결국엔 그뭐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테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생기는 거고 수요가 또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뭐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부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한 특정한 시기를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뭐이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시장 수요자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물건부터 챙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왜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대통령직을 1년 수행하면서 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듯한 느낌을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1: 세금 문제에
0: 예,
1: 있어서
0: 뭐
1: 특히 그렇다는
0: 특히
1: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에 또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되고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수요도 멈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의 실거주 정책 이 실거주를 이끌어내야 시장의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기존 물건이 내놓는 거 말고 신규로 이제 착공이 돼서 지어지는 아파트.
0: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일 텐데 그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1: 그 오세훈 서부시장이 강조하는 공급은 사실상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걸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좀 서울에 많이 하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뭐 재건축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멘트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에 의한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재건축 재개발이 모든 물량을 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수요를 목마름을 다 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로 이사 가고자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1: 높이도 높아질 거고.
0: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채가 늘어났느냐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일 테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뭐 공급 부지를 못 찾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을 땅이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저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또 재건축 개발하면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일시에 또 한꺼번에 재건축 개발을 많이 하면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난주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고 법제처에 올라온 입법 예고에는 8천 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는데 뭐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를 짚기보다는 워낙에 복잡하고 네. 어지러워서 뭐 입법 예고된 내용 하나하나를 뭐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세제 개편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1: 네.
0: 이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세제 개편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징벌적 과세인지
1: 네.
0: 아니면 뭐 조세 형평을 위한 건지 그거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불안합니다만 저는 그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거주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부동산 정책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주거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 실거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 형태가 실거주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서울 주변 지역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배드타운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하남시장님을 지역 현안 때문에 잠깐 뵀었는데
1: 네.
0: 하남시의 신도시가 네 곳이래요.
1: 네.
0: 뭐 미사 뭐 이렇게 해서 위례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네 곳인데 그 네 곳의 위치가 각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도시가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지자체는 거의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그 주변 도시들이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마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주변 지역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면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결국은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면서 전세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게끔 소유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네. 현실인 것이고 그게 실제로 금융 시스템 안에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 이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진행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1: 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유승민계로 널리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0: 네.
1: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광폭 행보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뭐 저 유승민 전 대표께서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네.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광폭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 속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또 그 원인이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그런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뭐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네. 목소리 의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최근에 네. 패널로서 이제 여러분 출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또 많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봤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집도키를 결집을 시키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까 네. 두 분이 만나면은 네. 두 분이 손을 잡으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 패널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막 당에 가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나 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 말라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을 모르냐고 안 돼.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의원님께서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만나시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내용 같아요.
1: 네.
0: 두 분 간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차치하고도 하고라도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 조금 좀 덜어내야 그러니까 좀 고쳤으면 하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네. 최근 문화 중에 정당이라는 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의 속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더
1: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벽안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꼭 이기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 폭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자꾸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힘을 합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1: 네.
0: 그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 보수 정치의 큰 어른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 뭐 제가 뭐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1: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0: 네, 네.
1: 근데 또 국민의힘의 이제 신흥 배신자로 계속 찍혀 있는 분이 한동훈 네.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론에 대해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 몰아내야 된다. 공천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글쎄 뭐 제가 안 의원님의 속마음이나 다른 정치적인 이유까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1: 네.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됐던 당의 지지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그것이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를 저희 소명을 다하는 거다라는
1: 네.
0: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발언이나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 의원도 저희 당에 저희 당과 함께 하게 된 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 되는데 조금 더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하나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한 4월에 빠르면
0: 네.
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연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지금 손을 잡아갖고 올림픽 공원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0: 글쎄요. 뭐 제가 뭐 거기까지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안철수 의원님은 경기도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1: 네.
0: 서울시장로는 조금 과한 상상이 아닌가 싶은데.
1: 네. 아 그리고 이제 당내 문제를 간단히 여쭤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임기 1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 당이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는데 한마디로 저는 보기에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대폭 많이 넣어서 뭐 공천도 당원들이 다 결정하고 뭐 당협 위원장도 다 당원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안 싸우는 사람 다 그냥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 80%가 안 싸운다. 뭐 이런 이유로 봤을 때는 약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 비상이 이렇게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이 개편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뭐 그 대표께서 갖고 있는 생각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죠. 당의 구성원들이 당의 진로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동시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양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그 캐추얼 파티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갖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다양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당제에서 소수 정당 중심으로 아니 그 소수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다당제에서는 뭐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추얼 파티에서 모든 네. 국민들의 절반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저희 현실 속에서는
1: 네.
0: 뭐 정당의 당원 구성원들로만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아유,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0: 네. 네
1: 오늘 나오시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안 해.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2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6: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5: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8: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9: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8: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8: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억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이미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추가 신규 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5: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11: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9: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11: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3: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1: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5: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6: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15: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5: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재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손꼽힙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4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5: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17: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8: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19: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17: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20: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17: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4: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2: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23: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24: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22: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5: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22: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25: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22: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0: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22: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22: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고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갈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타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타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타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

0: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국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예,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예.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부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0: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싸,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 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아,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캐댐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있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뉴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샤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옛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례,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깨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보 2번 에케보 결과로서 네 에케보 에케보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어, 네. 어, 에케보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브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의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 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 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자,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개그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호,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내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그럼 어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뒷부분 읽었지만 10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네,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네.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차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 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축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소프트웨어 사장님 빌 게이츠 알죠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왜? 머리가 나빠 졸업한 게 못한 게 아니라 할 것이 너무 많아갖고 졸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소프트웨어를 발명하고서 돈더미에 앉았죠. 재벌됐어요. 재벌되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소프트웨어 수요단체 그러니까 자선기관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막 그대로 베풉니다. 그걸 보고서 감동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 같은 이 사람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런 분이 또 같이 동조합니다. 또 그걸 보고서 감동받아갖고 미국의 갑부라고 하면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재벌들 40여 명이 얼마 전에 모여갖고 아 우리도 우리 재산 절반을 내놔야겠다. 할렐루야. 아 이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이제는 한 명, 두 명 자꾸 더 들어온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미국은 깔려있는 청교도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빌 게이츠가 어릴 때에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대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과 또 다른 합쳐 다섯 명의 소년들을 잘 키우신 목사님이 있어요. 온갖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일날은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절대 시간 늦지 말아. 주님의 날을 절대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봐라. 다섯 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다섯 명이 지금 다 대학을 졸업 못했대요. 너무 돈이 막 굴러다녀갖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개발한 사람이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거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핸드폰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장 이 다섯 명이 지금 다 거부해요. 이 사람들이 신앙교육 잘 받았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배우에서 예수님께서 자식들한테 돈 잘 버는 기술도 가르치세요. 그렇지만 정신 기독교 정신 예수님 정신 집어넣어두세요. 모든 재정권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려면 한 순간에 걷어가버려요. 주시려고 그러면 폭포수같이 막 쏟아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자꾸 가르치기만 하죠. 나는 시용아파트 살지만 내가 만약에 여장로나 여권사쯤 됐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요. 정말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길이 보이니까. 근데 그걸 가르쳐주면요. 에이 자기나 잘 살지. 이러고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지 마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사는 이유가 뭐요?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미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국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고 믿어지는 것은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서 정말로 생명 바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52,892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미국 교회들이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하면요. 그냥 나가서 굶든지 만든지 뭐 김밥 장사 이렇게 파송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는 선교사 파송해놓고는 한 달에 거기 필요한 거 얼마냐 거기다 신학대학도 저 한 3,000불 내지 5,000불씩 계속 보냅니다. 엄청나게 선교하는 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놓고 교회 재정이 막 바닥이 나서 그냥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은 잘 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미국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잘 왔죠? 와서 내가 내 일이 잘 안 되고 청소잡을 뛰고 내가 별자리였는데 이게 뭐야 내가 부끄럽게 생겼냐? 이래도 미국을 안 떠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이 땅에서 계속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 미국에 왔음으로 인해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큰 마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내 우리 딸 그 고현미 집사한테서 내가 참 너는 생각 잘하는구나. 내가 참 한 번에 들은 이제 남미에다 잠깐 놨다가 돌아왔잖아요. 3년 만에 왔는데 공항에서 딱 만났어요. 이제 내가 픽업으로 나갔어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아 얘가 이렇게 빼쩍 말라갖고 원래 그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헤헤 웃어요. 나하고 달라요. 얼마나 배짱 좋은지. 떠난다고 전화가 왔어요. 파라과이에서. 그 나는 아 그 다음날 오는 줄 알고 바짝 핸드폰도 그때 없을 때니까 예? 23년 됐나 어쨌나 하여튼 아 이 아이가 사라진 거요. 5일째 전화가 없는 거요. 그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게 호리호리하고 그냥 붉은 날아갈 것 같은 애인데 이게 혼자 온다고 나한테 서 다음날 전화 또 할게요 해놓고는 전화가 없으니까 놀랬는데 오다가 비행기에서 누굴 만나냐 어떤 교포 만나네 아가씨 그냥 가지 말고 말이야 칠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칠레 관광하고 가 이 소리 듣고 내려갔고는 5년 관광하고 다니는 거기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관광을 했더라고 나 지금 공항에 왔어요 5일 만에 온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래갖고 깜짝 놀래 난 놀래갖고 지금 갔는데 얘는 해 웃으면서 이래 나보고 아 내가 부자 나라에 왔으니까 나 부자집 딸 됐네 나도 그럼 벌써 부자 됐어 이러더라고 긍정적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예? 그 말이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해 그래? 내 속으로 네가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걱정이다 그러면서도 됐어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니까 됐어 예? 자 내가 우리 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대로마 제국을 잘 산다고 해서 부려한 게 아니라 큰 나라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여러 했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처럼 무슨 비자 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죄수도 아닌데 죄수가 돼갖고 감옥에 가서 앉았는데도요. 바울이 내가 뭐하러 로마에 오겠다고 기도했나. 기껏 온다는 게 죄수의 몸으로 왔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소리만 해. 기뻐하라고. 일단은 난 로마에 왔다 이거예요. 감옥에 앉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와? 그게 궁중감옥이거든요. 왕족들이 오는 왕족들이 와서 전도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울사도는 천국 가셨고 250년 후에는 대로마 제국이 그 바울사도가 전도한 것이 궁중에서 퍼져갖고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게 돼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뭘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대강국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왕의 꿈꾼 얘기부터 나옵니다. 꿈이라는 것이 뭐냐 하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지금 바로왕의 꿈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훈몽이요 훈몽 장차 이 나라에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대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꿈인데 아침에 바로가 깨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보통 꿈이 아니야 아무래도 훈몽 같아 아, 그래서 그 희한한 꿈을 가지고서 이제 만조백가를 다 여봐라! 불러드렸어요. 예,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간밤에 말이지, 여차여차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석해봐라. 누가 해석합니까? 눈만 끔뻑끔 보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네. 왕이 막 화를 내려고 할 때에 누가 생각해? 술 맡은 가는 자에 갑자기 생각이 퍼뜩 나요. 아유, 바로 왕님. 2년 전에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요. 내가 꿈꿈하고 우리 똥 맡은 관원장 꿈꿈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준 분이 있는데 청년인데 히브리 소년인데요. 그 소년이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그 소년만 불러내면요. 분명히 해석할 겁니다. 그 꿈대로 해석한 그대로 나는 다시 복직이 됐고 똥 맡은 관원장은 그때 그냥 처형당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알려준 그런 소년이 있다니까 임금님이 귀가 번쩍 뜨더라고 야 빨리 가서 모셔오느라 그래서 요새 네가 몇 년간 감옥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근데 죄수복을 입은 채로 턱 나타났어 내가 꿈의 해몽을 잘한다며 내가 간밤에 꿈을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라 일곱 살찐 송아지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 빗쩍 마른 일곱 송아지가 나오더니 아 그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어버리더래 잡아먹었는데 얼마나 비쩍 말랐느냐 하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었으면 자기도 살이 쪄야 되는데 먹은 거 거치도 않고 그대로 빼짝 말라있더라 그래서 또 이상하다고 잠을 또 자는데, 아,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통통 살이 찐 일곱 이상이 나와서 쓰러. 얼마나 이상도 살찌면 좋지요, 보기. 아주 좋은 이상이 슬렁슬렁 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또 빗쪽만 이상 일곱이 나오더니 잡아먹더라, 이게. 아, 그러더니 뭐 살찐 거 전혀 보이지 않고, 바짝 마른 것만 나타나고 끝났다, 이거. 아, 이게 무슨 이상한 꿈을 꿨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내가 그러면 그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지금 이 요셉이가 해석을 합니다. 임금님, 그것은 예상 꿈이 아니라 이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일곱 송아지 일곱 이상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응?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나 7년이 차는 그 다음 해부터는 갑자기 대흉년이 와가지고 그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흉악한 흉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임금님, 아주 청명한 사람 하나를 이 나라에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거기다가 또 이 모든 정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어서 먹고도 남고 먹고도 남을 텐데 약 한 5분의 1 정도는 절대로 다 먹지 말고 그거를 각 도마다 창고를 자꾸 쳐가지고서 거기다가 전부다가 저장을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7년 흉년 때 망하지 않고 괜찮게 잘 넘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해석을 요셉이가 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너 이상 총명 있는 청년이 어디냐?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수의를 딱 벗겨버리고 뭘 입혔을까요? 총리 대신에 관복을 입혔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목에 금사슬을 탁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인장반지까지 탁 갖다 껴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이 자리 하나뿐이다. 애굽의 모든 시위권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땅땅 하니까 만조백관들이 엎드려라. 그리고 다 요셉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됐어. 13년 만에 요셉이가 꾼 꿈도 이루어진 거죠. 그죠? 요셉의 국난 수습 대책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이다. 축적. 5분의 1씩을 축적하자. 오늘 한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한 가정의 경우도 그렇고 한 국가의 경우도 그렇고 좋은 날이 한참 가다 보면 좋지 못한 날도 오고 한참 순환을 당하는 것 같다 또 그 다음에 평강이 오고 계속적으로 날씨와 같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같이 거기서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지나면 궂은 날도 오는 것이고 건강한 날이 지나면 질병의 날도 오는 것이고 내 삶의 날이 다 끝나면은 죽음의 날도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있는 힘껏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국난을 축적으로 타개했던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올 좋고 나쁜 운명에 대비해서 미리 지혜로운 축적을 해두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재물의 축적은 좋은 겁니다. 사람은 재물이 있어야 사니까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아니 영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평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이 무엇이냐 저금통장이다 이렇게 웃기는 말을 보나드쇼가 있지만 이 말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저금통장에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말하면 책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도 허탈해집니다. 그죠?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기 전에 거기다 계속 저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험에 가입도 하고 그렇게 두면은 곤고한 날이나 재난의 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 안정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각종의 보험이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보험에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나가는 사람 상당히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그 보험제도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법 자꾸 들어가지고 그 보험 때문에 또 여러분 고민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적당한 보험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물의 축적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값어치가 있는 축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빌리기란 목사님 아주

남자들 오면은 밥 팔고 이렇게 하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행을 할수 있게 됐어요. 두 정탐꾼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거 생명 걸은 겁니다. 만약에 들키는 날에는 라합이 그 뒤로 끌려가 죽습니다. 목숨 걸고 두 사람들을 마대에다가 숨겨가지고 다락에다가 숨겨놔줬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잡으러 간 사람들한테 벌써 저쪽 문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마대에서 나온 그 사람들 보고 빨리, 빨리 반대쪽으로 가라고 처음 이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거, 이것이 선행입니다. 목숨 걸고 도운 거예요. 결과로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망할 때에 라합과 자기 가족들은 다 살아남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한 결과는 귀한 사람 됐다고 말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왕족의 할머니가 됐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한 지가 24년 됐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왔는데 평소에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후대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봤다고 살찐 양을 잡고 말이죠.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한잔 주면 될 텐데 물한 잔이 아니라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막 그냥 요리 한 상을 원래가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 좋아하는 이게 선행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대접할지 우리 몰라요. 예? 아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 그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야. 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야. 너 너의 아내 사라가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대로 됐죠, 여러분. 그냥 인사를 준게 아니에요. 선행을 수없이 20년 동안 해오다가 어느 날 합격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내일 새벽에 불비를 맞을 건데 롯을 끌어내야지. 롯까지 살리는 역사.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행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선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할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나의 후손들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했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에다가 저축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그냥 은행 잡고만 그냥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내가 얼마큼 상급이 올라가 있을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좀과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어떻게 쌓을까요? 그러면 오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 대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도 있고 내 재주도 있고 내 자신 생명 다 육체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상급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남을 위해서 많이 희생함에 따라서 그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어쨌거나 이 부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이거 안 믿어요? 지옥 있는 거안 믿어요? 불지옥 있는 거안 믿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침한방울만 좀 나한테 좀 떨어져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참 사람들 그렇게 고집이 세고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면은 악한 인간도 그냥 나중엔 죄 잔뜩 짓다가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어 놓고 저거 그냥 자살해버리고 끝나면 끝나. 아 그건 나 편안하게 사네 그거 그죠? 목숨 딱 끊어버리면 끝나니까. 아니요. 그대로 갚아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선행은 선행대로 갚아주시고 악행은 악행대로 갚아주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지옥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단이요, 이단. 지옥 가려고 자리 폈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70번 나와 신약에. 그 지옥에 대한 비유만도 100번이 넘어요. 예수님이 그런 그지뿐하겠어요? 얼마나 지옥이 나쁘면은 내 눈이 만약 범죄하면은 눈을 빼버리고라도 차라리 장님되든지 애쿠가 되든지 지옥 안 가는 게 좋다. 네 손이 자꾸 범죄하면 이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고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엄청나게 무서운

0: 정말 미저러블 플레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입신했다 와가지고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옥 봤다고.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거는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10분의 1은 의단 바치고 10분의 9 가지고도 하나님이 또 기뻐한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콜 하나 갖고 갈 자신 있어? 유언하면서 야 나 그래도 콜이라도 갖고 가야지 용돈 갖고 가야지. 오늘 여러분 부지런히 물질도 쌓고 시간도 쌓고 영생하는 천국에다가 여러분의 많은 재주와 모든 걸 다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을 시키면 다 쌓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했냐면 이 냉수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구제한 것도 내가 꼭 상을 주겠다. 그러나 나팔 불면은 다 없어진다.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소리 없이 하라 이거. 할렐루야. 온전히 올라. 근데 더 크게 구제만 했는데 크게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자랑하고 상 받고 그러면 다 없어진. 네가 다 받았는데 왜 또 주냐? 그죠? 오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신대로 거두리란데 이 땅에서 못 거두는 건 어디 가서 거요? 천국 가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에 힘써 몸바치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늙기 전에 더 힘이 빠지기 전에 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아 오늘부터 결심해야겠구나. 우리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불지옥에서 건져야지.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빵 하나 가지고 쪼개서 나눠주면서까지 전도하고 예?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면서 쫓아가서 전도하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배급을 준 그 주인님이 언제가 돌아와서 계산하라. 계산할 날이 여러분한테 온다 그 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적은 은사 받았고 적은 무슨 물질 받았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막 믿음의 장사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사. 믿음의 장사가 뭐예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영생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브로클린의 미국의 한 농촌교회의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라이만 비취 목사님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신도 오락가락할 정도가 돼서 이제는 큰아들께서 그 대를 이어서 헨리 워드 비취 목사가 시무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아들 비취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강단에 모셔다 놓고 아버님께서는 일생을 주님께 바쳐서 목사로 봉사하시느라고 시력도 다 쇠해가지고 이 시력도 하늘에 옮겨놓았고 청각도 이제 전부 하늘에 올려놨고 후각도 그리고 미각도 그리고 팔다리도 다 총기도 다 천국에 올려놨습니다. 가만히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하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먼 미래를 위한 퓨처 플래너 조 마리아입니다.

0: 절대로 이제 나는 화장을 하기 싫다. 이제 화장을 내가 이제 두 번 죽는 것 같으니까 이제 화장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도 자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아,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묘지에 대한 많은 어떤 애착이라든가 묘지를 정말 구입을 해서 매장을 이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안 좋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LA 내가 거주하는,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타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살아생전에 함께 모시고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자주 찾아뵀어야 됐는데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던 거죠. 비행기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조금 이렇게 살아계실 때,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양로원을, 요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 환경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물컵에다가도 이제 이름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이제 그 물컵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컵으로, 스티로폼 컵으로 이제 물을 드셔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그런 어머님이 계신 이런 환경을 탓할 수는 없었고요. 또 식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환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건강한 음식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맛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영양의 그런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뭐 맛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영양가 있는, 영양가가 높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음식 프로그램을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내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홀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먼 훗날 아주 늦게,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많은 정신적인 혼돈이라든가 또 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남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야 될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이런 다양한 매장을 해야 될 것인지, 화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납골당을 화장을 또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납골당을 또 어디에다가 사야 되는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장의사에서 이제 유족분들,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한 80% 90%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족일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어떤 분노라든가 화도 많이 나고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정말 아이디어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엄청난 비용들을 뭐한 3만 불을 갑자기 3만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며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많은 분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허탈감도 있고 또 정말 불만족스럽고 또 아주 슬픈 데다가 더 이제 그런 처리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이제 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슬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정말 슬퍼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이런 일들이 곳곳에 요소요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그 묘지에서 이제 그 묘지에 이제 장의사에서 서비스가 끝나고 이제 하관식을 하려고 이제 묘지에 오면은 묘지에서는 이제 그 윗네스 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서비스가 하루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대형 묘지 같은 묘지 측에서는 뭐 하루에 뭐 많게는 40에서 50 케이스 또어20 케이스, 20 패밀리 이렇게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윗네스 피를 내시는 가족들은 빨리 달려와서 얼른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그 윗네스 피를 이제 아깝다기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이제 뭐 400불 이렇게 뭐 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돈이 정말 저부터도 이제 어머니 묘지 사드리고 싶었는데 묘지를 사드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묘지를 못 사고 그냥 화장을 해서 이제 그냥 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어떠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내가 나의 그삶 속에 그 마지막 그 정리라든가 마지막 어떻게 그 사후에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가장 쉽게 또할수 있는 게어 그냥 내가 죽으면 바디 도네이션 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무료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디 도네이션도 수십 장 여러분 사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 다 읽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영어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바디 도네이션 그러면 이제 뭐 심장이나 뭐 이제 막 비행기 띄워서 얼른 이제 그 우리 그 장기 기증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장기를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 오랫동안 약 드시면서 막 100살 넘게 뭐 103살 이렇게 되시면 그분들이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병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챙겨서 잡수셔야 되는 이런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약 이름 같은 것도 다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적어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병에 이제 아파서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장기를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분들이 제 장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제 시신 도네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뭐 6 weeks 있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또 쓸 수가 없고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가족들이 모시고 와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렀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 내가 장기 도네이션이다든가 바디 도네이션을 하면 100%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물론 이제 가족이 없거나 장례식도 필요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그 필드에서 직접 이제 사례를 이제 많이 지켜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인간관계 굉장히 좋으시고요. 오히려 부부가 있거나 자녀들이 많거나 이런 분들 장례식보다 더 많은 분들, 친구분들, 또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리더들도 많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지막 이런 장례식 할 때 다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뭐 아 죽으면 뭐 알 게 뭐야 내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바다에 뿌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유명하신 한인 분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사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몇 대 이제 증손이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물건처럼 뭐 그 밸류가 얼마 나간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그 패밀리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그 집안의 그 풍습 또 어르신 조상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풍습으로 마지막 이제 뭐 증조할아버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런 어떤 역사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패밀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 사랑하는 분들의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제 미리 건강할 때 그 사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건강에도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잘 살다가 이야기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막 이제 병원에 아파서 들어가면은 뭐 코에다가 뭐 옥시전 달고 뭐 입에다가 뭐 호흡기 달고 이러면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을 걸.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을 때 하시는 이런 죽음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죠. 물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비용으로 모든 것들을 뭐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묘지도 700불에 사놓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거뭐 비석 200불에 사놓고 뭐땅 오프닝 클로징 뭐 이런 거 250불 뭐 엄청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싹 이런 거를 패키지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벌써 93세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물론 뭐 운전 다 하고 다니시고 뭐 묘지도 뭐 57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정말 그 옛날에 이분들은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프라퍼리 뭐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그때 벌써 50년 전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는데 이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대로 다 이런 거를 내리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들을 대하는 이런 에티켓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런 대화를 저도 뭐 우리 아들 굉장히 질색팔색을 하고 뭐 이야기도 못 꺼내게 했지만 이제 직업상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이렇게 아 죽으면은 뭐가 무슨 소용인데 죽으면 이제 미리 이거를 죽기 전에 다 이렇게 선행도 베풀어야지 그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축복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님인 70세, 80대 대신 우리 부모님인 나 자체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 모르죠. 특히 또 이제 미국에서는 같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다 같이 살지 않잖아요. 뭐 자녀들도 이제 다 크면 나가서 살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가 저나 자녀분들이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하던 일다 스탑시키고, 오, 그리고 엄청 반가워.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회장님께서 중요한 미팅 중에 이제, 따님이 전화 오시니까, 전화를 주니까, 얼른 이제 다 회의도 스탑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인간적이신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많은 어떤 약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서 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는 부모로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묘지 준비, 이런 장례에 관한 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실 때에는 잘 사는 자녀들일지라도 사실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정말 바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나가는 자녀분들 두신 그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스스로 더 이런 죽음 준비 더잘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병원에서 그런 스케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그 장례식 못하신 선생님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 어떤 수술 그 시간 막 1년 전에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 또그 선생님만이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종종 이제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드님, 며느님이 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당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바쁜 아이들에게 하나도 신경 쓰고 쉽게 하지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부담을 주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정말 노후에도 걱정 없고 또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까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도 안돼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화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화장하면 화장 비용 뭐 얼마나 가겠어? 그냥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쁜 아이들의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준비 없었을 때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출장 다녀올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의 LA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이나 이게 사람의 그 우리의 그삶 속에서 어떤 이런 시간과 이런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정말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스트레스 생길 일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미리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I'm okay.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이 통하는 그런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여름에 팥빙수라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웃게 하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스스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실천해 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1: 비전신문사와 비전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국민에게 배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내가 서독에 가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고 또 두 가지의 노동을 하여 꼬박꼬박 저축을 해온 일을 어떻게 알고 대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일 국민들의 근면함과 소박함 그리고 정직함을 높이 칭찬하면서 우리 국민도 세계 인류 국가를 세우려면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게르만 민족에게 배우자고 외쳤습니다. 6년 동안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정집은 물론 상점에 유리창을 닦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까지 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서 성냥 한 개비로 6, 7명이 모여 담뱃불을 붙이는 광경도 자주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나 바깥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토록 물질과 시간을 아끼는 국민이라는 것을 독일에 가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일을 배우고 싶었고 또 부러워하였습니다. 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독일 사람들에게 배워 비싼 영국산 비옷이나 독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만 사서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 무렵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던 그룬딕 스테레오 라디오는 하도 인기가 있어서 애국인 광부 거의 모두 사서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이어서 런던 포그라는 레인코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즐겨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부 중에서 상당수가 이 라디오와 비옷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 국민에게 배운 또 한 가지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애용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활 태도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애국적인 정책을, 경제인은 경제 건설에, 근로자는 기계와 씨름하면서 밤을 새우며 지성인은 재기 곧 거듭 일어서는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는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명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뒤지고 있었던가를 서독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어 프랑스 전 세계를 탄 우리 광부들은 수세식 화장실 사용법도 몰라서 서서 대변을 누웠는가 하면 화장지를 빼 쓸 줄 몰라서 신문지로 뒤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또 광산에서 식료품을 골라 먹지 못하여 걸린 기생충 때문에 노동청과 보건소에서 주는 해충약을 먹고 지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똘똘 뭉친 독일 국민은 20세기에 들어서서 두 번 큰 세계 대전에서 이웃나라들의 연합군에 패망하였으나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단결의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1914년 8월에 일어난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 제국과 동맹하였고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기타 20개국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미국은 1917년 4월 2일 독일의 잠수함 무차별 공격에 맞서서 영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럽 서부에서는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점령하였으며 동부에서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부 폴란드를 점령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지지국으로 참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보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 오늘로 만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는 60일 협상 시한이었고요.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전제로 이란 비핵화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별 성과 없는 빈손으로 이렇게 협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압박하고 이란이 버티는 사이에 무력 공방까지 재개됐고요. 사실 양해각서는 날짜상으로는 오늘까지였지만 유명 무실해진 지 오래이기도 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오히려 더욱 커진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란 역시 해협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주부터 좀 더 고강도의 경제적 압박에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오랜 경제적 제재에 익숙한 이란, 버티는 데 이골이 났다라는 그런 문장을 여기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합니다. 버티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상황이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짧은 문장으로 잘 함축되고 있는데요. 60일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변모했다. 네, 한편 이란 군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이를 수행하면 포상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란 국영 방송에 따르면 이란군 총사령관이 언론인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 표창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침략자의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해서 인계하는 사람에게는 현지 돈으로 50억 토만, 즉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이란군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한다면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 중 이란 영토 내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군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탈출한 조종사가 있었고 미군이 다행히 구출한 적은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사랑 어제 이런 얘기를 또 올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게임이다라고 지칭하면서 꽤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무역협상과 이란 전쟁 등이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북한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해온 사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피테아게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그러면 대폭 축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라면서 내가 취임한 이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또 예의까지 지켜온 북한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한국 시각으로 17일이니까 시작이 됐네요. 오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에 이런 글을 올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꺼냅니다.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이라는 전제를 하고요.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사양하겠다, no thanks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특히 비용 문제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기 재임 시절인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데까지 수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예전에 이를 포기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도와주면 한국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또 전쟁훈련, 즉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워게임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게임은 물론 재밌겠지만 이를 계속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얘기를 꺼냈다는 것, 대미 투자에 대한 막판 고심 중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른 신속한 대미 투자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에 그 최초 투자가 될 1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아일랜드 주민 대부분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인구가 21만 명에 달하면서 하와이에서는 가장 큰 섬인 빅아일랜드가 이렇게 허리케인에 직격당한 것 1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부 병원은 비상발전기로 가동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정전 피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큼 지금 빅아일랜드 특히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주택 수십 채가 통째로 쓸려나가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고지대와 화산지대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와이 주요 공항과 항구들은 일시 폐쇄됐고요. LA 등 본토로 오가는 항공편이 다소 결항된 상태입니다. 빅아일랜드의 힐러 국제공항, 코나 국제공항 등은 폐쇄 조치가 해제되긴 했지만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마우이, 카우아이 등 일부 서쪽 섬들은 여전히 열대성 폭풍 경보 영향권에 있어서 항공기 딜레이와 취소 등은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최근에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해안에서 현지 시간 8월 15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이번 강진으로 최소 4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340여 채, 공공시설 100여 곳이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 2천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잡아도 23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금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서 평소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플로레스 섬, 특히 지난 1992년 규모 7.7의 지진으로 당시 약 2,500명이 숨지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세워질 대형 AI 프로젝트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인데요. 이들이 제안받은 돈이 무려 수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켄터키주 메이즈빌에서 2,65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AI 데이터 센터 부지 매입에 제동을 건 두 모녀의 얘기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됐고요. 지금 화제입니다. 네, 센시네티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메이즈빌이라는 곳은 인구가 8,70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델시아 베어와 아이다 허들스턴 모녀는 한평생을 살아왔고요. 1848년 허들스턴 가문이 농지를 매입하면서 200년 가까이 뭐 소를 키우거나 건초 등을 재배하면서 가정을 꾸려온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정체불명 회사가 이들의 땅 가운데 약 530에이커를 에이커당 5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안하면서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해보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 합쳐보면 2,650만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로또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또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땅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체불명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땅이 대형 AI 데이터 센터 부지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자 팔지 않겠다며 계약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처럼 막대한 보상금이 돌아가는 규모지만 소음은 물론이고 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결국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것 때문에 이들 모녀는 거액을 포기하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이 모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판 이 땅이 AI 허브가 된다면 심판의 날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미국 내에 큰 어떤 사회적 분쟁, 이슈가 될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한국의 광복절, 일본에서는 종전의 날이죠. 지난 15일, 과연 다카이 지산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팩트는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비로 공물을 복납했고 자민당 핵심 간부를 대신 보냈고요. 자신은 멀리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요배를 했습니다. 네,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사실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는 거죠. 그냥 야스쿠니 신사에 물리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참배를 한 것입니다. 또 전몰자 추도사에서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달리 전쟁에 대한 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다카이지 총리였죠. 취임 후 첫 8.15에 주변국 관계를 의식해서 야스쿠니는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지지층에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한 셈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눈 둘 데가 없네입니다. 눈 둘 데가 없네를 홍상수 감독이 만들었고요. 배우 김민희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나란히 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홍 감독에게는 감독상을, 김민희와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벨루치에게는 연기상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의 신작입니다. 눈 둘 데가 없네는 이혼 가정의 딸 상희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김민희를 비롯해서 권혜요, 신석호, 박미소, 최명길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감독은 이번 장편이 35번째인데 로카르노 영화제와 아주 인연이 깊죠? 국제 경쟁 부문에 이번이 5번째로 초청이 된 것입니다. 앞서 2013년에 우리 선희라는 작품으로 감독상을 받은 바 있고요. 2015년,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제목도 특이하고 수상 자객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바 있죠. 또 김민희 역시 2024년 홍 감독이 연출한 수유천으로 연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한편 올해 황금표범상은 10대 아들과 그를 혼자 키우는 아버지의 관계를 그린 루마니아 작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BTS의 보이콧 선언 이후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옛날 같지 않은데요. 결국 신설 예정이었던 최우수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에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0: Egg and Cheese McGriddles 등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Egg and Cheese McGriddles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9: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10: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언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11: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이 레코딩 아카데미의 최고 경영자가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이 아시안 팝 부분이 자신들의 음악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뮤지션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화에 발맞춰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앞서 이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 6월 오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부터 K-POP, J-POP, C-POP 이렇게 아시아권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분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창 성과를 내고 있는 요즘의 아시아 음악을 주요 부분에서 배제하고 별도 범주로 격리하려는 그야말로 유리천장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목소리가 힘을 실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면서 내년 시상식 출품을 전면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죠. 당시 메이슨 CEO는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 장르 부문 출품과 본상 심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라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결국 진화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이콧 여파가 계속되면서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 메이슨 CEO를 비롯한 수뇌부가 K-POP, J-POP, C-POP 또 인도 음악 등 아시아 대중음악계의 주요 레이블 그리고 아티스트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전체 이사회와 후보 선정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 자문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LA 컴

0: 컨벤션 센터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는 K-Con 행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점점 그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한국 화장품, 음식, 옷, 뭐 점점 그 분야도 넓어지고요. 또 찾는 외국인들의 어떤 숫자, 다양성, 연령층도 뭐 10대, 20대, 30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Con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앞서 잠깐 만나봤던 방탄소년단의 힘이 컸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방탄소년단, BTS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K-Con이라는 축제가 매해 점점 활성화되는 것은 이제는 제품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하고 소비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장을 찾은 많은 젊은이들이 난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잘 맞더라라고 얘기하면서요. 한국 문화가 좋은 것도 그렇지만 한국 제품 자체가 좋아서 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여성이 아무래도 가장 많아 보였고 여기에는 백인, 라틴계,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의 관람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부스가 차려져 있는데 화장품 코너는 물론이고 드레쥬르, 비비고 이런 먹거리 부스도 엄청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 뚜레쥬르하고 관련해서는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용 빵하고 한국 그 베이커리에서 파는 빵은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접점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식 생크림 케이크나 우유 크림 빵, 단팥빵, 김치 고로케, 꽈배기 도넛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K-Con 이곳에서는 한국 야시장 분위기를 낸 먹거리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더욱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행사장 곳곳에는 크고 작은 무대를 마련해서 K-POP 아이돌이 직접 관객과 만나는 그런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도 보면서 그 공간에서 한국 화장품을 발라보고 음식은 먹어보고 네, 행사장 메인을 차지한 올리브영 페스타는 가운데 실제 올리브영 매장을 구현해서 주변은 홍대, 명동, 성수, 강남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관광지를 테마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한번 가봤던 사람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뻐했고 늘 로망이었던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한국 방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또 지하층에는 K컬렉션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은 뷰티나 식품, 패션, 생활용품 업종 중소기업 40곳이 부스를 차려서 역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제품 소비가 정말 눈에 띄게 확산하는데 여전히 걸림돌은 있다고 합니다. CJ, 제1재당 측이 지난해 말 한국 문화를 하나라도 접해본 15세에서 50세 미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상품 구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면서 접근성 문제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뭐 LA 인근에만 살아도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실 이번 행사에도 두세 시간 차를 타고 멀리서 왔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생각보다 LA나 오렌지 카운티만 벗어나도 막상 한국 제품을 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곳이 아직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도 물론이지만 오프라인도 그렇고 여러 구매처를 좀 더 저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캐나다에서 미국 대사를 퇴출하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피트 훅스트라 미국 대사를 퇴출해달라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에 17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훅스트라 대사는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을 충실하게 전달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만들자라는 발언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고 또 수시로 캐나다 국내 정치에도 개입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국민 청원이 의회 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훅스라 미국 대사 퇴출 청원은 17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만큼 올 가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한 캐나다인은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82%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대이란 군사 대응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중동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링컨함 장기 파병에 따른 열악한 복무 환경 속에 승조원이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하자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파병 군인과 가족은 물론 보수 민심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어제 중동 해역에 9개월 가까이 배치된 링컨함에 승선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링컨 항모 타격단은 역량이 뛰어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다라며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중대한 파병 중의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승조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하는 링컨함은 지난 5월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배치가 장기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샤워실에 곰팡이가 피고 식재료가 썩는 등 열악한 항모 생활을 조명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승조원이 급기야 항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투신 자살하려 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승조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당국이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현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3: 그럼 둘 다 워킹머니.
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3: 돈이 필요한 사람도
4: 투자하는 사람도
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4: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3: 213-804-9555.
4: 다시 한번
3: 213-804-9555. 워킹머니.com.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은 한국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남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거제 옥포동 통영 산양면에서 밤새 쏟아진 물폭탄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거제시에 있는 한 공동주택 뒤 야산이 무너지면서 그 토사가 1층을 덮쳤고요. 주민 한 명은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남 전체적으로 참 많은 비가 내렸는데 내리고 있고요. 현재도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7일 오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한 상태라고 하고요. 앞으로 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정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가운 비이긴 합니다만 이런 폭우는 정말 바라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지난 26일 소식인데 뒤늦게 알려졌어요.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해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끄는 70대 어르신의 모습이 순찰 중이던 드론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당시 어르신은 언덕길을 오르다가 결국 지친 듯 힘없이 길가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한참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드론 관제팀이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인근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위치와 상황을 알렸습니다. 바로 출동한 경찰관들. 다행히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크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요. 어쨌든 만약에 그대로 계속 뒀다면 찜통 더위 탓에 탈진으로 이어질 뻔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도움으로 기운을 차린 어르신은 언덕길을 오를 수 있었고요. 당시 무더위 속에 장날까지 겹쳐서 인파가 몰리자 현장에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이런 기술의 발전이 참 반갑고 다행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그 시계를 보급했다.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죠.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몸 상태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알림이 뜨면서 몇 도 이상 되면 빨리 그늘에 가서 쉬세요라는 그런 알림이 나온다는 그런 시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 시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기술은 정말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겠죠. 한국에서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라고 예,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재밌던데요. 한편 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발목에 접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꽤 큰 부상이었습니다. 바로 예비역 군인인데요. 이 부상으로 보훈 대상자의 해당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예비역 군인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체육활동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역한 뒤에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훈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이번에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이 체육활동이 군 복무와 직결된 직무 수행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래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남위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했다는 소식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9년 넘게 이어져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9,440억 원이라는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주가에도 영향이 있고 또 그룹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이 조금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최 회장 측은 노 과장 측에 현금도 현금이지만 주식도 섞어서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 과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최 회장 측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에 입장문을 내고 네 재상고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대비해서 SK 주가가 최근 50만 원대까지 30%나 넘게 빠진 점을 역시 강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수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쇼핑하는 경험, 그래서 정말 계획에 없던 물건까지 결제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쇼핑을 좋아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의 피로와 의사결정이 관계가 있다. 네, 실제로요, 늦은 밤 온라인 쇼핑은 흔한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가 쌓인 상태에서 구매 결정은 조금은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뭔가 결정하는 것,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참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결정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여러 선택을 반복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예, 전문 용어입니다. 결정 피로.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이 결정 피로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할인이나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판매 환경, 뭐 오늘만 할인, 한정 판매, 바로 충동 구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예 스마트폰을 꺼야 되나?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하면서, 네, 충동 구매를 줄이려면요, 사고 싶은 물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확인했을 때, 아, 이걸 왜 사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상태에서 구매하려 한다면 지금 꼭 필요한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 줄일 수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노르웨이에서 배의 경적 소리로 잠자던 북극 곰을 깨운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감소로 영양실조와 개체수 감소 위기에 내몰린 북극곰을 자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제도 북서쪽의 한 표류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승선자가 육지에서 잠든 북극곰을 발견하자 한 사람이 고의로 안개 경적을 울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북극곰은 잠에서 이내 깨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라르스 스발바르 주지사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해당 인물에게 벌금 5만 크론에 약 5,500달러를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스발바르 지역 규정은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유인, 추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북극곰은 먹이가 부족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휴식을 방해받아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 기준 이 지역의 북극곰은 약 250마리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한 관광객이 바다 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며 11,500크론에 약 1,300달러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스발바르 환경법은 이 지역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북극곰, 물범, 고래, 순록, 북극여우 등 현지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동물 전문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표적인 엘리트 품종인 넬로레 암소 카리나가 경매에서 474만 달러에 낙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이 카리나는 브라질 최고 권위의 소품 평회에서 3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카리나의 천문학적인 몸값은 바로 우수한 유전자로부터 옵니다. 카리나의 무게는 약 1.1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 목장주들은 카리나의 난자를 채취해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또 대리모 소에 이식해 우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자 한 개의 가치만 해도 무려 11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장주들은 카리나의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해 우량 개체를 생산하고 이 넬로레 품종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카리나는 24시간 철저한 무장경비와 전담 수의사의 밀착 관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넬로레 소의 원산지는 인도였습니다. 1960년대 브라질에 처음 도입된 넬로레는 이후 현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넬로레 소는 축 늘어진 피부와 유럽 품종 대비 2배 크고 30% 더 많은 땀샘 덕에 태생적으로 더위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질라진 사료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신진대사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넬로레 송아지가 성장할 때 사람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 브라질에서 사육되는 소의 80%가 이 넬로레 품종이거나 그 교잡종일 정도로 브라질 축산업의 핵심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됐습니다.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전망대로 시한 내에 협상은 일찌감치 무산됐다라는 진단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따라서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한 것은 지난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8월 16일 어제였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60일 협상 시한이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종료 직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도 검토했었지만 이란의 항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결국 확전 카드는 거두어들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경제적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겨서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낸다라는 계획이지만 수없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해왔던 이란이 과연 무릎을 꿇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란 전쟁에서 손을 뗄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가고 서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센트입니다.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난주부터 4달러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재난관리청은 최소 294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4천 명이 다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소방대는 생존 신호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라며 다른 현장들은 안타깝게도 시신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10분간 통화하고 콜롬비아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임시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관세 유예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답변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올여름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곳도 가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더위를 이기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에서 왜 죽부인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그거 껴안고 자면 좀 시원하고 에어컨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도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즘도 이 죽부인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형태로 과일을 껴안고 자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또 이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동과라는 과일인데요. 수박과 비슷한 과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껴안고 자기에 적당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과가 터지면서 침구를 더럽히고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름에 동과를 껴안고 자는 것 중국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가운 물주머니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중국에서는 냉방병도 예방하고 특히 경제적인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동과를 안고 자는 것이 대유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따뜻한 체온, 더운 날씨 때문에 동과가 발효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내부에서 썩어가면서 가스가 차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동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것이 좋다. 과일이 물렁물렁하고 부풀어 오르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즉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철 더위를 피할 저렴하고 일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이다라면서 냉찜질 매트나 냉베개가 훨씬 위험도 적고 믿을 만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오늘은 1945년 오늘 런던에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출간이 됩니다. 네, 이 원고는 사실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고 하죠. 전쟁 중에 동맹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한 출판사에서는요. 하필 돼지를 지배 계급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다. 다른 동물이었다면 좀 덜 불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초판은 겨우 4,500부였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나온 이 얇은 우화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읽히고 있는 그야말로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 책에서 하려던 말은 사실 단순합니다. 억압을 무너뜨린 세력이 어떻게 새로운 억압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가가 서문에서 자유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권리를 뜻한다 이런 취지의 문장을 남겼다는데 서문은 초판에는 실리지 못하고 25년 뒤에 발견돼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닝리포트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제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체 공유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8월 17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MOU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과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및 중동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 강경파의 시각에서는 종전의 MOU는 더 큰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에 불과했고 이들은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두 달간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는 정규군에 대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통제권을 확대하고 이라크전 및 내부 진압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명하며 미사일 및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 협상, 평화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 기구를 정비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 이란 강경파 지도부는 신속하게 주도권을 잡고 선박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로 사용되던 홍해까지 전장을 넓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중동 정보 당국자들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등 전략적 변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감청 정보 등에 따르면 MOU가 만들어낸 소강 상태를 활용해 이들의 동맹군과 함께 필요시 공격 강화를 위해서 기반을 다진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예멘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 사령관들을 보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과 공조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 충돌을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확장 계획에는 페르시아만의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 바레인 등 시아파 거주 국가 내 소요 사태 유발, 쿠웨이트 내 지상 작전 감행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 석유 시설과 미군 기지 등을 잇따라 공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사르다르 모에비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지난달 이란의 반관영 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역량을 강화하고 미사일 생산 속도를 높였고 미사일의 정밀도를 향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대비태세는 전쟁에 대한 미국과 시각차를 극명히 보여주며 양측이 조만간 전쟁을 끝낼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는 극심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란군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극우 국가안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40명을 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동의 전운 확대되면 확대됐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대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해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면 지급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은 두 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미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 전투기 추락 후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구출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100억 토만, 8,500만 원의 포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후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벤 그비르는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둔 감옥 주변에 100억 원을 들여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추진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대로 시한 내 협상은 일찌감치 무산됐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을 고사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원하는 대로 11월 중간 선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손에 쥐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따라 60일간의 협상 기한에 돌입한 것은 6월 18일, 현지 시각 지난 6월 18일입니다.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오늘부터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애초 종전 MOU의 취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면서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60일간의 이란 비핵화와 같은 중대 쟁점을 논의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6월 하순 스위스에서 만나 협상하기도 했지만 MOU라는 낮은 단계 합의로 종전을 시도한 한계가 금세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압박하고 이란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버티는 사이에 무력 공방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을 계속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여지를 열어뒀고 중재국을 중심으로 한 간접 협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좀처럼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분열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공경에 빠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협상팀을 거치지 않은 채 이란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도 검토했지만 이란의 항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결국 확전 카드는 거둬들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적 압박의 고삐를 팽팽하게 당겨 이란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장기간 국제사회 제재를 감내해왔던 이란이 무릎을 꿇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60일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변모했다며 이란전이 경제전쟁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새 전략은 과거의 전략을 소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경제적 압박 전략은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했던 과거 정책에 놀라울 정도로 닮았고 몇몇 전문가들은 경제적 압박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란 전쟁에서 손을 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여서 트럼프 행정부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제도권으로 확산해 사실로 둔갑해 협상을 방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퍼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5일 팔로워가 17만여 명인 한 인도의 익명 X 계정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아흐마디 바흐디 사령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이란도 핵무기 개발 야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보도를 인용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히디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용구는 이스라엘 측 계정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이스라엘 보수 성향의 한 방송사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라고 해석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몇 분 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이 보도에 반응하더니 급기야 3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와 공화당 리 스캇 상원의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팍스뉴스 역시 이란의 이중성을 방증한다며 이란의 자백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유포되는데 모사드 코멘터리라는 영향력이 큰 계정이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계정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짜뉴스 유포 사건이 하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평화협상을 할 기회를 준다며 모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림빌 연구원은 이 가짜 인용구는 평화협상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게 분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이란 군사 대응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중동 수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링컨호를 찾았습니다. 링컨함 장기 파병에 따른 열악한 복무 환경 속에 승조원 투신 시도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파병 군인과 가족은 물론 보수 민심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중동 지역에 9개월 가까이 배치된 링컨함에 승선했습니다. 중부사령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쿠퍼 사령관은 링컨 항모 타격단은 역량이 뛰어난 미국인으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라며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 들어 가장 강도가 높고 중대한 파병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링컨함에 올라 보낸 시간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1척의 해군 항모 중 링컨함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례가 가장 적은 편이라면서 장기간의 해상 임무가 쉽지 않고 신체적, 영적 건강과 같이 정신건강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링컨함의 배치 장기화로 복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면서 승조원의 투신 시도까지 발생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링컨함 승조원을 비롯한 군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주 이란에 전례 없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통제로 유가를 흔들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전쟁이 무력 충돌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소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2: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이란을 상대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고강도 경제적 고립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더 강하게 압박해 호르무즈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가 곧 미국의 영토가 될 거라고 큰소리치면서 전쟁 중에 유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3: For you to pay a tiny little bit more for your gasoline, just remember you're doing it so that a very evil country cannot have a country. Really, it's the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in the world. We don't want to have them have a nuclear weapon.
2: 이런 속내를 간파한 이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미국이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를 확인시키려는 듯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에 자국군이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우방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란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군사 공격에 부담이 커진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통제로 유가를 흔들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누가 경제적 고통을 더 오래 견디느냐를 겨루는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0: 몸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3: 클레버 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4: 클레버 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원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 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 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5: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어떠셨나요? 뭐 날씨가 좋았다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더웠어요. 그죠? 자, 잠시 주춤했던 폭염 이번 주에 다시 옵니다.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 중에 화씨 10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골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 자연재해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인도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불의고리 캘리포니아도 포함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100년 만에 빙원이 올 가능성 가장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폭염이 오면서 엘니뇨 현상 100%다. 올 겨울 캘리포니아에 엘니뇨가 최고의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는 분석도 기상학자들 내놓고 있습니다. 겨울에 엘니뇨,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폭염을 견뎌내면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올 겨울 폭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건조한 날씨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이번 주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에 따른 위험도가 남가주 전역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90도 초반대 10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도 이 기간에는 95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밸리와 엔텔로 밸리, 폭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당국은 밸리와 산악지역, 내륙 해안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 60%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날씨를 보면 LA 카운티는 일단 낮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대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 중에 낮 최고 기온이 90도 초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우드랜드 힐즈 등 내륙 지역은 90도 중반대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8.15. 예,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미주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한인사회 광복절 경축 행사가 지난 15일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본당에서는 LA 한인회와 한인사회 애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8.15 경축식 행사가 스티브 강 LA 한인회 이사장의 사회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임을 앞둔 김용환 LA 총영사에게 공로패가 전달되기도 했고 이에 앞서 LA 시의회에서는 지난 14일 잔리 시의원의 주도로 로버트 한 LA 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LA시 차원의 광복절 경축 선포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캐런베스 LA시장도 이날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며 LA와 대한민국이 이어온 굳건한 우정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기회, 상호 존중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0: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시민권자는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 다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며 출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관광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고 이러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조직은 해체를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관련 비자 남용으로 6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안과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포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절반 이상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 뒤에 이민 단속이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민자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범죄 전력이 없는 것 여기에 또 함정이 있죠. 체류 기한을 넘긴 것, 비자 기한을 넘긴 것도 범죄다라고 현재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USC 형평성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ICE에 체포된 아시안 및 태평양계 이민자는 전년보다 1,109%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전체 체포 건수가 386% 증가한 것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분석 결과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진 ICE 체포 10건 가운데 한 건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ICE에 체포된 캘리포니아 내 이민자는 약 3,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ICE 체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인도, 중국, 베트남, 알메니아, 라오스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가 거주하는 주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계 주민을 합쳐 7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강화된 단속으로 아시안 이민사회에서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ICE에 체포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분석 대상이 ICE 체포 기록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국경순찰대를 비롯한 다른 연방기관들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 체포와 추방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 단속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관련 서류에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왔던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런 임시 규정은 1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다만 모든 이민서류가 한꺼번에 온라인 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서식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80일이 지나면 이민서비스국이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종이 접수를 중단하기 최소 6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이민서비스국 온라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이 이민서비스국 플랫폼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PDF 파일과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온라인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과 보안 강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처리하는 연방재무부의 이른바 락박스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자수수료 납부를 확대해 처리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 업로드 실패나 로그인 문제 등 기술적 오류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만큼 모든 이민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도 매달 내야 하는 HOA, 주택소유주협회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HOA 차압이라는 새로운 주택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주택 압류의 가장 큰 원인이 모기지 연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기지 페이먼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도 HOA 관리비 체납 때문에 주택의 유치권이 상정되고 최악의 경우 차압 절차에 직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HOA가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설정한 유치권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에서 이를 설정한 유치권은 28만여 건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HOA가 부과하는 관리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HOA 이 관리비 주택 관리하는 데 많이 쓰이죠. 화단 관리하고 수영장 관리하고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HOA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습니다. 관리비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관리비, 화단 관리비, 정원사비 엄청나게 올랐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HOA도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타운홈, 타운하우스, 콘도 거주하시는 분들 HOA 부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HOA를 연체해도 이같이 주택 차압에 직면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새롭게 현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만 잘 내면 집을 잃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HOA가 있는 주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HOA 관리비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모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HOA 관리비 부담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HOA 관리비 평균 약 월 385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전체라 그렇습니다. 남가주 지역 1000달러에 육박한 곳도 많지요. 그 이상을 부과하는 곳도 많습니다. HOA 관리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상승,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비, 수도비 이런 비용 증가, 관리직원, 청소, 조경, 보안 서비스 비용 및 인건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콘도 단지는 지붕, 배관, 발코니, 외벽 보수 비용, 그리고 또 지진 보강 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HOA 관리비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불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한국일보 오늘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한번 알아볼까요? 폭염 다시 시작된다. 역시 날씨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신분이 털릴 수 있다. 스키밍 기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모닝뉴스 2부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출산 근절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됐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한인 등 아시안들이 이민 세관국에 체포되는 게 1년 새 11배가 폭증했다라는 기사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주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최소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했던 한인 여성 9년 만에 가석방이 승인됐다라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건은 한인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줬었죠.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창단 출범을 함께했던 이민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백인천 전 MBC 청룡 감독이자 선수, 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시간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한 시간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권 여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민생정치, 확장정치로 민주당을 바꾸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조금 전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발표됐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권 여당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당대표 경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전당대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로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선호투표 적용한 결과 김 대표는 54.08%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45.92%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건데요.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누적 득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자신보다 역량이 더 뛰어난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어 영광이었다며 많이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 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또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생정치, 확장정치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 경선도 관심이 컸는데 최민희 의원이 1위를 기록하며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누적 득표율 18.35% 득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17.57%를 기록해 2위,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의원 순으로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친명계인 김용 후보가 6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이로써 최고위원 구도가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누가 새 여당 대표에 오르냐에 따라서 당청 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됐습니다. 당과 정부를 모두 경험한 만큼 당정 사이 소통과 정책 조율에서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신임 당대표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치열하게 충돌했던 만큼 당장 당내 화합과 통합이 우선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새 당 대표의 원활한 당 운영을 위해서라도 당 내용의 수습은 필수적입니다. 당내 화합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과 부동산, 주식 등 민생 현안 해결 등이 우선적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숙제입니다. 멀게는 2028년 실시될 총선 승리도 지상 과제입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당장 비피해 점검을 위해서 오늘 밤 바로 거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김태선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자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2: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모두 오는 21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파장이 컸습니다. 1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핵심 인물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통화했다고 증언했고 오 시장의 경우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두 1심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봤습니다.
3: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2: 반면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나 김건희 씨의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명 씨로 인해 이루어졌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해당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던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두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유죄일 경우에 형량까지 관심의 대상인데 주요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면서 적대적인 신호를 자제하겠다는 건데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댄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라며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을지자유방패훈련 개시일에 맞춰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는 SNS에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이 돈 낭비라며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2기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데 따른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무관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사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북한이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하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 주말을 맞아 딸과 부인 등 가족과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7: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낭만을 더해준 국립교회단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6: 광복절 경축공연인 만큼 박태성 내각총리 등 당과 내각 수뇌부가 총출동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8: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기에는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다.
6: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차 북미회담 당시인 지난 2018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가 절박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북미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훈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대신 한미훈련은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도 아직 공식적으로 훈련 축소를 우리 측에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6: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2028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초기 경선 주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1월 22일, 네바다 2월 1일, 뉴햄프셔, 뉴멕시코, 미시간, 버지니아로 이어지는 2028년 경선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것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뉴햄프셔는 미국 모든 주에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른다는 주 법률에 따라 당의 일정을 무시한 채 그보다 앞서 경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뉴햄프셔 민주당이 이번에도 주 법을 우선할지 당 전국위원회와 일정을 타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순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우선 공략할 유권자층이 흑인과 라틴계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흑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라틴계가 많이 거주하는 네바다와 뉴멕시코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히스패닉 유권자 득표율은 트럼프보다 25%포인트 높았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는 3%포인트로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뉴햄프셔를 제외하면 3월 초 슈퍼 화요일에 앞서 1, 2월 초기 경선이 치러지는 다섯 곳이 모두 경합주로 분류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란 전쟁 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면서 이른바 차기 경쟁도 조금씩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점차 속도를 내는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위세에 밀려 여전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YTN입니다.
1: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립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대선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Are you going to run again in 28?
3: I might. I'm thinking about it.
1: 전국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4: I don't worry about 2028. I worry about the election. Next November, which is the most critical election, period, full stop in my lifetime.
1: AOC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 역시 이른바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특히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약진으로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5: When you run for president, are you going to impose a wealth tax or a billionaire's tax?
6: And that we don't have to wait for any one president to impose a wealth tax. I think that it needs to be done expeditiously.
1: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유세에 눌려 여전히 이렇다 할 후보군을 찾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3선 연임 가능성까지 흘리는 상황이다 보니 드러내놓고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동시에 띄우며 은근히 경쟁 구도를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벤스로 살짝 기울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7: That you told donors that they need to get JD Vance elected in 2028. Is that your official endorsement?
8: No. It's I heard about it a little while ago. I think he's great, but we're way too early to even be thinking about that.
1: 다만 이대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다면 트럼프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만큼 차기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유권자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3% 이상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부정평가 55%,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 64%로 나타났습니다.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약 3분의 1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3.4%로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좀 찌뿌둥하시죠? 월요일은 늘 그렇습니다. 툴툴 빨리 떨어보십시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장질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만성기침, 알러지 비염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위장을 거쳐 오늘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퀄리티가 되어야 위장과 십이지장 중간에 있는 유문이 열리면서 받아주게 됩니다. 이 유문은 산성에는 쪼그라들고 알칼리성에는 넓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몸에서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 즉 통과하려는 내용물이 크기, 단단함, 산성도 이 모든 것이 합격을 해야 통과를 시킵니다. 모두 고기를 드시고 배가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십이지장 궤양은 3, 40대의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나이대는 직장인이 많고 보통 1시간 정도 주어지는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십이지장은 운동 중추뿐만 아니라 사고 중추의 자극을 쉽게 받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뇌를 사용하면은 특히 십이지장에 부담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십이지장은 공복 시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벽에 통증이 심해서 잠에서 깨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혹시 암은 아닌지 걱정을 하셔서 1, 2년에 한 번씩 위장 내시경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장 내시경은 위장을 위, 아래로 샅샅이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벽 세포의 파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수면 마취제의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이 불편하시다고 하여 내시경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십이지장 궤양은 오래되어도 암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암을 걱정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소화기는 정신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사는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에 대해 잘 설명하여 환자를 이해시키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위장장애는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3: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3: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AM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제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미주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한인사회 광복절 경축 행사가 8.15 지난 15일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본당에서는 LA 한인회와 LA 한인사회 애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8.15 경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임을 앞둔 김용환 LA 총영사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14일 금요일에는 LA시 의회에서 잔리 시의원의 주도로 로버트 한 LA 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LA시 차원의 광복절 경축 선포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캐런베스 LA시장은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며 LA와 대한민국이 이어온 굳건한 우정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기회, 상호 존중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15 광복절이었는데 8월 15일, 16일 주말 동안에 일본 애니메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상당수가 체포된 것으로도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안과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11배 이상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포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절반 이상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민 단속이 범죄자뿐 아니라 일반 이민자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주유소와 ATM 기계, 상점 등에 설치된 카드 정보 탈취용 스키밍 기기가 연방당국의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거나 ATM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범죄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과 농무부가 주도한 합동 작전 LA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LA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 총 328개 업소를 방문해 주유기와 ATM기, POS 단말기 등 1,700개 이상의 결제 장치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스키밍 기기 17개를 발견해 제거했다라고 이 비밀 경호국은 밝혔습니다. 불법 스키밍 기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저희가 사용하는 주유기, ATM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집어넣는 곳에 카드를 복사하는 기기가 몰래 삽입돼 있는 것입니다. 스키밍 기기는 카드의 마그네틱 스프라이트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복제하는 장치입니다. 범죄자들은 주유기 내부에 이 기기를 설치하거나 정상적인 카드 단말기 위에 가짜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유기나 ATM을 이용하기 전에 카드 투입구와 키패드가 느슨하게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와 달리 카드를 집어넣는 투입구가 두껍거나 더 쉬운 듯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카드 슬롯이 흔들린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라고 소비자 보호국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그네틱 스프라이프 대신 탭 결제, IC 칩 결제를 이용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나요? 뉴저지 연방교도소의 여성 교도관이 1년 넘게 남성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 교도관의 남편은 한인으로 알려져서 더 큰 충격입니다. 또 수감자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교도관 감시 역할을 맡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조던 펜삭은 뉴저지주 버링턴 카운티 연방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4월 이후 한 남성 수감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주말 동안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롱비치 해안에서 야간 제트스키를 타다 실종된 탑승자를 찾기 위해 소방당국과 해경 등 긴급구조대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롱비치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제트스키 탑승자 2명이 실종됐다는 911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경과 소방대가 즉각 출동했습니다. 이어 밤 10시 30분쯤 한 시민으로부터 비명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구조대가 롱비치 방파제 인근으로 출동해 40대 여성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고 안정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함께 실종된 남성 탑승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 인근에서 두 사람이 탔던 제트스키는 발견됐으나 아직 실종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라미라다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일요일 밤 11시가 지난 시각 옥스퍼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2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났으며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약 2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화재 발생 경위나 사망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고사인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방화 전담 수사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아침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49세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일요일 새벽 3시 35분쯤 남쪽 브로드웨이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남쪽으로 가며 유턴하던 49세 남성을 흰색 세단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유족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오렌지시 경찰이 하트 공원 인근 등 시 경계 지역의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69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렌지시 경찰국은 산타아나 경찰국 등 여러 기관과 공조해 주민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벌였으며 이번 작전은 노숙인과 관련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 총 69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범죄 53건과 중범죄 16건의 혐의가 적용됐고 10명은 공공복지자원에 연계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조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프 철거는 지난 4일 하트 공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지 수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샌퍼난도 밸리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 7시가 지난 시각 벤나이스 지역의 405번 고속도로 남행 차선 빅토리 블레바드 출구 인근에서 고속도로 밖으로 이탈한 차량들의 여러 명이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현장 영상에는 도로 아래 흙길에 파손된 차량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과 차량 밖으로 대피한 탑승자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해 차량 안에 갇힌 탑승자들을 구조했으며 부상자 5명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으로 인해 고속도로 양방향의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다른 차량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로스앤젤레스 레세다 지역에서 관케이블 훼손 사건으로 인해 일부 AT&T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AT&T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반달리즘 행위로 가정용 유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복구된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 가구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 남가주 전역의 버라이즌 고객들이 관케이블 훼손으로 대규모 통신 장애를 겪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편 AT&T 측은 구리 케이블 절도나 작물 거래와 관련된 제보로 체포 및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의심스러운 케이블 절단 현장을 목격할 경우 경찰이나 회사 보안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벤추라 카운티 그라임스 캐니언 지역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4세 남성 데릭 스키너가 몰던 픽업트럭이 토요일 밤 11시쯤 그라임스 캐니언 도로 북행 차선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순찰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과 픽업트럭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 스키너는 병원 진단 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벤츄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스키너는 만취 상태로 차선을 이탈해 남행 차선으로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동승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에서 최근 화산 활동으로 출입이 통제된 등산구역을 걷던 29세 미국인 관광객이 낙뢰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 캔자스주 출신의 29세 남성이 나무가 없는 화산의 탁 트인 고지대에서 낙뢰를 맞은 뒤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으나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된 화산 활동으로 인근 카타니아 공항이 지난주 대부분 폐쇄되는 등 당국은 화산 비탈면 일대의 등산객 출입을 광범위하게 통제해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에트나 화산에서는 화산 활동 그 자체보다 낙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전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이 화산의 마지막 분화 관련 사망 사고는 1987년에 발생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한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모 씨는 이스트베일의 한 사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장애인 대상 음란 행위와 비동의 성적 접촉, 강제 성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입니다. 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여성 유미선 씨의 가석방이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가 온라인에 공개한 가석방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6월 3일에 열린 가석방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당시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6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선고를 받았으며 최소 16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역 기간이 9년에 미치지 않은 시점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이른 석방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가석방 승인은 그동안의 수감 생활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적격 결정이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지사 검토 등 최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유 씨 사건은 2017년 7월 30일 새벽 한인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관들은 맨노 에비뉴와 11가 아파트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당시 아파트 내부에서 31살이었던 남편 성태경 씨가 오른쪽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아내 유 씨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피가 묻은 흉기를 증거품으로 현장에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문을 열었고 침실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던 성 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결혼 후 자주 다퉜고 상호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유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서 깨기 위해 코카인을 흡입한 뒤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작성한 각서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각서에는 뭐 서로 화내지 않기 등등의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서명이 적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K-POP을 넘어서 K-뷰티, K-푸드 등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던 한국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였던 K-컬처 축제, K-콘이 사흘간의 컨벤션 센터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성황리에 열렸고 마무리됐습니다. CJ가 주최한 이번 케이콘은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아일릿, 미아오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올리브영 페스타를 필두로 다양한 K컬처를 소개하는 부스와 프로그램들이 대규모로 펼쳐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렇게 첫 글로벌 페스타를 선보이면서 K뷰티의 현지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컨벤션 센터와 크립토닷컴에서 열렸던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 K-콘 LA 2026은 K-팝을 비롯해 K-뷰티, K-푸드, K-스토리 등 한국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0: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을 지난 15일에 찾아서 한국에서 이미 개봉했던 영화 얼굴을 미국 현지 관객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은 순제작비 2억 원의 저예산 영화로 저예산의 짧은 제작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100만 관객을 모았고 박정민은 이 영화로 지난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과 올해 백상예술대상까지 거머쥐기도 했었습니다. 자,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 폭염 이번 주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이번 주 중에 10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상공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이번 주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해안가를 제외한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자, 오늘 낮 최고 기온 LA 지역은 8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도 87도, 우들랜드 일제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이번 주중부터 이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더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은 80도 후반대, 오렌지 카운티는 90도 초반대, 그리고 밸리와 내륙 지역은 90도 중후반대까지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더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름입니다. 자, 오늘자 미주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탑 50, 탑 50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방금 전해드렸던 날씨 관련 문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풀 꺾였던 폭염 다시 이번 주에 일부 지역에는 105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치솟을 것이다 라는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남성 수감자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교도관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스키밍 기기가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 원정 출산을 근절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됐다는 소식, 그리고 한인 등 아시안들의 이 불법 이민자들 체포된 게 1년 새 11배나 폭증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 1, 2, 3, 4, 5, 5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편 살해한 한인 여성 9년 만에 가석방이 승인됐다는 소식,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릴 전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 주말에 벌어졌다는 소식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이제 곧 하지요. 이 컬리지 엑스포 역시 교육 문제에 한인 분들 가장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전에 전해드렸던 백인천 전 감독의 별세 소식은 10위권 밖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0: 트러벨유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7: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8: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원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9: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말 사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 농촌 지역 미소키 카운티에서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며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대 소년과 성인, 용의자 등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39살의 남성 체드 힉맨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수색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53살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 숲에서 용의자 힉맨과 29살의 여성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도 토요일 새벽 기숙사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야외 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됐다라고 대학은 성명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사건 직후 봉쇄됐다가 일단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비자를 무기화하면서 중남미를 제패할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 지금 오늘자 한국일보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뭐 칠레, 멕시코 등등의 비자를 무기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와이주 지금 허리케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격탄 랄라, 허리케인 랄라의 직격탄은 피했지만 여전히 영향권 안에 들어 있으면서 주택과 도로 유실, 정전 등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랄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빅아일랜드 주택 약 100채가 쓸려 나갔으며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당초 국립기상청은 랄라가 빅아일랜드 남단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섬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재 서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오늘 오전 하와이 제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빅아일랜드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피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도로와 작은 다리는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또 빅아일랜드에서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이 허리케인과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아직은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빅아일랜드 파할라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해 약 2,500명의 주민들이 고립됐다는 한 주민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호놀룰루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다는 신고만 39건이 신고됐으며 이를 포함해 각종 관련 피해 신고만 수백 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앞세우면서 적대적 신호를 자제하겠다는 건데 이란 전쟁 수행에서 시선을 북한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댄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라며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을지자유방패훈련 개시일에 맞춰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는 SNS에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이 돈 낭비라며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2기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데 따른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무관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사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야권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군사자원이 중동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아시아 동맹국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상원의원은 한국과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에서 한미 장병들을 만났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은 공동으로 이뤄져야 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된다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해군 파일럿으로 걸프전 등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참전용사 출신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뭘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이란전으로 핵심 무기 부족을 겪으면서 아시아에 배치됐던 군사자원을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방위에 강력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군사훈련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정책 목표 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에 뒤처져 있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AP통신은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대해 보였던 입장에서 급격히 선회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지시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미국 대사를 퇴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피트 훅스트라 미국 대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에 17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훅스트라 대사는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을 충실하게 전달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관련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이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반응을 감정적이라고 일축하는 등 직설적인 화법으로 여론의 반발을 샀던 인물입니다. 또 훅스트라 대사는 캐나다 국내 정치 개입 논란에도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인도네시아 좀 다녀오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규모 7.7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6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규모 5.7 지진을 포함한 1,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13,000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의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서 강진이 발생해 부상자는 213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68명입니다. 심각하게 부서진 주택 900여 채를 포함해 주택 1,30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은 12,800명으로 불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레고리에 인도네시아도 포함돼 있거든요. 네, 지금 콜롬비아 그리고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이 브레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가주에 역대 최고의 지진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언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뭘 해야 되지? 네. 라고 할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비상용품들 잘 있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사망자가 발병선은 3개월 만에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콩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에볼라 사태가 됐습니다. 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15일 기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945명으로 전날보다 101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730명이 격리 또는 입원 중이며 1,040명이 완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민주콩고 에볼라 유행이 역대 최악의 에볼라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기구는 에볼라 대응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에볼라 유행의 진원지에 인도주의 지원 인력 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으며 세계 식량 계획은 에볼라 치료 센터에 식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대미 투자 를 위해서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 보도에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번 방미 배경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2: 디테일하게 지금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해결해보자.
1: 사업성 보장 등 구체적인 쟁점을 해소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지난해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는 한미 에너지 협력으로 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에 대해서도 이번 방미 기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라트닉 장관도 그렇고 그리어 USTL 대표도 그렇고 다 그 양국이 합의한 그 정신 지키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 노동분야 할 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 장관의 이번 방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화석 연료 발전 확대를 부추겨 거대한 신규 탄소 배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 60곳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들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1억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 전력 부문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석탄 발전소 27기 또는 개솔린 승용차 2,4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많은 유틸리티 기업은 청정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연료 발전도 함께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학 전공을 찾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전국의 에듀테크 기업 슈퍼휴먼이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가 AI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5%에 그쳤으며 22%는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이미 전공이나 세부 전공 분야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UC 데이비스 2학년생인 버텐 베커는 회계학으로 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I가 수업 과제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취업에 대비하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학을 복수 전공으로 추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극작을 전공하는 뉴욕대학교 3학년생은 어차피 AI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취업이 어려워진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형 전공을 선택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항공우주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의 주식 1,293만 5,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2억 달러 상당입니다. 이후 스페이스X 주가는 다소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지분 가치는 18억 달러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스페이스X 지분을 언제 얼마에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주공간을 1년 넘게 표류하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결국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죠. 우주 쓰레기가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구 궤도는 물론 달까지 점령하고 있는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무게 4톤, 길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달 뒷면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향했던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 상단 추진체입니다. 임무를 마친 뒤 통제를 잃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 달의 중력에 이끌려 서쪽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추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30m 크기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엄청난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 Falcon 9 upper stage that we've been tracking all these months is now in teeny little pieces scattered over the surface of the moon near Einstein crater.
3: 진짜 문제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구 궤도에는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100만 기 규모의 스타마인드를 비롯해 각국이 쏘아올린 수많은 군집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위성이나 파편들이 서로 부딪혀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가 폭증하는 이른바 캐슬러 신드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 It could feasibly be within a few decades that it's actually quite hard to get past Earth orbit because space is so crowded. Yeah, it's called space debris. Like we should absolutely worry about it. It's getting to be a more serious problem.
3: 지구 밖 달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1960년대 탐사 시작 이후 인류가 달에 남겨둔 우주 쓰레기는 이미 200톤이 넘습니다. 지구 저궤도의 쓰레기는 대기권 마찰로 불타 없어지기도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아 한 번 버려진 쓰레기는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6: The atmosphere of the moon is about the amount of air in a large building spread over the entire moon. And so it's easily overwhelmed with rocket exhaust. That's a fragile place.
3: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각국의 달 개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우주 개발이 낳은 청구서가 인류의 발목을 잡기 전에 장비 폐기와 사후 처리를 강제할 국제적인 합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과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및 중동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 강경파 시각에서 종전 MOU는 더 큰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에 불과했고 이들은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두 달간 확전 준비에 주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는 정규군에 대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통제권을 확대하고 이라크전 및 내부 진압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명했으며 미사일 및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미네이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기구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중동정보당국자들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전략적 변화 증거를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주 이란에 전례 없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통제로 유가를 흔들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전쟁이 이제 무력 충돌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소모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이란을 상대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고강도 경제적 고립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더 강하게 압박해 호르무즈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가 곧 미국의 영토가 될 거라고 큰소리치면서 전쟁 중에 유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8: For you to pay a tiny little bit more for your gasoline, just remember you're doing it so that a very evil country cannot have a country. Really, it's the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in the world. We don't want to have them have a nuclear weapon.
7: 이런 속내를 간파한 이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미국이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를 확인시키려는 듯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에 자국군이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우방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란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군사공격의 부담이 커진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통제로 유가를 흔들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누가 경제적 고통을 더 오래 견디느냐를 겨루는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9: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오늘 한국일보 만입원 기사 소개해드리면서도 소개해드렸죠. 영원했던 불멸의 4할 타자 고 백인천 감독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의 영결식은 충남 천안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인천 전 감독은 경동고와 실업야구를 거쳐 1963년 일본 야구에 진출했고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의 선수겸 감독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해 타율 4할 1푼 1리, KBO 리그 처음이자 마지막 4할 타율을 넘겼습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참 미리 보는 챔피언십 시리즈 경기를 치렀죠. 주말 4연전을 가졌습니다. 1승 3패. 어떻게 이렇게 못하죠? 다저스 이 후반기 들어서 지금 뭔가 동력을 잃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아직 뭐 시즌 한참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런 모습 빨리 타개해야 될 텐데요. 어제 스코볼이 나왔는데도 6대2로 패했습니다. 미러키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1승 3패 이거 약 삼아서 잘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LA 엔젤스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를 가졌는데 이 두 팀 한 팀은 중부지구 꼴찌, 한 팀은 서부지구 꼴찌예요. 꼴찌들의 대결. 어제 LA 엔젤스 경기장에 야구장 티켓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달러였어요. 5달러, 6달러.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캔자스 로열스의 신예 좌완 투수 노아 캐머런이 엔젤스를 상대로 1안타 1볼넷 생애 첫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엔젤스 수모입니다. 창피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LA필 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 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등록금 받아서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이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팍스 뉴스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스페이스X 주식 1293만 5100주, 1293만 5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분 가치로 따지면 약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스페이스X 지분을 언제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하버드대 보유 주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TSMC와 또 세레브라스 등을 포함해서 총 4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심지어 귀금속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 하는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상위권 명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교 기금을 활용한 투자는 사실 상당히 활발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단순히 기부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기관을 놓고 아예 국부 펀드나 글로벌 헤지 펀드에 버금가는 고수익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버드 매니지먼트 캠페인이라는 기관은 하버드 대학의 기금을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기관이고,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대학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심지어 벤처 캐피탈, 사모 펀드,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명문대학들은 막대한 장학금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최첨단 연구소도 운영해야 하고, 또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천문학적인 운영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통한 투자 수익이 대학 운영의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라기보다는 투자 수익으로 운영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UC 계열 대학만 봐도 UC 역시 스페이스X의 지분을 1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인근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초기 벤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 야후 그리고 테슬라 등 소위 세상을 바꾼 기술 기업들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한 스탠포드 대학은 이 기업들이 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학교 투자금도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 정말 미국다운 대학 운영 방식입니다.

네, 한때는 기승전 관세였다가 이제는 기승전 비자 정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현대판 통행증인 이 비자를 활용해서 남미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입니다. 칠레는 홍콩과 무려 12,000 마일 길이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중국과의 이런 프로젝트가 자국의 통신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체결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칠레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칠레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 직후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국 비자를 모조리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고위 공무원의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비자까지 취소하겠다라는 압박은 칠레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 칠레 정부는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온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데는 정보통신부 장관과 미국 대사관 측이 만난 딱 6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칠레 정보통신부 장관 간의 6분간의 만남 이후 결국은 프로젝트를 캔슬한 겁니다. 칠레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칠레뿐만이 아닙니다. 서반구 재패 전략에 걸림돌이 생기면 미국은 지체 없이 비자 발급 카드를 활용해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자 취소 카드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 화웨이와 사업을 확정한 전력회사 임원들이 비자 취소 경고를 받았었고, 또 코스타리카에서는 중국의 5G 업체의 금지령을 비판했던 야당 의원들의 비자가 즉각 취소됐습니다. 자, 로마가 유럽을 통일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회자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길이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팔려고 해도 미국에 와서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야 하고 국제 문제를 조율하려면 세계 정가의 중심 워싱턴으로 달려와야만 합니다. 또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인 유엔 본부도 뉴욕에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 시대에는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잘 정비돼 있었는데 이곳 미국으로 향하는 길은 일단 하늘길과 바닷길은 완벽하게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로 가는 데에는 통행증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미국으로 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비자라는 통행증이. 과거에는 부패 방지나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활용되던 이 비자 제도가 현재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됐다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통행증이 필요 없던 로마로 가는 길과 비자라는 통행증이 필요한 현대의 미국. 과연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는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역사가 답할 것입니다.

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떠오른 북미 정상회담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지시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시킨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오래전부터 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이 사실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비용도 많이 든다.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또 미국을 존중해온 북한에게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이 훈련을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나는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SNS에 올린 시각은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4분,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6시 4분, 한국 시간 17일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여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또한 번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등,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된 걸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배의 경적 소리로 잠자던 북극곰을 깨운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빙 감소로 영양실조와 개체수 감소 위기에 내몰린 북극곰을 자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제도 북서쪽의 한 표류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승선자가 육지에서 잠든 북극곰을 발견하자 한 사람이 고의로 안개 경적을 울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북극곰은 잠에서 이내 깨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라르스 스발바르 주지사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해당 인물에게 벌금 5만 크론에 약 5,500달러를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스발바르 지역 규정은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유인, 추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북극곰은 먹이가 부족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휴식을 방해받아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 기준 이 지역의 북극곰은 약 250마리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한 관광객이 바다 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며 11,500크론에 약 1,300달러 벌금을 낸바 있습니다. 스발바르 환경법은 이 지역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북극곰, 물범, 고래, 순록, 북극여우 등 현지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지역 주유소와 ATM 기기 그리고 상점 등에 설치된 카드 정보 탈취용 스키밍 기기가 당국의 합동단 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유나 현금 인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범죄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비밀경호국과 농무부가 주도한 합동작전 LAX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LA 지역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총 328개 업소를 방문해서 주유기와 ATM 기기 그리고 POS 단말기 등 1,700개 이상의 결제장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스키밍 기기 17개를 발견해서 제거했습니다. 스키밍 기기는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복제하는 장치입니다. 범죄자들은 주유기 내부에 기기를 설치하거나 정상적인 카드 단말기 위에 가짜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유기나 ATM 기기를 이용하기 전에 카드 투입구와 키패드가 느슨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뚤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껍거나 무언가 덧씌운 듯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카드 슬랏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국은 스키밍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라며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서 다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분석하며 출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도 평가할 방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관련 비자 남용으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 설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온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USCIS, 이민국 관련 온라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이민국 플랫폼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PDF 파일과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 업로드 실패나 로그인 문제 등 기술적인 오류가 그동안 반복되어 온 만큼 모든 이민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대로 처리할 준비가 이민국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디지털 접근성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영어로 된 정부 웹사이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 또 온라인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는 이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헤멧에 거주하는 62살의 한인 이모 씨는 지난 14일 이스트베일의 한 사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장애인 대상 음란 행위와 비동의 성적 접촉, 또 강제 성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해 6월 이스트베일 라메

6억 원과 비교해 약 48%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비비고 만두와 햇반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주요 온 오프라인 채널 판매가 늘어나면서 미국 지역 식품 사업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벌써 10% 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현재 미국에서 20개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만두와 햇반, 소스, 면, 그리고 김 스낵 등 비비고 K푸드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K-뷰티가 열풍이 불면서 한국식 피부 관리법과 K-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지난 5월에 문을 연 캘리포니아주 올리브영 페사데나점에서 하루 1,000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는 등 현지 첫 매장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또 고객이 매장에서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모공의 크기와 주름 깊이 등을 측정해서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이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의 폭염이 이번 주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LA는 낮 기온이 90도로 오르면서 본격적인 폭염을 알리게 됩니다. 내일도 90도,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LA 한인타운이 93도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야외 활동에 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벨리 지역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100도를 넘겠고 수요일에는 105도까지 오르는 등 또 한 번의 폭염이 강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평가는 64%로 더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약 3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당파 유권자는 무려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44%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응답 39%보다 5%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서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더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분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점으로 평가돼 왔었습니다만은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우위를 보였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AI 시대에 맞춰서 미래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 전공으로 바꾸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테크 기업 슈퍼 휴먼이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2%는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 때문에 결국 전공을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UC 데이비스의 2학년생인 버턴 베커는 회계학 전공으로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I가 앞으로 이 회계 문제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고 결국 전공을 재무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분야로 진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전공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AI가 대체하지 못할 분야로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일, 또한 AI를 활용하는 AI 기술자, 그리고 팀을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AI를 운영할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 그것만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주민 대부분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인구가 21만 명이며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가 허리케인에 직격당한 것은 15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부 병원은 비상발전기로 가동 중이며 도로와 소형 교량들은 파손된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빅 아일랜드 남부 해안 지역에는 홍수로 인해서 주택 수십 채가 아예 통째로 쓸려 나가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주요 공항과 항구들은 일시 폐쇄됐고요. 또 LA 등 본토를 오가는 항공편은 다수 결항된 상태입니다. 빅 아일랜드의 힐로 국제공항이나 코나 국제공항 등은 폐쇄 조치가 어제 해제됐지만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마우이, 카우아이 등 일부 서쪽 섬들은 여전히 열대성 폭풍 경보 영향권에 있어서 항공기 딜레이와 취소 등이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드 블랜치 신임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어제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타드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을 이끌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쇼핑하는 경험, 그래서 정말 계획에 없던 물건까지 결제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쇼핑을 좋아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의 피로와 의사결정이 관계가 있다. 네, 실제로요, 늦은 밤 온라인 쇼핑은 흔한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구매 결정은 조금은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뭔가 결정하는 것,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참 피곤한 일이지요. 그래서 결정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여러 선택을 반복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예, 전문 용어입니다. 결정 피로.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이 결정 피로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할인이나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판매 환경, 뭐 오늘만 할인, 한정 판매. 바로 충동 구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예 스마트폰을 꺼야 되나?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하면서. 네, 충동 구매를 줄이려면요. 사고 싶은 물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확인했을 때, 아, 이걸 왜 사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상태에서 구매하려 한다면 지금 꼭 필요한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 줄일 수 있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10: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9: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10: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우주공간을 1년 넘게 표류하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쉽게 말해 또 멋있게 좀 돌려 말해서 대형 로켓 잔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 이 우주 쓰레기가 시속 8,700km 속도로 결국 달 표면에 쾅 충돌했습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지구 궤도는 물론 이 달까지 점령하고 있는 통제불능의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5: 무게 4톤, 길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달 뒷면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향했던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 상단 추진체입니다. 임무를 마친 뒤 통제를 잃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 달의 중력에 이끌려 서쪽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추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30m 크기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엄청난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6: Falcon 9 upper stage that we've been tracking all these months is now in teeny little pieces scattered over the surface of the moon near Einstein crater.
15: 진짜 문제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구 궤도에는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100만 기 규모의 스타마인드를 비롯해 각국이 쏘아올린 수많은 군집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위성이나 파편들이 서로 부딪혀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가 폭증하는 이른바 캐슬러 신드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7: It could feasibly be within a few decades that it's actually quite hard to get past Earth orbit because space is so crowded. Yeah, it's called space debris. Like, we should absolutely worry about it. It's getting to be a more serious problem.
15: 지구 밖 달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1960년대 탐사 시작 이후 인류가 달에 남겨둔 우주 쓰레기는 이미 200톤이 넘습니다. 지구 저궤도의 쓰레기는 대기권 마찰로 불타 없어지기도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아 한번 버려진 쓰레기는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18: The atmosphere of the moon is about the amount of air in a large building spread over the entire moon. And so it's easily overwhelmed with rocket exhaust. That's a fragile place.
15: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각국의 달 개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우주 개발이 낳은 청구서가 인류의 발목을 잡기 전에 장비 폐기와 사후 처리를 강제할 국제적인 합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당초 제시했던 목표를 갈수록 축소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CNN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에서 내세웠던 그 강경한 목표들이 전쟁 장기화와 함께 최근에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초기 이란의 완전한 항복, 그리고 정권 교체, 또 핵무기 연구 차단, 심지어 중동 내 다른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완전 중단 등이 거대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 성사된 이 종전 MOU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되자 이 같은 목표는 이제 두드러지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도중 전쟁 종식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목표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석유와 가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시작했던 명분이 이란의 비핵화였는데 비핵화보다도 유가 안정을 1순위 목표로 꼽은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군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이 일을 수행할 경우에 그 보상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아미르 하타미 총사령관은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서 보상금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하면서 침략자인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해서 인계하는 자는 재정적인 후원자들의 지원과 이란 군의 보증 아래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타미 사령관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란의 여성에게는 두 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쟁 중에 이란 영토 내에 미국의 지상군이 배치된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군 전투기 추락 후에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현지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구출한 적은 있습니다.

0: 네, 무려 2,600만 달러를 주겠다는데도 땅을 안 팔겠다는 한 모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AI 프로젝트가 수천만 달러를 거절한 시골 사람 몇 명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신시내티 인근 메이즈빌에서 2,65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AI 데이터 센터 부지 매입에 제동을 건두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지금 전 미국에서 그 모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메이즈빌이라는 곳은 인구가 8,70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델시아 베어와 아이다 허들스턴 이 모녀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848년 이 허들스턴 가문이 농지를 매입했고 200년 가까이 거기서 소를 키우거나 건초 등을 재배하면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돌연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가 와서 이들의 땅 가운데 약 530에이커를 에이커당 5만 달러에 매입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현재 시세의 거의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현재 시세는 에이커당 5,000달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에이커당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530에이커니까 무려 2,650만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들 모녀는 자신들의 땅이 대형 AI 데이터 센터 부지로 쓰인다라고 하자 돌연 안 팔겠다라며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보상금도 돌아가게 되지만 소음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 모녀는 거액을 포기하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같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인 소신도 밝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들 모녀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결국 파괴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라며 우리가 돈을 받고 판이 땅이 AI 허브가 된다면 나는 먼 훗날 심판의 날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건설은 최근 미국 내큰 사회적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이들 모녀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 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 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캐나다에서 미국 대사를 퇴출하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피트 훅스트라 미국 대사를 퇴출해달라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에 17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훅스트라 대사는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을 충실하게 전달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만들자라는 발언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고, 또 수시로 캐나다 국내 정치에도 개입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국민 청원이 의회 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훅스트라 미국 대사 퇴출 청원은 17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만큼 올 가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한 캐나다인은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82%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대이란 군사 대응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중동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링컨함 장기 파병에 따른 열악한 복무 환경 속에 승조원이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하자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파병 군인과 가족은 물론 보수 민심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어제 중동 해역에 9개월 가까이 배치된 링컨함에 승선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링컨 항모 타격단은 역량이 뛰어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다라며,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중대한 파병 중에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승조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하는 링컨함은 지난 5월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배치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샤워실에 곰팡이가 피고 식재료가 썩는 등 열악한 항모 생활을 조명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승조원이 급기야 항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투신 자살하려 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승조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당국이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현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됐습니다.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전망대로 시한 내에 협상은 일찌감치 무산됐다라는 진단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따라서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한 것은 지난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8월 16일 어제였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60일 협상 시한이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종료 직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도 검토했었지만 이란의 항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결국 확전 카드는 거두어들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경제적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겨서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낸다라는 계획이지만,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해왔던 이란이 과연 무릎을 꿇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란 전쟁에서 손을 뗄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가고 서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센트입니다.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난주부터 4달러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재난관리청은 최소 294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4천 명이 다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소방대는 생존 신호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라며 다른 현장들은 안타깝게도 시신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10분간 통화하고 콜롬비아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임시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관세 유예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답변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0: 한 동물 전문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표적인 엘리트 품종인 넬로레 암소 카리나가 경매에서 474만 달러에 낙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카리나는 브라질 최고 권위의 소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카리나의 천문학적인 몸값은 바로 우수한 유전자로부터 옵니다. 카리나의 무게는 약 1.1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 목장주들은 카리나의 난자를 채취해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또 대리모 소에 이식해 우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자 한 개의 가치만 해도 무려 11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장주들은 카리나의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해 우량 개체를 생산하고 이 넬로레 품종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카리나는 24시간 철저한 무장 경비와 전담 수의사의 밀착 관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넬로레 소의 원산지는 인도였습니다. 1960년대 브라질에 처음 도입된 넬로레는 이후 현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넬로레 소는 축 늘어진 피부와 유럽 품종 대비 2배 크고 30% 더 많은 땀샘 덕에 태생적으로 더위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질라진 사료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신진대사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넬로레 송아지가 성장할 때 사람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 브라질에서 사육되는 소의 80%가 이 넬로레 품종이거나 그 교잡종일 정도로 브라질 축산업의 핵심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7: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요. 네, 그 폭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지역 오늘 90도, 내일도 90도,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9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일리와 일랜드 지역은 뭐 오늘 100도, 그리고 수요일 105도까지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더울 때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땀이 송글송글 나면서 몸속에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땐 중간중간에 물 한 컵씩 마셔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탱자 여러분. 저 미옥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아주 특별한 여행자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멸종 위기종 바다 거북 로시의 얘긴데요. 이 거북이는 원래 멕시코만이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 때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무려 8,000km 떨어진 영국 웨일스 해변에서요 거의 죽다시피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2년 만에 기력을 되찾았고요. 최근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고향 텍사스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 보면요. 응? 이렇게 한쪽은 자연을 해치지만 한쪽은 이렇게 자연과 또 이 동물, 생명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폐렴이 있대요. 이 체류만 마치면 곧 꿈에 구리던 고향 바다로 다시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 어린 거북이 어떡하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영국에 응? 죽지도 않고 정말 생존을 했을까요?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결국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힘. 오늘 아침 우리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혹시 잠시라도 지쳐 계신 분, 아, 난 월요일이 싫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 로시의 강인한 생명력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자리. 홈이다. 나에게는 진짜 홈그라운드. 감사의 마음으로 월요일을 출발.

이 조그만 바다 거북이 멕시코만에서 영국 웨일스 지방까지 거센 파도에 떠밀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어렸다고 그래요. 0.9kg밖에 안 되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의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이걸 열심히 키웠습니다. 영국 웨일스 지방의 수족관 의료진이 무려 2년 동안 정성껏 치료하고 돌본 덕분에 무게가 0.9kg에서 21kg까지 늘 정도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며칠 전 8월 10일 바로 이 헬리콥터와 대서양 환승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고향 땅 텍사스 휴스턴 동물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야, 얘는 원래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쪽에 가는 게 맞지? 하고 보내준 걸까요? 이 동물원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로 이런 좋은 일들을 해내는가 봅니다. 거친 그 파도를 헤치고 무려 그러니까 8,000km나 떨어진 곳을 망망대해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니까 어떤 새도요, 알래스카에서 한 번도 쉼 없이 호주까지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하죠. 근데 조그만 새가 어떻게 거기 한 번도 쉬지 않고 땅에 내리지 않고 날랐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새들의 그런 어떤 추적을 하는 일을 하다가 그게 밝혀진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 혹시 바닷가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 캘리포니아에 가오리 급증 소식이 있네요. 어우, 시원하게 바닷물에 물단가에 자고 들어갔다가 이 아싸 가오리, 가오리에 찔리면 이 스팅레이라고 그러죠. 이 뾰족한 게 찔러서 옛날에 그 유명한 동물, 모든 동물하고 친한 그 교감을 너무 잘한다는 그 있어요. 그분이 이 스팅레이에 찔려가지고 너무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 바로 실비치나 헌팅턴 비치 같은 인근 해변에서 올해 들어 가오리에 쏘이는 사고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실 때는요, 가오리를 밟지 않도록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요, 발을 모래바닥을 쓱쓱 문지르며 걷는 이른바 가오리 셔플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발자국의 진동을 느끼고 가오리가 먼저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팍 갔다가 얘도 당황해서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오리에 쏘이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라이프가드를 찾아가고 또 독소를 분해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다 즐기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바다에 갔다가 어떤 가족은 정말 수백만 년 전에 바다를 호령했던 거대 상어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뉴저지 해변에서 이 메갈로돈은 몸길이만 해도요, 자그마치 50에서 65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거대한 백상아리보다 무려 3배나 크고요. 무게도 최대 100톤이 나가는 전설 속의 대형 포식자였죠. 수백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넘어 그때의 그 대형한 멸종됐지만 이 메갈로돈의 이빨을 찾아낸 그 가족에게 정말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또 여러 이변들이 있으면서 옛날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아주 오래전 바다가 품었던 신비로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네요. 아, 근데 또 인도는 몇 시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유머도 하죠. 거기 4시야, 인도네시아? 뭐 이러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서요. 아무튼 전 세계가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이어서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응축돼 있는,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고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 또 저쪽 오레곤 또 워싱턴주 이 미 대륙
서부 해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늘 재난은 우리가 뭐 피할 수가 없지만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마음도 좀. 아우 나 제가요 뉴욕에 살 때 LA 간다니까 어머 거기 지진 때문에 어떻게 살아 가지마 이러고 말렸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17년째인데 지진 피해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떠나온 뉴욕이 그동안 뭐 허리케인 샌디인가요? 그래서 뭐 그 에지워러 지역에서는 전기도 한 일주일 나가고 그런 뭐 물 난리도 나고 오히려 거기에 지진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쪽으로 이사를 갈까 뭐 이러는데 피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대비한 그런 물품들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준비도 좀 해놓으시고 개기 일식에 이어서 이번 8월 27일이 이제 풀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개기 월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의 에너지가 심상치 않다라고 그날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8월 27일이 보름이고 8월 28일까지 또 이 개기 일식의 영향으로도 지구 뭐 자전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우주 쓰레기가 뭐 우주를 너무 헤집고 다니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 우주는 스스로 아름다운 오래된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뭐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올겨울에는 엘니뇨가 심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야 방수 처리하고 지붕도 좀 갈자 이러는 사람들이 샌디에고 지역도 있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엘니뇨 관측 자료를 발표한 결과 요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년 이상 높은 강한 엘니뇨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다 깊은 곳에서도 평년보다 9도에서 10도나 뜨거운 거대한 열수 덩어리가 태평양을 지나 표면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겨울은 특히 이 남 캘리포니아 지역도 평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는 습한 겨울이 찾아올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습하냐면요. 저 오른쪽 다리를 지난 주말에요. 발레 파킹을 맞고 잠시 제 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오른쪽 다리에 모기를 한 네다섯 방울 물린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부어있네요. 약불 났는데도. 이런 일은 진짜 몇 년 전에 한번 그랬어요. 주차장에서 우다다다다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야 이거 웬일이야 캘리포니아가. LA로 이사 온 거 가장 넘버원 좋았던 게 노 모스키토 모기가 없는 거였는데 후다다닥닥 몇 방을 이렇게 물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호텔 로비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저 브랜드

0: 이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육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7: 맥도날드가 메뉴에

팅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어머 왜 팅자예요? 그러시는데 팅자나무 숲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팅자가 되어주자라는 의미로 팅자나무가요. 옛날에 작은 새가 커다란 새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쏙 들어가는 그런 빡빡한 숲이에요. 촘촘하고 그리고 가시도 있고 이래서 옛날 외적으로부터 그 도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진 게 탱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거친 시대의 탱자나무, 우리 서로의 피난처와 쉼터가 되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탱자나무에 여러분 탱자 한 분 한 분 오늘 다정탱자님, 럭키탱자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라니호우님, 호우가 바로 하와이 말로 거북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군요. 하와이에도 비가 일랜드에 세상에 그렇게 비가 막 내려서 도로가 그냥 산사태가 나서 와 이런 물난리 처음이야. 한국에도 거제도에서도 물난리가 그렇게 났더군요.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일도 있고 요즘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쪽 워싱턴주에서는 곳곳에 불이 나고요. 물론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요. 아 진짜 옛날에 아싸가오리라고 외쳤는데 이젠 조심해야 되겠네요 라고 우리 럭키비니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싸가오리라는 말이 그 어원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서울 수유동 일대를 가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 동네 사셨던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80년대 초 그 지역 청춘들이 당구장이나 놀이공간에서 흥을 돋우려고 외쳤던 구호가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구로공단 가리봉 오거리설이 있습니다. 가리봉 오거리 이거를 줄여서요 가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외치던 구호 가리봉동 가리봉 오거리 거기 구로공단 얼마나 우리가 뭐 진짜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청춘을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젊은 청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힘내자 라고 해서 그때 아싸가오리라고 했던 것과 물론 조금 야한 그런 음담패설에 아싸가오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오리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예전보다 뭐 두 배 이상 나오고 벌써 찔리고 어머어머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파도도 너무 거세서요. 물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이나 바다나 풀장에서 그렇게 좀 몸을 식히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탱자 뮤직 극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함께하지만 또 여러분의 스토리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 시간. 우리 라니호우님 지난번에 화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불꽃 같은 인연. 화연 대표님 나왔을 때 퀴즈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방송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 전화번호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3-935-0606 323-935-0606 으로 전화 주셔서 주소 남겨주시면 화연의 식사권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제가 이 뮤직극장 할 때는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생방송 전화를 열어놓거든요. 이 번호는 2135312291. 135가 아니고 홀순대 531 그리고 둘이 91 하나를 구한다. 2291 213531 2291 2291로 생방송 전화 주세요 하시면 전화 주시면요. 오늘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하시는 소반식당 그리고 콩각수 그것도 서리태 콩국수.

0: 그렇게 몸에도 좋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고소하니 요때 먹어야 제맛이죠. 바로 올림픽 칼국수에서 역시 50불당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고향 제주의 바다의 음이 가득한 제주 화로에서 또 맛있는 50불 상당의 식사권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전화 213-531-2291, 531-2291로 이따 전화 주세요. 한번 전화 주세요. 탱자 뮤직 극장, 탱자 가라사대. 폭풍 속에서는 같이 걷는겨.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여, 이 뉴스 켜기가 좀이 겁나는디. 응? 지진이 났어요, 폭염이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응? 어디서는 또 진짜 불꽃 전쟁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잠잠한 날이 없는겨? 근데 오늘 이 탱자도사가 이런 세상에 딱 어울리는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때는 1945년. 지금보다 더했슈. 전쟁이 한창이었거든요. 가족 걱정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사람들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겠죠. 그런 시절에 브로드웨이에 뮤지컬이 하나 올라왔어요.
1: Julie, there's something I gotta tell you. Look, I couldn't say anything ahead, but Julie.
2: Yes.
1: Hold me tight.
2: I am holding you tight all the time.
1: Julie.
2: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3: Do? Why, you've got to stay on here with me. Main thing is to keep on living. Keep on caring what's going to happen.
4: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keep your chin.
0: 바로 이 뮤지컬의 제목은 캐러설.
4: Don't be afraid.
0: 회전 목마.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캐러설. 이 회전 목마에 빌리 비글로우라는 남자가 있었슈. 카니발에서 일하는 인기남, 손님을 끌어오는 이른바 삐끼. 그 시절 그래도 동네의 최고 인기남. 어느 날 조용하고 착한 여자 줄리를 만나는 뒤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하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러면 좋은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대요? 이 빌리는 직장을 잃고 돈도 없고 아내 줄리는 아이를 갖게 되고 마음이 급해진 빌리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도 사건에 가담했다 일이 꼬이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에는 참 기막힌 설정이 하나 나와요. 죽은 빌리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는겨. 15년 뒤에 딱 하루 지상에 내려가거라. 아이고, 15년 만에 집에 가는겨. 그동안 응? 내 딸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 자기는 나를 과연 기억을 할까? 응? 딸은 어느새 15살이 되어 있었슈. 빌리는 그 딸에게 뭘 해주고 싶었을까? 돈? 선물? 아니요, 용기를 주고 싶었던겨.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말거라. 자기가 떠난 뒤에도 딸이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랬던 거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슈? 살아있을 때는 괜히 못해준 말이 많고 떠나고 나서야 그때 그 말을 해줄 걸 하는겨.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 바로 그 줄리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줄리의 사촌 네티가 찾아와 불러준 노래 You will never walk alone.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겨. 폭풍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하늘이 온통 어두워도 고개를 들고 걸어가라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황금빛 하늘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여.

근데 참 신기하지요. 1945년 뮤지컬 속에서 한 사람을 위로하던 이 노래가 1963년 바로 이 밴드, 영국 밴드 게리 더 패스메이커 이 밴드가 이 노래를 불러서, 근데 사람들이 그냥 혼자 듣고 있는 만 게 아니고 같이 부르기 시작한겨. 한 사람이 부르던 위로가 두 사람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 돼서 지금도 리버풀에서는 바로 축구장에서 이게 응원가가 된겨. 사람들이 함께 부른다는 게 좋은 거죠. 혼자 힘들 때는 내 한숨소리만 크게 들리잖아요. 아이고, 나만 힘든가. 그런데 옆에서 누가 같이 불러줘. 그러면 어라? 조금 덜 무서워. 응? 조금 덜 외로워.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슈?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지요. 지진도 나고 날씨도 이상하고, 응? 물가는 오르고 나 어떻게 먹고 살텨. 뉴스를 보면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진을 막을 수 있게요? 없지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응? 그런데 말이요,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밥은 먹었슈? 잘 지내? 괜찮어?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사람 마음에 큰 힘이 되는겨. 오늘 누구한테 전화 한통 해봐요. 응? 괜찮아요?

0: 나는 혼자가 아니요. 이러시는 분 전화주세요. 선물도 마련했어요. 213531-2291 213531-2291.
1: 제가 라디오 서울 그 뉴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모닝뉴스 듣고 네. 딱 이제 9시 되면 라디오를 이제 끄고 이제 네.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0: 네.
1: 얼마 전서부터 이거 미옥씨 굿모닝 차차차
0: 네.
1: 듣기 시작한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또 내가 좋아하는 또 후배 한우니가 또 나오더라고. 또 11시부터는
0: 어머 어디 학교예요? 네.
1: 두 분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기는데 이거 10시부터 12시에 그래서 듣기 시작했죠.
0: 어머 NDC 탁월한 선택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아, 네. 라디오 뉴스만 듣다가 아 여기 오락 프로도 라디오 소리 괜찮네. 또
0: 네.
1: 우리 한미옥 씨하고 우리 한훈 씨 그 네. 티키타카도 좋고
0: 네.
1: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미옥 씨 팬이었거든요.
0: 어, 진짜요? 하여튼.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1: 옛날에 좀 나오셨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0: 그래요?
1: 아닌가? 다른 사람이었나?
0: 유미옥 씨 아니요. 우리 방송 선배 유미옥 씨 계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모르겠어요.
0: 아 괜찮고요.
1: 뭐 제가 저도 네. 6학년이니까 미옥 씨랑 비슷하거나 좀 많을 겁니다 제가.
0: 근데 그러네요 오빠.
1: 나 그죠?
0: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예. 좋으시고 건강하시죠? 그게 딱 느껴지네요. 예.

0: 아 좋아요 제 목소리가?
1: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셔.
0: 아
1: 그죠?
0: 아 제가 에너지는 좋은데
1: 네
0: 이제 6학년 이제 한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요.
1: 네
0: 집사람이 많이 구박하고 이제 일은 이제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지금 이제 일 좀 하는데 이제 은퇴는
1: 네.
0: 했어요.
1: 아 네. 아,
0: 몸도 안 좋아지고 이제 도가니도 좀 안 좋아지고 연골도 안 좋아져서
1: 네.
0: 좀 이렇게 좀 시무룩하는데 네. 우리 미옥 씨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하니까 네. 또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1: 어머, 더 기운 나시라고 제가 식사권도 준비했어요.
0: 소반식, 아, 식사권 있어요?
1: 소반식당 어. 올림픽 칼국수 제조하러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어. 50불 상당해.
0: 아이구야, 아이구야, 우리 라디오 서울 최고다, 우리
1: 네.
0: 굿모닝 차차차 최고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앤디 네. 씨는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뭐 은퇴 준비는 다 하셨어요? 든든하십니까? 어떠세요,
0: 아니야,
1: 살기?
0: 아니야, 계속 해요. 아니, 아니.
1: 그렇죠.
0: 일해야 돼 집에서.
1: 아, 요즘 뭐
0: 그럼요.
1: 다들
0: 그럼, 그럼 해야지.
1: 그렇죠. 힘내서 그래도 해야지 뭐.
0: 눈이
1: 응? 네.
0: 눈이 안 보이고 완전히 그 네. 무릎이 나갈 때까지 해야죠.
1: 네.
0: 해야 돼요.
1: 그래도
0: 근데 우리 미옥 씨 그 목소리 네. 들으면서
1: 네.
0: 제가 아까 지금 주제가
1: 네.
0: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데
1: 네.
0: 물론 이제 가족도 뭐 자녀들 다 크고 근데 뭐 자녀들도 떠나잖아요.
1: 네.
0: 뭐 배우자가 있긴 하지만 배우자도 또 언제 또
1: 맞아요.
0: 혼자 아파서 갈 수도 있는데
1: 네.
0: 근데 보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
1: 네.
0: 라디오 같더라고. 미국에서 한 35년 살다 보니까
1: 네.
0: 이 라디오 들으면서 뉴스 들으면서 교양 프로 이거 뭐 이렇게 오락 프로 들으면서 이렇게
1: 네.
0: 재미난 또 한미옥 씨처럼 이거 유명한 이거 듣죠. 기가 막힌 진행자가 듣다 보면
1: 네.
0: 아 이거 혼자가 아니고 이 미국 생활 이게 혼자가 아니었어. 미옥 씨 프로그램 들으면서
1: 세상에
0: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1: 네. 우리 앤디 탱자님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야 진짜 제가 전화번호 적어놓고요. 네. 나중에
0: 네.
1: 진짜 모셔야겠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0: 아
1: 집에서
0: 우리 탱자는 네. 아마 저 알 겁니다.
1: 어디 학교예요? 어디 학교가 이렇게 훌륭해요?
0: 훈이 탱자는
1: 네.
0: 그러니까 저를 잘 알지는 못해도
1: 네.
0: 제 목소리 들으면 아,
1: 네.
0: 아 저분 하실 거예요. 우리
1: 네.
0: 훈이 탱자.
1: 중학...
0: 나중에 한번 또 훈이 탱자하고도
1: 네.
0: 같이 미옥 씨 있을 때 전화 한번
1: 네.
0: 통화하죠.
1: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요?
0: 아, 고등학교가 아니고
1: 네.
0: 전에 이제 훈이 탱자가 타 방송국에 있었을 적에
1: 네.
0: 한두 번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시구나.
0: 하는 씨.
1: 아 진짜 우리 앤디 탱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감사합니다. 미옥 씨
1: 네.
0: 한, 진짜 한 30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우리 하여튼 또
1: 네.
0: 나중에 조만간에 뵐 날이 있겠죠.
1: 아.
0: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1: 네.

바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존 포거티 씨가요. 드디어 와, 이 계약을 잘못해서 그동안 판권을 오랫동안 그냥 남의 것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50년 만에 판권을 회복하면서 온전히 이 노래는 내 자식 같은 이 노래를 드디어 찾았다. 최근 이 노래를 찾았다고 합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존 포거티 씨는 그 CCR이죠. Creed Runs Clearwater Revival이라는 그런 이것도 뭐 별로 뜻이 없는 우연히 탄생한 그런 그룹 이름이더라고요. 1970년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잘못 첫 단추가 끼워져서 비운의 히트곡들 정말 내 노래가 내 노래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자식을 자식이라고 못하면서 판권을 넘겨주고 오래도록 힘들었는데 드디어 내 노래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만든 노래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노래죠. 이 노래

0: 20대 청년 시절 잘 몰라 맺었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자신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을 50년 동안이나 남에게 넘겨줘야 됐던, 내 노래인데 내 맘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 마음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통이 터져 무대에서 본인의 노래를 아예 부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이자 매니저인 줄리의 헌신적인 도움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음악 저작권 지분 대부분을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내 노래에 드디어 50년 만에 마침내 진짜 주인이 된 거죠. 그런 좋은 일들이, 해방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로 오세요.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 만두국이 먹고 싶어라.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유웅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게시판에 우리 헬로기티님이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HOA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버티기가 힘드네요. 캘리포니아는 높은 주거비, 인건비 상승, 물가 폭탄까지 더해져서 살기가 비싼 줄한 걸 매일매일 체감합니다.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분이라 마음이 좀 묵직합니다 하셨어요. 누구나 겪는 그런 일이죠. 저도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월급은 진짜 뭐 거의 비슷해. 어? 근데 진짜 물가는요. 제가 그 처음 왔을 때 뉴욕에서는 여기보다는 또 가스비가 조금 싸죠. 저쪽 뉴저지가 굉장히 또 싸요. 캘리포니아가 가스가 비싼 편인데 그때 99센트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배가 됐으니까 가스값만 해도 담배값은 더 올랐죠? 그때 당시 2불 25가 지금은 뭐 14불 15불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잠깐 피고 끊어서 돈 때문에도 요즘 못 피겠다 이런 분 계시고 어머 담배 한 대 좀 얻어 핍시다 이러면 요즘은 민폐예요. 담배도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술도 그래서 안 마시는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옛날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 그냥 거기다가 대리까지 불러야 되면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은 겨? 이러면서 외로워서 근데 이 외로움이 담배 15개피를 피는 것만큼 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또 사람 속에서 너무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진이 빨려요. 나 혼자의 시간도 또 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HOA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그런 콘도에 사시는 분들 HOA가 많이 올라갔죠. 관리비가 이게 조금 밀렸다고 해서 유예기간도 없이 곧바로 법원 압류 절차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무섭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예요. 왜냐하면 또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또 집주인이 밀린 관리비보다 나중에 얹어지는 뭐 추심 수수료 변호사 비용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 또 배보다 배꼽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이런 관리비들이 밀려가지고 통지서 나오면 참 그렇습니다. 집 보러 갈 때 그래서 요즘은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 흥미로우면서 좀 으스스한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카메라에 집 보러 온 사람 모니터링 하기입니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스마트벨이나 실내 홈캠 또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집 보러 온 바이어들의 말과 행동을 몰래 듣고 관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집을 판 사람 10명 중 5명이 집을 보여주는 동안 녹음이나 녹화기기를 켜뒀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간 바이어들 역시 70% 이상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거나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 협상 때문입니다. 어머 이 집 진짜 마음에 든다. 조금 더 쓰고라도 이거 꼭 혹은 우리 예산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데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 정보가 집주인 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반면 어머 이 집은 인테리어가 왜 이래? 아우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질을 하면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가지고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오퍼를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건 지역에 따라 비밀 도청 관련 법에 걸릴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발견한 바이어가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아예 구매를 포기해버려서 다 된 계약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의 집 문 앞 드라이브 웨이에 차를 대는 순간 내가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촬영장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 구경 가실 때는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실내에서는 너무 감정을 노출하지 마시고요. 얼마에 오퍼를 쓸 건지, 내 최대 야산이 얼마인지 같은 중요한 얘기는 반드시 집에 나와서 차에 탄 뒤에 나누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작은 스마트 카메라 하나 때문에 소중한 협상 카드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하면 네 카드 다 보여주고 네 속 보여주는 거니까 이러는데, 그래서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사람 보면 음흉해. 그냥 주책 맞아도 아우 진짜 아우 좀 이런 사람을 보면 진짜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물론 적당한 선을 잘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내 집을 언제 가질까 해서 요즘은 타이니 하우스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타이니 하우스를 지으려면 보면 엄마 집이 있어서 엄마 집 뒤에 뒤편에 ADU라고 조그맣게 타이니 하우스를 짓던가, 그렇게 또 땅만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땅만 한 500불 이렇게 내면 거기에다가 내가 얼마 드리지 않고도, 어떤 사람 보면 뭐 3원불 5만불 뭐 300스퀘어피트 500스퀘어피트여도요 그 안에 정말 있을 것만 있고, 그리고 짐을 이제 가볍게 줄여서 그 안에 나만의 세계를 아주 편안하게, 남 눈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기 너무 편리하고 좋게 그 공간이 앉아있고 싶게, 그리고 그 공간에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하고 뭔가 나의 피난처, 진짜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요즘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자가 또 어려우면 큰 집이 있으신 분은 쉐어링하는 게 요즘 또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외롭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 앞으로 잘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란정 씨가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에서 빌보드 12위 안에 들었던 60년대 송에서 손수 적어주신 곡 가운데 리베라의 캘리포니아 선.

0: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아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냅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후니탱자님.
12: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11: 맨날 월요일은 월요일 남자, 어? 화요일은 화요일 남자, 수요일은 수요일 남자.
12: 안쓰어요 조금씩 바꿨는데 뭔데?
11: 월화수 목 금토 일 네? 남자.
12: 항상 옆에 두고 싶은 남자.
11: 아 주말에 뭐 했어요?
12: 주말에 네. 일했습니다.
11: 어 일했어?
12: 네.
11: 어머 쉬는 일단, 날도 없이 맨날 일해.
12: 우리 공개 방송했잖아요. 공개 방송.
11: 아 그렇죠.
12: 했고.
11: 어땠어요?
12: 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11: 네.
12: 재밌게 잘 됐고요.
11: 세상에 100불을 사면 100불의 선물을 준다니.
12: 그러니까요. K 힐링.
11: 힐링. 야.
12: 아 그날 제가 중간 중간 인터뷰하는데.
11: 네.
12: 남자분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뒷모습 보고 머리가 좀 하얗시길래
11: 네.
12: 선생님 아버님 선생님 그래도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또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11: 네.
12: 아 형님. 근데 끝까지 피하시고 막 도망가시고 막.
11: 네.
12: 근데 아름다운 누님들과 또 함께하는.
11: 와 네. 좋은 시간이었겠다.
12: 재밌었습니다. 좋은 제품 네. 많아가지고.
11: 네.
12: 저도 많이 구매했고요.
11: 아.
12: 정말 세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11: 아 우리 한인 사회 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하시는 우리 후니탱자.
12: 예. Yeah.
11: 오늘 이렇게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어. 이러다가 우리 아. 똑같이 하는 말 금요일 되면 한 주가 이렇게 갔어?
12: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11: 그러네.
12: 그죠?
11: 맨날 피곤해 보여.
12: 요새 꿈이 왜? 이틀째 삼일째
11: 꿈속에서 시달렸구나.
12: 제가 현실적으로 수영을 잘 못해요.
11: 응.
12: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11: 어.
12: 전 모든 운동 중에
11: 난 제일 잘하는 게 수영인데.
12: 수영 잘하시죠? 저 그렇게 너무 부러워. 수영 잘하시면 너무 부러운데.
11: 근데 얘 그렇게 된 지가 you can do it.
12: 뭐가
11: 저도 can do it. 물에 빠져 죽을 뻔은 몇 번 하고.
12: 저도 어릴 때
11: 뒤늦게 지금 독학해서 한 늦게 거예요.
12: 늦게 하신 거예요?
11: 그럼요. 한 6년 됐나?
12: 어, 그래요?
11: 7년?
12: 20대 초에 어. 배우셨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11: 아니요. 어, 그 아무 왜 이래? 초에,
12: 아, 왜 그래요? 넘어가요.
11: 몇 년 전에.
12: 20대 초에. 아, 저는 원래 어릴 때 안 배우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니, 근데
11: 아니에요.
12: 저는 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물에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11: 아, 사주에 뭐 물에가
12: 저는 괜찮은데 네. 저희 형이 아버님이 3대 독자셨어요.
11: 네.
12: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얼마나 형이 얼마나 귀한 집안이야.
11: 네.
12: 근데 저희 할머니랑 뭐랑 어릴 때부터 형 막 전보고 막 그러셨거든요.
11: 네.
12: 근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11: 네.
12: 형이 네. 용왕의 자식이래요. 용왕님이 갖다 주신 자식이래. 그래서
11: 어.
12: 그 집에 정말 큰 아이를 주셨는데
11: 네.
12: 대신에 용왕님께서 예. 이 아이를 언제든 다시 데려갈 수 있다.
11: 어머.
12: 그래가지고 어. 물가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이 못 가니까 저 당연히 못 가는 거죠.
11: 왜? 형이랑
12: 아니 형이랑 형이 못 가면 형이... 제가 어떻게 가겠어. 집에서 안 데려가 주는 거지.
11: 아, 예.
12: 그러니까는
11: 그래서 수영을 못 배웠군요.
12: 6학년 때까지는 아예 바닥 물가를 가지 못했어요.
11: 그랬군요.
12: 그래서 저도 혼자 그냥 수영장 갔다가
11: 네.
12: 친구랑 갔다가 그냥 혼자 해보자 하면서 배운 건데
11: 네.
12: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11: 네.
12: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 안 되겠다.
11: 네.
12: 내가 뭔가 멋있어야 돼. 바닷가에서 멋이 없잖아. 수영을 못하니까.
11: 네.
12: 그래서 제가 이거를 퍼스트 에이드 CPR을 배웠어. 라이선스 딴 거예요.
11: 오.
12: 누가 구해오면
11: 오.
12: 그럼 내가 살려주마.
11: 야.
12: 그래서 CPR은 제가 땄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구하지 못해.
11: 응.
12: 누가 구해오면
11: 근데 CPR만 해줘.
12: 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수영을 제일 못한단 말이에요.
11: 근데 꿈에서 계속 수영을 꿈에서 꿈꿨어?
12: 수영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11: 네.
12: 가족들이랑 무슨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어디 가는데
11: 응.
12: 한강 유람선 같은 거
11: 응.
12: 막 제가 짜증이 나는 거 누가 막 뭐라 그래갖고
11: 응.
12: 그 저희가 거기서 옷을 놓고 물에 쫙 점프해갖고
11: 뛰어들었어.
12: 할 줄도 모르는 다이빙을 착 해서
11: 어어.
12: 배를 줄로 딱 메고
11: 응.
12: 큰 강인지 바다인지 그걸 제가 수영을 해서
11: 응.
12: 건너는 거예요.
11: 건넜어요 결국?
12: 몰라 끝에는 헷갈리는데
11: 예.
12: 깼는데 막 온몸이 너무 힘들게
11: 수영한 것처럼
12: 수영도 못하는 애가
11: 이야 이 수영은 생존이에요. 근데
12: 어.
11: 수영 못하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지난 주말에
12: 네.
11: 재난 대비 물품
12: 네.
11: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12: 네.
11: 물난리도 너무 나고 이러잖아요.
12: 요새 많죠.
11: 그래서 나중에는
12: 네?
11: 이
12: 그 수영 뭐까지?
11: 구명 자켓.
12: 구명 조끼?
11: 요즘 보니까 더위에 얼음 자켓 있는 거 알아요? 얼음 조끼?
12: 알죠.
11: 땅 열면 안에 그냥 얼음들이 들어있어.
12: 아 실제 얼음이 들어간다고요? 그건
11: 네.
12: 몰라요. 그 무겁잖아요, 그러면.
11: 조그마한 얼음 알갱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걸 통째로 냉장고 넣으면 얼어요. 그거를 꺼내서 입으면 진짜 하루 종일 시원한 거지. 그런 것처럼
12: 풍 걸리겠다. 풍 걸리겠어.
11: 풍 걸려.
12: 입 돌아가는 거 아니야.
11: 그런 것처럼 구명조끼도 그리고 팔찌인데 그게 물에 들어가서 위험한 순간 땡기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물에 뜨는 거예요.
12: 그거는 완전히 저거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이게 물에 가녀있을 때 딱 땡기면 확 올라가는 거 부력으로. 그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필요해요?
11: 아니 그게 또 스키 탈 때도 필요하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
12: 눈에 싹 들어가다가
11: 합시다. 그 딱 땡기면 팍 위에 올라가면서
12: 걔가 그걸 밀고 올라갈 수
11: 사람이
12: 있을
11: 어디 있는지를 알고 구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12: 그러니까 그냥
11: 그런 것들을
12: 남들
11: 좀...
12: 타는 대로 타세요. 그 산에서 타지 마시고 위험하게.
11: 아니 워낙 이제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를 하려면
12: 야.
11: 그래 얼음조끼랑 구명조끼랑
12: 저것도 하나 사세요. 그러면
11: 뭐요?
12: 이거 조명탄
11: 조명탄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필요해. 호루라기.
12: 호루라기. 조명탄 뭐 이런 거 진짜. 와.
11: 헤드랜턴.
12: 그 어떻게 다 들고 다니시죠? 나
11: 진짜. 백팩에 딱 넣어놓으시고.
12: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꿈을 어저께는 또 무슨 뭐 싸우고 뭐 뛰고 하여튼 계속.
11: 그랬어요.
12: 그러니까는 자고
11: 꿈속에서 한데, 운동을 하셨군요.
12: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11: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12: 운동을 못 하니까.
11: 자, 여러분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쫙 하세요.
12: 아, 근데 진짜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해야 돼요.
11: 자,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스트레칭하면서 이완시켜주고
12: 고개도 한번 쭉 들어 올리시고
11: 이렇게 한번 숨을 한번. 좀 답답하고 이럴 때요. 이렇게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12: 약간 폐가 안 좋으신가 우리 미옥 씨가?
11: 왜요?
12: 왜 숨소리가
11: 안 좋아요? 숨소리가?
12: 할 때 숨을 내뱉어봐요. 아 이게 복식호흡 못하시나? 전에 복식호흡하나?
11: 네. 아우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12: Inhale, exhale. 자 여러분도 한번 숨을 하시고 왜냐하면 월요일날 월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11: 그렇죠.
12: 영어로는 Monday Fever라고. 월요병 있으시는 분 많거든요.
11: 일요일부터 우울해지는
12: 일요일부터 우울해지는 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미옥씨를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월요일이야 월요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11: 금요일이 금방 와.
12: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순매남은요.
11: 네.
12: 월요일 하루가 제일 싫을 때 탑텐.
11: 월요일이 싫을 때 탑텐.
12: 네, 월요일은 사실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11: 네.
12: 그냥 사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일 뿐인데.
11: 네.
12: 일주일 전체의 무게가 어깨에 탁 들어있는 굉장히.
11: 왜냐하면 주말이라고 좀 늦게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좀 깨져서 좀 몸이
12: 맞아요.
11: 피곤해요.
12: 맞아요.
11: 피곤하면 자연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12: 그러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네. 쉰다기보다는 막 주말에 또 막 불금이라서. 뭐 이렇게 나가서
11: 늦게 자고 영화 보고
12: 뭐 외식하고 술자리 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러다 보면 월요일에도 힘들거든요.
11: 네.
12: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이 특히 싫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11: 네.
12: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11: 네.
12: 자, 여러분 10위 아침 알람 소리가 유난히 나를 공격적으로 나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때.
11: 아.
12: 이 알람 소리가 알람이 잘 일어나십니까, 미옥 씨는?
11: 저는 알람 소리? 알람을 안 해놔도 눈이 탁 떠요.
12: 그 생각하는 시간에.
11: 네.
12: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11: 그래서 아침에. 아예 안 해요.
12: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11: 그렇죠.
12: 본인을 꼭 그렇게 믿으시나요?
11: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낮잠을 자는데 몇 시야 몇 시? 방송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몇 번 그래요.
12: 주중인 줄 알고? 아, 그럴 수 있죠.
11: 항상 맞아. 잠에서 깨어나면 몇 시야 이게 있어요.
12: 근데 알람이 진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11: 네.
12: 알람이 막 수십 개 울려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네. 5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11: 네.
12: 알람을 하긴 해요.
11: 네.
12: 근데 거의 웬만하면 5시에 알람 했으면 4시 한 58분 9분에 깨요.
11: 아.
12: 거의 딱 깨. 그 시계를 보면 딱 한 5분 사이에 전쪽 앞뒤로 딱 깨요. 그러면은 아, 일어났네.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11: 네.
12: 가끔 그거를 못 생각하고 잠이 들더라도
11: 네.
12: 알람이 삐 하면 딱 깨요. 이게 뭐 삐삐삐삐가 아니라 삐 하는 순간 딱 깨요. 딱 꺼요. 확 전투적으로.
11: 네.
12: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알람 소리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딴 사람들이 알람한 것 때문에 제가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알람 끄고 사람 깨워주고 이런 적은 있어도.
11: 네.
12: 그러니까 약간 예민한 거죠.
11: 그러시네.
12: 통 못 자나 봐요. 생각하고 자면 팍
11: 그래서
12: 일어나서.
11: 그래서 피곤한 거야.
12: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월요일 날 알람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대요.
11: 아, 알람 소리를 조금 내가 좋아하는 딱 들으면 에너지가 나는 그런 소리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11: 없어요?
12: 제가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 알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를 바꿨거든요.
11: 네.
12: 근데 그 노래가 싫어지더라. 알람 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노래가 싫어지더라고요.
11: 아,
12: 아무튼 네 알람은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인정하고 현실을 네. 깨닫기 바랍니다.
11: 네.
12: 자 9위 월요일 싫어지는 9위 주말에 쉰 것 같긴 한데 하나도 안 쉰 느낌이 있죠.
11: 분명히
12: 저처럼 지금 몸이 막 무거워.
11: 휙 지나갔어.
12: 별로 크게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고 분명히 나는 잘 쉰 것 같기도 하고.
11: 쉰 거 맞아?
12: 청소 좀 했고 그냥 뭐 장으로 진짜 저도 장도 받고 약속도 했고 애들 챙겼고 설거지도 했고 빨래도 했고 그러다 보니 주말이 다 갔네.
11: 사실 바쁜 주예요. 빨래 못 했다.
12: 그럼 뭐 주중에 하시면 되죠. 자, 8위. 월요일날 저희 출근할 때 길 엄청 막히더라.
11: 네.
12: 차 막히는데 마음까지 막막하게 막힐 때.
11: 아 그렇죠. 차 막힐 때.
12: 앞차가 딱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난 지금 어디? 왜 나는 가야 하는가?
11: 왜 꼭 가야 되는가?
12: 철학적인 질문을.
11: 아 그냥
12: 왜 꼭 가야 하는가?
11: 핸들을 탁 틀어서 그냥 저 태평양 바다로 그냥 확 가까 막
12: 돌려서 그녀와 함께
11: 자, 아,
12: 떠나요 바닷가.
11: 그렇지 네. 못하지.
12: 아, 어릴 때 그런 적은 많았어요. 교회를 일요일 날 여자친구를 딱 픽업해서 교회를 가려고 네. 하다가
11: 네, 바로
12: 딱 필 꽂혀갖고 바닷가로 그냥 가는 거죠.
11: 거기 가서 이제 할렐루야 하시면
12: 야, 마음이 네.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11: 그럼요. 거기 가서 바다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하늘을 보면서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2: 신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녀를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1: 진짜 네. 어렸을 때 네. 교회 가면 헌금 주시잖아요 어머니가.
12: 아 내라고?
11: 그러면, 네, 그러면 그 100원 들고 가다가 새 딴 데로 그래가지고
12: 그 딴 데 썼어요 그러면?
11: 그럼 과자 사 먹고 놀죠 언니랑.
12: 교회는 안 가시고?
11: 네.
12: 아, 다 그럴 때 있는 거예요.
11: 언니가 꼬셔서.
12: 자, 네. 좋습니다. 자, 7위. 회사를 갔어요.
11: 네.
12: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딱 분위기 잡는데
11: 네.
12: 커피 입도 되기 전에 1위 먼저 생겨버릴 때.
11: 아, 빨리.
12: 막 가자마자 컴퓨터 켰는데 매서 띵. 확인하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출근 전부터 문자랑 이메일 들어와갖고. 아, 이런 건 좀 피곤하죠.
11: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는 뭐 AI가 다 해줄 텐데 뭐 할 일이 없어.
12: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11: 지금 감사한 거야.
12: 컴퓨터를 켜기 전부터 문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
11: 그렇죠.
12: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11: 그렇지, 그렇지.
12: 자, 6위. 주말 동안 쌓여있는 이메일들이 팍팍팍팍 떠오르고 보일 때.
11: 아, 전화 한 통 없는 게 때로는 아, 난 너무 외로워 이러는데 전화가 너무 많아도 그렇겠어요.
12: 맞아요.
11: 때문에.
12: 특히 이메일은 와, 휴가 갔다 왔는데 정말 3, 4일 휴가 갔다 딱 왔는데 이메일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바바바박 뜨면 진짜 아,
11: 긴급 확인 요청 막 네, 이러면 막
12: 진짜 어이가 없지. 자, 5위.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가 잡혀 있을 때. 요거
11: 아,
12: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11: 그렇죠.
12: 아니 아직 정신도 못 차렸는데 계획을 막 세워야 돼. 아 이거 지금 월요일 아침에는 웬만하면 회의하지 마세요.
11: 나 회의하니까 웃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12: 어 하세요.
11: 회의인데 그 옛날에는 회의 그 있잖아요 회사 회사를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공채 회의록 같은 거.
12: 아 그 노트
11: 예,
12: 노트.
11: 예, 예. 네네. 그 큰 거 큰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회의록을 딱 열었는데 네. 노래방 책인 거야.
12: 뭐야 잘못 갖고 뭐야?
11: 노래방 갔다 그거를 잘못 술집에서 갖고 와서
12: 야
11: 자, 진짜요 실화예요 실화.
12: 아니 어떻게 아침에 술이 안 깬 거야 그러면?
11: 방송국에서 옛날에 예, 뉴욕에 그분 아주 유명해.
12: 와
11: 딱
12: 대박이다.
11: 딱 갔는데 노래방 책이야. 오전에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진짜.
12: 야, 대박이다. 야 저는 아시는 분이 저거 갖고 네. 온 적 있는데 그 술집에서 나올 때 계산서 주면은 네. 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적혀 있는 회색깔 플라스틱 네. 판이 있어요. 그 카드랑 네. 영수증. 네. 그거를 술 취해서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아 근데 노래방 책은 좀 그랬다. 아 심하다. 야.
11: 옛날에 한국 가서 미용실에 갔는데 책 주세요 그랬대요. 그 돈 계산서. 그랬더니 미용실 언니가 잡지책을 갖다 주더래.
12: 아 진짜 한국에서 책 달라고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자 월요일에 쉬는 때 4위. 점심시간 건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갈 때. 그럴 때 있죠. 시간 진짜 안 갈 때.
11: 그렇죠.
12: 근데 시간이 안 간다는 건 사실 업무가 덜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바쁘면요.
11: 한 거죠.
12: 근데 이것도 사람이 못할 짓이야. 할 일 없을 때. 그죠?
11: 그럼요.
12: 시간 진짜 안 갈 때.
11: 그러면 너무 미안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12: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퇴사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할 거 이제 거의 없다 던던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11: 네.
12: 시간 진짜 안 가요.
11: 아, 그래도 얼마나 보이고. 감사해. 월급 나오고.
12: 그렇죠. 네 맞아요. 월급 챙겨가세요.
11: 엄마 오늘 뭐 죽음 나올 있는 거.
12: 네 좋습니다. 3위. 주말에 썼던 주말에 즐겼던 나의 그 열정의 페이들이 월요일에 현실로 다가올 때.
11: 아 주말엔 쓸 땐 기분 좋았지.
12: 그거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막 술 먹고 막 신나갖고 뭐
11: 썼는데
12: 막 사 먹고 했는데
11: 지나고 보니
12: 시간 지나고 아차 그리고 보니까 막
11: 아 요즘은 너무 물가가 올라서
12: 아
11: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행에 네. 못 옮기는 분도 많이 계실 거야.
12: 그럴
11: 너무 올랐어.
12: 맞아요. 그리고 불길할 때가 분명히 술자리에서 막 가물가물한데 누가 계산인지 가물가물할 때 있거든요.
11: 네.
12: 끝에가 기억이 잘 안 나.
11: 어머.
12: 누가 냈지? 누가 냈지? 막 이러면
11: 근데 내가 냈어?
12: 그럼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11: 혹시 내가 냈나?
12: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근데 안 냈어. 그러면 살짝 불안한데 사실 기분 좋아. 근데 찍혀있으면 안 불안해. 일단 돈 냈으니까. 그리고 내가 멀쩡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기분은 좀 우울해. 네, 그런 게 두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주말에 썼던 금액이 월요일 날 현실로 돌아올 때 월요일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11: 그쵸.
12: 자, 2위. 오늘 굿모닝 아 먼데이예요 했는데 벌써 금요일이 그리울 때. 아까 우리 미옥 씨가 금요일 금방 옵니다.
11: 그리워하지 마요. 그냥 저절로 금방 와.
12: 아 근데
11: 금요일은 금방.
12: 어, 금요일은 금방. 뭐, 목요일은 목전 앞에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언제 금요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금요일 되면 또 야 벌써 금요일이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1: 그렇죠.
12: 네. 하여튼 월요일이 무서운 이유가 하루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일은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이 쭉 다가온다는 게 무섭다는 이유가 된다네요.
11: 아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런 날들이 있어서.
12: 아 자꾸 이렇게 소확행을 말씀하십니다.
11: 아니,
12: 자
11: 그럼.
12: 월요일이 힘든 이유 가장 1등.
11: 어.
12: 일요일 밤 이미 월요일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옛날에 우리 개그 콘서트 볼 때 그게 일요일 날 저녁 때 프로였다면서요.
11: 네.
12: 그래서 끝날 때 그 밴드 분들이 빠빠빠빠빠빠빠빠 그 노래 나오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이 그 노래 들으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11: 야, 야 이제 근데, 월요일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12: 근데 진짜 일요일 날 잠들 때 굿나잇 굿나잇 하면서 잘 때 약간 기분이 조금 먹먹할 때가 있죠. 아, 이제 또
11: 난 안 그런데.
12: 아 그럴 때가 있죠.
11: 어머 굿모닝 차차차.
12: 아 저는 좋아해요. 저는 회사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즐거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11: 그럼요, 있죠. 안 그럴 그렇겠어요.
12: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또 막
11: 그렇죠.
12: 스트레스 반도도 있고.
11: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잘 버티면 또 주말이 옵니다.
12: 그렇죠. 항상 주말은 짧아요, 여러분. 그리고 월요일 날 저희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음은 더 쉬고 싶죠.
11: 네.
12: 하지만 현실은 이미 월요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월요일을 버팁니다.
11: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
12: 그럼요. 어쨌든 커요. 좋은 아침입니다.
11: 네.
12: 어쩌다 잠들었죠. 제목이 뭐죠?
11: IY. 갑자기.
12: 아, 갑자기.

0: 나오셨어요. 와우. 굿모닝 차차차 탱자들과 함께합니다.
1: 네, 이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치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건강 전도사 K 실장님 와이전 리빙의 K 실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14: 네. 야,
1: 아니, 뭐 네. 저는 뭐 사실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서 쓰고 있지만
14: 네.
1: 이미 여러 번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굉장히 타운에서 아주 반응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장모님, 장인어른 네. 어떻게 요즘 많은 효과를 보셨나요?
1: 장인어른이 더 좋아하신다는.
14: 아, 야.
1: 아니,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14: 네.
1: 저도 모르게 운동을 하게 돼요.
14: 오, 그러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아니, 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 못 하다가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게 나오는 순간 네. 떠오르면
14: 네.
1: 어, 케겔 아, 나도 해야지. 약간 생각 딱 드니까 저도 순간 모르게 아,
0: 힘을 들어가는 거야.
1: 어, 하려고. 네. 하려고 할 때 이게 지속성이 안 돼.
0: 아, 우리 네.
1: 그죠,
0: 우리 한인사회 건강을 위해서
14: 네. 네.
0: 중간중간 방송하다가 케겔 어?
1: 여러분 혼자 그리고,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좋다는 걸 알지만
0: 우리 바디 닥터를 그래서 많이 선전을 해야 돼요.
1: 맞아요. 의료기기 정말 좋잖아. 바디 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14: 네.
1: 요거 워낙 많은 분들 또 앵콜 요청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저희 또 케 시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요새 너무 난리죠 이거 아직도 시장님.
14: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 두 분이 계시는 공간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1: 네.
14: 사실 최근에는 지인분들, 그러니까 케겔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물건이야. 막 이러시면서 네. 소개를 해서 네.

0: 체험으로 오시거나 또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변비도 치료되시고 자골신경통, 요실금 남성분들 밤에 자꾸 잠 깨시잖아요. 화장실 네.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 야뇨, 비뇨, 잔뇨 있으신 분들 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또 입소문이 최고잖아요. 아,
1: 그럼요. 네. 써보신 분들이 네. 뭐 이게 정말 진실한 그 바이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써보신 분들이냐 입에서 입으로.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뭐 좋아 좋아 이게 아니라 뭐 일단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졌고
0: 맞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1: 또 미국은 또 FDA 의료기 인증까지.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의 병원에서 이거를 네. 비치해놓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2: 크, 네. 대단합니다. 먼저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1: 네네.
2: 562-529-5343 562-529-5343 와이젤리빙 본사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K실장님 전화번호 213-831-5855 213-831-58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요실금뿐만 아니라 아까 뭐 좌골신경통
0: 맞습니다.
1: 그죠? 다리저림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분들 네.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0: 네.
1: 들으신 분께서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0: 뭐길래?
1: 자동쾌계 운동 치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라고 네.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하느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저희처럼 이렇게 쾌겔 이렇게 하면은 네. 내가 나도 순간, 모르게 의식적으로 순간 힘이 가는 것처럼
1: 네네네.
0: 근데 이 케겔 운동이 여러분들 본인의 의지나 노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는 거는
2: 그쵸.
0: 불가능하옵니다라고
1: 맞아요.
0: 제가 감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 한 두 번 하면 끝나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네. 원리로 이렇게나 폭발적이냐면요 네. 먼저 우리 몸의 골반을 형성하는 근육에는 방광 자궁, 직장 등의 하복부 장기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근육 집합체를 우리는 그것을 골반 저근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이제 연구되고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케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오고 있는데요. 이 바로 골반 저근육 운동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항문을 꽉 조였다가 또 풀었다가 또 조였다가 하는 이 관략근 운동이 케겔 운동인데
1: 네.
0: 말씀 드렸다시피 요실금이나 자골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봐야지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래서 이 방석처럼 딱 생긴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에 여러분들이 앉으시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여기에서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있어요. 이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두드려지고 마사지 되고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동작을 여러분들 30분 하고 나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케겔 운동 210회 하신 거고요. 스쿼트 운동은 200회 하신 거라는 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2: 네.
1: 야.
2: 이거 써보시고 야 나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간증 수준이에요.
0: 네.
2: 우리 한번
0: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들어볼까요? 네. 네.
3: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0: 그 전에는 그랬다.
3: 네, 이거를
0: 이거죠.
3: 만나기 전에는 네.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네.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 가지도 못했었어요.
0: 네.
3: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 안 나고 오줌이 안 나와요.
0: 진짜?
3: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진짜?
0: 네.
3: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2: 이야. 진짜?
1: 아니 굉장히 젊으신 분 목소리인데
0: 실제로 이분 젊어요.
1: 그쵸?
0: 네 젊으신 분이고 네. 이분의 직업이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에 긴 시간을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1: 네.
0: 이분은 너무 너무 정말 찐 느낌이 오지 않나요? 찐찐
2: 네.
0: 느낌?
1: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잘 표현 못 하시는데
2: 너무 막 쌌어요 막 이러니까
1: 소리만 들어도 쌌어요 막 이러시니까
0: 물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이분은요 발가락에 감각까지 돌아와서 남편분이랑 부둥켜안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그분이세요.
2: 네.
0: 네. 네.
2: 진짜 뭐 물소리도 그렇지만 또 네. 웃다가도 그렇고
0: 맞습니다. 줄넘기하지 못해요.
2: 이게 웬일이야 막
0: 네.
2: 이렇게
0: 네. 응? 네.
2: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0: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4: 얼마나 오래된 아픔이셨어요?
5: 좌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4: 네.
5: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4: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5: 네,
4: 텐데.
5: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 아 정말이에요?
5: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4: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5: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4: 그럼 저 비슷한 분이시구나. 네.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5: 네, 너무 신기해요.
1: 아니 저는 사라진 것도 신기하지만 3-4일 만에 효과를 바로 보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2: 물론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0: 네,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다니엘 대표님도 한 일주일 되기 전에 그 오랫도록 불편해하셨던 좌골신경통 사라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방송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분들의 사례였고 카톡이나 친필이거나 뭐 개인이 직접 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는 관계상 목소리로는 이 두 분 정도만 들려드렸습니다.
2: 세상에 요심금 치료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에서 좌골신경통 뭐 아까도 성기능 뭐
0: 강화도 되고 애플립도 되고요. 젊은이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탱탱한 사과 엉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답니다.
2: 이건 뭐 거의 노벨상감인데요.
1: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한번 가셔서 진짜 보시고 한번 체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본사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LA 근처에 계신 분들은 우리 K시장님께 전화주셔서 직접 방문하시고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831-5855번 213-831-5855번입니다.
2: 네. 요거 사용 방법은 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
0: 앉아만 계시면 되고요. 이게 강도가 1부터 9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30분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하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3등급을 받은 거고요. 미국 메디컬 클래스 FDA에서 2등급을 받은 거라서 안전성이래거나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믿고 쓰셔도 되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르신들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케겔기 쓰시면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힘 생겨서 사뿐사뿐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골신경통, 요실금, 밤에 자주 깨시는 야뇨, 비뇨, 자뇨 이런 것도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근육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꼭 앉아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손발이 차신 분들은 손발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발 종아리가 또 제2의 심장인데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쥐 나시는 분들 이거 해결돼요. 종아리를 올려놓으시면 되고 등 쪽에 뭔가 견갑골 쪽에 혹시 내가 담인가? 이러신 분들은 등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부위들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1: 야, 근데 여기 또 오늘 앵콜 때문에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이것도 가격에 대해서
0: 그렇습니다.
1: 오늘 또 엄청난 또 특별가를 주신다고
0: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그냥 한글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에서는 이게 318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주 판매가를 2,500에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500불 할인을 해서 오늘 1,999불에 드립니다.
1: 이야.
0: 그리고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그 일시불로 구매하기가 조금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1년 2년 물론 개인의 크레딧 신용도에 따라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매 가능하셨고요. 오늘 이 사랑스러운 가격에 가져가시면서 또 조금 더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바디닥트에 EMS 허리벨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케겔 하시면서 앉으시고 허리에다 그냥 차시면 되기도 하고요. 차시고 계시기만 하면 1분에 7,500번의 강력한 두드림으로 여러분들 뱃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3개월 사용하셨던 임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6cm 줄어들었어요. 2.36인치가 줄어든 거니까 요거 차고 20분 사용하시면 6시간 운동한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요것도 함께 케겔기와 허리벨트를 같이 사용 구매를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사랑스러운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다는 점. 요거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전화 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이것도 네. 비밀 또 풀어볼 수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네.
2: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K 시장님 전화번호는 2138315855 831-5855번입니다.
1: 아, 제가 좀 아쉽네요. 제가 이 프로모션 있을 때 샀으면은 저는 허리벨트 제가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0: 오, 그러네요. 네.
1: 물론 제가 뭐 배송은 많지는 않지만.
0: 네. 아유, 근육이 있습니다.
1: 2인치가 빠진다니까 진짜 솔깃합니다. 네. 이건 차고만 있으면 되니까.
2: 아니, 진짜 누구나 뱃살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2: 관리하면.
1: 우리는 인격이라는 게 너무 나오니까.
2: 나이 들면 다 나와.
0: 이거는 그냥 허리벨트 하시고요. 운동에 네. 뭐 필라테스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댕댕이랑 산책하셔도 되고
2: 끼고
0: 집안 청소하셔도 됩니다.
1: 그냥 유튜브 보셔도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보시고,
0: 네. 네. 네. 케겔기 앉으시고 허리벨트 하시고 헤어붐 쓰시고. 그래서
1: 좋다.
0: 오늘 또 헤어붐을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1: 헤어붐은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사실 패션의 마지막은 머리잖아요.
0: 그렇죠. 패션의 네. 완성은 헤어가
1: 중요하거든요.
2: 네. 네. 그것도 블랙 에디션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가지고
0: 맞습니다.
1: 최고입니다.
0: 이거는 또 여러분들 탈모인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기도 한데요. 네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지가 이제 올해로 한 6년 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야구 헬멧 모양처럼 생긴 건데 이게 기존의 거는 흰색이었고요.
1: 네.
0: 이번에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두 형태가 됐어요. 이게 하나는 그동안 기존의 흰색을 쓰셨던 분들은 이게 머리에 올리시거나 하시면
1: 네.
0: 내가 이게 약간 머리를 기울이면 살짝
2: 떨어질까?
0: 네. 걱정 물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려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뒤쪽에 조절이 가능한
1: 네.
0: 조절 시스템이 붙었어요. 새로.
1: 네. 네.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절도 하고 머리에 더 밀착이 되다 보니까 그 레이저가요. 목은 더 깊숙하지 빨리 전달이 되는 이점도 있고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된 거는 기존의 거는 이렇게 앉아서만 계셨어야 됐어요.
2: 네. 코드가.
0: 네. 코드가 이렇게 연결선이 달려 있어서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충전기가 별도로 엑스트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2: 아.
0: 그거를 이렇게 차징하시는 거를 붙이시면 일어서서
2: 쓰고 돌아다니면 되네.
0: 네. 집안일 하셔도
1: 오.
0: 되고요.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준비한 가격은 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2: 네.
0: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야,
2: 네.
1: 지금
2: 이야.
1: 기존에도 너무 좋았지만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된
0: 네.
1: 블랙 에디션 여러분. 사실 그 전에 저희도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뭐 이것도 간증하는 간증 뭐 피드백이 엄청 났거든요.
0: 많습니다.
1: 이게 뭐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실제 탈모고 치료되고 머리가 나니까 이것 그분들에게는 이게 제일 노발생이거든요. 사실
0: 맞습니다.
1: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탈모 걱정 빼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2: 진짜.
0: 그렇지요.
2: 아니 탈모를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특히
0: 네.
2: 발모제
0: 네.
2: 노벨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벨감이 실제로
2: 노벨감 아니야 그럼
0: 네.
2: 진짜?
1: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헤어붐을 쓰면
0: 네.
1: 어떻게 되는 건지.
0: 저희 이제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쁜
1: 네.
0: 야구 헬멧 모자처럼 생긴 거를
1: 네네.
0: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에 올려 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그러면 그 안에서 저출력 레이저가 켜져요. 그 헬멧을 그냥 30분 하루에 30분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우리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를 시키고 또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1: 네.
0: 모근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 굵어지고요. 발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춘의 튼튼한 모근으로 돌아간다라는 점 그러한 탈모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2: 네. 정말 실제로 써보시고 난 이렇게 좋았다 간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많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2: 네네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6: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그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5: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 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2: 진짜예. 아니 이게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탈모 때문에 정말 다들 고민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2: 거기다가 발목까지 다시 난다고 하니까 이건
0: 맞습니다.
2: 정말?
0: 저희 이 제품은 임상실험을 서울대병원하고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했어요. 근데 네. 참 놀라운 게 임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100% 발모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2: 이야.
0: 이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다 100% 발모.
1: 그게 가능한 네. 거예요?
0: 아니
1: 우와.
0: 가능합니다.
2: 우리처럼 네.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네. 탈모 예방 차원에서 쓰면 좋겠
0: 그렇지요.
2: 네요.
0: 예.
1: 머리가 솔직히 네. 죄송한데 샤워하잖아요. 네. 요새 많이 빠져요.
2: 그래요?
1: 아, 요새. 좀 가슴이 아파요.
2: 아.
1: 진짠데. 네.
0: 본인을 위해서 헤어붐도 한번 고려해 보시래요.
2: 온 가족이 함께 돌려가면 쓸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요거는 집안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요. 네. 케겔기도 그렇게 가족분들이 다 쓰시지만 네. 헤어붐 또한 집안에 하나 두시면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쓰셔도 되고 요것도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가장 높은 등급인 3등급 받은 거고요.
1: 네.
0: FDA에서도 의료기기고 500 와. 그러니까 510K라는 네. 요것도 FDA에서 여러분들 인증을 받았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처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네. 인증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했는데
1: 와.
0: 이 510K가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
1: 네.
0: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 아, K 의료기기예요.
0: K 의료기기죠.
1: 지금
0: 네.
1: 말씀 아까 그 간증도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0: 네.
1: 뭐 임상실험도 100%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지만
0: 네.
1: 사실 저희가 소비자분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보시면
0: 맞습니다.
1: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1: 맞아요. 그거 조심하게 뭔가 다른 점, 차별점.
0: 네, 저희 헤어붐하고 네.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유사 제품들은 레이저가 아닌 LE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빨간색 빛이면 그냥 다 같은 거거니 생각을 하시잖아요.
2: 네.
0: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어붐은요. LED가 아닙니다. 100% 레이저로. 그리고 네. 피부나 성형외과에서 사용이 되는 저출력 의료기기입니다.
2: 네.
0: 그래서 가장 탈모에 좋은 파장대만을 선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과
1: 네.
0: 일부 레이저의 유사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는 네. 차별화가 대단한 것이 이 헤어붐은 69개의 레이저로 되어 있지만 조사 면적, 그 비추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크고.
1: 네.
0: 그래서 두피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타 제품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헤어붐 블랙 에디션 업그레이드 런칭 마지막 특별가를 오늘 주실 거죠?
0: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0: 저희가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요.
1: 네.
0: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700불 할인을 해서 오늘 1,799불을 드리니까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요것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으니까
1: 우와.
0: 함께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야. 네, 들으셨죠? 정말 이거 한번 투자로 온 가족이
0: 전 가족이
2: 네. 뭐 몸도 건강해지고
0: 여러분들이 이제 풍성풍성해지실 일만 남으신 거예요.
1: 그리고 네. 머리숱 사실 평생 관리해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젊은이들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항상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는 점 700불이나 디스카운트 해주시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LA 계신 분은 우리 K 실장님 213-831-5855 213-831-5855 5855로 보내주시면 되고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0: 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 올린 네. 개길길에거나 EMS 허리벨트 그리고 헤어분과 함께 더 풍성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걸 제가 소망드리겠습니다.
2: 네. YZ 리빙의 K 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오늘도 해는 떴습니다. 머리숱도 이렇게 라이징. 응? 다시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아, 고민되네요, 진짜.
0: 네, 머리 마사지 이렇게 많이 하면서. 네. 헤어봄사 방송에 나오는 거 다 사시잖아요, 혜 씨는. 응? 네, 돈도 그러게. 많아.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삼한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액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뭐.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존스의 Don't Know Why.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모르는 엄마 왜 그랬을까? 진짜 이유도 없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1: 다 그렇죠.
0: 뭐. 이 노래 가사 보면 내가 그 남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왜 안 나갔지? 그때 나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2: 인연이 아닌 거예요.
0: 돌이켜보면 뭐해.
2: 저도 근데, 후회 정말 많아요. 어? 후회 진짜 된 거 많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거 진짜 많아요.
0: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잖아요.
2: 네.
0: 근데 경험을 통해서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한 성찰로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걸 한번 곱씹어보면서
2: 그렇죠.
0: 그러지 말걸 혹은 다음엔 이래야겠다.
2: 이불킥도 좀 하고 내 뺨 내가 때리기도 하고.
0: 나 진짜 그런 거 있어. 진짜 왜
2: 누구나
0: 그랬을까?
2: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어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0: 네.
2: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0: 그죠.
2: 참 아쉬운 거 많아요.
0: 그때 네. 그 버스를 탔더라면.
2: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0: 뭐
2: 이런 거.
0: 아 그때 그렇게 내가 화만 내지 않았더라면. 아왜 그랬을까.
2: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 저는 진짜 너무 많아.
0: 아 그때 한 번 더 만나볼 걸.
2: 그러니까
0: 거.
2: 맞아. 아 그때 얘 말고 쟤 만날 걸.
0: 어머 그때 손잡자 갈 때 잡을 걸 뭐.
2: 어 그런 것도 있어요?
0: 손 잡자고 뽀뽀해도 돼요? 이랬는데 뽀뽀 안 했어요 제가.
2: 아, 잠깐만
0: 아 진짜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내가 너무
2: 난 너무 웃긴다.
0: 아니 무슨 이런 남자가 있어. 분위기 잡고 할 것이지 무슨
2: 그러니까.
0: 물어. 그러면 내가 뭐 예스 그러겠어요?
2: 때때로 하옵소서 뭐
0: 집 앞에 데려다주면서
2: 거기서 그래요? 뽀뽀해도 돼요? 네. 그랬어요?
0: 미옥 씨 뽀뽀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2: 눈 보면서?
0: 아니 그냥 뭐 이렇게
2: 혼자 말로?
0: 운전석에서. 그래서 내가
2: 뭐라 그랬어요?
0: 흥! 이러고 내렸지 뭐. 뭐라 그래요?
2: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0: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그게 미국 스타일인 거야.
2: 흥!
0: 아니, Can I kiss you? 이렇게
2: 너무
0: 아니
2: 흥! 그런데 그냥 보냈단 말이야 남자분도.
0: 그럼 어떻게 해? 딱 잡고 탔는데.
2: 가만히 있어.
0: 아니 근데 근데 마음 아픈 얘기지만
2: 아니 그걸 왜 물어봐.
0: 오늘 또 주제가 딴 데로 나갔네.
2: 와 지금 강아지 얘기한다면서?
0: 개 얘기하려고. 개는요 진짜 냄새로 다 안 돼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주인 옆에 턱 깨고 하고 위로해 주는 거 얘네들은 귀신같이 사람이 힘들 때 그 스트레스 냄새를 그렇게 안다고 오늘 조사 결과 나네. 90몇 퍼센트를 맞췄대요.
2: 냄새로 이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안다고?
0: 다 냄새로. 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냄새로 그 사람을 다 느끼는 거지. 와. 우리도 오늘 냄새로 그 사람을 느껴보기로 요. 뭔가 냄새가 나 이거.
2: 냄새가 나는데 진짜. 네.
0: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아 갑자기
0: 내일
2: 우울해지네.
0: 뵙겠습니다. 아니 네? 그 남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내일 해줄게요.
2: 내일 해주세요. 네, 진짜 네. 궁금해요. 아 궁금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0: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안녕.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 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213-388-7979, 213-388-7979.
1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 근절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분석해 출산 관광 행위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출산 관광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직한 이들의 비자는 즉시 취소하고 관련 조직은 해체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비자 남용 혐의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 행정명령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위장결혼 단속에 이어 이번 태스크포스 가동까지 이민 단속의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5: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대학교 형평성연구소가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이민자의 체포 건수는 전년보다 1,10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전체 이민 체포 건수가 38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훨씬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이민자는 약 3,000명에 달했으며 인도, 중국, 베트남, 아르메니아, 라오스 출신에서 증가폭이 특히 컸습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체포된 이민자들의 범죄 전력입니다. 체포된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이 비율은 2024년의 19%에서 크게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산하 정부기록정보센터 자료에서도 현재 이민 구치시설 수감자 가운데 70% 이상이 형사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 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단속은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와 합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 앞과 출근길 그리고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집계가 이민세관 단속국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경순찰대 등 다른 연방기관의 단속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미시간주 농촌 지역인 미소키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레이크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45살 남성과 40살 여성 그리고 16살 소년 등 3명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9살 남성 체드 힉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53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휘트록 레이 인근 숲에서 용의자 힉맨과 29살 여성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한 건의 사건만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주말 버지니아 주립대 기숙사 인근에서도 새벽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다쳤고 켄터키주 렉싱턴의 찰스형 공원에서는 야외 행사 도중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3개 주에서 총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미국 내 총기 폭력이 일상적 위협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 투표까지 거친 끝에 김민석 후보가 최종 득표율 54%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김민석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경남 거제로 이동해 비상사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후보 등 5명이 선출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선호 투표까지 적용한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8: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승부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친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거쳐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택을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에게 다시 나누어 더한 결과 최종 득표율은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50.7%로 김 대표의 49.3%를 근소하게 이겼지만 김 대표는 전국 대의원에서 66.69%, 권리당원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를 앞서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0: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8: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5명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18.3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11: 언론개혁 외길 30년, 언론을 구석구석 아는 제가 잘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8: 4선의 현직 의원 신분인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이번 당선으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선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비피해 점검을 위해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선을 곧바로 단행하는 등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1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4: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LA 지역 주유소와 ATM 등에 설치된 카드 정보 탈취 장치가 연방당국의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방 비밀경호국과 농무부가 주도한 합동작전에서 당국은 사흘간 LA 지역 328개 업소를 방문해 1,700개 이상의 결제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스키밍 기기 17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약 1,770만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금융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키밍 기기는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몰래 복제하는 장치로 주유기 내부나 카드 단말기 위에 가짜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설치돼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일부 장치는 카드 정보를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하거나 가짜 키패드와 소형 카메라로 비밀번호까지 빼내는 방식을 씁니다. 탈취된 정보는 위조카드 제작이나 온라인 결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스키밍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주유기나 ATM을 이용하기 전 카드 투입구와 키패드가 느슨하거나 비뚤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능하면 마그네틱 카드 대신 탭 결제나 IC 칩 결제를 이용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에는 키패드를 손으로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과 카드사의 거래 알림을 활성화해두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카드를 잠그고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 폭염이 이번 주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상공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해안가를 제외한 지역에서 폭염 위험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도 이 기간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에서 95도 사이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포넨도 밸리와 엔텔롭 밸리는 이번 폭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기상당국은 밸리와 산악지역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사흘 타자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오전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합쳐 23년간 현역으로 활약한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며 타율 4할 1푼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1942년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월남한 고인은 실업야구를 거쳐 1962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고 거의 20년을 일본에서 뛰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 산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LG 트윈스 초대 감독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혼의 야구를 주창했던 그의 이름은 한국 야구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3: 이란 군총사령관 아미라타미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할 경우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재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이 쏟아져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재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해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면 지급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은 두 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미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 전투기 추락 후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구출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100억 토만, 8,500만 원의 포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후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벤 그비르는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둔 감옥 주변에 100억 원을 들여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추진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LA 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 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효력이 오늘 만료됩니다. 60일간 상징적으로 남아 확전을 억제해온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초 상호공습을 재개해 양해각서를 사실상 파기한 뒤에도 이를 바탕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휴전연장 합의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것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말폭탄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와 양해각서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동결자금과 전쟁 배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해협 봉쇄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항복 선언을 요구받는 셈입니다. 경제외교 싱크탱크 브루스 엠바자 재단의 에스판디아르 바트망 헬리디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이 너무 깊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전까지 해협에 대한 부분적 통제권조차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113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은 어제 이른 아침 플로레스 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해안도시 엔데에서 북서쪽으로 68km 떨어진 지점이었고 진원 깊이는 15km로 파악됐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강진이 덮치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시카 지역 성베드로 신학대에서는 아침 미사 도중 강당 지붕이 무너졌고 학생들이 긴급 탈출했습니다. 신부 한 명은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본진 이후에는 규모 6.1을 포함해 341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약 5,000명이 대피했고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도로 단절과 통신 두절, 그리고 중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군경 3,500여 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대학교 형평성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태평양계 이민자 체포 건수는 전년보다 1,10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전체 이민세관 단속국 체포 건수가 38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훨씬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는 약 3,000명에 달했으며 인도, 중국, 베트남, 아르메니아, 라오스 출신에서 증가폭이 특히 컸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체포된 이민자들의 범죄 전력입니다. 지난해 체포된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가운데 약 56%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이 비율은 2024년의 19%에서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산하 정부기록 정보센터 자료에서도 현재 이민구치시설 수감자 가운데 70% 이상이 형사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실제 단속은 집 앞과 출근길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장 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집계가 이민세관 단속국 체포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경순찰대 등 다른 연방기관의 단속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상무부가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이번 방미 배경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5: 디테일하게 지금 협상 중인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뭐 해결해보자.
4: 사업성 보장 등 구체적인 쟁점을 해소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지난해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는 한미 에너지 협력으로 및

0: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관세 12.5%를 부과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에 대해서도 이번 방미기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 라트니 장관도 그렇고 그리어 USTL 대표도 그렇고 다그 양국이 합의한 그 정신 지키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 노동분야 할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0: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 장관의 이번 방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4: 2017년 LA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유미선 씨의 가석방이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가 공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6월 3일 열린 가석방 적격성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6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6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역 기간이 9년에 미치지 않은 시점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이른 석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수감 중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가석방 적격 결정이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지사 검토 등 최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2017년 7월 30일 새벽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31세였던 남편 성태경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유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외부 침입자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가 오는 9월 15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연방 국토안보부의 체류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질병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공 변경과 전학 규정도 크게 강화됩니다.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목표를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학교 폐교처럼 극단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석사학위를 마친 뒤 다른 전공으로 다시 석사 과정을 받는 것도 제한되며 석사와 박사는 각각 한 번씩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입국 시 풀타임 등록 증빙과 성적표를 반드시 지참하고 여권 유효 기간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체류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사설 요양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2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헤멧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이스트베일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와 비동의 성적 접촉 및 강제 성행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쉐리프국은 이스트베일의 해당 요양시설에서 직원과 환자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쉐리프국 특수피해자 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고 수사 끝에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4: 뉴저지주 연방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여성교도관이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27세의 조던 펜삭은 뉴저지주 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연방교도소 FCI 포트딕스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남성 수감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도소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의 접근을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감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휴대전화 두 대가 압수됐으며 여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100건 이상의 노골적인 사진과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펜삭의 개인 휴대전화에서도 수감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두 사람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로 애정을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펜삭은 이달 열흘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연방구금시설 수감자에 대한 성적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CI 포트딕스는 뉴저지주 맥과이어딕스 레이크허스트 합동기지에 위치한 저보안 교정시설로 약 4,000명의 남성 수감자가 수용돼 있습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검안과.
12: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교정 재활 시설에서 28세 재소자가 GPS 추적 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어제 도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복지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늦게 남성 커뮤니티 재활 프로그램 시설에서 디존 스넬의 GPS 경보가 울렸고 긴급인원 점검 결과 탈옥이 확인됐습니다. 스넬은 차량 강도와 2급 강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가 수용됐던 시설은 형기 막바지에 교도소 대신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율 프로그램입니다. 스넬은 키 5피트 6인치에 체중 226파운드의 체구로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도주 당시 록스타 오리지널 문구가 적힌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바지 흑백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랜드 에비뉴와 37번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현재 교정복지국 수사국과 지역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스넬을 목격하더라도 직접 접근하지 말고 즉시 911이나 교정당국 특별수사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남가주 새누리교회 본당에서는 LA 한인회와 애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임을 앞둔 김영환 LA 총영사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경축식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는 LA 시의회에서도 광복절을 공식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인 출신 존 이 시의원이 주도한 이 선포식에는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도 기념 성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공식 축하했습니다. 성명에서 베스 시장은 LA와 대한민국이 이어온 굳건한 우정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행사는 LA가 오랫동안 한국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3: 오늘 새벽 5시 56분쯤 로스앤젤레스 파이어스톤 블러바드와 그레이엄 에비뉴 교차로에서 차량 강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흰색 GMC 시에라 픽업트럭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두 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차량의 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파이어스톤 블러바드 일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90번 우편번호 구역으로 주검 일집 지역입니다. 새벽 6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각에 벌어진 범행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강탈은 단순 절도와 달리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거나 폭력을 동원하는 중범죄입니다. 당국은 해당 차량이나 용의자를 목격한 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흰색 GMC 시에라를 목격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긴급 신고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 6분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노스카우엔가 블러바드 1647번지 일대입니다. 검은색 GMC 6혼 차량에서 총성 3발이 울렸고 경찰이 현장에서 탄피를 수거했습니다. 총격 당시 차량은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보고는 없으며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검은색 GMC 6혼 차량과 관련된 목격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할리우드 중심부와 가까운 주거 및 상업 혼재 지역으로 이른 새벽 시간대 총격이라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당국은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7: 놓치지 마세요.
1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7: 213-383-3838 213-383-3838.
28: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우주공간을 1년 넘게 떠돌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결국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무게 4톤의 길이 12m짜리 팰컨 9 로켓 상단 추진체로 지난해 1월달 착륙선을 싣고 발사된 뒤 임무를 마치고 통제를 잃은 채 우주를 표류해왔습니다. 두 잔해는 시속 8,700km의 속도로 달 뒷면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충돌했고, 전문가들은 지름 30m 규모의 웅덩이가 파였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구 궤도에는 이미 수많은 군집위성과 파편들이 뒤엉켜 있고, 위성끼리 충돌해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케슬러 신드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가 달 탐사를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달에 남겨진 우주 쓰레기는 이미 200톤을 넘어섰습니다. 지구 저궤도의 파편은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기도 하지만 달에 버려진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각국의 달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장비 폐기와 사후 처리를 강제할 국제적 합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 잘 들으셨죠? 숨 한번 고르시고요.
1: 오늘 한입토크는 뉴스에서 스친 그 얘기 바로 이어갑니다. 유학생 비자 얘기요.
0: 학생 비자의 OPT까지 이민국 기준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자녀 유학 보내신 분 아니면 본인이 직접 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피부에 닿는 문제예요.
0: 오늘은 그 변화가 한인사회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배경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원래 학생비자나 OPT는 공부하고 경험 쌓는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통로였잖아요. 그 규정이 요 몇 달 사이 조용히 그러나 꽤 촘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예전엔 서류만 제때 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심사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느낌이에요.
0: 특히 눈에 띄는 건 재학 상태의 확인이에요. 수강 학점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전공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으면 O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그게 한인 유학생 가정한테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녀 뒷바라지하러 비용 보내고 계신 분들,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있다면 지금 상태 한번 꼭 확인하셔야 해요.
0: 그리고 취업 중인 분들도요. OPT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고용주 쪽 서류가 늦어지거나 잘못되면 본인 체류 상태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꼼꼼한지도 이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1: 재현 씨, 그럼 지금 당장 뭘 챙겨야 할까요?
0: 이민 전문 변호사한테 현 상태 점검 받는 게 첫째고요. 학교 국제학생처도 지금 관련 안내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꼭 들러보시길 권해드려요.
1: 불안한 마음 드실 수 있는데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0: 그게 한인 유학생 가정한테 바로 연결되는 이유가 있죠. 자녀가 OPT로 일하는 동안 부모님은 그 기간을 취업이민 준비 시간으로 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1: 맞아요. 그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지거나 중간에 끊기면 가족 전체 계획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0: 그리고 한인 자영업자분들도 이에게서 자유롭지 않아요. OPT로 일하는 직원을 두고 계신 분들은 고용 서류 관리가 전보다 훨씬 꼼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여기서 잠깐 오늘의 생활 번역 드릴게요. 이민국 기준 강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전에 노란불에 그냥 달렸는데 지금은 단속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서류 하나 빠지거나 기준 하나 어긋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신호거든요.
0: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민 전문 변호사나 학교 국제학생처에 먼저 연락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0: 변화가 빠를수록 정보가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 주변에 꼭 전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의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것들 짚어드릴게요.
1: 하나, 학교 포털에서 재학 상태 먼저 확인하세요. 수강 학점이 기준에 맞는지, 지금 학기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OPT 유효성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0: 둘, OPT로 일하고 계신 분은 고용 내용이 전공과 연결되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전공과 동떨어진 업무로 신고돼 있으면 심사에서 걸릴 수 있거든요.
1: 셋, OPT 직원을 두신 자영업자분들, I-9 서류 최신 상태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서류 하나 빠진 게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0: 세 가지 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류 열어보고 확인하는데 30분이면 됩니다.
1: 지수 씨 말대로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체크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0: 오늘 광고주는 없지만 내일 예고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내일은요, 이민 상황이 바뀌면서 한인 자영업자분들 채용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가져옵니다.
0: OPT 직원 대신 어떤 인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현장 목소리 직접 담아볼 거예요.
1: 지수 씨가 발로 뛰어오겠습니다.
0: 기대해주세요. 오늘 한입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민국 기준이 촘촘해질수록 서류 하나가 계획 전체를 지킵니다.
1: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리 점검한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0: 내일은 채용 전략 얘기로 돌아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담아올 거예요.
1: 오늘 점심도 든든히 드세요. 라디오 소울 한입 토크였습니다.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4: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우나기부터
3: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4: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4: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는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풍경인지 궁금한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짧은 휴식과 시원한 티 한 잔도 좋고요. 커피 한 잔도 좋겠네요. 감사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시간. 해피투게더 오늘도 밝은 에너지 가득 채워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폴스 가든 노래입니다. Probably. Dennis drinking coffee. Mary's drinking tea. 이 노래를 들으면요 통통 튀는 게 레몬추리가 생각이 납니다.

0: 네, probably 함께 들었습니다. 폴스 가든 노래였어요. 신나고 상큼하게 시작을 했네요. 네, 지치는 오후를 견디게 해주는 힘은요,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어여어여 들어오세요. 웰컴입니다. 예, 내 옆에서 살며시 응원의 미소를 건네는 동료들, 친구들, 반갑게 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꽃피우는 시간, 해피투게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은 왠지 좀 피곤해.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좀 업시켜보자고요. 예, 긍정의 에너지 여러분들께 맘땅 드리고 싶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오늘이 허락되어짐에 또한 지금 해피투게더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이송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저는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지원분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 안경 거만과.
9: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또 인사해 주셨네요. TK알림 고맙습니다. 그대부터는 고선비 DJ님. 해피투게더 함께 응원하며 들어옵니다. 반가 반가. 주말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이 쿨의 해변의 여인 청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니콜님 어서오세요. 1시부터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라고 댓글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TK알림의 신청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지요. 고맙습니다. 쿨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해변의 여인.

0: 네, 쿠리블러 존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TK알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켈리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도 너무 기다려지는 해피투게더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생굴을 포함한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이른바 살을 파먹는 세균으로 알려진 비브리오 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이 비브리오 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두 주에서 총 7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비브리오 균은 따뜻하고 염분이 있는 해안 수역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세균인데,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또 플로리다 보건부에 따르면 날것이나 또 익히지 않은 조개류, 특히 굴을 먹을 때 주로 이렇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에 개폐된 이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았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CDC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약 8만 명이 비브리오 감염증에 걸리고요. 이중약 5만 2천 건이 오염된 음식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도 참이 굴, 생굴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오늘은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김영석 침뜸 클리닉의 김영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라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Together,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에 기혈을 돌리고 스스로 병을 이기는 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으뜸의 방법으로 뜸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셨어요. 김영석 침뜸 클리닉에 김영석 원장님 모시고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세요.
4: 네.
0: 아니, 뜸이 그렇게 면역력을 높여준다면서요?
4: 네.
0: 예.
4: 이제 면역력도 높여주지만은
0: 네네.
4: 이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치료가 됩니다.
0: 네.
4: 그래서 오늘도 환자분, 오늘은 제가 그 건강관리를 정말 네.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0: 아하.
4: 그 쑥뜸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건데
0: 네네네.
4: 그 몸이 아픈 분들을 보면은 이 몸만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

0: 해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1: 네. 참 가슴
0: 그게
1: 아프네요.
0: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같이 온 거예요 치료를 받으러
1: 네.
0: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아프면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거를 더 절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주위에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예, 특히 요즘 두 분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1: 네.
0: 두분 중에 한 분이 가시다가 그냥 넘어져서, 걸어 다니다가 그냥 넘어져서 골반뼈 부러지면은, 그것도 이제 조금은 좀, 남자가 좀 다치면 나은데, 여자분이 다치면은, 집안 청소서부터 밥하는 것서부터 다 못하는 거예요. 할줄 모르니까, 남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또한 분은 부인이 또 치매에 걸린 거야. 근데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더 아파요. 남자분보다.
1: 그런가요?
0: 부인이 이렇게 또 치매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간호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는 뭐 오셔서 밥도 먹여줘야 되지.
1: 아이고.
0: 그리고 밥도 이렇게 해서 또 챙겨야지. 뭐 살림은 아예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자식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부인인데 내가
1: 네.
0: 그걸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끝까지는 해야죠. 근데도 올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1: 얼마나
0: 그
1: 힘들겠어요.
0: 얘기를
1: 네.
0: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 아프고 지내야 되는데 병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찾아와요.
1: 그렇죠.
0: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꼭 나이 드신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젊은 분도 사실은 많이 아파서 오세요. 진짜로. 네. 심지어는 뭐 우울증으로도 오고 또 잠을 못 자서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니까 삶에 힘들게 사는 거죠, 삶이. 그래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 아프고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 아프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러나 또한 가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또 받아보면은 이게 수술할 병이 아닌 거는 뚜렷하게 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서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생각이 항상 그 머리에 잠재된 건 뭐냐면은 아 이분들이 좀안 아프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좀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1: 그쵸.
0: 굉장히 많이 해요.
1: 그게 중요하죠.
0: 네, 그래서 왜 아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물론 나이를 먹으면은 그거를 순응하면서 그거를 뭐 나이 먹으니까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만 또 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에 아픈 거는요. 그냥 하루 이틀만 회복이 돼요. 30대도 보통 3, 4일이면 회복되고.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요. 회복이 안 돼요. 아프면은
1: 아,
0: 회복
1: 진짜.
0: 능력이 떨어져요.
1: 맞습니다. 안
0: 네.
1: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나이
0: 네.
1: 들수록 이 건강이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아프면서 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본인인데,
1: 본인도 힘들고
0: 예,
1: 가족도
0: 본인이
1: 힘들고요.
0: 힘든데 본인이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뭐 치료를 봐도 안 돼요. 이럴 때는 힘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뭐딱한 알만 먹으면은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한 번에 탁 낫는 약 이거 누가 개발하면 좋겠죠.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아,
0: 좀안
1: 참.
0: 아프도록 관리를 좀잘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1: 원장님은 진짜 이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환자분들이시잖아요. 다
0: 네.
1: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게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오늘도 그 베트남 환자인데 이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떨어진 데다가 또 소화까지 안 되니까 밥을 못 먹어요. 얼굴은 또 창백해요. 잘 쓰러져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저희 병원을 알고

0: 뜸이 좋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건데.
1: 네네네.
0: 그분도 보면은 이제 뭐 손자가 둘이나 됐는데도 이제는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다 저를 찾아온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쑥뜸이 좋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셨지만 네. 오늘도 왔다 갔어요. 오늘도 왔다 갔는데 저한테 지금 한 달째 다니셨는데 지금은 거의 80% 좋아졌어요. 이분이
1: 다행입니다.
0: 좋아져서
1: 세상에.
0: 정말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기쁨이 생긴다.
1: 네.
0: 그래 맞아. 안 아프면 우리가 희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1: 그렇죠.
0: 행복감도 생기는데 아프면요 그게 없어져요. 기쁨 행복이 다 없어져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뜸의 그 핵심 포인트 메커니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뜸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이런 자율신경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0: 근데 뜸이라면은 네. 그냥 쑥뜸을 갖다가 막 그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뜨는 뜸은 달라요, 진짜로.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뜨는 뜸은 침 자리에다 뜨는 거예요.
1: 아,
0: 침 놓는 자리.
1: 침 자리.
0: 예, 아무데나 뜨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침 경혈 자리라고 그러죠.
1: 네네.
0: 거기다가 떠서
1: 아.
0: 우리가 우리 인체의 그 철도 같은 뭐 경부선, 호남선 이런 길이 있듯이 길이 그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1: 아,
0: 경락이 흐름이 잘 되면은 이게 기차가 잘 가면은 안 아픈 거고 중간 중간 이제 기차가 못 가면 병이 나는 거죠. 근데 중간 중간이 이제 역전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역전이 이제 경혈 자리예요. 그러면 가까운 역에 가서 고치는 거죠.
1: 네.
0: 그거를
1: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0: 네, 그렇게 쉽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예, 예. 이해를 가니까.
1: 네,
0: 그래서
1: 네,
0: 경락과 경혈
1: 네.
0: 그거 자체가 이제 병이 생겨서 우리가 통하면은 안 아픈 거예요.
1: 네.
0: 근데 안 통하고 막혀 있으면 아프고 병이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네. 그리고 나중에는 암까지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뜸을 뜨는데 첫째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오장육부가 있는데
1: 네.
0: 오장육부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그 균형이 깨진 걸 밸런스를 갖다가 맞춰주는 게 쑥뜸이다.
1: 아.
0: 그래서 경혈, 뜸자리를 잡아서
1: 네.
0: 우리 몸의 균형이 잘 밸런스가 맞도록 뜸을 잡아 뜸자를 잡아서 뜸을 떠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거는 없애주고 적은 거는 보충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 네.
0: 우리 몸이 기와 혈이 막혔을 때
1: 네, 네, 네.
0: 기는 이제 에너지라고 그래요. 기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없을 때 뜸 떠보면요 달라요. 확 기운이 금방 생겨요.
1: 네.
0: 저도 지금 뜸 뜨고 왔거든요.
1: 저도 떠봤어요 많이.
0: 네, 오늘 뜨고 왔는데 이 피곤할 때 뜨면요 바짝해요. 진짜로 이 기가 확 뚫려요.
1: 그리고 그 통증 있을 때 뜸을 뜨니까 그렇게 빨리 낫더라고요.
0: 네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가 잘 통해야 우리가
1: 네.
0: 에너지도 생기고 통증이 안 오고 몸이 네. 정상적으로. 잘 순행이 된다. 근데 또 하나는 기혈이라는 건데 기는 우리가 그 기와 혈이 다니는 통로가 바로 경락으로 다니거든요. 철로길로 이렇게. 예. 그럼 그게 막히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좋겠고
1: 네. 네.
0: 두 번째는 이제 혈이 잘 통해야 돼요. 혈이 안 통하면은 그래서 가끔 체하면은
1: 네.
0: 우리가 그 엄지손을 이렇게 따주잖아요 어머니들이
1: 네네.
0: 또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우유미고 나면은 꼭 이렇게 가슴에 안 하는 등을 두들겨 주잖아요. 그게 바로
1: 두들겨주고.
0: 그게 이제 기혈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트림 시키고
1: 네.
0: 왜냐 트림이 안 나면은 기가 막혀서 애들이 질식할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쑥뜸은 그냥 아무데나 뜨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체질에 맞게 혈자리를 잡아야 돼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뜨는 뜸은 3년 이상 묵은 쑥뜸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 쑥뜸으로 뜸을 뜨는데 어디에 뜨냐면 혈자리에 뜬다고 그랬잖아요. 침 놓는 자리.
1: 네네.
0: 거기다 뜸을 떠요. 떠서 그 제일 그 온도가 60도 정도 나오는 온도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온도로 뜸을 떠야 또 효과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온도가 뭐냐면은 약간의 자극을 줘서
1: 네.
0: 이중 단백질이라는 그 물체를 만들어내요.
1: 뜸을 뜨는 순간 네. 그러니까 이중 단백질이 생긴다는 거고요.
0: 네. 아. 그게 이제 면역을 주관해요. 그게
1: 아.
0: 예. 그래서 그게 몸에 작용을 해서
1: 네.
0: 치료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1: 아, 뜸의 메커니즘의 이 원리가
0: 예.
1: 와, 참
0: 그래서
1: 심오하네요.
0: 저희가 뜨는 뜸은 그래 다르다는 걸
1: 예, 예, 예.
0: 설명해 드리는 거고.
1: 네.
0: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구당 선생님이 이제 그 쑥뜸의 대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105세 뜸 뜨고 105세까지 사셨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그냥 가면서 그 우리 그 뜸사랑 본부가 있어요.
1: 청량에
0: 네. 지금도 많이 지금 평생 교육원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을 배우고 있죠.
1: 어허.
0: 곳에서.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강을 해달라 해서 그냥 하루 정도 시간 내서 특강을 해주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어쨌든 뜸이라는 거는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좋아져요. 아까 제가
1: 네.
0: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뜸을 뜨면요. 백혈구 네. 수치가 올라가요.
1: 아.
0: 그래서 왜 올라가냐면은 뜸을 뜨는 거는 아무도 뜸이 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백혈구 수치로 올라가는 뜸자리가 있어요. 그
1: 네.
0: 자리를 잡아서 떠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도 백혈구 수치가 안 좋아서 얼굴이 매일 창백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굉장히
1: 돌아왔어요.
0: 좋아졌거든요. 힘도 생기고
1: 네.
0: 그게 바로 피를 만들어줘요. 뜸이.
1: 뜸이.
0: 네.
1: 아 뜸이
0: 네.
1: 이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0: 네네네네.
1: 하는 거예요.
0: 네.
1: 와 오장육부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0: 네네네.
1: 그리고 기와 혈이 잘 통할 수 있도록
0: 네.
1: 아, 그렇게 해주고 또 에너지가 생긴다는
0: 네,
1: 말씀이세요.
0: 네.
1: 아.
0: 네. 그래서
1: 예.
0: 이게 뜸을 뜬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첫째 피를 만들고 피가 만들어지니까 좋은 세포들이 재생이 돼요.
1: 아하.
0: 세포들이.
1: 네네네.
0: 그래서 뜨는 분하고 안 뜨는 분 차이가
1: 네네.
0: 저희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여기를 한 달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더러 혈색이 좋아지고 많이 젊어졌다고 그래. 그
1: 네네.
0: 얘기를 해요.
1: 네.
0: 사실 그렇게 돼요. 젊어져요.
1: 예.
0: 피가 좋은 피가 만들어져서 이 동안 피부로 바뀌어요.
1: 아,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
0: 네, 혈색이 좋아지니까.
1: 그러니까 예뻐진다는 거네요.
0: 네, 네.
1: 뜸뜨면 몸도 그래서, 좋아지지만.
0: 예.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 꾸준히 다니신 분, 아파서 온다기보다는
1: 네.
0: 그냥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오신 분도 있어요.
1: 네. 한번 그 뜸 맛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뜸으로 건강 관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특히
0: 그래서,
1: 시니어 여러분들,
0: 네.
1: 어르신들.
0: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유는
1: 예.
0: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그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고,
1: 네,
0: 그죠?
1: 네, 네.
0: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뻣뻣하고,
1: 네.
0: 뭐 손가락도 잘 안 져지고, 뻣뻣하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예, 예.
0: 또 기억력도 잘 뭐
1: 깜빡깜빡하고요.
0: 건망증 심하고,
1: 잘 안 외워지고,
0: 예,
1: 집중력
0: 예, 예,
1: 떨어지고,
0: 예. 그리고 피로가 빨리 오고,
1: 예.
0: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더운 날은요.
1: 예.
0: 뜸 분하고 안 뜨는 사람 차이가 뜸을 뜨면은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1: 오, 진짜요?
0: 네네.
1: 아니 어떤 분들은 이 더위에 뜸을 뜬다고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0: 네.
1: 오히려
0: 네.
1: 그게 건강에 좋군요.
0: 예, 저희가 뜨는 뜸 아까 얘기했지만 막
1: 에너지가
0: 불을
1: 생기고.
0: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몸에
1: 자극을 살짝 주는 거.
0: 침 놓는 자리에다가 자극을
1: 네.
0: 줘서
1: 아.
0: 몸을 작동하게 해주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다른 거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우리가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은 우리가 그냥 안 아프고 살면 제일 좋은데 아프면서 사니까
1: 네.
0: 그래서 몸이 늙지 않도록
1: 네.
0: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1: 아하.
0: 일주일에 한 번씩 뜸 뜨신 분들 중에서 지금 95세까지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꾸준히 오세요. 그냥
1: 아.
0: 그냥 아파서 오는 건 아니고 내가 뜸을 뜨고 가면은
1: 네.
0: 일주일은 아주 편안하대요.
1: 아.
0: 몸도 가뿐하고 골프도 잘 칠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1: 아.
0: 네, 그래서
1: 본인들의 경험이네요.
0: 예,
1: 네.
0: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파서 온다기보다는
1: 네, 네, 네.
0: 예, 물론 아프신 분도 많이 오시지만 그래서 뜸은 이 미병 치료를 잘한다는 거, 미병, 그러니까 미리병을 네. 예방하는 거예요. 예, 병이 오지 않도록 네. 첫째는, 네. 두 번째는 늙지 않도록.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뜸을 뜬 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보통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 차이는 있어요.
1: 네, 네. 인정합니다. 네. 제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네,
0: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게 예, 너무 예.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저한테 뭐 요즘 젊은 분도 많이 아파서 뭐 오기는 오는데 네.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뭐 제가 좀 이런 방송밖에 알릴 방법이 없고 네. 그래서 좀 알려서 지금부터라도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관리 좀 하세요 진짜로 관리를 해서
1: 알겠습니다.
0: 병이 생긴 다음에 네. 그때 정말 치료하면 늦어요 진짜로
1: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세요.
0: 예, 네. 그래서 이 뜸을 정말 요즘 보험들 다 되니까 오셔서 뜸 네. 뜨시고 네. 또 본인에 맞는 뜸자리를 잡아줘요 처방을 해서 네. 만약에 정 시간이 없으면은 뜸자리를 또 가르쳐 드리고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떠주면 돼 집에서 네.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좀 먼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1: 네네. 자 체질에 따라서 이제 뜸자리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뜸을 아무데나 떠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0: 아니에요.
1: 그 뜸자리가 중요하다고 네. 치료 뜸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네. 계시는데 네. 자 약보다 뜸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방의학으로서 뜸의 가치가 지금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저는 그 우리 구당 선생님이 이제 수석 제자로서 네. 구당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매일 미국에 올 때 저는 뭘 구당 선생님 생각하나 봤더니 내가 뜸을 뜨나 안 뜨나 이걸 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팔을 걷어요. 네. 그러면 뜸자리가 있으면 너 떴구나. 그러면 뜸 안 뜨면 혼내요.
1: 원장님도 지금 뜨셨나요?
0: 네. 떴죠.
1: 매일매일
0: 매일 뜨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뜨고 왔죠.
1: 아,
0: 그래서
1: 예,
0: 이렇게 떠야죠.
1: 보여주시려고 지금 팔을 걷어.
0: 예, 이렇게 예, 뜨죠. 이렇게 매일 여기다가.
1: 아, 거기가 예. 족삼리가 아니라 곡지혈. 예, 예. 족삼리는 다리에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뜸을 뜨는 이유는 네. 제가 살기 위해서 뜨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또 건강에 환자분들을 돌보지.
1: 그렇죠.
0: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환자 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 본보기가 돼야지 내가.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점은 그대로 그래요. 항상 환자분들을 안 아프고 좀 건강하게 네. 좀 정말 12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네.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근데
1: 감사합니다.
0: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뜸을 아프면 와서 예방으로 뜨시고 네. 아프면 또 와서 치료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1: 네, 원장님 말씀 중에 이 미병 치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뜸을 뜨고 또 늙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네. 뜸을 뜨면 진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김영석 침뜸 병원 위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비취 블루버드 부에나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열이 많은 체질이나 그런 특정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환자분들이 뜸을 떠도 괜찮은가요?
0: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1: 효과가 어떻습니까?
0: 열이 분들은? 있으면 열을 내려주고 또 차가우면 차가운 걸 또 따뜻하게 해주고 예. 그런 음양의 두 가지 작용이 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것도 네. 뜸을 떠서 당뇨 혈당을 많이 낮추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이 많아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여성분들은 당뇨병이 심해지면 요실금 자궁이 처져요 밑으로. 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1: 네.
0: 남자분들은 성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립선이 망가져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1: 아이고, 네,
0: 그리고 또 당뇨병이 또 시력을 또 거의
1: 안
0: 좋게 만들고
1: 네네네.
0: 그리고 절인 증상이 많아요. 다리가 저리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 그렇다고 당뇨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낫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당뇨를 유지만 해주는 거지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와서 뜸을 뜨면은 네. 당뇨가 더 나빠지지 않고
1: 그러면서 유지할 수 있고
0: 유지하면서 또 후유증, 네네네. 합병증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잖아요.
1: 아하, 후유증과 합병증을 예방해 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 네네네.
1: 어떤 분들 이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당뇨면 절대 몸에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뜸을 뜨면 안 된다.
0: 네.
1: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아, 뜸을 뜬다는 거는 네. 이제 손발끝에 말초신경은 정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뜸뿐만 아니라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위만 피하고
1: 네.
0: 나머지 내 몸에 뜨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뭐 어떤 분도 저한테 문의하는 거는 잘 몰라서 이제 뜸을 모르니까
1: 그쵸.
0: 막 태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뜸을 자극을 주는 거지 무슨 네. 태우고 그런 건 아니고
1: 그렇죠.
0: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뜸을 떠서 네. 이런 당뇨 합병증 같은 거 눈 안 보이는 것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뜸
1: 네.
0: 뜨면은요.
1: 네, 네, 네, 네,
0: 혈류가 이게 혈행이 좋아져서요.
1: 혈순환 잘 되니까.
0: 그리고 다리 저린 것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다리 힘 없을 때 떠보세요. 다리 힘이 금방 생겨요. 네.
1: 족삼등혈.
0: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다리가 이렇게 네. 관절이 많이 아파서 오신 분들. 이제 네. 얼마 전에 내 지인도 와가지고. 하, 내 수술하러 고틀 간대. 어디에 갔대? 무릎 수술을 들어간대요.
1: 네.
0: 왜 수술을 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 받았대. 어디 한번 보자고.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어, 제가 보기에는.
1: 아.
0: 그래서 나한테 한 번만 뜸 떠보고 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요. 그다음부터 열심히 치료받으러 와요.
1: 오.
0: 한 번에 좋아졌대요. 한 번
1: 수술
0: 뜸 뜨고.
1: 안 해도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거는?
0: 본인은 정말로
1: 예.
0: 그렇게 해서 저는요. 수술 안 하고 정말 많이 치료가 된 분들 너무 많아요.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자 꼭 뜸을 뜨시고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기쁨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내 몸에 좋은 음식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계속 먹지 마시고 또 그것만 계속 먹다 보면 또 다른 게 나빠져요.
1: 아,
0: 항상 음식도 바꿔가면서
1: 네.
0: 좀 이렇게 항상 내 몸을 좀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정말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 주셨어요.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자, 김영석 침뜸 한의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지역은 3460 올림픽 블루보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지역은 5831 비취 블루보드 부에나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덥고 잠 못 드는 밤,
7: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스 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스 전기에서 만나요.
9: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0: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9: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0: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14: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5: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4: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5: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4: 해피 투게더?
15: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1: AI 정우와 선미의 톡톡 정보. 들으면 유익합니다. 자, 콜롬비아에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7.7 강진과 여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자, AI 정우 씨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미 씨.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밖은 여전히 여름이 기세를 꺾을 생각이 없네요. 스튜디오 안은 선선하니 다행이에요.
0: 네.
1: 오늘 분위기도 밝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마워요.
1: 오늘 제가 들고 온 얘기는 솔직히 좀 묵직해요.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실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0: 맞아요.
1: 거기에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스 단층도 요즘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 그러게요.
1: 우리가 멀리 있다고 남의 일로만 보기엔 좀 찜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진 대비를 우리 일상 얘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0: 어허.
1: 선미 씨는 집에 비상용품 같은 거 따로 챙겨두신 게 있나요?
0: 가방도 준비는 해놓긴 했어요. 근데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롬비아 강진 7.4로 인해서 인명 피해 엄청나죠. 그리고 주요 이 커피 재배지대가 전부 다 지금 강타당한 상태입니다. 참, 요즘에 지진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 심각해요. 콜롬비아에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정우 씨?
1: 콜롬비아 소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규모가 워낙 컸고요.
0: 그렇죠.
1: 사망자도 나왔고 실종된 분들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서
0: 아유, 사망자가
1: 그냥 남의
0: 250명이에요.
1: 나라 재난 뉴스로 흘려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0: 그렇죠.
1: 거기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 얘기까지 겹치니까 지진이라는 게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새삼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캘리포니아에 아는 분 계신 분들은 특히 마음이 쓰이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었어요.
0: 네.
1: 재난은 항상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0: 아하. 그럼 실제로 재난을 준비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준비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지진 대비하면 보통 비상가방부터 떠올리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 그 가방 안에 뭘 넣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0: 물? 네.
1: 사흘치는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0: 그렇죠.
1: 음식은 캔이나 에너지바처럼 오래 가는 걸로. 그리고 손전등이랑 건전지는 따로 챙겨두세요.
0: 네.
1: 지진 나면 정전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LA 사시는 분들은 집안 가구가 문제예요.
0: 지방 가구.
1: 책장이나 냉장고 같은 무거운 가구를 벽에 고정해두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흔들릴 때 넘어지면 그 자체로 위험하니까요.
0: 아하.
1: 그리고 가족이랑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0: 오, 그것도
1: 지진 나면
0: 중요하겠습니다.
1: 전화가 잘안 터지거든요. 동네 공원이라도 한 군데 딱 정해두면 훨씬 마음이 놓여요. 보험이나 집구조 문제는 전문가분께 따로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냉장고 옆면 한 번만 흔들어 보시겠어요?
0: 그렇네요. 비상가방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군요.
1: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0: 네.
1: 비상가방을 아무리 잘 꾸려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진은 가방보다 먼저 사람을 흔드는 게 있거든요.
0: 네.
1: 바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판단이에요.
0: 맞아요.
1: 실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이 지진이 난 직후예요. 흔들림이 멈췄다 싶어서 황급히 뛰쳐나가다가 유리나 무너진 구조물에 다치는 거거든요. 콜롬비아 소식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0: 뭘까요?
1: 흔들릴 때는 일단 낮게 엎드리고 머리를 감싸라는 거예요. 탁자 밑이 있으면 들어가고요. 없으면 기둥이나 내벽 가까이 붙으라고 해요.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건 진동이 완전히 멈춘 다음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아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막상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패닉이 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족끼리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집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야라고 대화 한번 나눠두는 게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준비는
0: 그렇군요.
1: 물건보다 습관이고 습관보다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저는 오늘따라 더 와닿네요.
0: 맞는 말이네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진짜 이거 비고 노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1: 콜롬비아 소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숫자보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아침에 평범하게 일어났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흔들린 거니까요. 그게 참 오래 남아요. LA 사시는 분들은 이 소식이 남 얘기처럼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뭔가를 챙기게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이 불안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이랑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셨으면 해요. 지진 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는다고 저는 믿어요.
0: 아하.
1: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선미 씨와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럼 오늘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고르라면요. 저는 가족 연락 계획이라고 부르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아, 가족
1: 연락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통신이 막혀요. 전화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 가족이 각자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0: 그런데요.
1: 그래서 미리 딱 한 군데 모이는 장소를 정해두는 거예요. 집 근처 공원이든 학교 운동장이든 상관없어요.
0: 아하.
1: 단 그 장소를 온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 한 가지 약속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하나만 오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0: 아하.
1: 높은 선반 위에 무거운 물건이 있진 않은지, 책장이 벽에 고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진 순간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0: 아하.
1: 비상가방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사실 집 안구조예요.
0: 그렇죠.
1: 준비라는 게 거창해야 할 것 같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해도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0: 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해피님들도 뭔가 마음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AI 정우 씨.
1: 오늘 얘기를 쭉 이어오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콜롬비아 소식이든 샌 안드레아스 단층 얘기든 결국 지진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핵심이에요. 준비가 거창해야 한다는 부담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가족이랑 모이는 장소 딱 하나 정해두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0: 그래요.
1: 통신이 끊기고 세상이 뒤집혀도 거기서 만나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0: 네네.
1: 비상가방도 중요하고 책장 고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준비의 시작은 결국 대화예요. 오늘 저녁 밥 먹으면서 딱 한 번만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0: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음이 좀 훨씬 가벼워졌어요. 뭘 준비해야 할 것도 조금은 알 것 같고 말이죠. 에이 정우 씨 오늘 고마워요. 또 만나요. 안녕. Happy Together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Century Spa,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Century Spa,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Century Spa,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니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7: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7: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장 큰 평화는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흔들림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이 여유가 남은 하루를 버텨낼 단단한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도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발걸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레이 찰스 노래입니다. I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 I can't stop loving you.

0: I can't stop loving you. 레이 찰스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뒤에는 하늘에 백이 있잖아요. 맞네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네, 디님 어서 오세요. 공감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라는 댓글도 주셨습니다. 아, 콜롬비아 강진에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오늘 뉴스 다들 들으셨죠. 7.7 강진이라고 합니다. 예, 사망자가 또 엄청날 것 같아요. 예, 콜롬비아 사망자가 최소 250명 이상인데 그리고 부상자는 3,500명 이상이고요. 아, 피해는 뭐 말도 못하죠. 피해 사례는 예, 4만 5천 채 이상의 주택과 2천여 개 이상의 학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아, 참 너무 안타깝죠. 이 콜롬비아 강진 7.4로 인해서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지가 많잖아요. 커피 산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인프라 파괴로 커피 뭐 수출망 물류 이동 중단 상태로 인해서 이 국제 원두 선물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이 뉴스와 함께 아까 AI 정우 씨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함께 나오면서 LA에 사는 우리도 이거 비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그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뭐 두려움. 네.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접하고 나니까 지진 대비를 진짜 해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든지 네,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이 일상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정말 평안과 안전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3: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2: 장례비는요?
1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이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이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2: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이사, 한국 장이사 하는군요.
13: 한국 장이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9: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20: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2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2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자리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깊은 지혜와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귀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혼기의 삶이 외로움이나 정체가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기대와 따뜻함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한 달 만에
0: 진짜 오랜만이세요? 네. 한 달 만이시죠?
1: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0: 한 달에 한 번씩 약속을 했기 때문에
1: 불러주시면 하여튼 불러주실 때까지
0: 네, 한 달에 한 번씩 뵐 수 있는 네. 분이십니다. 워낙에 아이고. 바쁘셔가지고
1: 아닙니다. 한가한 사람인데
0: 네네네 제가 이런 오프닝을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1: 네, 맞죠.
0: 네네네 참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네.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1: 네, 네. 참 너무 좋죠.
0: 그렇죠. 이제 시니어가 돼서 황혼기의 삶이 네. 외롭지 않고 물론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기대와 따뜻함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면 네.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1: 네, 제가 지금 18년째, 네. 18년째 이제 4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예. 시니어들을 이제 사역해 오는데 네. 정말 제가 복을 받았죠.
0: 그 시니어 그거 그러신 것 몰라요.
1: 그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예. 참 인생에 많은 배움과 도전과 깨달음이 전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예.
0: 그러셨군요. 네. 40대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1: 네, 40대 초반에 네.
0: 그때 시니어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1: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 담당을 했을 때 네. 처음에는 제가 그때 청년부 맡고 있었는데 시니어
0: 전혀 극과 극이네요.
1: 네, 그때는 시니어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으셨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젊어 보이시는데 18년 전이니까
0: 네.
1: 근데 그걸 맡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좋은 일이 많았어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네, 지금은 인싱크 대학이라는 인싱크 대학 학감 역할을 또 하고 계시죠.
1: 저희가 35명 데리고 6개 네. 학과로 시작했는데 18년 전에 지난 학기에 358명 등록하고 학과가 35개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까지는 줄지 않고 있는데 그거가 참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다음 주에 개강입니다.
0: 가을학기 개강이죠.
1: 8월 27일.
0: 시니어 여러분들 이제 방학 끝났어요. 아니 근데 방학보다 네. 아마 나가는 걸 더 즐겨하실 것 같아요.
1: 네, 네. 아주 다들 근질근질 예. 하셔갖고 막 예. 전화 오고 또 그쵸, 우리 썸머스쿨도 했어요. 썸머스쿨 6개 과 했는데 네. 거기는 뭐 변함없고 그래서 하여튼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네.
1: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0: 자 네. 오늘 주제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상.
1: 네네.
0: 수칙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1: 그러니까
0: 뭐 4대 일상 수칙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1: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가지 수칙을.
0: 네네.
1: 적절하게 잘하셨어요.
0: 예.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1: 그래서 처음 제시한 게
0: 예. 건강.
1: 건강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건강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다들 좀 정보도 넘쳐나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큼 실행하느냐가.
0: 맞아요.
1: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0: 맞아요. 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는 곳에 그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1: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항상 이렇게 운동도 내일부터.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탈피하는 게
0: 네.
1: 참 그거를 이렇게 요즘 그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하여튼 근력을 소실하지 않게 특히 우리 한인 어른들 보면은 식단이 이제 채식화 위주가 돼서
0: 네.
1: 우리가 좀 물론 고기를 많이 안 드는 거가 뭐 심혈관 관계에는 좋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근데 근력을 소실하면 안 되니까
0: 단백질 섭취는 네. 필수라고 해요.
1: 맞습니다.
0: 고기 드셔야 됩니다.
1: 저희 교회 네. 시니어들은
0: 네.
1: 그냥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0: 네.
1: 고기 파티를 해갖고 그냥 회리오에서 모여서 한 백 몇십 명이 한 한 테이블에 이제 브루스타 놓고서
0: 네.
1: 삼겹살 뭐 이제
0: 저는 시니어가 아니라서 못 가겠네요.
1: 주물러 아니 오셔도 돼요. 제가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거기 많이 또 와서 함께
0: 가야겠습니다.
1: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도 좀 많이 드시고
0: 예예예. 네. 예, 예.
1: 단백질 요즘에 뭐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0: 예, 양질의 단백질은 필수로
1: 중요한
0: 하니까.
1: 것 같아요. 근력 소실은 네. 운동이 더 중요한 거죠.
0: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1: 네.
0: 뭐 30분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도 그렇게 네. 중요하다고
1: 그러니까요.
0: 해요.
1: 그러니까요. 매일 꾸준히 걷는 어른들이 확실히 네.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렇게 최소한 30분 최소한 네. 걷는다는 분들 보면 확실히 달라요.
0: 네. 네. 일부 시간에 김영석 원장님이 네, 예, 예. 함께 해주셨는데 아,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뻣뻣해진다고
1: 맞습니다.
0: 굳어지는 예.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고 네.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
1: 저도 지난주에 김영석한테 가서 김영석 예. 우리 한의원에 갔어요.
0: 예.

0: 친구분들과 함께 맞습니다. 어울리면서 네. 함께 어울리다 보면 맞아요. 먹게 돼요. 네. 그죠? 이야기 나누다 보면.
1: 특히 이제 그렇게라도 드셔야 배우자 됩니다. 이러시거나 또 예. 이제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0: 맞습니다.
1: 진짜 식사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은 그 의욕이 없어져서 식사를 네. 이렇게 못 챙기시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서라도 잘 드셔야 되고 안 그러면 센터라든가 뭐 어떤 걸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그 최소한 두 끼, 세 끼는 꼭 드셔야 되지.
0: 네. 네.
1: 걸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0: 네. 상실감 때문에 막 그냥 우울하게 네. 계신 분들 주변에서 그렇죠.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타운에서 혼자 되신 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우리 타운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될 사역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또 교회 성도들이든
0: 네.
1: 함께 하는 것. 예.
0: 맞습니다. 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함께 네. 가야 됩니다. 함께
1: 맞습니다.
0: 손잡고 으쌰으쌰 응원해주고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꾸준히 뭐 인싱크 대학도 있지만 네. 뭔가 배우는 게 그렇게
1: 그럼요.
0: 좋다고 네. 해요. 인재 능력에도.
1: 네. 네. 센터도 가시고 네. 교회도 가시고 커뮤니티 칼리지 영어가 되시면은 커뮤니티 칼리지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기도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0: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예. 커뮤니티 칼리지 많이 찾더라고요.
1: 예. 좋습니다. 예.
0: 참 대단한
1: 창의적인
0: 분들이시죠?
1: 거를 도전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시니어 대학에서도 네. 뭐 디지털 AI도 그럼요. 공부하고 가르쳐
1: 뭐
0: 주신다면서요.
1: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AI 쓰는 법만 간단히 배워도 상당히 재밌죠.
0: 그렇죠. 모르는 건 물어볼 수는 네. 있으니까.
1: 상담도 해주고 친구도 네. 해주고 요즘
0: 맞아요.
1: 별거 다 있습니다.
0: 네, 별거 다 해줘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함께 가야 됩니다. 요즘은 네. AI를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도 네. 이번에 다음 주에 개강하지만
0: 네.
1: 1교시 삼성, 2교시 애플 폰에서 AI 중심으로 다 이제 하여튼 그 쓰는 법을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0: 어떤가요? 관심이 많습니까?
1: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스마트폰 작동법을 배우러 왔는데
0: 네.
1: 이제는 작동법은 점점 더 쉬워지는데 AI 활용법 같은 걸 가지고
0: 네.
1: 그림도 그리고 상담도 하고 인문학도 배우고
0: 네.
1: 여러 가지 신학 공부도 하고 아주 도움이 많이 완전히 천리한 네, 진짜 좋죠.
0: 그러니까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또 이제 네. 시니어 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맞죠. 네, 취미, 건강, 뭐 음악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0: 음악 활동도 네, 하시고.
1: 음악 활동이.
0: 예. 그런데 인싱크 대학, 인싱크가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1: 인싱크는 예. Next Step Education in Christ.
0: 오.
1: 예. 그래서 이제 평생
0: 네.
1: 대학인데요.
0: 평생 대학.
1: 저희 학교의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0: 예.
1: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노인대학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한 팬데믹 이전에 노인대학을 없애고 평생교육대학 했더니 지금은 한 350명 지난 학기 등록했는데
0: 네.
1: 한 50여 명이 50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0: 젊네요.
1: 예, 그러니까는 그게 더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와서 35개 학과가 있으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본인도 오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뭐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네. 아주 좋습니다.
0: 참 보기 좋겠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1: 네.
0: 이제 물론 시니어 대학에서 배우기도 하고
1: 네.
0: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댄스 그 네. 클래스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1: 네, 네, 네.
0: 그러시잖아요.
1: 네.
0: 근데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
1: 네, 예, 맞습니다.
0: 나눔의 일들을
1: 그렇죠.
0: 많이 하게 된다.
1: 예,
0: 이런
1: 예.
0: 말씀을 들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뭐 요즘 보면 한인들이 이제 좀 자리 잡으신 분도 있고
0: 네.
1: 뭐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저께도 어떤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교회를 찾아와서
0: 네.
1: 기부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0: 어이구야.
1: 예.
0: 네.
1: 교회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교회가 생각나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0: 네.
1: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른들 물론 유언에 남기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작은 나눔이라도 뭐 그런
0: 네.
1: 기부가 뭐 큰 거 아니라도 그냥 친구 불러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주는 것도
0: 네.
1: 그냥 그런 작은 나눔이 진짜 나에게 유인.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친구를 만들어가면서 하다가 또
0: 그쵸.
1: 이제 여력이 되면 또
0: 네.
1: 사회에 한원하고
0: 라디오
1: 서울에도 좀 이렇게 좀 기부도 하고.
0: 저 그러실 분 안 계십니까?
1: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0: 자꾸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 아, 참 단체마다

0: 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뭐 예, 주변에 좀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던가 네. 또 어르신들 계시면 불러내서 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네. 그죠? 티 한 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거예요. 들어주는 네. 것도 네. 굉장히 큰 나눔이라고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하거든요.
1: 이거는 뭐 네.
0: 사람의 온기를 나눠주는 예.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 뭐 밥 먹고 뭐 그런 시간을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죠.
0: 그렇죠.
1: 함께 하는 시간을.
0: 함께 즐기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들 보면 우리 한인 사회를 이렇게 보면 주변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또 네. 친구분들 네. 언니 네. 이렇게 보면 네. 다 마음들이 그렇게 넉넉하시고 네. 좋은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아, 참 따뜻하다.
1: 맞습니다. 케이타운 낮에 보면 풍경이 네. 푸드코트 하면 완전히 우리 어른들이 참 포진해 맥도날드 이런데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0: 네. 자, 어르신들의 노후의 이런 삶에 있어서 배움이라던가 교제가 왜 소중한지 그거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1: 네. 네.
0: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네. 보니까 예. 아, 저렇게 사는 삶이 참 네. 행복하겠다.
1: 네. 그리고 친구가
0: 또 실제 있어요. 행복해 보이고.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예. 정말 좋아요.
0: 예.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1: 그렇죠.
0: 아, 저렇게 나이 들어야겠다. 저도 그렇게 좀 배우게 되거든요.
1: 네. 예.
0: 자,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1: 네.
0: 우크렐레를 가지고
1: 예,
0: 오셨어요.
1: 예, 우크렐레 갖고 왔어요. 우리 아, 우크렐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0: 우크렐레 인스테드.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1: 이게 거기 우크렐레가 예. 이게 원래 되게 행복한 악기란 거 아세요?
0: 아, 진짜요?
1: 왜 예. 행복하냐면
0: 왜 행복한가요?
1: 이게 우크렐레 하면 하와이가 또 휴양지가 떠오르는 거 있지만
0: 아, 그러네요.
1: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예. 이게 그 슬롯 머신에서 돈이 터질 때 이게
0: 아니
1: 나와요.
0: 그 소리가 나와요 진짜?
1: 그죠.
0: 오 네. 그렇구나.
1: 제가 뭐 라스베가스를 뭐 갈 일은 없는데
0: 예.
1: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주사랑 거기 교회에 저희 예. 그 동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0: 예.
1: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0: 예.
1: 그 아침 식사를 뷔페에서 했는데 그게 거기 술 거기 있더라. 카지노 안에.
0: 슬럼머신이 있었군요.
1: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쿨렐레 소리가 거기서 이제 이게 예. 터지면 빨리 가지고 하와이 가서 비행기 타고 즐기라고.
0: 그렇군요.
1: 하여튼 이거 유쿨렐레는 네. 제가 기타 전공이지만 참 너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0: 아,
1: 작지만 아,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악기.
0: 아하,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1: 맞아요.
0: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편안하죠.
0: 네.
1: 그리고 마음이
0: 너무 좋더라고요.
1: 즐거워지고.
0: 그 우크렐레를 이렇게 하면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1: 네, 예.
0: 너무 좋더라고요.
1: 너무
0: 기타 소리하고는 또
1: 달라요.
0: 다른 매력이 네. 있어요.
1: 네.
0: 오늘 노래 한 곡 준비해 주셨잖아요.
1: 예, 그래서 제가 오늘
0: 깜짝 놀랐잖아요.
1: 이 노래를 그러니까 뭐 노래를 이제 우리 고선미 아나운서가 저보고 해달라서 제가 이제 연주만 맨날 했는데.
0: 네네네, 네, 네, 맞아요.
1: 근데 제가 이제 그 윤종신의 그 환생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게
0: 네.
1: 작년에 어떤 가요 프로그램에서.
0: 네.
1: 도라도라는 그 필리핀 가수가 불러갖고 대박난 노래예요. 그래서
0: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1: 와, 예, 그래서 가사가 참 이렇게
0: 가사가 너무 좋아요.
1: 예, 좋은데. 그런데
0: 네.
1: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0: 네.
1: 이게 이제 그게 환생이란 말이 본오게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시니어들도 리타이어라면.
0: 네.
1: 타이어 갈아 낀다는 얘기 맨날 하고 있는데
0: 아하.
1: 그냥 다시 이제 태어났을 때 모든 게 이제 새롭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부르는 노래 가사는 내가 윤종신의 가사를 조금 개사를 했어요.
0: 오, 좋습니다.
1: 네, 그래갖고 좋습니다. 이제 했는데
0: 네.
1: 그래서 한번 불러도 될까요?
0: 네. 그럼요. 저는 한번. 이 가사를 이렇게 네. 들으면서 사모님 만나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그렇게 저는 예상을 네. 했습니다.
1: 원래 이 곡은 자기 네. 연인을 만났을 때
0: 그쵸, 가사가
1: 맞습니다.
0: 예,
1: 근데
0: 예, 예.
1: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대가 이제 주님으로 이제 좀 바뀌긴 하는데
0: 오, 좋습니다.
1: 네, 진짜 네.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노래 불러보고 싶은데
0: 청해서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박수.
1: 가창력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1: 한번 해볼게요.

0: 어 진심.
1: 예, 네, 제가 휘파람도 불 수 있는데.
0: 아니야 불 아니 안 됐어. 아니 이 절이 있잖아요. 휘파람 이
1: 절은 이제 아닌데 이제 간주에서 보는 네, 이거를.
0: 예,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 이럴 때는 오빠 해야 되네.
1: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 예. 오빠 그러니까.
0: 근데 오빠 이게, 그러니까 이 적응이 안 되시죠, 목소리.
1: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우리 인스팅크대학교 보면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데 오셔서 참 이렇게 적응하시려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가본 적 없는 교회 가서 그 멜로디를 따라한다.
0: 아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예. 오, 놀라워라. 예. 처음 보는 내 모습. 막 예.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오늘 참 이 가사가 참 좋죠.
0: 진짜 좋네요. 진짜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1: 네, 맞습니다.
0: 고스란히 담아서 개사를 네. 하셨네요.
1: 아, 잘 된 것 같아요.
0: 노래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다음에도 좀 오실 때
1: 노래해달라고. 아 이거는 노래는 잘 안 불렀는데
0: 연주 노래면 노래 못 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1: 하여튼 우리 고문미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0: 네, 감사합니다.
1: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네. 이렇게. 노래하라면 노래도 하고
0: 아 그럼요
1: 하고.
0: 그럼요 감사합니다.
1: 예, 아유,
0: 다들 너무 다들 노래 놀라시는 것 같아요. 와 우크렐레 배우기 쉽고 배우기도 쉽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귀여운 악기 같아요 이렇게 잘하셨네요. 아무튼 오늘 노래까지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노래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 네. 워낙에 이 노래 가사가 인기였잖아요.
1: 맞아요.
0: 그 옛날에 네. 근데 아 오랜만에 꺼내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네. 또 새롭네요. 예. 자,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무리를 하여튼, 해야 됩니다.
1: 네, 너무 감사하고
0: 예, 목사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1: 뭐 하여튼 이제 아주 더위가 지난주에 힘들었었는데
0: 네.
1: 이제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지만 이제 저는 하여튼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예,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잘 케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더 잘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0: 하여튼 아,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0: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니어의 삶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어,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관심과 소통이 있다면 매일의 삶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우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7: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7: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0: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7: 213-804-9555.
10: 다시 한번
7: 213-804-9555. 워킹모니.com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은 오빠 잘하셨고 네,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참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연주도 잘하시고요. 아무튼 뭐 시니어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이 노래 어떨까 싶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원래 김범수 씨 노래죠. 네, 거미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 근절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에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이 피트 해거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소셜에서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 no thanks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우주 공간을 1년 넘게 떠돌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결국 통제력을 잃은 채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지구를 넘어 달까지 인간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국제적 합의나 사후 처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란군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국민에게 3만 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이 이를 수행하게 되면 포상금은 2배로 늘어납니다. 양국은 이 MOU 체결 후 평화협상을 통해 종전 조건에 합의하려 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달부터 무력 충돌을 반복해왔습니다. 생굴을 포함한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이른바 살을 파먹는 세균으로 알려진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최근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두 주에서 총 7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안 팝 부문 신설 방침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월 17일 날씨입니다. 오늘 LA 다운타운과 해안가 낮 최고 기온 88도 선이고요.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밸리 지역 산 가브리엘 또 산 페르난도 밸리는 최고 88도에서 94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 시 다소 무덥겠습니다. 인랜드 에어리어 빅토빌 샌버나디노 등 내륙 지역은 최고 97도에서 100도 이상 오르는 강한 볕과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야외 활동 시에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 필수적입니다. 눈 보호도 하셔야겠고요. 또 피부 보호까지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7시 38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미국 물가 지표 완화 영향으로 1,410원에서 1,418원 내외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기술주 반영 등 영향으로 국제 금값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수당 4,389달러 보이고 있네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 또 다우지수 기술주 상승폭 확대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가스값입니다. 트리플A 기준이고요. 전국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4달러 6센트 수준인 반면 캘리포니아 평균은 5달러 57센트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일반 레귤러 평균 가격입니다. LA 롱비치 5달러 64센트,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5달러 58센트, 또 베이커스필드 갤런당 5달러 68센트, 그렇게 해서 전국 평균 4달러 6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좋아하시죠? 들국화의 행진 들으면서요 월요일 함께 하신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6: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7: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 여러분의 친구 라디오는 내 친구 돌아왔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LA 오후 햇살이 가득한 이곳 LA입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서 창밖에 보이는 풍경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풍경들도 월요일이라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모두 좀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분적인 월요일 오후 어떠십니까? 저 고니 라디오는 내 친구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유, 축복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남은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과 함께 축복 속에서 지나갈 수 있는 좋은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아시는 분 만났는데 또 만났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또 만났죠? 지난 주말에 만나고 또 만났으니까 일단 출발부터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0: 네, 괜찮으셨습니까? 월요일 오후라서 여러분 혹시 기운 좀 떨어지실까 싶어서 선곡한 또 만난 내 이치현과 번님들이었습니다. 자, 뭐 제가 꼭 여쭈지 않아도 주말 잘 평안히 잘 너무 잘 지내셨죠? 네, ITK님 반갑습니다. 요새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TK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통계님 변함없이 지난 주말에도 말이죠, 제가 저희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 단체 톡을 보니까 아이 뭐 난리들이 났어요. 너무들 대화들 많이 나시고 거의 주말 꽉 채울 만큼 아침 저녁으로 정신없이 대화 나누시고 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서 주말을 이렇게 단톡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고 H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다고 우리 순철님도 들어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지낸다는 거 사실 이곳 미국 LA같이 각박하다면 각박한 생활 속에서 낯모르는 사람들이 주말에 인사를 나누고 서로 노래를 나누고 또 자기 있는 곳에 풍경을 보내고 안부를 묻고 정말 쉬운 일 아닌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그 단체 톡방을 만들어주신 우리 라디오 서울 대표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예 음다 이후에 내 친구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순철님 저는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오늘 저녁까지 빵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귀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팅하시는 분들 우리 시니어 분들을 비롯해서 물론 월요일이 즐겁고 반가운 분들이 많겠지만 또 반면에 월요일이 가는지 오는지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월요일 되면 뭐해 나 맨날 똑같은데 일도 안 풀리는데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시간에 오셔서 만큼은 잠시라도 야 그래도 이 라디오는 내 친구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좀 훨씬 나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끔 만드는 게 제 책임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죠? 월요일 여러분 파워 스포츠 야 이건 뭐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을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 보지 않아도 쫙 펼쳐주시는 우리 최세영 의원님 항상 방송 전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저하고 사담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릴까? 이렇게 이제 제가 1번만 하나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틀을 짠다라고 얘기할 때 저 어렸을 때부터는 왁구 짠다고 했어요. 왁구. 예, 저희가 방송 왁구를 이미 다 잘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히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H님 티셔츠 멋지다고요. 이게 무슨 티셔츠냐면요. 그 마벨이라고 그 우리나라 미국 만화가 이제 시리즈로 해서 뭐 엑스맨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스파이더맨 뭐 그거 이외에 많은 그런 그 영화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인데 그냥 어린애같이 입어봤어요. 왔고 오래간만에 듣네요. 왔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일본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뚜껑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뚜껑이 그런 얘기 많았고 뭐 화가 나면 일본 말로 야마가 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통계님 어서 오세요.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최세형 의원님, 파워 스포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합니다.
0: 오늘 간지 좋으십니다. 아주 오늘은 옛날 단어를 좀 몇 개 썼어요.
1: 아니, 간지 좋 되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0: 멋지다는 뜻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멋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폼 난다 이럴 때
1: 그 마벨 티셔츠라 그랬는데 네네. 이거는 골프 용품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0: 아, 그러시구나.
1: 시원하죠.
0: 예. 우리가 이제 뭐 아 멋지다 이런 걸 야 간지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1: 간지난다.
0: 예, 예.
1: 난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0: 한번 써보세요 언제. 오케이. 그 아는 분 동년배들 만나면 예. 야 좀 간지 좀 내고 다녀라 그러면 무슨 얘긴가 그럴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맞아요. 자 이제 보따리를 풀어주시죠.
1: 이제 오늘 뭐 먼저 골 탁구 탁구랜다 이제 요즘 탁구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0: 네, 예, 예.
1: 그러니까 야구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뭐 학폭 얘기도 했는데 네, 네.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이제 뉴스거리 되는
0: 아,
1: 그
0: 예,
1: 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네, 네, 할게요.
0: 네, 네. 예, 좋습니다.
1: 하나만 물어볼게요.
0: 네.
1: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팀 맞아요?
0: 맞긴 한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1: 이런 자주 적힌 그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0: 요새는 좀 돌보츠 팀 같아요.
1: 아니 경기 오는 거 봐서는 네. 난 더군다나 적지도 아니고 홈에서 네. 연패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0: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1: 저도
0: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야구가 매가리도 없고
1: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 있어요.
1: 더위 먹었다고 네. 보는데 아무튼 요번에 미러키 경기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미러키 3연전에서 결국은 1승 2패예요. 그럼 루징 시리즈 아니에요.
0: 그럼요. 그것도 홈에서.
1: 예, 홈에서. 이게 딱 보니까 미러키의 그 괴물투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0: 네.
1: 그 친구한테 아주 혼났어요. 네. 혼났는데 미시 오로스키?
0: 네.
1: 꼭 일본 이름 같기도 한데 네. 이 선수가 아주 이번에 그 괴물 신이 투수인데 네. 100마일 이상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0: 네.
1: 사실 다저스가 스쿠발도 데려왔고 노블레스키 잘하고 야마모토 잘 던지고 있고
0: 예, 예.
1: 사실은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또 디아즈라고 또 선발 투수 예. 겸 그 릴리프 투수 릴리프 아니면
0: 마무리.
1: 마무리까지 다 이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970억 달러가 아니고 970억 원이니까
0: 네네네 네, 네.
1: 그런데도 좋은 경기를 못 내고 있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마도 뭐 월드 시리즈 앞둔 가을 야구를 대비한 그냥 뭐 뭐랄까 좀 쉰다 뭐 그렇게들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그 멋진 토론토전을 갖다 자꾸 생각이 나게
0: 그렇죠.
1: 그럴 때의 다저스와 지금 다저스는 너무 차이가 많구나
0: 그렇죠.
1: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러나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러크 3연전에서 1승 2패로 홈에서 네. 노징 시리즈로 마감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74승 51패면 나쁜 네. 성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0: 네.
1: 미러키가 77승 48패가 됐어요.
0: 네.
1: 내셔널리그에서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은
0: 둘이 또
1: 만나죠. 네. 만나게 돼 있는데 또 네. 만났네 아까 노래 들으셨잖아.
0: 네. 또 만났네.
1: 또 만났네 또 만났나가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좀 이렇게 다저스가 팬들을 네. 생각해서 좀 심기 일전에서
0: 네네.
1: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 그저께부터 좀 찬바람도 부니까
0: 네.
1: 이제 더위 좀 식히고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소식이
0: 그렇죠.
1: 드네요.
0: 네. 네.
1: 그리고 일단 뭐 야구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0: 예, 예.
1: 그 어제 제가 이렇게 110번 하고 10번 만나는 데가 거길 갔더니 손흥민 사진이 크게 붙어
0: 있어요.
1: 그죠?
0: 아.
1: 거기에 월드 클래스 뭐
0: 네.
1: 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한데
0: 네.
1: 손흥민이 웬만해서 옐로 카드 같은 거 없잖아요.
0: 네네.
1: 근데 지난 대회에서는 한번 하더라고요.
0: 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야마가 도른 거예요. 뚜껑이, 얼마나 야마가 돌면
1: 뚜껑이 열리고.
0: 뚜껑이 열리면 공 잡고 있는 애를 손흥민이 이렇게 뒤죽 밀치는 애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그게
0: 얼마나 화가 나며
1: 그렇게 열받게 했는데도 네. 결국은 PK 주는 바람에 샌디에고한테 졌잖아요.
0: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골을 못 넣은 거에 좀 화가 나고
1: 그런 것도
0: 넣을 수 있는데
1: 아, 찬스가 많았어요.
0: 많았죠.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어떤 그 뭐 좀 한두 번이 아니고 몇 게임 거의 그러니까
1: 그럴 수도 있어.
0: 마지막으로 자기 팀이 좀 못해주는 거 쉽게 해서 내가 조금 덜할 때는 팀이 좀 잘해줘서 이길 때도 있고
1: 그렇지.
0: 그래야 신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내가 못하면 맨날 져야 되고 또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냐 어떻게 맨날 이기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니까.
1: 뭐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저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뚜껑이 열릴 것
0: 같아요. 아니 운동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1대 0으로 패했는데
0: 네.
1: 샌디에고가 역대 전적에서 항상 앞서요.
0: 네네.
1: 샌디에고가 다저스 알기를 동네 강아지로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맨날 이기니까.
1: 맨날 이기니까. 근데 샌디에고가 최하위권이거든요.
0: 네네.
1: 참 이게 참 스포츠라는 걸 모르겠어요.
0: 네.
1: 이게 하위팀이 상위팀 물고 상위팀이 하위팀을
0: 그러니까.
1: 지고.
0: 아, 그래서 재미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항상 낚시 가서 항상 낚시 가서 고기 잘 잡히면 낚시 안 가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안 잡힐 때도 있고 해서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0: 네.
1: 지난주에 제가 그 5대 사립 골프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저한테 전화로 개인적으로 몇 군데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제 전화번호가 좀 알려졌나 봐요.
0: 아.
1: 그래서 그게 무슨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0: 네.
1: 자그마치 37년 전에
0: 와, 오래됐네요.
1: 네,
0: 오,
1: LA에
0: 그
1: 이민 한창 오실 네네네. 때 자리 잡기 전에 자리를 잡았죠, 이미 그때도. 그때 이제 양정, 배제, 휘문, 중앙, 보성이라는 5개 사립학교가 여기 보니까 이게 다 그래도 1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진 학교들인데
0: 예, 예, 예.
1: 졸업생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가 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니네끼리 하지 말고 우리 한번 5대 사립 골프대회로 하자해서 37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역사가 대단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기사거리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7년 전에 배제가 마지막으로 주최를 하고
0: 네.
1: 이제 해마다 학교마다 이제 주관의 학교가 달라져요.
0: 네네.
1: 그때 이제 배제가 마지막으로 그 중단을 하고
0: 예.
1: 7년 동안 이제

0: 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1: 아.
0: 근데 뭐 연대 출신이다, 뭐 연대 골프 연맹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렇게 다섯 개 연합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예.
0: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상세 말씀을 드리면 금년이 31회가 돼요. 7년 만에 열리는 대회죠.
1: 예.
0: 그래서 장소는 9월 17일 날 목요일인데 로세나노스 컨트리 클럽에서
1: 아,
0: 열리게
1: 좋은 데서
0: 되는데,
1: 하네요.
0: 예. 뭐
1: 예.
0: 그래서 아 굉장히 그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 물론 출전하시겠네요.
0: 아전안못 가요. 근데
1: 아.
0: KBS 녹화가 있어요.
1: 아,
0: 제가
1: 그랬구나.
0: 이제 KBS도 이제
1: 예.
0: 가끔씩 출연을 하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예.
0: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 걸 금요일 날 녹화할 때가 있고 목요일 날 녹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때는 전부 이제 뭐 하루 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또 목요일로 조금씩 스튜디오 사정이 있으니까
1: 뭐,
0: 뭐 그런
1: 방송
0: 건
1: 먼저
0: 그렇다 치고,
1: 해야죠. 예.
0: 그래서 양정에서 주최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골프 대회를 열게 됐고, 그다음에 이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스폰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지금 서울 메디컬 그룹 같은데, 그다음 PCB뱅크, 그다음 삼호관광 이런 데서 등등 뭐 상품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골프도 즐기면서 이제 그런 상품도 살수 있고, 항상 주관 회사의 이한 사람이 이제 대회장이 되죠. 대회 그날 그 대회장인데, 요번엔 내 1년 후배가 맡았어요. 그래서 임동욱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다가 이렇게 다독거려서 각 학교에서 다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출신 학교들을 쭉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독립운동도 많이 투사를 내놓았던 그런 학교들, 배재 같은 데는 거의 뭐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정은 또 그 뭐랄까 역사가 있는, 그 하여튼 뭐 다들 그다음에 기독교 재단에서 이렇게 만든 학교도 있고 해서 좋은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왕 열리는 거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말씀을 쭉 드렸어요.
1: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또그 학교 그 멤버에서 이번에 출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0: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 알더라고요.
1: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대회가 있잖아요,
0: 네.
1: 아마추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일보에서 많이 하는
0: 네.
1: 백상배라든가 동창회 골프라든가. 그러면 이제 한달 전서부터 팀끼리 모여가지고 사전 답사를 해서 라운딩을 먼저 하는 거예요.
0: 그러지 않아도 이달 말에 해요,
1: 그러니까
0: 양정도.
1: 코스에 가서 미리 쳐보고 점검하고
0: 맞아요.
1: 뭐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큰 낙이기도 하고
0: 그렇죠. 근데
1: 그런 게
0: 이제 사실은
1: 재미죠.
0: 골프대회가 많은데 대부분 보면 여기 가도 9분, 저기 가도
1: 거의
0: 9분이에요.
1: 그래요. 노래자랑도 그래요.
0: 그렇죠.
1: 노래자랑도 하면 반 이상은 매번 나오셨던
0: 매번
1: 분들이
0: 나온 사람이
1: 나오세요.
0: 나오는데,
1: 예.
0: 이거는 다섯 개 학교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니까
1: 그렇죠.
0: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바뀌죠.
1: 그렇죠.
0: 물론 내년에도 하겠지만은, 내년에 어디가 주최한다 소리는 못 들었고, 아무튼 이번에 양정고등학교가 주최고 또제 모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배재도 내 모교예요. 중학은
1: 그래요?
0: 배재, 고등학교는 양정이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0: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데, 제가 왜저 지난주 방송할 때 학폭 얘기했잖아요. 그때 무지무지하게 맞았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도 많이 맞았어요. 이게 참 그게 난 일제의 잔재라고 그래야 되나?
1: 근데 우리 세대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0: 그러니까 그
1: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0: 선배한테 맞는 걸 선생님한테 이르는
1: 아이,
0: 것도
1: 그건 뭐
0: 그건 말이 안 되고.
1: 저는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북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이제 동북은 축구의 학교고
0: 네.
1: 또 유도의 학교고, 덕분에 이제 유도라는 운동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동북중학교가 한양중학교가 멀지 않은 데
0: 맞아.
1: 있었어요. 그래서
0: 시구문 옆에.
1: 맨날 동한전이냐 한동전이냐 그 앞뒤 바뀌는
0: 나 그거
1: 거.
0: 잘 알아요.
1: 그래서 하고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장춘단 공원이에요,
0: 그렇지.
1: 배호에.
0: 네.
1: 거기서 학교끼리 만나면 일단 그 당시에는 그 명수가 아니고 쪽수라고 그랬죠.
0: 맞짱 뜨는 거지.
1: 쪽수가 작은 학교가 도망가야 돼. 두들겨 맞으니까. 일단 이유 없이 동북이라는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고,
0: 그렇죠.
1: 한양이라는 그 교복을 입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운동장 근처는 잘안 가고, 그 친구들도 장충당 공원에서 퇴계로 쪽으로 해서 안 넘어와요.
0: 그거 얘기하니까 옛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 현재는 목동에 있는데, 서울역 뒤에
1: 서울역에 말리동에
0: 말리동에 그 언덕에 있었잖아요.
1: 있었잖아요.
0: 근데 말리동이 그 서울역 근처는 깡패가 많아요. 근데 이저좀 웃기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동급생이지나 선배도 예. 높이 선수들은 잘 안 건드리거든요.
1: 네네네.
0: 일단 한 30명

0: 되니까 쪽수가 많고.
1: 그럼요.
0: 뭐에 따르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퇴교 시간에 우리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리던 고개에서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 맞았다. 네. 그러면 우리 운동하다 말고.
1: 그럼요.
0: 불러요. 네. 쫓아가서 그냥.
1: 그럼 뭐. 그,
0: 이것도 일본 말이야. 다구리.
1: 다구리, 예. 다구리는 아닌 거죠. 네. 오늘 그리고 되게... 그 당시에도 우리 때도 연장이 있었어요.
0: 그쵸.
1: 그러니까 연장이 딴 게 아니고 일단 그 나무 몽둥이를 보고 가꾸목.
0: 가꾸목.
1: 아,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자전거 그 체인이 있어요.
0: 그걸 침대 마을이라고 그랬어. 네. 가꾸목을.
1: 침대. 네. 근데 저는 이제 운동 유도를 하다 보니까 유도를 하면 그 타이어 바퀴 안에 고무 있잖아요.
0: 네.
1: 그걸로 저희는 그 땡기는 어깨.
0: 그렇죠.
1: 연습을 해요. 업어치기 네. 연습을 해요. 네.
0: 배제에서 저도 했어요.
1: 그걸 항상 갖고 다니다 보니까 네. 그게 싸울 때는 훌륭한 무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소룡 그 쌍절곤 같이 갔다가 때리면 쫙 하고 그냥 나가요.
0: 아무튼 그 그래가지고 네. 제가 배제중학교에서 주장을 했고
1: 네.
0: 양정고등학교 네. 럭비부로 옮겼고
1: 네. 네.
0: 그 모진 매를 고1, 고3 때
1: 네.
0: 아, 고3 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1: 아, 그럼 뭐 네. 그 허벅지가 너덜너덜 맨날 피멍이 들고 반 이상은 그러고 살았어요.
0: 그런 추억이 있는데도 네. 졸업을 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되다 아, 보니까 혹시 모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양정고등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다.
1: 어, 그럼요.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아, 그럼요.
0: 뭐 작년에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아무튼 우리가 주최를 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1: 아.
0: 골프도 치고
1: 네.
0: 또 각 학교에 그 재밌는 게 시상식 때
1: 아, 그렇죠.
0: 다섯 개 학교가 이제 응원가를 다 불러.
1: 아, 그럼요.
0: 돌아가면서.
1: 예.
0: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불러.
1: 아, 있죠.
0: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박수 치고
1: 그럼요.
0: 우승팀 축하해 주고 식사더라고. 자, 그런 것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북이다. 그 동북고등학교 네.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
1: 아, 그럼요. 그렇게 되는
0: 근데 요거는 모이 여러 아. 학교가 모이니까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우리 옛날에 그 모여서 구호 외딘 거 어느 학교고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아 뭐 그거 하던 거 있잖아요.
0: 이슬렌체오 뭐 예. 가시가시 뭐 저, 예. 저는 응원을 받은 입장이라 예. 응원고 잘 몰라요.
1: 예. 우리는 뭐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저 그런 거 했었죠.
0: 그때 당시에 그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양정배제 정기전은 오죽하면은 TV KBS에서 중계방송도 해줬어요.
1: 아, 그랬구나.
0: 그때 당시 제가 현역으로 군대 생활할 때
1: 네.
0: 흑산도 앞바다에 훈련 작전 나갔다가
1: 네.
0: 군함을 타고 있는데 그 TV KBS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1: 아.
0: 근데 그게 나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야, 얘 내가 제작년까지 여기서 뛰었었는데
1: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런 정도로 럭비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장영자 사건 때문에
1: 네.
0: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왜냐하면은 장영자 사건 때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일신제강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그 회장님이 주창균 씨라 이분이 럭비협회 회장 때는
1: 아.
0: 럭비가 활성화가 됐었어.
1: 예.
0: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 죽을 쓰다가 요즘 실업팀이 네 개나 생겼어.
1: 어.
0: 그거 우리 때 실업팀도 없었어요.
1: 네.
0: 그 주변에서 너 뭐로 그 실업팀도 없는 거 시작했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후회는 없어요.
1: 네.
0: 후회는 없고 그 럭비 한 것 때문에 그 정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1: 아, 그럼요.
0: 아, 럭비는 30명이 시합을 하는데 심판은 딱 혼자서 다 하잖아요.
1: 어, 그래요?
0: 이게 럭비 그 일화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1: 네, 말씀해
0: 옛날에 주세요. 영국하고 프랑스인가하고 2차 대전 그 경기를 했는데
1: 네.
0: 그때 아마도 영국 선수가 그 이 반칙을 본 거예요.
1: 예.
0: 프랑스 선수가. 그런데 예. 그걸 항의를 못 하고 총에 맞고 죽기 직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난번 시합에 프랑스에 진 거는 그때 그건 쉽게 해서 페널티가 아니었다.
1: 아.
0: 뭐 그런 걸 하면서 죽었다는 게 그만큼 예, 예. 심판에 대한 복종심과 단결심을
1: 그렇죠.
0: 들려주는 게 바로 록비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순철님이 옛날 영화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난리죠. 옛날 생각나신다고. 제가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 대통령배 축구라는 게 그 국제게임이 이제 동남아 쪽에 초청해서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 1회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박스컵이라고
0: 있었어요.
1: 박스컵, 예. 서른동장에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0: 그때도 잔디구장이 아니었어요.
1: 아니었죠.
0: 왕몰이었어.
1: 아버님 덕분에 귀빈석을 처음 가서 그 당시에 이세현이 골키퍼 보고
0: 아 이세현이요.
1: 이회택이 센터포드 보고 그 다음에 김재한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0: 큰 사람.
1: 키 크고
0: 네.
1: 그리고 김호 김정남이 수비 볼 때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이에요.
0: 맞아요.
1: 그 축구 관람했던 그
0: 고랭이 담배 피듯 시절
1: 그렇죠.
0: 얘기입니다. 그때가
1: 얘기죠.
0: 그리워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도 동대문 구장 가려면은 이제 저희 학교가 만리동이니까 이제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가서 네네네. 시합을 뛰었던 생각도 들고 하는데 네네. 나중에 효창구장이 되면서 조금 가까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효창구장은 지금은 인조잔디고 그때 당시 맨땅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린 게임 끝나고 나면 목욕탕 가면 목욕탕주의 못 들어오겠어. 여기 안 된다고. 지금은 아마 그 큰 데는 샤워장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 추억이 나는데 예. 이게 결국은 그 방송이라는 게 옛날 추억 이야기를 쭉 해드리는 것도
1: 아, 그럼요.
0: 참 좋은 거 아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어떻게 보면 의원님 제가 방송을 하는 주 목적 중에 저는 항상 방송에 제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음악들과 함께 그 당시 추억으로 추억 잠시 나누기. 다녀옵시다.
0: 맞아.
1: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1: 아니 뭐 너무 사실 어떤 스포츠 소식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정감어릴지도 몰라요.
0: 맞습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1: 네.
0: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
1: 우리 산 얘기 잠깐 또 해야죠.
0: 아, 산. 아, 네. 산이야 뭐 잘 나가요.
1: 네.
0: 하여튼 항상 잘 나. 주말은 자리 없고
1: 네.
0: 주중엔 잠깐 좀 한가했다가 네. 또 주말 되면 난리 나고
1: 예.
0: 근데 이구동성으로 모시고 간 손님들이 산식당은 가격 대비 퀄리티
1: 네.
0: 그다음에 퀀티티 다 좋다.
1: 아, 그럼요. 너무
0: 양도
1: 좋죠.
0: 많고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방송에 스폰서를 해주는 분께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번 주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0년 동안 이 비만 환자를 치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바로 달걀하고 건과류였다고 합니다. 자, 몸에 좋으면서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의 한 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담겨있고 비타민C하고 섬유질만 빼놓고는 다 담겨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달걀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해도 혈당 안정도 좋고 아침에 두 개 정도는 안심해서 먹어도 된다. 다만 뭐 삶아 드셔도 되고 반숙을 해 드셔도 되고 프라이를 해 드셔도 되고 스크램블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아침은 달걀을 드시는 게 좋았고, 자, 그 다음에 의외로 건과류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침 식사에 보면 항상 달걀과 건과류와 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바쁘신 분들 그냥 나오지 마시고 달걀 두 알이라도 후라이라도 해서 드시고 땅콩이라도 또 호두라도 뭐 피스타치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많이들 좀 드시도록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노래도 주고받고 추천곡 많이 하시고 특히 통계님은 거의 음악부장님 같게 우리 라친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들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노래 한 곡 있어서 제가 선곡했습니다. 지금 통계님 통근버스에 계신가요? 자, 종로에서입니다. 솔지와 함께합니다.

네, 참 노래가 상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솔지영과 함께한 종로에서 종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로통이라고 그러죠. 종로 1가서부터 종각까지 종각서부터 종로 1가로 시작해서 동대문 시장까지가 쭉 1가, 2가, 3가, 4가, 5가 이렇게 되는데 종로 쪽에 가면 약국도 굉장히 큰 약국들이 많이 있었고 종로 5가쯤 가면 종로 3가는 제가 자라났던 그 동네 근처라기도 해서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데 종로 3가 근처에 보면 이제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피카디리라는 극장이 양대 극장이 자리 잡았었고 그 옆에 바로 소방소가 있었는데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물만두가 아주 유명했던 그런 그 시절이었고 피카디리 극장 앞에는 사루비아 다방이라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 기억이 났고 그 뒷골목을 가면 잡탕골목이라고 해서 그 잡탕찌개를 많이 팔고 그 당시에 거기서 뭐 아주 쌈질도 많이 일어나고 조금 가다 보면 이제 YMCA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 골목이 좀 거칠은 골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어린 시절을 쩔쩔거리고 다니면서 보냈던 추억이 있는데 그리고 종로 2가 쪽으로 나오면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악기점들이 있어서 뭐 영창 피아노서부터 세고비아 기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그런 종로통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앙통이었는데 강남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세월이 달라졌던 것도 같은데 서울이 고향이셨던 분들 서울 사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시는지 군만두 짜장면 그렇습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어렸을 세대인데 저보다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안개라는 노래인데 정훈이 씨가 불렀는데 많은 가수들이 요새 불렀고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노래의 삽입이 돼서 또 한번 역주행을 했던 안개 오늘은 송창식 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송창식의 음성으로 함께한 안개였습니다. 이 노래가 뭐 70년도에 동경 제1회 동경가요제에 나가서 탑10 안에 들어와서 당시에 그 카프레이드도 하고 그렇게 입상에 제가 그 이렇게 플랑카드라고 그러죠. 입상이라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 저도 초등학교 때 같이 옆에 그 당시 저희 아버님과 그때 그 트로피가 아주 멋지고 되게 무거웠어요. 그걸 들었던 그런 추억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청계천에 있는 센츄럴 호텔에서 그러니까 그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직접 오셔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이제 그 훈장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 사카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가요제 입상을 했던 그런 쾌거를 올렸던 그런 추억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70년도니까 제가 10살 때니까요. 그랬던 그 추억이 있고 사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문득문득 그리웠던 생각이 나는데 70년도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냈던 그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분들이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되짚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억소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SK 사장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유사히는 날이 더워서 SK 사장님이 호사다마라고 일은 많아서 바빠지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는 게 실내만 일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지붕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좀 아무 무탈하게 잘 일하셨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2: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70년도의 안개가 이제 베스트 10에 들어가고 72년도 동경가요제가 다시 한번 정훈이 씨가 좋아서 만났지요라는 노래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불려지진 않았지만 72년도에 이봉조 씨 작곡으로 정훈이가 노래했던 좋아서 만났지요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우리 라이오넬 리치가 불러주었던 스타컨유라는 노래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야말로 또 여러분의 추억의 팝송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순천리 명동 챔피언 다방 앞에 동해로 중국집 정말 만났지요. 예,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챔피언 다방이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복싱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던 명동이고, 제 기억에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신도 빌딩의 신도 지하에 신도 피자 코너라고 해서 이제 피자집이 있었고, 좀 올라가면 저 어렸을 때는 라떼빵스라는 그런 그 클럽, 이제 라이브 하는 그런 그 클럽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고, 명동이라는 데가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성지였었죠. 크리스마스 때 유일하게 통금이 없어서 마구 돌아다니고, 길가 중간에 이렇게 뭐 좌판들이 막 깔려 있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고, 명동엔 갖가지 먹을 것들이 있는데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명동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낙지볶음하고 오징어볶음 전문으로 잘하는 집들이 있었고, 각종 뭐 동그랑땡, 뭐 생선구이, 각종 맛난 먹거리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명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명동을 무지하게 성지로 다녔었고, 명동에 가면 또 오비스케빈이라고 그렇게 맥주, 생맥주집이죠. 라이브 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학가 이제 초창기에 제 사촌인 노사연 씨가 거기 출연을 해서 거기를 맨날 놀러 가서 가서 피자도 얻어먹고 통닭도 얻어먹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또 2층에 올라가면 관광열차라는 것도, 거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라이브 하는 그런 그 경양식집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사랑과 평화란 그룹이 이제 막 휘날리면서 한동안 뜸했었지를 지금은 작고하신 김명곤 씨가 회파라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당시에 마이하우스라는 그 나이트클럽이죠. 우리는 이제 뭐 닭장이라고 그러고 짠짠이라고 그랬는데, 거길 그 사람들을 보러 튀어다니던 그런 추억들이 묻어나는 그 명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명동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 할머니 식당이요? 아, 그렇군요. 할머니 식당이 바로 그 오징어 볶음하고 낙지 볶음을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으러 왔던, 그 외에도 뭐 명동에 대한 추억들은 수없이 많고, 명동 성당 건너편, 그러니까 퇴계로 쪽 중앙극장 뒷골목길 가면 그 당시에 저희가 놀러 다니던 그 고고장 닭장들이 있었고, 또 맥주집들이 많아서 그 골목을 아주 누비고 다녔던, 그 퇴계로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낙원동이 나오고 홀리우드 극장이 있던 그 시절입니다. 아, 참 생각 많이 납니다. 추억의 팝송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리 넬슨의 Without You인데 우리 머라이 캐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추억의 팝송, 우리 H님 말씀처럼 추억의 팝송 두 곡 정도 들어와 보았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그 시간여행 저희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는 김에 조금 더 뒤로 가서 그 당시 그 들었던 가요 또 몇 곡을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아, 이 노래 오래간만이다 하시는 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세부홍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든 모르겠습니다. 네, 호수에 잠긴 달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호수에 잠긴 달 세부홍.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오래됐죠. 중학 시절인 벌써. 아이고, 50년 정도 됐다고 보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치님 말씀처럼 옛 기억을 추억을 끌어내 주신다고. 제가 방송을 하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어떤 노래를 접하건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순철님 명동 태극당 앞에, 아 태극당, 야 스펀지 케이크 정말, 그리고 슈크림, 예 르네상스라는 카페가, 아 이백천 씨, 저는 뭐 아저씨로 너무 친하죠. 운영하던 음악다방 신발 벗고 들어가던 시절, 군대 가기 전 낮에부터 썸싱 생맥주 카페도 모두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 조금 그 태극당에서 건너 올라오면 영양통닭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닭을 꼬치로 이렇게 꼽아서 막 이렇게 굽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야 명동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태극당.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시에 또 기억나는 노래 한 곡도 선곡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한상일입니다. 웨딩드레스.

네, 가요계 신사라고 일컬었던 우리 한상일 씨의 웨딩드레스. 우리 순철님 말씀대로 사보이 호텔, 그 커피숍도 기억이 나고, 한국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호텔 커피숍이 굉장히 좀 고급진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호텔 커피숍을 가면 보통 그 이렇게 그 이 삐삐나 이런 전화가 없던 그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호텔 커피숍으로 전화를 해서 뭐 누구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판에다가 누구 전화 왔다고 이름을 써서 그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이 그걸 땡땡 소리가 나면서 들고 다녀서 전화를 받고, 다방에 가면 항상 뭐 성북동에서 오신 김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뭐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20대 때 DJ 할 때도 그런 그 추억들이 많아요. 뭐 멘트 해드리고 그랬던 추억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엄마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명동에 의상신들이 많았어요. 가수이다 보니까 의상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미장원도 자주 가게 되고, 의상실을 가면 거기서 많은 영화배우 뭐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제 기억에 그때 봤던 분이, 제가 문희라는 영화배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도 너무 이 미모가 뛰어나서. 그 당시에 뭐 친했던 어맹란 아줌마, 저는 이제 아줌마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태연실 씨가 아주 또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전향자 씨 기억나고,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이금희 씨, 또 그 다음에 송춘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송춘이 씨,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제가 조금 이따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그런 가수들의 그 모습도, 그러니까 가수들의 그 사랑방이었죠. 큰 방이 있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런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의 추억들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역시 우리 순철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곡이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라나의 로스퍼의 사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기타 처음 배울 쪽에 했었다고. 아마 그 당시에 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이런 노래 또 양희은의 너의 침묵 뭐 이런 노래들로 기타를 배웠던 그런 기억도 나네. 생존하셨는지 아 그거는 제가 아직 저도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의상실에서 만났던 가수 중에 송춘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항상 수독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한복을 곱게 입고 그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천 같은 거로 가리는 그 비구니의 모습으로 불렀던 그 노래 오늘 추억의 곡으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렇듯 추억의 명곡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라나이노스포가 제가 조금 잠깐 지금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해가 해바라기라는 그 멤버가 우리 이주호 씨를 주축으로 처음에 유익종 씨하고 결합을 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다른 멤버만 바뀌는 그런 형태로 우리 라나앤오스포도 한민이라는 남자 멤버의 초대 지금 사랑해를 불렀던 꽃반지 끼고를 불렀던 은희라는 가수 기억하시죠? 은희 씨가 일대 멤버고 그 이외에도 많은 멤버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멤버 중에서 산가치아를 불렀던 최한순 씨도 멤버였었고 마음이란 노래를 불렀던 오정선 씨도 멤버로서 12대까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김희진이라는 가수 아시죠? 김희진 씨가 12대 마지막 라나의 로스포라는데 재미난 게 라나의 로스포라는 뜻이 이탈리어로 이 개구리 이런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억으로 남는 사랑해라는 명작이 있었고 또 꽃반지 끼고라는 명장이 있었던 그런 그룹의 노래.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를 위아래로 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수들과 노래 몇 곡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좀 살리겠습니다. 박성훈입니다.

네, 박성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자,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달려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벌써 이제 화요일일 텐데요. 아마 그 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저시고 달려요. 달리세요. 신난다고. 예, 한 번 더 달릴게요. 분위기 안 깨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두 곡 쌈박하게 월요일 오후라서 여러분들 너무 기운 떨어지고 지치실 것 같아서 한번 선곡해보았고, 우리 또 TK님이 옆에서 또 절 도와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 많이 드렸습니다. 회수권 많이도 안 내고 달렸다고, 그때 신났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노래들 들었고, 또 두 곡 신나는 곡 들었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조금 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이쁜이 꽃분이 유지광입니다.

0: 네, 동굴점 유지광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네. 아, 순철님 AI가 아닙니다. 예, 동굴저음입니다. 자, 우리 장아님께서 순철님 무척 반가 명동 챔피언 다방 아시는데 언제적이신가요? 82년에 챔피언 다방 죽돌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재밌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델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74년 4년까지고 군입대 하셨네요. 그랬네요. 자, 우리 이치님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음악 세상에서라도 영원히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본인도 엄마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러셨네요.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좀 풍성하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1부에서 들었는데 헤어질 결심에서 우리 송창식과 우리 정훈이가 같이 불러서 역주행했던 안개 버전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쇼핑하는 경험, 그래서 정말 계획에 없던 물건까지 결제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쇼핑을 좋아해서 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의 피로와 의사결정이 관계가 있다. 네, 실제로요, 늦은 밤 온라인 쇼핑은 흔한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가 쌓인 상태에서 구매 결정은 조금은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뭔가 결정하는 것,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참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결정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여러 선택을 반복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예, 전문 용어입니다. 결정 피로.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이 결정 피로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할인이나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판매 환경, 뭐 오늘만 할인, 한정 판매, 바로 충동 구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시한이 오늘 만료된 가운데 연장 의사가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0일간의 협상을 전제로 체결된 이 양해각서는 이미 양측의 무력 충돌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였고 오늘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와 백악관 기자문답에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에 대해서는 방해할 경우 가차없이 폭격하겠다고 욕설을 섞어 경고했습니다. 오만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이란과도 가까운 연안국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방안을 이란과 별도로 협의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언이 자신이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하는 전쟁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밝혔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란 측은 인플레이션이 300%에 달하고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오만과 공동선언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6달이 다 돼가는 지금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응답 시점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화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